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꽃 16번째 주인공 임강욱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걸어오신 임강욱님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1년 후쯤 남편이 군의관으로 있을 때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꾸준히 공부하여 제대하자마자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1966년 남편은 혼자 미국에 와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친정에 있다가 6개월 후에 딸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남편을 따라서 볼티모어의 3층 빨간 벽돌집의 작은 아파트 방에 들어섰으며 그렇게 저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환 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연수받고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마취과 연수를 1년 마무리하고 장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산부인과가 좋을 것 같아서 오하이오로 이사하여 산부인과 1년 차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그때 부산보금병원의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산부인과를 마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은 병원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좋을 듯하여 산부인과 레지던트를 2년 하였습니다. 그때 오하이오에 사는 동안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부인과는 응급이 많고 산모와 아기 두 생명을 다루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연락을 받고 밤중에 일어나서 서두르다가 병원 문에 손을 찍었습니다. 산부인과 수련의를 하며 남편은 심신이 아주 피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즈음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바로 귀국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논 끝에 미국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남편은 전공을 마취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맞고 대부분 남편 친구들도 선호하던 것이 마취과였습니다. 보스턴으로 이사하여 하버드 매사추세츠 기관에서 수련을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8년간 보스턴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병원 일로 늘 바빠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미국 생활 초기에는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차츰 적응해 나갔습니다. 워낙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무엇이든 배우러 다녔습니다. 붓글씨도 배우고 꽃꽂이도 배웠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저는 바느질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옷감과 옷 패턴을 사다가 딸과 제가 같은 옷을 세트로 만들어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해 나갔습니다. 남편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회에 식구들이 다 함께 LA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1978년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캘리포니아의 기후와 환경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해서 LA로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매우 섭섭해했으나 또한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먼저 유학하러 오셨던 시아주버님이 소개해 주셔서 다우니의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동부에서 받은 수업이 서부와 다른 체제여서 그런지 모두 학급에서 월반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도 잘 사귀었습니다. 딸은 저를 닮았는지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과외 활동에 관심과 욕심이 많았습니다. 체조, 피아노, 발레, 성악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 맞춰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느라고 저는 무척 바빴습니다. 아들도 피아노나 테니스 강습을 받기는 했으나 그보다는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도 같이 책을 읽을 정도였습니다. 혼자서 정신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가끔은 버겁고 짜증도 났지만 남편이 늘 바쁘니 그에게 크게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국말도 가르쳐 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 학교를 찾아서 주말마다 데리고 다녔는데 원하는 만큼 한국어 실력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제가 하는 한국말을 알아듣는 정도입니다. 남편은 몬테리 파기 있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하고 2년간 다녔습니다. 꽃꽂이도 계속 배워서 집안을 장식하기도 했고 서예도 하러 다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에 대한 어떤 비전도 꿈도 없었으니 삶의 방향도 자연히 짧은 인생을 즐기고 보자는 향락주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교춤도 열심히 배우러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탱고는 마음에 맞았습니다. 저는 본시 끼와 흥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사람들과 모여서 춤추고 포커 같은 게임을 하며 즐겼습니다. 노름도 하면서 돈을 따는 짜릿한 즐거움도 맛보았습니다. 남편이 알고 지내는 의사 부부들과 자주 모여 시간을 보내며 즐겼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때에는 특별 콘서트 등도 다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꾸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으로 모든 것이 허망해 보였습니다. 본래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읽으면서 얻은 세상 지식 속에서 저를 지배하게 된 생각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길어야 80평생 살다가 죽을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생각

0: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에게 매니저 일을 맡겼는데 현금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해고하였으나 저로서는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가정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50만 불을 날리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제가 부린 탐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평범하게 그렁저렁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온 예상치 못한 갈등,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기도원에서의 시간. 과연 그곳에서 임강우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된 임강우님의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한 질환, 바로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 없이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혈압을 올바르게 측정하는 방법부터 건강하게 관리하는 생활습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다고 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더라도 혈관과 심장, 뇌, 신장, 눈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만드는 압력입니다. 일반적으로 120에 80 정도를 정상 혈압으로 보며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이면 고혈압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정확한 방법도 중요합니다. 측정 전에는 카페인 음료나 흡연을 피하고 5분 정도 편안히 앉아 휴식을 취한 뒤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만 측정하기보다 두 번 이상 측정해 평균값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다행히 고혈압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하는 것 역시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오늘 한번 혈압계를 꺼내 자신의 혈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혈압 관리,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극대화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날수는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좀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나 정해진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의 시간을 살아도 어떤 이는 많은 열매를 남기고 어떤 이는 별 열매 없이 살다 가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이 다른 집에 비해 더 무겁고 육중했습니다. 에디슨이 유명하니까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육중한 문을 열고 닫으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문을 열고 닫고 했습니다. 하루 에디슨의 친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머리가 비상한 발명왕이 어떻게 문을 이처럼 무겁게 만들었는가? 그때 에디슨이 그 친구를 문 뒤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 뒤쪽에 보니까 도르래가 달려있고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물었을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줄 끝에 펌퍼가 연결되어 있다네. 사람들이 한번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우물에서 펌퍼질을 해서 우리 집 물탱크에 1갤런의 물을 퍼넣게 되어 있다네. 에디슨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여는 그 기회마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극대화된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살아온 횟수는 많은데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낭비하는 케이스들을 흔히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극대화해서 최선을 다해 살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을 산다고 꼭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바른 일을 하며 의미 있게 살 때에 잘 사는 것입니다. 1920년대 Back to Africa라는 운동을 주도했던 제임스 에드워드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산다면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중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중에 루스 팩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맞은편에 앉아있는 한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빛난지 너무나 얼굴이 밝았어요. 그런데요,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다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의 오른쪽 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걸려서 오른손이 절단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소환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분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오른손은 잘라지고 폐병에 걸리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분의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밝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밝고 빛난 그 얼굴의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더니 그분의 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만나건 주여 왜 나에게 와이라고 묻지 아니하고 나에게 무엇을 와시라고 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건 우연히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잘리는 순간에도 하나님 이 잘린 손으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폐근을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 이 아픈 몸으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심지어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주님 이 몸이 죽는 날까지 무엇하다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는 고난에 대한 와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왓을 질문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빛나게 살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는 삶이 고난이든 평안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다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내 삶을 값지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냥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크로노스의 삶, 세월만 흘러보내는 그런 삶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카이로스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2: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한 편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찾아온다. 건강한 몸에 감사하고 함께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자. 감사는 삶을 바꾸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안해집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와 따뜻한 미소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아름답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3: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코너 때문인데요. 매주 금요일, 자, 이 책을 한번 열어볼까 말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 듣고 나면 열어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오프닝에서도 잠시 소개했지만 희망이란 가장 여리고도 가장 질기다, 우리 AI 진행자 에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스티븐 킹의 작품인데요. 먼저 스티븐 킹에 대해서 에어에게 이야기 듣고 와서 작가님 만나보겠습니다.
4: 스티븐 킹은 1947년 미국 메인주에서 태어난 소설가입니다. 흔히 공포의 제왕으로 불리죠. 샤이닝, 미저리, 그것 같은 작품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공포작가라는 이름표를 답답해했습니다. 나는 무서운 이야기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1982년 작정하고 책 한 권을 묶습니다. 귀신도 괴물도 없는 네 편의 중편 소설. 제목은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이야기 하나씩을 담았습니다. 오늘 읽을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은 그중 봄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붙은 부제가 희망은 영원히 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3: 네, 에어가 소개를 했는데요. 역시 오늘은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겪어보고 아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여름을 시원하게 우리에게 독서의 산으로 오르게 해주실 셰르파 최민석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3: 네, 자, 벌써부터 더워지는데 스티븐 킹 이름만 들으면 그렇거든요. 하지만 또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몰랐어요. 스티븐 킹이라는 이름도 알고 그분의 작품도 알았는데 문학 청년들의 스승이라기보다는 아주 강인한 코치 이런 느낌도 듭니다. 어떤 그쵸? 분인가요?
5: 굉장히 스티븐 킹은 다작 을 하는 작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성실성에 관해서는 스티븐 킹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3: 예.
5: 보통 이제 문학계에서 3대 성실왕을
3: 성실왕 그분들은 스스로 왕이란 걸 아실까요?
5: 뽑아라. 그러면 네. 이제 히가시노게이고 네. 무라카미 하루키, 스티븐 킹.
3: 무라카미 알겠어요.
5: 예, 이렇게 이제 세 명을 뽑습니다.
3: 네.
5: 아무튼 한 인터뷰에서 스티븐 킹이 1년에 딱 이틀만 쉰다고 얘기했거든요. 크리스마스랑 자기 생일에.
3: 우리 사장님이 안 쉬는 게 너무 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5: 그런데 유혹하는 글쓰기라고 네. 그 작법서를 낸 적이 있어요.
3: 스티븐 킹이죠.
5: 네, 네. 그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다.
3: 아...
5: 너무 일벌레처럼 보일까 봐 아, 네. 거짓말을 했지.
3: 네.
5: 사실은 나는 1년에 하루만 쉰다.
3: 저는 거짓말했다가 저 사실 좀 많이 쉬어요 이 말인 줄 알았는데 이틀 쉰다가 거짓말입니다. 하루만 쉽니다. 네.
5: 그러니까 와. 크리스마스나 생일 둘 중에 하루만 쉬는 거죠.
3: 대단하네요.
5: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책이 굉장히 많아요.
3: 네.
5: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온라인 서점에서 스티븐 킹이 이때까지 낸 책을 예. 보니까 213권이더라고요.
3: 와.
5: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다른 책이 아니라 뭐 네. 구판, 심판 이런 것처럼 이제 중복되는 게 있는데
3: 네네.
5: 아무튼 한국의 스티븐 킹의 이름으로 나온 책은 213권입니다.
3: 한 사람이 213권의 책이요. 본인의 키를 훌쩍 뛰어넘을 높이입니다. 쌓아놓기만 해도요. 뭐 집채만한 높이를 넘어서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스티븐 킹 이러면 사실은 특정 공포물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다릅니다. 책의 부제가 스티븐 킹의 사계. 비발디인가요? 봄, 여름이네요.
5: 네. 그 우리가 제목은 소개했었죠?
3: 네.
5: 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인데 네. 영화로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이 책이 이제 실린 이 소설이 실린 책의 제목이
3: 네.
5: 스티븐 킹의 사계.
3: 네.
5: 봄, 여름인데
3: 네.
5: 이 맥락이 있어요. 왜 이렇게 탄생을 했는지.
3: 네.
5: 스티븐 킹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장르 작가
3: 예.
5: 그중에서도 공포물 작가로 제안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 워낙 유명하니까요. 뭐 네. 샤이닝, 미저리, 뭐 그것.
5: 그렇죠. 네. 그 한국도 그렇지만 당시 미국의 출판 구조가 이 장르와 비장르를 완전히 구분해서 출판을 했거든요.
3: 네.
5: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까짓거 비장르를 못 쓰는 것도 아닌데
3: 네.
5: 그 계절에 맞는 비장르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3: 네.
5: 이렇게 결심하고 이 기획을 스스로 한 겁니다.
3: 와.
5: 그래서 책을 이제 두 권을 내는데
3: 네.
5: 1권은 봄 여름 편.
3: 예.
5: 2권은 가을 겨울 편.
3: 아.
5: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한꺼번에 낸 거죠.
3: 예.
5: 다만 이때 이제 편집자가 있을 거잖아요.
3: 그렇죠.
5: 기획은 자기가 해도 편집자가 아, 그래도 스티븐 킹인데 전매 특허인
3: 네.
5: 공포 장르를 좀 써야 되지 않겠냐.
3: 예.
5: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겨울 편은 공포 장르를 좀 쓰고 나머지 봄 여름 가을 편은 공포 장르가 아닌 내가 이때까지 쓰지 않은
3: 예.
5: 새로운 글을 쓰겠다. 그래서 그 1권이 봄 여름 편이잖아요.
3: 예.
5: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쇼생크 탈출이 있는 거죠. 그 원래 제목 긴 제목은
3: 네.
5: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입니다.
3: 네, 리타 네. 헤이워드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주인공 앤디와 관련이 있는 인물일 텐데 좀 나중에 스토리에서 알려드릴게요.
5: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스티븐 킹이 자기가 원래 이제 공포 스릴러 쓰다가
3: 네.
5: 이제 나도 다른 거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다른 거 썼잖아요.
3: 네.
5: 여기에 쓴 그 중편 소설들이
3: 네.
5: 겨울편. 겨울편은 원래 자기가 쓰던 공포잖아요.
3: 네네.
5: 그걸 제외하고는 세 편 다 영화가 됐습니다.
3: 그러면 스티븐 킹이라면 공포 이렇게 등식화시키는 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 그만큼 공포물보다 다른 것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썼고 그만큼 또 재능이 있다는 거죠.
3: 그렇죠.
5: 그러니까 본편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쇼생크 탈출.
3: 네.
5: 이 영화의 원작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이고 여름은 죽음보다 무서운 비밀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어요.
3: 예.
5: 이거의 원작인 우등생.
3: 우등생.
5: 그리고 가을은 이 정말 유명한 영화인데
3: 리버 핀. 바이 미.
5: 예. 리버 피닉스가 나오는
3: 네.
5: 바로 그 영화 스탠 바이 미의 원작인 스탠 바이 미가 실려 있습니다.
3: 예. 제가 이렇게 이분을 보면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딱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글을 딱 정해진 시간만큼 쓰는 말 그대로 글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데 어떤 날 작품을 마쳤을 때 오후 2시, 이를테면 5시까지 써야 되는데 2시에 마쳤어요. 그럼 3시간 남으면 보통 쉴 텐데 3시간 동안 다음 작품에 3시간을 썼다. 이런 얘기 어떤 작가한테서 아무튼 들었던 기억이 나요.
5: 아, 그 누군지 저도 궁금하네요.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거는 뭐 레이먼드 챈들러도 그러고
3: 예.
5: 하루키도 그러고 스티븐
3: 맞아요.
5: 킹도 그런데 저 같으면 3시간 남았으면 빨리 나갈 텐데.
3: 그죠. 그래서 네. 이게 정말 1년에 하루 쉬시는 분인데 그만큼 다작과 내공이 쌓여 있는 공포의 대가로 알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의 대가로도 우리에게 사랑받았던 분입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쇼생크 탈출 이러면 모두가 쉽게 아는데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이러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 들어가 볼까요?
5: 네. 소설의 화자는 레드입니다. 나는 20살부터 이곳 쇼생크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모건 프리먼이 딱 떠올라요.
5: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도 이제 모건 프리먼이 화자였고 소설에도 소설에서도 레드가 화자죠.
3: 이렇게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다면 그 이유 뭘까요?
5: 그 이유는 바로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3: 네.
5: 근데 이제 레드의 그 사연은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다.
3: 예.
5: 그냥 살인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다.
3: 네.
5: 이것만 나옵니다. 아무튼 내가 감옥에 온지 이제 무려 40년이 흘렀습니다.
3: 그냥 감옥 속의 인생이네요.
5: 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죄수들한테 무슨 물건이든지 다 구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3: 네.
5: 죄수들이 원하는 물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3: 아무래도 감옥에서는 못 구하는 물건들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요구했습니까?
5: 일단 뭐 담배, 술,
3: 네.
5: 그리고 화장품에 심지어 장난감까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어쨌든 40년 여기 계셨으니까 뭐 살았으니까
5: 네.
3: 다 이게 되는 건데
5: 네.
3: 예.
5: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들어본 물건을 구하는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3: 처음 들어본 물건도 궁금하고 그 녀석도 누군지 궁금합니다. 누굽니까?
5: 네, 그의 이름은 앤디 듀프레인.
3: 네.
5: 영화에서는 팀 로빈스가 연기를 했죠.
3: 앤디.
5: 네. 네, 앤디는 나에게 록 해머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 록 해머 영어로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5: 록해머는 흙을 파낼 때 쓰는 아주 작은 곡괭이입니다.
3: 아, 이제부터 분위기가 슬슬 우리는 모두 쇼생크 탈출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레드가 계속 이제 앤디 얘기를 펼쳐나가는 구조로 되는 거죠, 스토리가?
5: 네, 앤디와 내가 가까워진 거는 그 록해머를 구해주고 난 뒤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였습니다.
3: 네.
5: 항상 흐트러짐이 없던 앤디가
3: 네.
5: 언젠가부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3: 자, 모르시는 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앤디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5: 앤디는 원래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3: 네.
5: 그러다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상대였던 골프 선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3: 예.
5: 앤디는 끝까지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아.
5: 나는 어쩐지 앤디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적어도 내가 본 앤디는 전혀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 네.
5: 여하튼 앤디는 이 쇼생크 감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3: 와, 40년 감옥에서 별의별 범죄자 누구 다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레드가 저 사람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결말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왜 중요한 인물, 어떻게 하다가 중요한 인물이 된 겁니까?
5: 앤디가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3: 네.
5: 그래서 간수들한테 세금이나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해줬습니다.
3: 아니, 요즘 우리도 참 많이 받고 싶어요. 뜨겁습니다.
5: 특히 교도소장한테 이 서비스를 해준 거죠.
3: 네.
5: 그래서 앤디는 교도소장의 재정관리를 도맡아 하게 된 겁니다.
3: 이야, 웬만큼 믿는 사람, 신복 아니면 돈 안 맡기는데요. 중책을 맡았네요. 교도소에서 좀 힘이 생겼겠어요.
5: 네. 그래서 앤디는 교도소장의 재정관리를 맡으면서 이때 조건 하나를 내걸었어요.
3: 네.
5: 그런데 그 조건이 네. 좀 독특했습니다.
3: 어떤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5: 일단은 교도소 안에 도서관을 자기가 운영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3: 네.
5: 그리고 하나를 더 내걸었습니다. 제가
3: 네.
5: 하나만 조건 하나를 내걸었다고 했는데
3: 네.
5: 하나를 더 내걸었어요. 정정할게요.
3: 네.
5: 자기를 독방에 수감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3: 예.
5: 그 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다 다른 동료들한테 앤디가 나눠줬습니다.
3: 담배 좀 구해줘, 술 좀 구해줘, 이런 것들은 그냥 동료한테 주고요. 나는 나 혼자 방을 쓰고 싶고 도서관을 운영하게 해줘. 참 독특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동료들도 앤디를 좋아하게 될 것 같고 입지가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5: 네. 그리고 앤디는 독방을 자처해서 지낼 만큼 고요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늘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만큼 지적이고 교양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3: 예.
5: 그런 앤디가 어느 날
3: 네.
5: 당시에 유명한 여배우인 리타 헤이워드의 포스터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는 의외로 느껴졌습니다.
3: 자, 리타 헤이워드, 이제 이 제목 속에 나오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명 여배우인데 관능미를 풍기는, 쉽게 말하면 흔히 교도소에 붙어있을 것 같은 아주 몸매와 얼굴이 예쁜 여배우이지
5: 그렇죠.
3: 않나요?
5: 그러니까 마릴린 몬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3: 네. 네,
5: 그런 그 이전에 이런 이미지로 유명했던 그 굉장히 관능적인 배우였는데
3: 네.
5: 그래서 리타 헤이워드의 포스터는 죄수들 사이에서는 워낙
3: 네.
5: 인기가 있었지만
3: 네.
5: 교양 있는 앤디마저
3: 네.
5: 이런 걸 원할 거라고는 내가 생각 못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네요.
5: 그래서 좀 놀랐어요.
3: 네.
5: 아무튼 쇼생크 감옥에 완벽하게 적응한 듯 보였던 앤디도 딱 한 번
3: 네.
5: 크게 동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 레드의 목소리로 이 앤디를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독방을 달라고 했는데 여배우의 사진이라. 아무튼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마치 고요한 물 표면처럼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앤디도 동요했다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5: 아마 앤디가 들어온 지 한 15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3: 네.
5: 그 앤디가 도서관을 맡고 있잖아요.
3: 네.
5: 그 이 도서관에 와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토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3: 예.
5: 이 친구가 앤디를 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교도소에 왜 들어왔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3: 네.
5: 그래서 다른 죄수들한테 그 앤디의 살인사건 이야기를 듣다가 토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3: 자, 아내와 불륜을 일으킨 골프선수를 죽였다, 이게 죄명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토미가 놀랍니다. 왜요?
5: 토미가 왜 놀랐냐면 이 토미는 벌써 감옥을 여기저기 여러 번 들락날락 거렸거든요.
3: 네.
5: 그러면서 많은 죄수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떠들었는데
3: 네.
5: 그게 바로 앤디의 사건이었던
3: 우와,
5: 거예요.
3: 진범이 나타난 거네요.
5: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가까이 앤디를 지켜보는 동안 앤디가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이제 얼굴에 빛을 잃었던 그걸 처음 봤습니다.
3: 진범이 아니었어요. 결국 앤디의 말이 맞았는데, 뭐 앤디의 말이라기보다는 레드의 판단이 맞았는데, 30년 가까이 앤디를 지켜보고, 이게 15년 전 사건이고, 30년이면 굉장히 오래 쇼생크가 뭐에 갇혀 있었네요.
5: 네. 그래서 토미의 이야기를 들은 앤디는 곧장 교도소장한테 네. 도움을 청했습니다.
3: 그러니까요.
5: 하지만 소장은 오히려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토미,
3: 예.
5: 토미를 빼돌리고 앤디는 원래 자기 방이 아닌 징벌 독방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3: 아니 아니 이렇게 고마운 앤디가 무죄를 판명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왜 징벌 독방에 가두고 앤디를 괴롭히는 겁니까?
5: 왜냐하면 앤디는 소장의 부정 회계를 도왔던 겁니다.
3: 구린 게 있었네요.
5: 네, 결국 토미의 증언으로 앤디가 석방되면 자신의 회계 부정이 탄로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3: 야 이게 진실까지 덮어가면서 본인의 그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게 중요했던 교도소장이었습니다. 앤디는 엄청나게 상심하고 좌절했을 것 같은데요.
5: 그렇죠. 그 회계도 교도소장이 시킨 거잖아요.
3: 예. 네.
5: 근데 이렇게 이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을 모두 박탈해버렸으니까 맞아요. 앤디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3: 예.
5: 하지만 어느새 몇 달이 지났습니다.
3: 예.
5: 그러면서 조금씩 원래의 모습으로 앤디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 마음의 평온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5: 어쩌면 그 즈음이 바로 그가 다른 희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던 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심이라든지 법적으로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교도소장이 아예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생겼다. 무슨 희망일까요? 궁금합니다. 바로 그 관련 사건이 일어나죠?
5: 그렇습니다. 1975년 앤디는 쇼생크 감옥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 우와 탈옥.
5: 네. 화가 난 교도소장이 그의 방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뜯어냈을 때
3: 네.
5: 비로소 벽에 뚫린 큰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 저는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 네. 교도소장의 표정.
5: 그리고 그 구멍 속에는 닳고 다른 록해머 두 자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3: 네.
5: 그리고 나는 구멍을 가리고 있던 그 포스터를 보면서 웃었죠.
3: 네.
5: 바로 내가 구해다 준 리타 헤이워드 포스터였던 겁니다.
3: 예.
5: 그리고 이 록해머도 내가 구해줬던 거죠.
3: 그럼요.
5: 아, 포스터 속에 그 리타 헤이워드 뒤에 네.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3: 그 여배우 뒤에 바다 풍경이 쫙 예. 있죠.
5: 지우아 타네오라는 곳이었는데 네. 나는 언젠가 출소를 하게 되면
3: 네.
5: 그곳에 호텔을 짓고 살게 될 거라는 앤디의 말을 떠올립니다.
3: 예.
5: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앤디는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고 아무도 그를 이제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걸요.
3: 맞습니다.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비가 오는 날 탁 탈옥 성공해서 하늘을 보는 유명한 포스터, 영화 포스터죠. 그리고 그 거의 이제 희끗희끗한 노인이 돼서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는 모습들. 이제 영화와 소설의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저는 최민석 작가님이 이렇게 소설로 전해주는 게 저희가 이렇게 마치 주고받는 대화처럼 하는 게 더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소감은 어떠셨어요? 읽고 나서.
5: 일단 저는 읽고 난 다음에 스티븐 킹의 소설이 왜 잘 팔리는지 바로 이해했어요.
3: 네.
5: 소설이 첫 장부터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3: 네.
5: 그리고 대중소설답게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3: 네.
5: 또 대중소설은 사실 스토리 중심으로 써서 문장을 좀 간단하게 쓰는 작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3: 네.
5: 스티븐 킹의 문장은 굉장히 기품이 있으면서 깔끔했어요.
3: 네.
5: 게다가 이 소설의 장점이라면 아, 정말 손가락이 근질근질할 만큼 글을 쓰고 싶게 만든다는 겁니다.
3: 와.
5: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정말 너무 글이 쓰고 싶어져서
3: 네.
5: 독서일기에 짧은 소감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3: 네네.
5: 그리고 아무튼 이 소설의 이거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인데
3: 네.
5: 다른 일을 해도 계속 이 소설을 읽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3: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싶게도 만드는군요.
5: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너무 네. 다시 읽고 싶어서 약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질 정도로
3: 네.
5: 그건 약간 단점이면서 동시에 또 소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몰입의 장점인 거죠.
3: 맞습니다. 영화는요 뭐랄까요 제 손발을 묶어놓고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자 봐 따라와 하는 느낌이라면 소설은 제가 그 작은 활자 행 사이에 몸이 탁 낀 상태로 마구 달려나가는 느낌이어서 몰입감이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있다면서요. 영화와 소설에. 우리 쇼생크 탈출 이제 들으시는 분들 그 대부분 알거든요.
5: 설정의 차이가 있어요.
3: 예.
5: 영화에서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3: 네.
5: 그 노동 후에
3: 네.
5: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3: 네.
5: 영화에서는 시원한 맥주였거든요.
3: 맞아요.
5: 근데 원작에서는
3: 네.
5: 미지근한 맥주예요.
3: 와.
5: 그래서 이 소설의 화자인 레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3: 네.
5: 소변처럼 미지근했지만 그래도 태어나서 마신 맥주 중에 가장 맛있는 맥주였다.
3: 아무래도 영화 장면에서는 미지근함을 표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약간 극적인 효과를 안 주니까 완전 아우 보는 분들도 맥주 한잔 해야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최민석 작가 독서 셰르파 오늘 영화로서의 소생크 탈출만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 책으로 스티븐 킹의 책으로 다시 읽어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할 것 같아요. 매력 짚어주시죠.
5: 저는 이제 두 가지 매력을 느꼈는데요. 첫 번째 매력은 일단 이 소설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세부적인 이야기를 또 품고 있거든요.
3: 예.
5: 예를 들어서 전체의 큰 이야기는 앤디가 탈옥하는 거죠.
3: 네.
5: 근데 앤디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정은 그 하나의 세부적인 이야기에 해당하는 거죠.
3: 네.
5: 근데 이 세부적인 이야기 역시 독립적인 완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3: 예.
5: 그래서 이 연속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차례로 접하다 보면 약간 세트 요리를 먹는 느낌이 들어요.
3: 네.
5: 그 뭐 세트 요리는 이제 맛있는 그 단품 요리 하나하나씩 먹어도 좋은데 이걸 또 같이 먹어도 좋잖아요.
3: 연결되는 거죠. 네.
5: 그래서 요 작품을 읽으면서 스티븐 킹이라는 굉장히 네. 실력 좋은 셰프가 이야기를 재료 삼아서
3: 네.
5: 어울릴 법한 음식을 한꺼번에 내놓는 그런 솜씨를 발휘하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3: 개별 사건들 자체도 몰입됩니다. 그 결과와 결론에 막 몰입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연결해서 깜짝 반전과 또 시원한 결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안에 또 애절하고 슬픈 얘기도 영화에서는 보여주죠. 두 번째 매력은 뭡니까?
5: 두 번째 매력은 이제 앞에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3: 네.
5: 그 이야기가 음식이라면 음식을 내놓는 사람은 서버죠.
3: 네.
5: 이 작품에서 서버는 영화에서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소설에서는 레드죠.
3: 네.
5: 저는 화자 자체의 캐릭터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딱 절제하고
3: 네.
5: 해야 될 말을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3: 와.
5: 굉장히 깔끔한 화법을 구사하거든요.
3: 네.
5: 그래서 그 왜 주로 이제 웨이터 중에
3: 네.
5: 굉장히 좀 기품 있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3: 네.
5: 딱 할 말만 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는 살짝
3: 그렇죠.
5: 이제 공간을 내주고. 그런 사람이 서빙을 해주면
3: 네.
5: 우리가 하는 그 식사 자리가 왠지 더 기품 있게 느껴지잖아요.
3: 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영화 속 장면에서도 좀 그게
5: 네.
3: 떠올라요.
5: 그런 화자의 역할을 레드가 굉장히 잘 해냈고 사실은
3: 예.
5: 이건 스티븐 킹이 굉장히 공들여서 썼다는 거죠.
3: 맞습니다.
5: 그래서 이야기도 매력적이고 이야기의 전달자의 그 캐릭터성도 매력적이라서 저는 다 좋았습니다.
3: 네. 자, 요리에 비유하니까 더 잘 와닿죠. 개별 요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완성도 높고 그 자체로 좋은데 이걸 연결해서 쭉 접할 때의 어떤 좋은 점, 대단한 셰프다. 그리고 그걸 서브하는 사람 혹은 화자의 이야기도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역시 이렇게 말하면 또 스티븐 킹 작가께서는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르물이 가진 굉장히 그 치밀함이랄까 그 감정과 심리를 확 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단련된 내공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 감상도
5: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네.
5: 이야기 직조를 굉장히 잘하는 마술사인 거죠.
3: 그렇죠. 네. 네. 뭐 캄캄해야 귀신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벌건 대낮에 나와도 무섭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책은요. 제가 먼저 한번 작가님의 얘기인데 뺏어서 말할게요.
5: 네.
3: 일단 영화로만 쇼생크 탈출 보신 분은 저도 포함됩니다. 책으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5: 네. 그리고 스티븐 킹의 작품을 아직 읽어본 적이 없는
3: 네.
5: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재밌고요.
3: 네.
5: 이야기가 술술 넘어가고.
3: 네.
5: 그리고 이제 그 이 책의 두께는 약간 있어요. 중편
3: 네.
5: 소설을 모은 거라서 책 자체가 두껍거든요.
3: 네.
5: 봄 여름 편이 그래도 단편으로는 스티븐 킹을 좀 제대로 알 수 없을 것 같으니까
3: 네.
5: 좀 더 깊이 있게 스티븐 킹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 책은 읽어보면 정말 미국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3: 네.
5: 그래서 미국 소설 좀 읽어보고 싶은 분 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작품을 추천합니다.
3: 예, 저도 미국 소설 읽은 기억들이 나는데요. 어쨌든 한번 펼치면 끝까지 보게 만드는 독특한 힘이 또 있습니다. 오늘도 영화에서 책으로 독서의 힘을 더 키워보라라는 아주 훌륭한 뭐랄까요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입니다. 최민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배고픈 분들 지금 채널 돌리면 손해입니다. 여기는 라디오 서울 AM 1650 우리들의 LA 이야기, LA 사는 이야기의 김재현입니다.
1: 주말 저녁 차 안에서 또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죠. 저는 박지수입니다. 반가워요 선배.
0: 오늘 낮잔을 보셨어요? 이렇게 맑은 날 LA 월드컵 열기까지 더해지니까 윌시아에서 올림픽 버몬트에서 웨스턴 사이 한인타운 거리가 그냥 들떠있더라고요. 사람들 다 유니폼 입고 다니고.
1: 맞아요. 요즘 K타운 한타라고 부르는 이 동네가 그냥 미국 속 서울 같잖아요. 예전부터 윌셔 라인 따라 쭉 또 올림픽 라인 따라 쭉 골목마다 한국 간판이 꽉 들어찬 그 풍경 그대로인데 이제는 외국인들까지 줄 서서 김치찌개 먹는 시대니까요.
0: 제가 USC 다니던 시절에는요. 진짜 한국마트 하나 보려고 차 몰고 여기까지 와서 김치 사고 라면 박스 쌓아놓고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H마트다, 시온이다, 한남이다, 가주다 뭐 마트만 골라다니고 거기서 바로 올라가서 순두부, 냉면, 감자탕까지 해결하고
1: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골목마다 있잖아요. 늦은 밤까지 불 켜져 있는 치킨집, 숯불 냄새 폴폴. 나는 갈비집 골목 끝에서부터 냄새로 길 찾는 떡볶이집. 또 새벽까지 불 꺼지지 않는 포장마차 스타일 술집들. 주말 저녁에 팔가 쪽으로만 가도 고기 굽는 냄새가 진짜 와.
0: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한타 지나가고 계시면 창문 한번 살짝 열어보세요. 어딘가에서 마늘기름에 달달 볶는 냄새, 곰탕 국물 끓는 냄새, 김치전 지지는 소리 들릴지도 몰라요. 저도 녹음 끝나면 윌셔랑 버몬트 쪽으로 한 그릇 하러 가야겠어요.
1: 오늘 LA 사는 이야기, 우리가 살던 그 동네 한인타운. 그 중에서도 음식 이야기 준비했어요. 예전 올림픽 선상 허름한 분식집부터 요즘 외국인들까지 줄 서는 힙한 한식당, 그리고 우리만 알고 싶은 골목 맛집까지 냄새나는 수다 실컷 풀어볼게요.
0: 아, 나도 그 골목 기억난다. 거기 김치찌개집 아직 있냐 하시는 분들, 또 나만 아는 숨은 맛집 자랑하고 싶은 분들,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ID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지수 씨랑 제가 군침 흘리면서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1: 잠시 후에는요. 선배가 밤마다 AI랑 씨름하면서 만들었다는 자작 응원곡 필승 코리아 붉은 파도 코리아도 살짝 들려드릴 거예요. 월드컵 열기 한인타운 음식 냄새랑 같이 제대로 올려보죠.
0: 여기는 라디오 서울 AM 1650 우리들의 LA 이야기,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주말 저녁 한인타운으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저녁 하늘 진짜 맑죠? 아마 지금도 웨스턴이랑 올림픽 쪽으로 축구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선배 월드컵 경기 있는 날은 한인타운 거리 자체가 빨간색으로 물들잖아요. 카페에서 도고깃집에서도 다 경기 틀어놓고 지금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어디 가서 같이 보실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오늘은 본편 들어가기 전에 살짝 양념 코너부터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밤에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만든 자작곡 오늘은 축구 특집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직관적이에요. 먼저 한국 월드컵 축구팀 응원송 필승 코리아 준비해놨고요.
1: 선배, 이거 진짜 본인이 다 만든 거라고 몇 번을 강조하시던 그 곡이죠. 주방에서 김치찌개 끓이시다가도 흥얼거린다는 그 노래, 그 다음 곡도 있죠?
0: 그렇죠. 이게 한국으로 안 되더라고. 자, 한국 축구 우승을 염원하면서 붉은 파도 코리아까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예전에 윌시어 길 스포츠바에서 태극기 두르고 목이 다 쉬도록 응원하던 그 느낌 그대로 넣으려고 했었어요.
1: 지금 하인타운 팔가 쪽에서 삼겹살 굽고 계신 분들은 방금 불판이 고기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랑 같이 떠올리시면 딱일 것 같아요. 창밖에는 맑은 하늘 안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라디오에서는 선배의 축구 자작곡.
0: 잠시 후에는 우리가 살던 그 동네 한인타운이라는 주제로 요웨스턴 골목 예전부터 있던 순댓국집이랑 요즘 뜨는 디저트 가게까지 쭉 돌아볼 거고요.
1: 한인타운이 그냥 밥 먹는 데가 아니라 아예 영어 한마디 안 써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모여있는 동네잖아요. 마트 분식, 집빵, 집 노래방까지. 나 여기서만 하루 종일 살아도 절대 안 지루해요.
0: 그러니까요. 오늘 들으시다가 나만 아는 한인타운 맛집이 다 추억의 식당이다 싶은 곳 있으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살짝 자랑해주세요. 우리 또 다음 주 양념 코너에 소개해드리죠.
1: 그럼 일단 본편 들어가기 전에 요 선배의 자작 응원송 한 곡 먼저 듣고 올게요. 고기 굽는 손 잠깐 멈추시고 볼륨은 살짝 올려주시고요.
0: 라디오 서울 AM1650 LA 사는 이야기에서 띄워드립니다. 필승 코리아 이어서 붉은 파도 코리아까지 쭉 듣고 본격적으로 한인타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0: 없는 연기 올라오면 진짜 계획 없던 저녁 약속 바로 잡게 되더라고요.
1: 제가 80년대 중반에 왔을 때는요. 그때는 말이죠. 밤에 사람들 몰리는 데가 설렁탕집이나 곰탕집 몇 군데였거든요. 지금처럼 줄 서서 들어가는 바비큐집. 그런 분위기는 잘 없었어요.
0: 그 얘기 들으면 항상 신기한 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인타운 하면 그냥 KBBQ 동네 이미지였거든요. 파크스 같은 데가 이미 기준처럼 느껴졌어요.
1: 그러니까요. 요즘 분들은 한타 오면 고기는 당연히 파크스나 조선갈비 같은 데 가는 줄 아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고급 이미지보다는 밤새 불 켜져 있는 국밥집, 순두부집이 먼저 떠올랐어요.
0: 근데 선배 요즘은 또 다르잖아요. 제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한인타운에서 모이면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소주 칵테일 파는 바도 가고 김치랑 불고기 들어간 버거집도 가고 메뉴 구성이 완전 달라요.
1: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김치가 나오는 버거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미국 친구들이 먼저 그 김치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니 세상이 참 묘하게 바뀌었죠.
0: 선배 그거 아세요? 요즘 미국 친구들은 한국 드라마랑 넷플릭스로 먼저 한탈 알게 돼서요. 진짜로 서울에 있는 거리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간판도 그렇고 카페 느낌도 그렇고.
1: 요즘 기사들 보면요. 한인타운 보고 서울이랑 다를 게 별로 없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윌셔라인 따라가다 보면 카페 디저트 집바가 쫙 붙어 있으니까 저도 가끔 한국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0: 저는 어릴 때 한인타운이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세대거든요. 부모님도 그래서 한타에서 조금 떨어진 데로 이사 가셨는데 제가 다시 이 동네로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또 너무 재밌는 동네예요.
1: 지수 씨는 그래도 요즘 한타만의 그 활기가 좋으실 거예요. 제가 살던 때는 한 식당이 거의 교민들만 아는 식당이었는데 지금은 라틴계 백, 인 아시아계 손님들이 한꺼번에 줄 서 있으니 풍경 자체가 달라졌죠.
0: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북창동 순두부 갔는데요. 한국어보다 영어랑 스페인어가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다들 순두부에 김치 얹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먹고 있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1: 예전에는 순두부 같은 것도 진짜 교포 음식이었는데 이젠 미국 전역에 체인으로 깔리고 한타에 있는 집이 또 성지처럼 취급받고 그게 참 세월의 힘이란 생각이 들어요.
0: 그 선배 요즘은 가게들이 인스타그램이랑 앱 리뷰 눈치 엄청 보잖아요. 예전처럼 여기 오래됐으니까 알아서 찾아오겠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사진이랑 해시태그까지 다 신경 쓰더라고요.
1: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낯설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어디 집곰탕이 괜찮대 이렇게 입소문으로만 갔거든요. 요즘은 별점이랑 리뷰 보고 가야 한다니까 조금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0: 근데 선배 그 덕분에 또 숨은 집들이 알려지기도 하니까요. 제가 요즘 찾는 국수집들 중에 마당국수나 항아리 칼국수 같은 데는 SNS 덕을 많이 본 케이스 같더라고요.
1: 지수 씨 말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옛날에는 한인마켓 옆에 붙어있는 국수집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알고 가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켓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이민일 세대의 공간을 이 3세대가 새로 꾸미는 느낌이에요.
0: 맞아요. 마켓만 해도 예전에는 그냥 장 보러 가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퓨전 간편식 디저트까지 다 있어서요. 친구들이랑 시장 투어하듯이 구경하고 그 옆에 있는 맛집까지 한 번에 도는 코스로 바뀐 것 같아요.
1: 그래도 한 가지 반가운 건요. 그렇게 바뀌어도 한밤중에 가면 아직도 호돌이 같은데 불 켜져 있고 진주곰탕 같은 데서 속 풀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 이 동네 뼈대는 그대로구나 싶어요.
0: 그렇죠. 선배 새벽에도 불 켜져 있는 그 풍경이 한인타운 정체성 같아요. 거기 위에 요즘 스타일바랑 디저트 카페가 올라탄 느낌이고요.
1: 오늘은 그래서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한인타운 맛집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 한 십몇 년 사이에 떠오른 신흥 맛집들. 또 예전 가게들이랑 어떻게 같이 숨쉬고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0: 네. 특히 이 부에서는요. 여러분이 주말마다 줄 서서 가시는 그 집들. 그리고 이제는 기사에도 나오는 한인타운의 새로운 얼굴들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 저희랑 끝까지 같이 걸어가 주세요.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인타운만 이야기 들어가야죠. 지수 씨.
0: 네, 선배. 오늘은 2000년대 이후, 그러니까 한인타운이 진짜 신흥 맛집 성지 소리 듣기 시작한 그 시기 이야기죠.
1: 제가 80년대 중반에 왔을 때만 해도요. 여긴 그냥 일 끝나고 와서 허겁지겁 밥 먹고 가는 동네였어요. 자바시장에서 일하던 분들로 항상 북적였죠.
0: 맞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이 한인타운 간다고 하면 아 그냥 밥 먹으러 가는 데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1: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바시장에서 땀 흘리시던 1세대 사장님들이 어느 순간 식당 카페 쪽으로도 눈을 돌리셨잖아요.
0: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배 봉제 의류업으로 자본을 만든 일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 이 세대들이 레스토랑이랑 카페를 마음껏 실험할 기반이 생긴 거잖아요.
1: 맞아. 예전에는 대중식당이라고 불리던 데들이요. 값싸고 푸짐하게만 승부했는데 어느 순간 인테리어 신경 쓰고

0: 메뉴판에 영어가 쫙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 특히 바베큐 집들이 그 흐름을 확 바꿔놓은 것 같아요. 파크스 BBQ 같은 데는 이제 그냥 갈비집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must go 레스토랑이잖아요.
0: 파크스 얘기 나오니까 웃음이 나네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아니 한인타운 고깃집에 왜 이렇게 미국 손님이 많지? 했거든요.
1: 맞아요. 선배 주말에 가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다 들리잖아요. 숯불에 프라임 갈비 구워지는 거 카메라로 계속 찍고요.
0: 조선갈비도 그렇죠. 그 연못 있는 파티오 쪽은 거의 다른 세계 같아요. 저희 세대한테는 여긴 좀 마음 먹고 가는데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1: 조선갈비는 이제는 기념일 레스토랑으로 완전 자리 잡았죠? 한인뿐 아니라 외국분들도 LA 코리아타운에 이런 고급 한식 공간이 있구나 느끼는 상징 같은 곳인 것 같아요.
0: 근데 또 재밌는 게 수불집 같은 곳은 옛날 노포 감성이 그대로잖아요. 연기 자욱하고 옷에 냄새 배도 그냥 다 이해하고 들어가는 그런 집.
1: 그런 데가 있어서 한타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한쪽엔 사진 찍는 모던 바베큐, 한쪽엔 연기 자욱한 직화 노포. 이게 같이 있는 동네가 흔치 않잖아요.
0: 지수씨, 요즘은 무한리필 집도 한타 풍경의 일부가 됐죠? 해장촌 같은 데는 젊은 친구들이 단체로 와서 몇 시간씩 구워 먹더라고요.
1: 맞아요. 그게 또 SNS에 엄청 올라가요. 고기산처럼 쌓아놓고 치즈 퐁듀 찍고 이게 다 K푸드 이미지로 세계에 퍼지는 거죠.
0: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곱창집 문화예요. 옛날에 곱창은 진짜 아는 사람만 가는 메뉴였는데 요즘 아가씨 곱창 같은 데는 BTS 이야기가 같이 붙어 다니더라고요.
1: 네, 거기 어떤 멤버가 얘기했다는 소문 돌면서 줄이 더 길어졌잖아요. 곱창이 그냥 내장구이가 아니라 아이돌이 먹은 그 메뉴가 되는 거죠.
0: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식당들이 거의 한인만 보고 장사했어요. 메뉴판도 한국말 위주였고 직원들도 영어 잘 못해도 그냥 돌아갔고요.
1: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어 메뉴는 기본이고 서버들도 일부러 영어 잘하는 이 세대 3세대 뽑고 홈페이지에 인스타그램까지 운영하는 게 거의 필수가 됐죠.
0: 지수 씨 말처럼 그게 단순히 언어만 바뀐 게 아니라 손님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이 오늘 한타 가서 코리안 BBQ 먹자 이러면서 오는 시대가 된 거죠.
1: 네, 예전에는 코리아타운? 한국 사람 사는 동네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LA에서 밤에 놀러 가는 동네 이미지가 바뀐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하나 좀 걱정되는 건요.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많아지면서 예전에 일하던 분들 편하게 앉아서 먹던 집들 그런 데가 좀 밀려나는 느낌이 있어요.
1: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북창동 순두부처럼 일 세대가 만든 브랜드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오히려 한식의 주류가 된 사례도 있잖아요.
0: 맞아요. BCD는 진짜 대단해요. 밤늦게 윌셔 지나가다 보면 외국 손님들이 순두부 끓는 냄비 앞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잖아요.
1: 그리고 선농단 같은 곳은 갈비찜에 치즈 듬뿍 올리고 토치로 막 지지는 영상이 엄청 돌았잖아요. 그런 게 K-드라마, K-팝 감성하고 같이 묶여서 퍼지는 것 같아요.
0: 냉면집들도 예전이랑 느낌이 달라졌죠. 유천냉면 같은 데는 여전히 갈비랑 냉면 세트 먹으러 가족 단위로 많이 가지만 요즘은 젊은 커플들도 사진 찍으러 많이 오더라고요.
1: 맞아요. 항아리 칼국수나 마당국수 같은 곳도 줄 서서 먹는 국수집 이미지가 됐잖아요. 오늘은 가볍게 면 투어하자 이런 식으로요.
0: 예전에는 한정식 하면 좀 딱딱한 자리 떠올렸는데 고바오 같은 곳은 여전히 푸짐한 상차림이면서도 외국 손님들이 와 이게 진짜 코리안 피스트구나 하면서 즐기더라고요.
1: 그리고 사리골 같은 곳은 거의 한주 미슐랭 같은 느낌이에요. 매운 돼지갈비에 김치찌개 하나 시켜놓고 맥주 마시는 풍경이 이제는 인종불문 공통 장면이 됐죠.
0: 지수씨 호돌이는 또 빼놓을 수 없죠. 예전에도 새벽에 가면 학생들, 기사님들, 가게 사장님들 다 섞여 있었는데 요즘은 거기서 술 마시고 라면 먹는 외국 친구들도 참 많아요.
1: 네, 어떤 의미에서는 호돌이가 진짜 LA 버전의 한국 포장마차 같아요. 24시간 켜져 있는 불빛 같은 느낌이요.
0: 제가 한 가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요즘 한타가 너무 야식 동네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1: 그건 좀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선배 낮에는 카페 문화나 브런치 디저트 가게들도 많이 생겨서 예전보다 훨씬 라이프스타일 타운에 가까워졌다고 보거든요.
0: 그렇긴 하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힙한 카페들이 윌셔 유가 쪽에 줄줄이 생겼으니 제가 가도 여기가 한타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1: 선배 그게 또 세대 차이일 수도 있어요. 요즘 애들은 한타를 사진 찍고 맛집 체크인하는 동네로 먼저 알게 되니까요.
0: 근데 지수씨 제가 하나 여쭐게요. 요즘 친구들은 왜 그렇게 줄을 서서라도 인증샷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1: 아, 그건 완전 달라진 문화예요. 선배 요즘은 어디서 뭘 먹었다가 자기 취향,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이거든요. 한타 맛집이 그 무대가 된 거고요.
0: 저희 세대는 그냥 배고파서 갔는데 요즘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런 말이네요.
1: 그렇다고 해서 맛이 가벼워진 건 아니고요. 오히려 미쉐린 가이드에 한식당들이 들어가고 미국 언론에서 K푸드 집중 조명하면서 수준은 더 높아진 면도 있어요.
0: 한편으로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덕분에 한인 셰프들이 LA 전역에서 이름을 알리고 다운타운이나 헐리우드 쪽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1: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인타운 1위는 한식만 먹는 곳이라는 공식이 아니라 한인 셰프들의 본거지라는 이미지도 같이 생긴 것 같아요.
0: 이야기를 이렇게 풀다 보니까 한인타운이 그냥 가게만 바뀐 게 아니라 동네 자체의 역할이 완전 달라진 거네요. 예전엔 생활 필수 공간, 지금은 사람들이 일부러 경험하러 오는 곳.
1: 그래서 선배 다음에는 청취자분들 사연 받아서 내 인생 전설의 맛집이랑 요즘 애들이 줄 서는 맛집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은 동네에 다른 시간에 마시니까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씨.
1: 네, 선배 오늘은 선배가 직접 겪으신 한인타운 맛집 이야기, 특히 요즘 신흥 맛집들 생기기 전후 그 사이 얘기 좀 들려주셔야죠.
0: 제가 20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올림픽이랑 버몬트 근처에 오래된 갈비집 하나 있잖아요. 거기 뒷골목에 처음으로 간판부터 딱 깔끔한 바비큐 집이 딱 생겼거든요.
1: 벌써 그런 데가 있었어요, 선배? 저한테는 파크스나 그런 데가 그냥 원래부터 멋졌던 집 느낌인데요.
0: 그 집이 재밌었던 게요. 밖에서 보면 유리창 넓게 나 있고 테이블 간격도 널찍하고 예전 노포들은 의자끼리 부딪히면서 먹었는데 거긴 약간 호텔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1: 그러면 손님들도 좀 달랐겠네요. 예전에는 다 교회 사람들, 가게 사장님들 이런 분위기였다면요.
0: 맞아요. 예전 노포들은요. 들어가면 사장님이 아유 오셨어요 하면서 이름부터 먼저 부르죠. 메뉴판 안 봐도 늘 먹는 걸로 드릴까요? 이런 집이었거든요.
1: 약간 요즘 말로 하면 단골 전용 라운지 같은 느낌이네요. 완전 자기 사람들만 모이는.
0: 근데 그 새로 생긴 집은요, 주차장도 넓고 발렛도 있고 주말 저녁에 가보면 흰 셔츠 입은 미국 분들, 젊은 한인 이 세대 커플이랑 같이 와서 와인 시켜놓고 갈비 먹고 있더라고요.
1: 와, 갈비에 와인이라니. 그때 당시에는 되게 앞서간 조합 아니었어요, 선배?
0: 그때는 갈비하면 그냥 소주병, 하이볼 이런 거 없었죠. 근데 그 집은 잔도 예쁘고 조명도 좀 어둑어둑해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살짝 어색했어요. 여기서 고기 구워도 되나 싶고.
1: 선배가 그런데 들어가서 어색해하셨다니까 상상이 안 돼요. 선배 완전 동네 터줏대감이신데요.
0: 제가 그날은 친구들하고 말끔하게 셔츠까지 입고 갔어요. 괜히 기죽기 싫어서요. 그런데도 숲을 올라오니까 본능적으로 앞치마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몸이 노포에 맞춰져 있어서.
1: 하하, 그 감정 뭔지 알아요? 분위기는 레스토랑인데 마음은 늘 이모 여기 밥 좀 더 주세요 모드인 거죠.
0: 재밌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옆 테이블에 백인 부부랑 아시안 친구 셋이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아시안 친구가 고기 다 구워주고 상추에 싸주는 거예요. 설명도 해주고.
1: 아, 완전 한인 가이드네요. 요즘도 그런 역할 하는 친구들 꼭 있거든요. 메뉴 소개부터 먹는 법까지.
0: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은 진짜 로컬 코리안들도 인정하는 곳이야 이러는데 순간 좀 웃겼어요. 한인 입장에서는 이제 막 생긴 집인데 이미 로컬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1: 선배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로컬은 올림픽 골목에 있는데 이런 마음 살짝 올라오셨겠어요.
0: 그쵸. 제 머릿속 로컬은요, 문 열면 바로 주방에서 국물 끓는 냄새 확 나고 벽에 누렇게 바랜 메뉴판 붙어있는 데였거든요. 근데 이 집은 냄새도 은은하고 음악도 조용히 깔려있었어요.
1: 그때부터 약간 한인 식당도 이렇게 세련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슬슬 드셨겠네요.
0: 네, 첫 접시는 여전히 갈비였는데 마지막에 디저트 메뉴판을 주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제일 놀랐어요. 갈비집에서 아이스크림이랑 티라미수를 팔고 있으니.
1: 어머, 갈비집 티라미수 진짜 그건 시대를 앞서갔다. 요즘은 디저트 바 콜라보 이런 거 흔한데요.
0: 또 한 번은요, 웨스턴 쪽에 작은 곱창집이 생겼는데 간판부터 이름도 좀 독특하고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손님 절반이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친구들이었어요.
1: 혹시 그 동네 요즘도 항상 줄 서 있는 그 라인 쪽이에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맨날 여긴 또 뭐지? 하는데 몇 군데 있거든요.
0: 맞아요. 건물은 오래돼 보이는데 간판이 새 거라서 눈에 딱 띄는 곳이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테이블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느라 바쁘고 연기는 자욱한데 웃음소리가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1: 그때는 인스타도 없을 때니까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기 올 줄 아는 사람 느낌이었겠네요.
0: 그 집에서는요, 제가 곱창 구워 먹으면서 옆 테이블 대화를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영어로 이게 코리안 소울푸드래? 그러면서 매워도 막 웃으면서 먹는 거예요.
1: 선배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해요. 곱창, 감자탕, 순댓국 이런 거 다 소울푸드라고 소개하거든요.
0: 예전 노포에서 곱창 먹을 때는요, 그냥 퇴근하고 작업복 입은 채로 와서 조용히 먹고 가는 분위기였어요. TV에서 뉴스 나오고 계산대 앞에는 라면 박스가 쌓여 있고
1: 완전 생활 자체였던 거네요. 오늘도 밥 한 끼 해결하는 곳이었지. 사진 찍으러 오는 데는 아니었던.
0: 반대로 그 웨스턴 곱창집에서는 제가 셔츠에 냄새 뵐까봐 괜히 재킷을 의자에 걸어놓고 나올 때도 밖에서 한참 털고 나왔어요. 옆에 서 있는 젊은 친구들 눈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1: 선배도 그때 이미 아 여기는 그냥 밥집이 아니라 약간 무대 같은 데구나 하는 느낌은 있으셨겠어요.
0: 맞아요. 어느 날은 친구 딸이랑 그 집에 같이 갔는데요. 애가 먼저 삼촌 오늘은 여기서 사진 찍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메뉴보다 사진 스팟부터 알려달라는 게 낯설었어요.
1: 이제는 진짜 메뉴보다 네온 사인 예쁜데 접시 색깔 예쁜데 먼저 찾거든요.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네요.
0: 그래도 신기했던 건요. 갈비든 곱창이든 결국 마지막 한 점 남았을 때 누가 양보하나 눈치 보는 건 똑같더라고요. 시대 바뀌어도 그 장면은 그대로예요.
1: 하, 그거 진짜 공감돼요. 젓가락 살짝 들었다가 아니 아니야 너 먹어 하는 그 순간 어디 가도 똑같죠.
0: 지수씨 저는 아직도 올림픽 쪽 오래된 집에서 먹다가 가끔은 버몬트 새 집들로 살짝 발길을 옮길 때 마음 한쪽이 두 동네 사이에 걸쳐있는 기분이 들어요.
1: 선배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요즘 다니는 힙한 가게들 뒤에 선배 세대의 그런 골목 풍경이 같이 겹쳐 보이네요. 다음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옛날 얘기 들으면서요.
0: 지금은 한타 어디를 가도 줄 서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지수씨 말대로 새로 생긴 집들 덕이 크죠.
1: 맞아요. 선배 요즘은 친구들이 LA 가면 꼭 파크스 먼저 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동네 식당이 아니라 여행 코스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0: 파크스 같은 집은 제가 봐도 요즘 스타일이더라고요. 고기질은 기본이고 셰프가 일부러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같은 감성으로 승부하는 게 느껴졌어요.
1: 거기 진짜 그래요. 선배 옛날 갈비집이 가족 회식 장소 느낌이면 파크스는 미식 인플루언서들이 사진 찍고 평점 매기는 약간 플레이팅까지 신경 쓴 공간이잖아요.
0: 조선갈비 같은 데도 그렇죠. 마당 있고 연못 있고 옛날 한식당에서는 상상 못하던 분위기였거든요. 처음 갔을 때 여기가 한인타운이 맞나? 싶었어요.
1: 저는 조선갈비 하면 야외 파티오 생각나는데요. 드레스업하고 오는 손님들도 많잖아요. 이제 한식이 특별한 날에 가는 레스토랑 포지션도 갖게 된 거죠.
0: 반면에 수불집 같은 데는 여전히 연기 자욱하고 그냥 철판 위에 고기 얹고 팬티랑 양말 냄새까지 다 배어나오는 그 분위기 그대로거든요. 근데 또 그런 맛이 있어요.
1: 맞아요. 거긴 진짜 한타를 느끼러 가는 곳이죠. 힙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선 또 그 거친 분위기가 레트로 감성이라고 인기더라고요.
0: 지수씨 손님 구성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거의 다 교민들이었는데 요즘은 옆 테이블 보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다 섞여 있어요.
1: 네, 요즘은 BCD 순두부만 가도 한 테이블은 유학생 한 테이블은 완전 미국인 가족, 또 한쪽은 관광객, 그러니까 서버들이 한국어, 영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0: BCD는 진짜 상징적인 집이죠. 동네 순두부집이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 곳곳에 간판이 생겨있더라고요. 그게 한인타운 위상이 바뀐 단면 같아요.
1: 맞아요. 선배 제가 뉴욕 출장 갔을 때도 BCD 간판 보였거든요. 아 한타 맛이 전국구가 됐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메뉴판도 영어 설명이 아주 잘 돼 있고요.
0: 한밭 설렁탕 같은 집은 또 정반대예요. 메뉴도 단촐하고 그냥 국물 한 그릇으로 승부하는데 거기도 이제는 미국 손님들이 슬쩍슬쩍 섞여 들어와서 먹고 가요.
1: 그게 선배 요즘 소울푸드 좋아하는 미국 분들이 그런 진한 국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헝그리한 날에 꼭 가야 하는 국밥집 이런 식으로 소개도 많이 되고요.
0: 제가 놀랐던 건 선농단이에요. 갈비찜에 치즈랑 살이 쫙 얹어서 나오잖아요. 제 세대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싶은데 젊은 분들에게는 완전 파티 음식이더라고요.
1: 선배 그건 사진 찍으라고 나온 메뉴예요. 치즈 늘어나는 컷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냥 배 채우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콘텐츠 찍는 스튜디오 역할도 하는 거죠.
0: 지수 씨 말대로 요즘 식당은 그냥 먹고 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를 남기고 가는 장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엔 명함만 챙겨가면 됐는데 이제는 해시태그를 남기죠.
1: 맞아요. 아가씨 곱창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BTS가 언급했다는 이야기 돌면서 줄이 훅 길어졌거든요. 곱창 맛집이면서 동시에 팬 성지 같은 느낌이 된 거죠.
0: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화려해질수록 예전부터 있던 집들이 좀 밀려나는 느낌도 있어요. 오래된 곰탕집이나 탕집들이 임대료 감당 못해서 떠나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1: 맞아요. 선배 몇십 년 하던 집이 코로나 이후에 문 닫았다는 기사들 나올 때 댓글에 우리 가족 추억이 통째로 문 닫았다 이런 글들 많았잖아요. 그냥 한가게 이상인 거죠.
0: 제가 알던 어떤 집도 가보니까 간판이 싹 내려가고 공실이 돼 있더라고요.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옛날에 아버지랑 먹었던 국물 맛이 딱 떠올라서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1: 선배 같은 분들한테는 그게 단골 식당을 넘어 삶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새로 뜨는 집들 얘기할 때도 그 뒤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저는요, 전설의 맛집이라 하면 단순히 오래됐냐, 줄이 얼마나 기냐, 이런 것보다 그 집이 동네 사람들 삶을 얼마나 오래 받아줬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요.
1: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넣고 싶은 게요. 이제는 한인타운 전체 이미지를 올려주는 집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분들이 와서 한식을 제대로 경험하고 와 멋지다 하고 가게 해주는 역할이요.
0: 그 부분은 제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는 게 너무 외국 사람 눈만 의식하다 보면 정작 우리 교민들이 편하게 가던 집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1: 그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요. 선배 2세대, 3세대가 운영하는 집들 중에는 한국식 맛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서비스나 인테리어는 현지 손님 눈높이에 맞춰서 양쪽을 다 잡으려는 시도도 꽤 많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런 집들이 잘 되면 제일 좋죠. 강남의 강 같은 데도 보면 메뉴는 여전히 푸짐한 한식인데 그릇이나 상차림은 예전보다 훨씬 정돈돼 있고 젊은 셰프 색깔이 묻어나더라고요.
1: 강남회관 밑반찬 김치 세 가지 나오는 거 아시죠? 선배 거기서 한국에서나 볼 법한 섬세한 맛을 느꼈다는 미국 손님 리뷰도 봤어요. 그런 게 바로 로컬이면서 글로벌 한 포인트 같아요.
0: 지수씨, 요즘은 또 칼국수집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항아리 칼국수나 마당국수 앞에 줄 선 거 보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죠.
1: 네, 특히 마당국수는 면이 약간 파스타처럼 쫄깃해서 외국인들이 코리안 누들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김치 칼국수는 저도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메뉴예요.
0: 그런 집들이 예전 다이너 대신에 이제는 미국 젊은이들한테 우리 동네 브런치 가게처럼 자리 잡는 게 참 신기해요. 국수가 이렇게 세계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 선배, 그게 또 재미있는 게 미국 친구들이랑 갈 때는 설명을 좀 해주게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문화 얘기가 따라 붙더라고요.
0: 옛날에는 식당이 이민 온 분들끼리 정보 나누는 사랑방이었다면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테이블마다 다른 언어로 섞여서 오가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1: 맞아요. 예전엔 구인구직 종이 쪽지가 식당 벽에 붙어 있었다면 지금은 SNS 태그가 그 역할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 집 가봤다 가 일종의 커뮤니티 표시가 되는 거죠.
0: 그렇다면 지수씨, 앞으로 한인타운 식당들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정통성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손님 맞춤일까요?
1: 저는 둘 중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색을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호돌이 같은 24시간 해장집은 있는 그대로, 또 어떤 집은 아예 파인다이닝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게 더 건강한 것 같거든요.
0: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래된 국밥집 한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아니면 전 세계 손님 받아들이는 세련된 집들이 더 자랑스러우신지.
1: 잠시 후에 문자 소개도 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전설의 맛집 기준은 이렇다 하고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맛의 역사를 같이 정리해보는 느낌으로요.
0: 지수씨 AI한테 물어봤더니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같은 LA 라도 외식업이 한인타운 쪽으로 몰리는 속도가 다른 동네보다 유독 빠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별표, 맛집, 유입속도 별표가 생활권을 바꿔버린 거죠.
1: 어머 선배, 그건 의외네요. 저는 그냥 유명해지면 손님이 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AI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나요? 한인타운은 원래 입소문이 빠른 동네긴 했죠.
0: 맞아요. 그런데 AI가 더 흥미롭게 본 건 손님 구성이에요. LA는 현지 미국인 손님이 섞이면서 메뉴 설명부터 분위기까지 바뀌었는데 뉴욕 코리아타운은 더 빽빽한 오피스형 식사 수요가 강하고 토론토는 가족 단위 외식 비중이 높다고 보더라고요.
1: 아, 그건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면 LA는 먹으러 오는 관광 동네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거네요. 저도 한인타운에서 일해보니까 사진 찍고 가는 손님이 정말 많더라고요.
0: 또 하나는 베이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요. AI는 LA 한인타운이 셰프 브랜드 중심으로 커졌다면 실리콘밸리 쪽은 회사 동료끼리 가는 조용한 모임형 식당이 더 강하다고 보더라고요. 같은 한식인데 소비 방식이 다르죠.
1: 그건 재현 선배 세대 감각이랑도 맞네요. 옛날엔 누구 아는 집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누가 찍었는지가 영향력이 크잖아요. 손님이 식당을 고르는 기준이 바뀐 거죠.
0: 그리고 미래 얘기도 해봤는데요. AI는 앞으로 5년쯤 지나면 한인타운 식당들이 번역보다 별표 추천 알고리즘 별표에 더 신경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어 메뉴판보다 검색 결과 한 줄이 손님을 데려오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1: 그건 정말 현실적이네요. 선배, 그러면 다음 세대 맛집은 맛만으로 안 되고 사진 한 장이랑 후기 한 줄까지 같이 설계해야겠어요. 식당도 이제는 주방만이 아니라 화면까지 함께 싸우는 셈이네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한인타운 맛집의 다음 경쟁력은 오래 버틴 집만이 아니라 낯선 손님이 와도 금방 이해되는 친절함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선배 AI한테 물어보니 결국 맛집의 기준도 동네 안에서만 정해지지 않더라고요. LA는 이제 한인타운이 아니라 여러 문화가 같이 주문하는 식탁이 된 거죠.
0: 자, 이렇게 또 한타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 지수씨.
1: 그러게요. 선배 오늘도 위셔 쪽 지나서 스튜디오 올 때 보니까 야외 테이블에 사람들 꽉 차서 고기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0: 요즘 저녁 되면 웨스턴이랑 유가 쪽도 그렇죠. 주차장 불빛이랑 간판 불빛이 섞여서 그냥 거리가 통째로 식당인 느낌이더라고요.
1: 맞아요. 특히 금요일 밤엔요, 한국에서 친구들 놀러 오면 그냥 차로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여기가 내가 사는 동네야 이렇게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왔을 땐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올림픽 어느 골목에만 불빛 몇 개 있던 동네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네가 될 줄이요.
1: 근데 선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새로 뜨는 집들만 바빠지면 오래된 식당들 자리 지키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요.
0: 그 부분은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러시며 의자 다 낡았는데도 우리 인생 이야기 쌓인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사라지면 동네 기억도 같이 옅어지는 느낌이거든요.
1: 그래서 오늘 듣고 계신 분들께요, 이번 주말엔 새로 뜬 힙한 집도 좋지만 마음속에 하나씩 있는 우리 집 단골 한 곳 한번 들러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내 메뉴 화려하지 않아도 사장님 얼굴만 봐도 반가운 그런 집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가셔서 라디오에서 생각나서 왔어요. 한마디 건네시면 더 좋고요.
1: 그리고 여러분, 동네 전설의 맛집 이야기, 사장님 얘기, 가족 추억 있으시면요, 문자랑 게시판으로 꼭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같이 나눠볼게요.
0: 다음 주에는요, 한인타운 맛집 얘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 이야기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타키즈들의 인생 스토리 기대해 주시고요.
1: 오늘도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여러분, 동네의 그 한 그릇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서울 AM 1650 우리들의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타운 얘기하다 보니까 올림픽이니 윌슨 이벌몬이니 웨스턴이니 여러분 주말 저녁 이 길들 지금도 차 몰고 지나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1: 선배 진짜 요즘 한타는 그냥 동네가 아니라 완전 먹는 놀이터 같아요. 윌셔 쪽 새로 뜬 핫플들부터 올림픽이랑 팔가 쪽 오래된 식당까지 쫙 깔려 있잖아요.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꼭 물어봐요. 여기 진짜 세계에서 제일 큰 코리아타운 맞냐고요.
0: 그럼요. 다운타운 서쪽에 이렇게 크게 코리아타운 자리 잡은 데가 또 어디 있겠냐고요. 낮에는 직장인들 점심 먹으러 쏟아져 나오고 밤에는 외국 친구들까지 줄 서서 김치찌개에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보면 아, 이 동네가 그냥 상가가 아니라 우리가 살던 그 동네 맞구나 싶어요.
1: 오늘은 특히 냄새나는 얘기 많이 했죠. 김치찌개에 보글보글 갈비 굽는 냄새 애골목마다 퍼지는 군만두 순두부 찌개 향까지 주말 저녁에 이 얘기 들으시면서 배꼬르륵 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인타운 본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살던 그 동네가 누군가에겐 추억의 골목이고 또 누군가에겐 지금 막 시작하는 삶의 무대라는 것 같이 느껴보는 시간이었죠.
1: 잠시 후에는 요 방송에서 다 못한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다시 돌아올게요. 마이크 꺼진 사이에 선배가 진짜로 어디서 뭐 먹고 사는지 제가 한인타운에서 요즘 꽂힌 숨은 맛집은 어딘지 조금 더 수다스럽게 풀어볼게요.
0: 채널 고정해주시고 요즘할 저녁 맑은 공기 한인타운 어디쯤에서 차 안에서 또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시면서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잠시 후 에필로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끝났다. 후 오늘 진짜 길었네.
1: 선배 오늘 완전 신났잖아요. 한인타운 얘기 나오니까 막 추억여행 모드.
0: 뭐 그랬나? 아 맞다, 그 갈비찜 얘기할 때 좀 길어졌나?
1: 길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갈비 먹방 방송 될 뻔했어요.
0: 아이고 지수씨가 또 근데 진짜 그때 갈비가 얼마나 맛있었는데.
1: 아 또 시작이네. 그러고 보니 선배 요즘 월드컵 보느라 맨날 치킨 갈비 이런 것만 드시잖아요.
0: 어? 지수씨는 어떻게 알아?
1: 인스타 스토리에 맨날 올리시잖아요. 어제도 새벽 2시에 치맥 인증샷.
0: 아 들켰네. 축구 보면서 먹는 치킨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1: 저도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응원 갔었거든요. 한복 입고.
0: 헐 한복까지? 대박이네.
1: 네. 태극기 들고 완전 열심히 응원했어요. 목 다 쉬었다니까요.
0: 어 그래서 어제 목소리가 좀 쉬었구나. 나는 왜 몰랐지?
1: 선배는 본인 얘기하느라 바빴으니까요.
0: 에이 그런가. 근데 진짜 이번 월드컵 분위기 좋지 않아?
1: 완전 좋아요. 한인타운도 완전 축제 분위기고.
0: 맞아 맞아. 어제 지나가는데 식당마다 스크린 설치해놓고.
1: 아 저기 인턴 수진 씨도 완전 축구 덕후 됐잖아요.
0: 어? 수진 씨가?
1: 네. 아까 방송 중에도 계속 핸드폰으로 축구 뉴스 보고 있었어요.
0: 아 진짜? 수진 씨 들리죠?
1: 어 지금 손 흔들어요. 완전 신나했네.
0: 우리 스튜디오가 완전 월드컵 응원단이 됐네.
1: 그러게요. 아 근데 진짜 배고파요. 갈비 얘기하니까.
0: 지수 씨 또 먹을 생각? 방금 전에 샌드위치 먹지 않았어?
1: 그건 간식이고요. 이제 진짜 저녁 시간이잖아요.
0: 그러고 보니 벌써 7시. 네. 오늘 날씨도 좋고.
1: 완전 좋죠. 창문으로 보니까 하늘도 맑고.
0: 이런 날엔 진짜 한인타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하는데.
1: 오 좋은데요? 선배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0: 어? 갑자기?
1: 아니 아까 그 갈비집 얘기 들으니까 진짜 궁금해졌거든요.
0: 아, 그 집은 없어졌다니까. 다른 데 가야지.
1: 아 그럼 선배가 추천해주세요. 월드컵 보면서 먹기 좋은 곳.
0: 오 그거 좋네. 수진 씨도 같이 갈래요?
1: 어 완전 좋아해요. 박수까지 치네.
0: 그럼 우리 진짜 한인타운 맛집 투어 가는 거야?
1: 네. 오늘 방송 기념으로
2: 개치가

0: 끝났다. 오늘 진짜 재밌었는데.
1: 선배 중간에 옛날 한인타운 얘기할 때 완전 신나셨잖아요.
0: 어? 그랬나? 아 맞다. 그 갈비찜 얘기.
1: 네네 그거. 저도 들으면서 막 배고파졌어요.
0: 지수씨 진짜 먹는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
1: 에이 그런가요? 근데 진짜 요즘 월드컵 때문에 치킨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 어제 경기 봤어? 나는 새벽까지 치맥하다가 오늘 완전 뻗었어.
1: 저는 어제 응원 의상까지 차려입고 나갔어요. 친구들이랑.
0: 진짜? 어떤 거 입었는데?
1: 아 그냥 빨간 티셔츠에 태극이 그려진 거요. 완전 촌스럽게.
0: 아이고 귀여워라. 나도 집에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봤는데.
1: 어? 잠깐만요. 저기 인턴 친구도 지금 듣고 있나요?
0: 어 맞다. 야 너도 월드컵 보냐?
1: 어머 손 막 흔드시네. 완전 신나하시는 거 봐.
0: 야 우리 다 축구에 푹 빠졌네.
1: 그러게요. 근데 선배 다음 주에 뭐 할까요?
0: 아 맞다 다음 주제. 뭐가 좋을까?
1: 요즘 이렇게 먹는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요즘 맛집들 얘기해볼까요?
0: 오 그거 좋은데?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1: 맞아요. 지금 2026년 진짜 핫한 맛집들로.
0: 근데 그럼 맛집 시리즈로 쭉 가는 거야?
1: 일단 요즘 맛집들로 한 번 더 해보고요.
0: 그래 좋아. 지수씨가 맛집 전문가니까.
1: 에이 무슨 전문가요. 그냥 많이 먹는 거죠.
0: 아니야 진짜 잘 아는 것 같던데. 오늘도 그 쌀국수집 얘기할 때.
1: 아 맞다. 그 집 진짜 맛있어요. 선배도 꼭 가보세요.
0: 갈게. 담주까지 가서 리뷰 외울까?
1: 오 좋아요. 그럼 진짜 생생한 후기 들려주실 수 있겠네요.
0: 그래 그럼 다음 주는 요즘 핫플레이스들로.
1: 네 기대되네요. 아 그런데 오늘 날씨 진짜 좋았죠?
0: 맞아 완전 맑았어. 이런 날에 방송하니까 기분도 좋고
1: 주말이라 그런지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0: 그러게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지수씨.
1: 선배도요? 담주에도 맛있는 얘기 많이 해봐요.
0: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는 김재현이었고
1: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주말 저녁 라디오 서울 AM 1650과 우리들의 LA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한인타운 골목골목에 배어있던 냄새불판 위에 올라가던 고기 냄새 윌셔랑 웨스턴 지나던 그 배고픈 저녁 공기까지 같이 떠올려봤는데요. 이런 이야기 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선배. LA 한인타운은 윌셔랑 올림픽 사이를 걷기만 해도 한국 냄새가 확 올라오는 동네잖아요. 다음 주에는 한인타운 LA 3부 2026년의 맛집들과 트렌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사연이나 맛집 추천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 1650으로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진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6: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시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5: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7: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해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1: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12: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11: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3: 부실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11: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팬바를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 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4: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7: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일회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4: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0: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신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2: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늘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개헌 메시지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기를 휴대한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데다 군 통수권자를 반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5: 군 통수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반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4: 오후에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요원이 몽골에서 주 몽골 북한 대사관 측과 만나 북풍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반란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윤 전 대통령 진술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벌써 찾아왔는데요. 전국 곳곳 축제장과 나들이 명소에는 더위를 식히며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6: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광안리 해수욕장. 물 반 고기 반인 수조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맨손으로 숭어 한 마리씩 건져 올려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7: 이번에 세 번째로 가족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잡아봤는데 처음에 좀 미끌미끌했는데 이제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많이 기뻐요.
6: 전통 어촌 민속 문화를 소재로 한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탁 트인 경치에 싱싱한 회도 맛보고 체험 행사도 풍성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광주 도심과 가까운 계곡에서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도 잡는 사이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저만치 물러갑니다. 숲속을 한가로이 거닐고 반려견과 뛰놀기도 하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랩니다.
8: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애들 발 담그고 놀고 강아지 놀이터에서 강아지도 신나게 뛰놀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6: 하늘로 곱게 뻗은 나무 사이로 난 산책길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맨발로 황토길을 걷고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을 남깁니다.
9: 아기가 아직 어려서 멀리를 못 가는 상황이라 담양

0: 오게 됐는데 메타세카이클이 너무 잘돼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1: 때이른 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도심 안팎의 축제장과 명소를 찾아 여유로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2: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촉구하는 퀴어 문화축제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궁로 일대에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성다양성을 인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도 인근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단체 거룩한 방파제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퀴어 축제 개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야산과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새까만 연기가 거침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 불길이 얼마나 컸는지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업체와 주변 공장에 있던 8명이 급히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제천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주택 138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혼자 사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14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44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우동 고무 대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과 내부, 기계와 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절단된 신체 부위가 발견된 이후 마땅한 추가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동 동선 역추적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범위가 넓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절단된 다리를 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수거 차량은 34대입니다. 이 트럭들은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회수센터를 출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범위가 워낙 방대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을 탐문해야 하는데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려면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피해자 신원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발견된 다리 부위는 뒤꿈치부터 41cm, 발바닥 길이 210mm 정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교적 작은 발 크기 탓에 학생이나 어린이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자세한 인적 사항은 오리무중입니다. 과거 2024년 화천 북한강 사건이나 2018년 서울대공원 사건의 경우 시신 발견 하루에서 이틀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당시에는 시신 여러 부위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피해자 신원 확인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며칠째 추가 발견 소식이 없는 데다 다리에는 지문처럼 단번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제로 남은 2020년 인천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의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경찰은 전국 실종자와 미귀가자 등 50여만 명의 행적을 확인했지만 끝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신체 부위의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과거 유사 사건들도 분석하며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축구대표팀이 회복훈련에 집중했는데요. 선수단 사기는 무척 높았습니다. 다음 상대인 멕시코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모습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1: 짜릿한 역전승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흥민과 오현규, 김승규 등 전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운동장 잔디를 밟고 사이클을 타며 회복에 집중합니다. 하나같이 여유롭고 편안한 표정입니다. 경기에 나서지 않았거나 후반 교체 출전한 선수들은 미니게임을 펼쳤는데 평소보다 목소리도 크고 움직임도 활기찹니다.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의 분수령으로 여겨진 체코전에서의 통쾌한 역전승. 결과도 결과지만 선수단 전체의 사기와 자신감을 충전한 게 더 큰 소득입니다. 다음 상대가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개최국 멕시코임에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2: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많은 관중들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그동안 홍명보호에 제기된 우려를 대부분 지울 만큼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 점도 남은 경기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부상으로 조별리그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김태현과 배준호도 순조로운 회복세에 접어들어 빠르면 다음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선수단의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3: 경기에 나간 선수 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 모두 하나가 돼서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선수들은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관문을 기분 좋게 통과하면서 다가오는 멕시코전에 대한 승리 기대감도 더 커졌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둔 이면에는 의무팀의 공이 컸습니다. 고지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우리 선수들은 체력에서 체코를 압도했고 38도의 고열에 시달렸던 오현규 선수는 바로 회복해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체코를 무너뜨리고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승리를 가져온 오현규의 결승골.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만들어낸 오현규는 경기 당일 아침 38도의 고열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경기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는데 의무팀이 준비해둔 치료 프로토콜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빠르게 회복했고 경기장에 도착할 즈음에는 거의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다는 게 의무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5: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4: 후반 중반 이후 체코를 체력 면에서 압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의무팀이 계획한 완벽한 고지대 적응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발고도 1570m에 이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전 캠프를 차리고 2주 이상 체계적으로 고지대 적응 훈련을 마쳤습니다.
6: 체력을 극대화하고 훈련 능력, 경기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5번의 선수 개개인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여기에 체코전을 앞두고 훈련 도중 발목을 다쳤던 수비수 김태현이 멕시코와의 2차전부터 출전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을 되찾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발목을 다친 배준호 역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선수들을 돕는 의무팀의 헌신 속에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여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0: 미국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최근 우라늄 저장 시설을 더욱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핵 협상과 검증 작업이 더욱 복잡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CNN은 미군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 작전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수부대 수백 명이 투입돼 핵시설을 점령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사실상 침공에 가까운 수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와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보류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8: People would have gotten killed, so I didn't like it. We could get it right now. I don't think they could stop us if we wanted, but there's no reason to. It's entombed. You use a good word. It's entombed.
7: 미국이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군사 작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이란은 최근 몇 주간 우라늄이 보관된 지하 터널 일부를 의도적으로 붕괴하고 입구에 지뢰를 설치하는 등 핵물질 방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세력뿐 아니라 이란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반출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도 한층 위험하고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선 자국 내 희석 처리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물질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우라늄 잔량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우라늄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은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MOU가 체결되더라도 이란의 우라늄 저장시설 요새화로 이후 60일간 진행될 후속 핵협상이 더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중재 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셰바지 샤리프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향후 24시간 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SNS를 통해 우리는 평화 협정에 어느 때보다도 접근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합의문 전자 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실무급 회담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비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는 유동성 쏠림 여파로 출렁였는데 수급 부담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영향력은 줄어들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스페이스X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9: 스페이스X 증시 입성은 예상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19% 넘게 상승하며 단숨에 나스닥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사실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선 악재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4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전쟁 장기화 우려 영향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한 유동성 이동 여파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른바 유동성 블랙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은 미미한 가운데 향후 락업, 그러니까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되고 지수 편입 여파가 맞물리면 추가적인 수급 악영향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 기업 공개 영향력은 이벤트 직전이 가장 큰 만큼 향후 주가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0: 이벤트 이후에는 오히려 반영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수급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뭐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9: 스페이스X가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모에 나서지는 못했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본주 매수와 ETF 투자 움직임이 커지는 양상. 전문가들은 다만 상장 초기 주가 변동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앞선 공모주 청약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확보할 예정이었던 물량이 최종 배정 과정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장 직전 기관 투자자들의 주문이 급증하면서 대표 주관사가 물량 조정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은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운송료를 올려달라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파업이 길어지며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기초 골조공사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이 많이 필요한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이 멈춘 상황에서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대규모 반도체 공장, 이른바 팹을 짓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은 분주한 모습이지만 레미콘 타설 등에 쓰이는 크레인만큼은 곰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트럭 기사들이 운송료를 높여달라는 파업에 돌입하며 지난 월요일부터 레미콘 수급이 끊긴 탓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건설사는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인근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수급을 시도했지만 실패에 그친 적도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측이 직영 트럭 10대를 동원했지만 조합원들이 가차를 이용해 출입구를 막고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12: 네.
11: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는 경기도 용인 건설 현장도 콘크리트 타설이 멈춘 건 마찬가지. 그렇게 파업 나흘 만에 대형 건설사 22곳이 맡은 수도권 현장 105곳에 레미콘 공급이 끊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규모가 큰 건설 현장은 내부 마감 등 다른 공정부터 진행하며 몇 주는 버티겠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현장들은 건설 전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75,800원이었던 운송 회수당 단가를 4,200원 올리는 방안에 노사가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68% 반대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로 다시 교섭에 돌입한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기사 노조가 새로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원 찬반 투표 문턱까지 넘길 수 있을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대전 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분실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 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장부에 등재된 탄약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대전 교도소에 급파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응급 환자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선 시범 사업에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이송 지연 사태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119 구급대로 환자 한 명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14: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요.
15: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14: 한 10분 전부터.
13: 환자의 정보를 AI가 파악해 자동으로 분류하더니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환자라고 판단합니다. 곧이어 이송거리, 응급실 혼잡도 등을 분석해 이송순위를 정해줬고 병원 측에서는 환자 정보를 곧바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건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가상 상황을 연출해 본 겁니다. 인공지능 AI가 환자 상태부터 최적의 병원까지 분석을 대신해주는 만큼 의료진의 부담은 줄고 골든타임 전까지 치료를 진행할 가능성은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16: 다양한 정보들을 일순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고 조합을 해서 병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또 그 숙련도에 따라서도 그런 역량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13: 지난 3월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이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사망자가 감소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7: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이송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전환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13: 다만 권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의료진이 져야 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구조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 구조 개선 과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북한이 북러 사이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후 정상의 공동 성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12: 북한은 한국과 EU 정상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한 건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은 위장 간판, 기만극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집권자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남북관계의 평화 공존이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세계 앞에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외무성 산하 대남기구인 10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18: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의 대통령의 비핵화 논의를 우선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고,
12: 북한은 특히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이 같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서방을 한데 묶어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혈맹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려 한국의 실체는 북한과 아시아 침략을 노리는 미국의 단검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0: 외교부는 김상일 북핵정책과장이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 실무자들과 북한 관련 협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와 영내 정세를 공유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우리 측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현장에는 정규군뿐만 아니라 10대 학생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잡았는데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도 의용군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 낙동강 방어선이 위태롭던 1950년 9월 14일 새벽. 간단한 훈련을 마친 17살 전후의 어린 학생 700여 명이 경북 영덕군 장사리에 상륙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북한군의 배후를 교란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6일 동안의 전투 끝에 북한군을 섬멸했지만 학도병 대부분은 전사했습니다. 전몰 학도 의용군에 대한 추념식이 장사 상륙작전 전승지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학도병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참석해 이들의 용기를 기리고 호국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20: 이번 처음 알게 되면서 제 또래 학생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했다고 하니까 좀 멋있고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만약 저라면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9: 학도병들의 활약은 역사 교과서에도 실리지 못한 채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교육적 가치로 되살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1: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지를 오늘의 학생들에게 전해서 나라 사랑 교육을 하는 데 우리가 의미가 있고.
19: 경북교육청은 과거 중고등학교 학적부를 조사해 학도병 기록 600여 건을 새로 발굴하고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책으로 출간하는 등 학도병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0: 선선한 초여름밤,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북 군산에서는 수제 맥주와 블루스를 함께 즐기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22: 네, 전북 군산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22: 네, 밤이 깊어갈수록 이곳의 분위기는 더욱더 뜨겁습니다. 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잔을 들고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맥주와 블루스가 어우러진 이곳은 그야말로 여름밤의 낭만이 가득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제 맥주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군산에서는 매년 수제 맥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 15개 업체가 참여해 50여 종의 수제 맥주를 선보이는데요. 김종서 밴드는 유명 밴드부터 지역 음악가까지 참여한 블루스 공연도 축제를 뜨겁게 달구고요.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참홍어로 만든 안주도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바닷가 앞도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도 분위기가 흥겨운데요. 가족, 친구, 연인과 잔을 부딪히는 방문객들의 표정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럼 방문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1: 집집별로 다 맥주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2: 생각보다 활발하고 사람들 너무 분위기 너무 좋고 공연도 좋아서 만족해요.
22: 네,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이곳에서 시원한 수제 맥주 한 잔으로 초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에서 YTN 무상합니다.
0: 주말인 오늘 낮 동안 날이 많이 더우셨죠. 휴일인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설 아침 기온 20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서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서쪽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는 19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대구는 31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 이상으로 YTN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3: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24: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23: 하지만 평일을 두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 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25: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23: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3: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터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2: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8: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7: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9: 부실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7: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1: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쪽후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례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0: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4: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15: 김민석
12: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4: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신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3: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 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의 이용구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주한미국 대사로 인준을 받으셨던 미셸 스틸박 대사님께서 이 말을 영어 가운데 쓰신 적 있죠. 어려운 일이나 고된 과정을 참고 견디면 결국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의 한국어 속담입니다. 핵심적인 의미는 현재의 고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보람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지금 순간순간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즐거운 일들을 상상하시고 잘될 운명의 날을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전 한국어 진행재단 모니카류 이사장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한밤의 트럼펫, 지상에서 영원으로 영화에 삽입됐던 곡이죠. 가슴을 먹먹하게 적시는 한밤의 트럼펫 선율, 그리고 파도치는 해변의 강렬한 키스씬으로 영원히 고전되는 고전 명작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삽입곡이기도 하죠. 고요한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애절한 트럼펫 소리가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도 시끄러운 소음도 모든 잠든 시간에 오직 홀로 남은 이의 고독을 달래주는 듯한 선율. 이 영화에서 극중 인물들의 슬픈 음명과 고독을 대변하며 밤하늘을 수놓았던 트럼펫 연주곡 바로 한밤의 트럼펫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딘의 강렬한 눈빛과 함께 라디오 스피커를 타고 흘렀던 서정적이고도 애절한 메인 테마곡 Theme from East of Eden, 에덴의 동쪽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저 사랑받고 싶어서 온몸으로 부딪혀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 외로운 청춘이 있습니다. 반항하는 청춘의 영원한 아이콘, 제임스 딘의 영화 에덴의 동쪽. 레너드 로젠만의 애잔한 음악과 함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그 외로운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존 스타인백의 동명소설을 거장 엘리아 카잔 감독이 영화화했죠. 제임스 딘의 첫 주연작.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화가 개봉한 그해 9월, 즉 1955년 9월에 자동차 사고로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비운의 스타 제임스 딘의 영화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분이 유쾌해지는 곡입니다. 바로 영화 스팅의 메인 테마곡, 또 엔터테이너 들으시겠습니다.

0: 완벽하고 우아한 사기극을 그린 영화 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의 환상적인 케미스트리, 그리고 스캇 조플린의 불의의 명곡도 엔터테이너,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진 영화였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짜고 치는 고스톱, 즉 스팅을 다룬, 사기 행위를 다룬 케이퍼 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모의 실행 영화를 케이퍼 무비라고 하죠. 1902년도에 발표됐던 곡이었는데, 클래식과 재즈의 가교 역할을 하던 이 리듬감 넘치는 음악을 음악감독 마빈 햄릿이 세련된 편곡을 거쳐서 영화 전편에 흐르는 긴장감 넘치는 사기극을 한편의 경쾌한 축제처럼 만들어 버렸는데요. 스팅은 작품상이나 감독상, 각본상, 음악상 등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무려 7개의 부문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은 완벽한 오락 영화의 교과서로 꼽히죠. 다음은 미국 뮤지컬 영화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위대한 걸작이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천재적인 음악이 돋보였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마리아 들으시겠습니다.
1: Maria?
2: Shh.
1: Maria.
2: Quiet.
1: Come down.
2: No.
1: Maria.
2: Please. My mother and father will wake up.
1: Just for a minute.
2: A minute is not enough.
1: For an hour, then.
2: I cannot.
1: Then forever.
2: Shh.
1: Then I'm coming up.
3: Maria.
2: Momentito, Papa. Now see what you've done.
1: Momentito, Marie.
2: Cállate. Shh. It is dangerous. If Bernardo knew.
1: We will let him know. I'm not one of them, Maria.
2: But you are not one of us. And I am not one of you.
1: To me, you're all the beautiful...
3: Maruca.
2: Sí, ya vengo, Papa.
1: Maruca?
2: His pet name for me.
1: I like him. And he will like me.
2: No. He's like Bernardo. Afraid. Imagine being afraid of you.
1: You see?
2: I see you.
1: Oh, Maria, see only me.

1961년 로버트 와이즈 감독, 제롬 로빈스 감독의 오리지널 버전과 202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리메이크 버전이 모두 시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은 영화죠.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1950년대 뉴욕의 거칠고 시끄러운 뒷골목에서 다시 태어난 전설적인 뮤지컬 영화의 교과서, 레너드 번스타인의 웅장한 선율이 빛났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삽입곡 마리아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불멸의 퇴폐미를 자랑했던 프렌치 영화의 정점 영화 에오게의 주제가 주템 무아노블리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 대중음악의 이단아이자 거장인 세르주 갱스부르 그리고 그의 영원한 뮤즈였던 제인 버킨이 함께 부른 곡이었죠. 한국에서는 영화 제목이 애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나치게 관능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나라에서 금지곡 판정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사로잡은 곡이겠죠. 프랑스의 천재이자 괴짜 예술가인 세르주 갱스부르가 직접 극본을 썼고 연출한 감독 데뷔작이었고요. 그의 실제 연인이자 당대의 스타일 아이콘이었던 제인 버킨이 주연을 맡아 묘하고 위태로운 사랑을 연기했죠. 근데 이 영화가 너무 뜨거웠던지 심지어 바티칸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이 곡은 금지곡으로 지정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비춰진 덕분에 영국에선 비영어권 노래 최초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 노이즈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원래 세르주 갱스부르는 이 곡을 처음 만들고 녹음했던 상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섹시스타였던 브리짓트 바르도였는데 두 사람이 비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당시 유부녀였던 바르도가 스캔들이 두려워 음반 발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묻힐 뻔했다가 새로운 연인인 제인 버킨을 만나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다음은 프랑스 영화계의 전설이자 세기의 미남인 알랭 딜론과 그의 실제 연인이었던 로미 슈나이더가 주연을 맡았던 감각적이고 치명적인 심리 스릴러 영화 수영장 라 피시네 주제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프랑스 남부의 호화로운 풀장으로 배경으로 펼쳐지는 질투와 파국, 그리고 영화 음악계의 거장 미셸 르그랑의 감각적인 음악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수영장, 그 잔잔한 물결이로 쏟아지는 뜨거운 여름 햇살, 겉보기에 완벽하게 평화로워 보이는 그 물속의 깊이를 알수 없는 거대한 질투와 욕망의 도사린 매혹적인 심리 스릴러 영화였죠. 알랭 드롱은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헤어진 옛 연인이었던 로미 슈나이더가 아니면 이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패션 감각들이 너무나 좋은 배우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찌의 영감이 된 패션계의 아이콘이 된 영화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액션 영화의 불멸의 전설, 장볼 벨몽도의 고독한 카리스마가 빛나는 영화 프로페셔널 들으시겠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주는 묵직한 울림도 대단하지만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했던 메인 테마곡 시마이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이곡 때문에 이 영화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서정적이면서도 격정적인 오케스트라 선율이 보몽 즉 장볼 벨몽도의 고독한 운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마지막 장면에서 배신을 당하고 총을 맞을 때이 곡이 나옵니다. 자신이 준비 중이었던 영화 프로페셔널의 감독에게 주연 배우인 장볼 벨몽도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듣고 이 곡을 반드시 우리 영화의 메인 템으로 써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천했다는 후문이 전해져 내려오죠. 다음은 전 세계 청춘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소피 마르소의 귀환 전편의 영화 리얼리티에 이어 또한번 메가히트를 기록했던 불멸의 팝송 Your Eyes 라붐2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1편의 대성공 이후 2년들을 배경으로 16세 사춘기 소녀가 됐던 소피 마르소의 새로운 사랑과 성장을 그렸던 하인틴 로맨스의 명작 라붐투의 Your Eyes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라디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던 불멸의 감성 멜로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주제곡 오렌지 렌즈의 화, 꽃 들으시겠습니다.

2004년 일본 오리지널 버전 영화 다케우치 유코와 나카무라 시도 주연의 영화가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지섭 손예진이 2018년도에 리메이크 버전을 만들기도 했죠. 이치카와 다코지의 밀리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피해 계절에 기억을 잃은 채 다시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아름답고 신비한 이야기였죠. 다음은 올리비아 뉴튼 존의 The Banks of the Ohio를 한국의 조영남 씨는 내 고향 충청도로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대 맛천국 2부 시작되었습니다. 1부 끝곡에 대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노래는 미녀이기도 하지만 사랑에 집착한 사람이 결국에는 살인 발라드, 즉 사랑하는 연인을 죽이는 끔찍한 이야기를 서글프게 풀어냈는데, 이걸 한국의 조영남 씨가 내 고향 충청도라고 구수하게 풀어냈던 아이러니한 사연이 담겼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들으셨던, 방금 전에 들으셨던 곡은 42년의 여름이라는 영화죠. 사춘기 소년의 아련한 성장통과 첫사랑, 그리고 가슴이 미어질 듯한 애절한 피아노 선율이 빛났던 고전 명작 영화, 1971년 작품이죠. 역시 거장 미셸 르그랑이 다시 한번 음악감독을 맡아서 그에게 아카데미 음악상의 영예를 안겨준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눈부시며 때로는 가슴 아프게 아련했던 단 하나의 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세월이 흘러도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영원한 여름날의 기억, 소년에서 어른이 되어가던 그 위태로운 길목에서 만난 첫사랑에 대한 열병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영화의 각본을 썼던 허먼 노처는 자신의 100% 실제 경험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가 15세이던 1942년에 겪었던 첫사랑을 스크린에 옮겼는데,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혹시라도 진짜 도로시에게서, 즉 첫사랑 여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평생 기다렸다는 애틋한 비하인드가 전해져 내려오죠. 다음은 서부극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련한 엔딩, 전 세대의 가슴 울렸던 불멸의 명작이죠. 쉐인의 주제가 The Color of the Fairway Hair 들으시겠습니다.

작곡가 빅터 영이 웅장한 와이오밍의 대자연과 고독한 총잡이의 운명을 담아냈던 걸작 영화이기도 하죠. 전통적인 서부극의 문법을 완성한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거친 총잡이들의 대결 속에 가족과 성장이라는 따뜻하고도 쓸쓸한 정서, 그리고 쉐인이 말을 타고 떠나려 할 때 뒤쫓아온 소년 조이가 그를 붙잡죠. 조이는 같이 살자고 애원하지만 쉐인은 소년의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서부극 역사상 최고의 명대사를 남깁니다. 조이, 사람이 한번 사람을 죽이면 낙인이 찍혀서 되돌릴 수 없단다. 올바르게 살아가더라도 돌이킬 수 없어. 이 계곡에 더 이상 총이 있어서는 안 돼. 이제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렴. 이제 이 계곡의 위험은 모두 사라졌다고. 다음은 이탈리아 네오레알리즘 영화의 영원한 불멸의 걸작,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0: Avete ascoltato una fantasia di motivi tratti dalla colonna sonora del film diretto da Vittorio De Sica, Ladri di biciclette.
1: 세계대전 이후 로마의 쓸쓸하고 황량한 거리를 배경으로 생계를 위해 자전거를 찾아 헤매는 아버지와 아들의 눈물겨운 하루를 다룬 작품이었죠. 자전거를 잃어버렸지만 결국 그 자전거를 찾지 못하자 다른 자전거를 절도 사건을 통해서 가져가려 했던 눈물겨운, 그리고 음악감독 알렉산드로 치코니니는 인물들의 비극적인 심리와 적박한 로마의 공기를 극적인 오케스트라로 섞는, 표현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음은 영화 리플리의 삽입곡이었죠. 레나토 카라소네의 아메리카노, 경쾌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맷 데이먼 주연의 1999년 작품 더 리플리에서 아주 강렬한 상징으로 등장했던 재즈 명곡 뚜브워 파라메리카노 너는 미국인처럼 살고 싶어 하지 이런 조소가 담긴 영화죠. 영화 속에서 주인공 탐 리플리의 깊은 열등감 타인의 삶을 훔치고 싶어하는 섬뜩한 욕망을 대변하는 최고의 메타포 즉 은유로 쓰인 곡이었고요. 이탈리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고급 카브리올레 마차를 타고 재즈 클럽에 들어선 청춘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그저 어깨가 들썩이는 유쾌한 팝송 같았지만 이 가사를 볼 때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을 통째로 훔치게 된한 청년의 파멸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곡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주제가였죠. 레나 델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들으시겠습니다.

0: 저는 왠지 시대를 초월한 화려함의 극치이자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허무함, 맹목적인 사랑 같은 것들이 녹아있는 스캇 피츠제럴드 원작의 위대한 개츠비를 좋아합니다. 라디오 음악과 함께 풀기에는 사실 2013년 바제 루어만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작품 이게 단연 압도적일 것 같은데 클래식한 1920년대 재즈 시대의 풍경에 현대적인 힙합과 리듬앤블루스와 일렉트로닉을 절묘하게 믹스한 파격적인 사운드 트랙으로 그래미 어워드까지 흔들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레나 델레이의 아련하고도 거대한 아리아, 영앤 뷰티풀이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1920년대 뉴욕의 그 뜨거웠던 여름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때 한국을 뒤흔들었던 인도 영화가 있었습니다. 춤추는 무드의 주제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뿐인 주인 들으시겠습니다.
1: 안다와 옐라루 예포 마나 넴바디오데 엔더 던더로 일라메 산토시마야

저는 지금도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는 흥이 나고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면 인도 영화가 한국 극장에 최초로 정식 개봉됐었죠. 인도 영화 특유의 마살라라는 게 있습니다. 가무와 액션, 로맨스가 뒤섞인 장르가 바로 인도 영화의 특징인데요. 인도 음악의 거장 A.R. 라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영화 슬림덕, 밀리오네어로 아카데미상을 거머쥐는 거장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분이 작곡한 메인 테마곡 우르반 우르반 무달라라지, 뭐이 세상에 오직 한 분뿐인 주인이라는 노래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한국에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선한 마차꾼 무뚜가 겪는 사랑과 음모, 그리고 출생의 비밀을 다룬 유쾌한 휴먼 드라마였죠. 그 이후로 인도 영화들을 보게 되면 전쟁 영화이든 아니면 슬픈 영화이든 기쁜 영화이든 간에 모든 영화는 극적인 장면에서 모든 출연자들이 나타나서 감화 액션을 보여주고 춤도 춥니다. 이를테면은 뭐 인도의 숙적 파키스탄과 공중전을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키고 난 뒤에 영웅이 되면 또 전투기 조종사들이 춤을 추는 뭐 그런 흥겨운 라디오 스튜디오 분위기를 단숨에 축제 한 마당으로 바꾸는 인도 영화 특유의 히트작 무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멸의 팝 명곡입니다. 락앤 노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1972년에 불렀던 Always on My Mind 들으시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수들이 불렀지만 엘비스 프레슬리의 버전이 특별한 이유는 당시 그의 실제 삶과 이혼의 아픔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죠? 참 흔하지만 후회 뒤에 찾아오는 이 말만큼 아픈 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때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뒤늦은 고백을 담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디어 헌터의 주제가였죠. 카바티나 들으시겠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 짓밟힌 청춘들의 우정과 파멸,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듯한 아이러니한 클래식 기타 선율로 기억되는 거장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명작 디어 헌터의 메인 테마곡 카바티나였죠. 영국의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가 연주해서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사운드 트랙 중 하나로 남게 됐던, 영화 속 화면은 피와 비명으로 가득한 지옥이었지만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클래식 기타 선율은 마치 맑은 이슬처럼 한없이 투명하고 평화로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 역설적인 비극을 보여줄 때 관객들의 가슴을 후벼팠던 그런 음악, 상처 입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던 영롱한 기타 선율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다음은 영화와 음악의 만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성의 최고 정점을 찍었던 2003년도 한국의 곽재용 감독의 영화 클래식의 메인 테마곡이자 고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들으시겠습니다.

불멸의 명곡을 가장 많이 남겼다고 생각하는 가수죠. 김광석.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곡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가슴이 비어지는 오열신과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왜냐하면은요, 남자 주인공이 월남전에 갔다가 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즉 부상을 당해 장님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도록 사랑했던 그 여인 앞에서는 장님이 아닌 척을 할 때 이 노래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가시가 되어 콕콕 박힐 때가 있어요. 그 아픔마저 사랑이라 믿으며 버텨왔었는데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까 그토록 나를 아프게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나 미련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시적인 가사는 한국의 류근 시인이 군대 시절 군사우편 봉투에 적어 내려간 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군요. 시련의 지독한 아픔을 겪었던 청년 시인의 고독한 낙서가 김광석이라는 불세출의 가수를 만나 대중가요의 마스터피스로 부활했다는 후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음은 영화 졸업의 스카이브로우의 추억을 박인희 씨와 사이먼 앤 가펑클이 함께 부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최근 연예 뉴스 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원 회장인데요. 처음엔 아티스트 정산 문제로 시작된 논란처럼 보였는데 가수 MC몽 씨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엔 가수 이승기 씨의 100억 원대 전세 계약 이야기까지 등장했죠. 물론 아직은 의혹 제기 단계고 당사자들의 입장도 확연히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세 계약, 압류, 미정산, 손해배상까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5: 이승기가 그 가수 이승기 말하는 거야?
6: 차 회장이라는 사람 권유로 전세를 들어갔다는데, 야, 전세금이 105억이라더라.
5: 105억?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전셋집 산다는데 그게 뭐 문제인가?
6: 문제는 그 다음이지. 그 빌라에 압류가 걸렸는데 자칫 전세금 반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4: 보도에 따르면 가수 이승기 씨 측은 차가운 회장의 지속적 권유로 차 회장 수유의 빌라에 입주하게 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죠. 이승기 씨 측은 계약 과정에서 전세금 규모와 대출이자 부담 문제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차 회장 측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5: 아니, 그런데 그 과정에서 MC몽 이야기는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원헌드레드라는 회사 이야기는 또 뭐고?
6: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아티스트 정산금 문제도 있고 회사 자금 흐름을 둘러싼 의혹도 있고 여러 의혹이 한꺼번에 막 터진 모양이던데?
5: 그런데 그 의혹들 다 팩트인 거야? 인터넷 보니까 차가원 회장이나 MC목 측에서는 팩트 아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엄청 강하게 반박하는 것 같던데?
6: 결국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부터가 사실인지 그걸 밝히는 게 관건이겠지.
4: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정산금 미지급, 전세보증금 반환 등등 경우에 따라 형사적 쟁점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된 거라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따져봐야겠죠. 결국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연예계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약과 돈, 신뢰와 책임, 그리고 의혹 보도의 경계까지 함께 걸려있는 사안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4: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원 회장, 이승기 씨 전세, MC몽 씨와의 관계, 미정산, 얽히고 설킨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현재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지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7: 네, 일단 이 사안은 아직 의혹 단계이고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기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속 아티스트 정산금 미지급 의혹입니다.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부는 계약 해지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둘째는 협력업체 미지급 문제입니다. 앨범 제작사,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셋째는 불투명한 자금 흐름입니다. 회사로 들어온 투자금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인데요. 일부는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다는 의혹, MC몽 씨와의 해외 도박 의혹까지 함께 불거졌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이승기 씨 전세 계약 논란입니다. 차 회장 소유 고급 빌라에 10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압류 문제와 전세금 반환 우려, 대출이자 부담 문제가 함께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차 회장 측과 MC몽 씨 측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고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의혹과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는 진실 공방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먼저 이승기 씨 전세 계약 논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금이 105억.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긴 합니다만 전세금이 아무리 고액이라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핵심적인 쟁점 뭡니까?
7: 일단 전세금이 105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뭐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니까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했느냐는 겁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을 보면 이사를 다 하고 나서야 처음 들었던 금액보다 3배가 넘는 전세금을 요구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약 과정에서 속임이나 중요한 설명 누락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대출이자 부담 약속도 중요합니다.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라는 말이 정식 계약 조건인지 단순한 호의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압류와 보증금 반환입니다. 전세는 결국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해당 집에 압류나 경매 위험이 생기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4: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의혹이 전해졌어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도 바로 이 점일 것 같은데 만약에 집주인 측이 압류를 풀지 못하거나 이후 경매 절차까지 이어진다면 세입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5억 원의 전세금을 낸 이승기 씨겠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요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7: 이 부분은 실제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봐야 정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췄다면 일정 순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앞선 근저당권이나 압류, 세금 체납이 있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인이 배당받게 됩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인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105억 원 같은 고액 전세는 전세보증보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증기관마다 한도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 전세처럼 전액보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 이승기 씨가 어느 순위의 임차인인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언제 갖췄는지, 또 선순위 채권과 세금 체납 규모가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4: 그런데 이 의혹이 제기된 과정에서 공방이 오가는 부분이요. 전세금 규모가 당초 이야기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이사를 하고 난 뒤에야 금액이 결정됐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이고요. 반면 차 회장 측은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왔던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단순히 그때와 말이 다르다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닌 이유, 뭐 향후 법적으로 봤을 때 왜 중요한 대목인 건지 설명해 주시죠.
7: 이 부분은 단순히 말이 달랐다는 차원을 넘어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처럼 이사 후 갑자기 3배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계약했다면 취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법적으로 이걸 인정받으려면 기준이 다소 높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차 회장 측 주장처럼 실제로 상당 기간 이자를 부담해 왔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주장은 다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 취소보다는 이자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운 회장 측이랑 이승기 측에서 어떤 이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뭐 소송이 들어오거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제 통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통상적인 시세가 있는 그런 아파트나 뭐 빌라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금액을 굳이 설정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가원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이승기 씨의 전세 사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주장했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7: 이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자면요, 상대방 주장의 동기와 신빙성을 문제 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전세사기가 성립하려면 보통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였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 회장 측은 이사는 그런 전세사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승기 씨 측이 전속 계약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기 위해 전세계약 문제를 부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 회장 측은 이승기 씨가 해당 집에 만족감을 표현했다는 메시지도 공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사기를 당했다면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순수한 전세계약 문제인지 아니면 전속계약 해지나 소속사와의 관계 정리 문제에 얽힌 분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서, 메시지, 이자 지급 내역, 등기부 권리관계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가원 회장을 둘러싼 의혹 중에는 아티스트와 협력업체에 대한 미정산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했는데 정해진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건가요? 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뭐
7: 보도에 따르면 아티스트 정산금과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의혹이 함께 제기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쪽으로는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씨 등에게 미정산금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부는 정속계약 해지나 효력정지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뭐 협력업체 쪽도 있습니다. 앨범이나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세탁업소 청소업체들까지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피해 업체와 스태프가 수백 명이고 전체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온 상태고요. 다만 차 회장 측은 이런 미정산 사태가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문제 제기와 자금 흐름의 왜곡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은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나 상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4: 정산 문제라는 게 언뜻 들으면 뭐 돈이 좀 늦게 지급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계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7: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어긴 문제입니다. 줘야 할 돈을 제때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산금 미지급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믿고 활동을 맡길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관계 파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단순히 돈이 늦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작비를 못 받으면 작은 업체들은 생계와 운영에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문제로 넘어가려면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빼줄 능력이 없거나 의사 없이 일을 맡긴 것인지 지급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린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과 사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4: 그런데 이번 의혹은 단순히 정산이 늦어졌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회사 자금 흐름을 둘러싼 문제 제기까지 이어진 상황인데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심지어 가수 MC 몽 씨와의 관계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식의 관련이 있는 거죠?
7: 보도에 따르면 원헌드레드가 음반 유통사나 공연 기획사 등으로부터 큰 규모의 선투 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정상적인 사업비나 정산금 지급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는 주장 또는 해외 원정 도박이나 불법 외환 거래 의혹까지 언급된 상태입니다. MC 몽 씨와 관련해서는 차 회장과 함께 해외 카지노를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회사 자금 일부가 혹시 그쪽에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MC 몽 씨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차 회장 측도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계자료나 계좌 추적,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서 실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받은 선수금이나 투자금을 정상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경영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썼다면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선수금만 받았다면 사기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티스트 정상금이나 협력업체 대금이 밀린 것이라면 단순한 자금난을 넘어서 자금 유용 의혹으로 커질 수도 있고요. 다만 형사 책임은 입증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4: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데스레의 You Gotta B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4: 회의할 때 커피를 사고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법카. 분명 업무를 위해 지급된 카드인데 막상 내 지갑에 들어오는 순간이면 묘하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어디까지 써도 되는 걸까?
8: 진성아 여기야.

0: 역시 일을 잘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1: 자, 오늘 회식 분위기 좋은데 2차 갑시다, 2차!
2: 노래방 어때요?
1: 좋지? 팀장님도 가시니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쥐먹고 알죠?
0: 회식이란 이름이 붙으면 어디까지 업무가 되는 걸까요? 노래방, 주점, 유흥업소, 회식이면 업무비로 처리 가능한 걸까요?
3: 연구비 카드 영수증 정리 중인데 결제처 이름이 좀...
4: 그거? 뭐이 근처 업체예요.
3: 몇주 연속 여러 번 나눠서 결제됐는데?
4: 카드 문제 없이 긁혔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결제가 안 됐겠죠.
3: 2억? 지금 2억이라고 했어?
4: 그렇다니까. 2년 가까이 법카로 2억을 긁었대. 생활비로 말이야.
0: 밥한 끼, 커피 한 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카와 연구비,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용이고 어디서부터는 범죄가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0: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회사에서 준 카드니까 업무에 쓰는 건뭐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업무냐 이거죠. 최근에는 이 애매함을 넘어서 유흥업소에서 1억 가까이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5: 네, 보도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연구비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했고, 그러한 사용이 대략 141회에 걸쳐서 사용이 된 것이랍니다. 이러한 비위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0: 근데 이 연구비 카드라는 게 클린 카드 제도라고 해서 유흥업소에는 아예 카드가 안 긁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결제를 한 거예요?
5: 네, 말씀 주신 대로 연구비는 통상 그런 클린 카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유흥주점 같은 업종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소명이 표시된다는 점을 이용해 클린 카드 차단 기능을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는 동일 업소에서 복수의 피지사 단말기로 분할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감사 보고서에서는 A씨가 지난 7월부터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단일 유흥업소에서만 하루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이 액수는 같은 날 70여만 원씩 나눠서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할 카드 결제 내역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요. 그 외에도 A씨는 상품권 구매 사이트나 통신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서도 유흥업소에 송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금액 가운데 일부는 또한 A씨의 개인 채무 변제로도 썼다고 합니다.
0: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단순 징계를 넘어서 형사 처벌 당연히 가능하겠죠?
5: 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징계위를 통한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비위 결과를 고발 처리도 하였는데, 형사고소에서는 A씨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배임이 적용됐다,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횡령이고 어떤 경우에는 배임이냐 이런 게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카드를 사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점이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배임죄가 인정이 된 거고, 만약에 회사에 있는 돈을 빼서 썼다, 내가 그 돈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빼서 썼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 하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경우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5: 최대 실형으로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변제를 한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다면 감경 사유가 따로 없어서, 또 가중 사유로는 그런 유흥업소 결제를 분할해서 결제하는 등의 지능적인 그런 행태가 매우 범행 수법이 안 좋은 경우에 해당돼서 실형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얼마나 하느냐가 징역 2년 6개월이 나오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느냐의 결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죠. 결국에는 이 금...

0: 금액이 얼마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뭐 변제가 얼마나 됐느냐? 만약에 변제가 다안 됐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변제 계획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하다, 몇 천만 원 수준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면 되고요. 몇 백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사실은 좀 실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번 사례는 연구원 측에서 수사를 요청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 기관이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부 징계만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본 사안처럼 상위 기관의 자체 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경우에는 결국은 그 상위 기관의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한국과학연구원은 물론 이번에 그 감사를 했던 그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2024년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출자한 연구기관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부 출자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해제되었지만 그 과학기술연구회 자체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의해서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의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이러한 감사가 있었고 비위가 적발되었다면 형사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리고 이런 경우 중요한 게쓴 돈을 그래서 전부 돌려받았냐, 뭐 토해냈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용액을 전부 다 변제를 한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1: 업무상 배임죄 수사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며 피해자인 연구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양형사유 정도로만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왜 그러냐면 범죄는 이미 성립을 한 거예요. 범죄가 성립을 한 이후에 뭐 변제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양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사례가 적발된 경위를 보면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제대로 모니터링을 못한 연구원 측 책임은 없는 겁니까?
1: 네, 사실 자체 감사가 아니라 한국과학연구원의 상급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위원회에서 한 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연구원의 운영상 책임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과학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의 위반이 결국은 명확한지 그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본 사안에서 가해자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증빙 제출을 꽤 늦게 하였는데도 조사나 확인하지 않은 기간이 길다거나 또 이러한 동일한 반복 결제 양상이 눈에 띄게 있었음에도 방치한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 직접적인 그런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관리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0: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면 가해자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1: 내부 통제가 부실했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가해자가 어떤 잘못을 하였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만약에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으면서 출장비 청구하거나 업무상 식사라고 올렸지만 사실은 지인과의 개인 식사였다. 이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1: 실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는 A씨가 유럽 출장 중에 업무 관계자와의 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도 동석을 시켰는데 출장에 동행한 A씨의 부하 직원이 그 자녀들의 식사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도 법인카드 자체를 횡령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문제가 됐는데요. 법인카드를 통해서 업무 비용을 결제해야 되는 것이 그 행위자의 의무이고 사적인 비용으로 결제를 하면 안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2년 동안 생활비로 2억 가까이 쓴 분, 이런 분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1: 해당 피고인은 2022년 1월 19일경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비용으로 94,600원을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3년 12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38회에 걸쳐서 대략 2억 3천만 원 상당을 결제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이러한 비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업무 관련 지출인 것처럼 품의서와 기한문을 꾸몄고 회사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피고인은 덜미가 잡혀서 24년 1월경에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회사 측에서 고발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마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점과 또 회사가 엄벌 탄원을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비는 어디까지 되고 거래처 식사는 어디까지 되는지, 야근 식대나 커피값은 괜찮은지, 친한 동료끼리 먹은 식사도 업무 관련이 되는지,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업무 관련성과 사적 사용을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 네, 사적 사용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려면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목적과 상대방, 시간, 장소 그런 것들이 업무에 해당되어야 되고 또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규정에 어긋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목계에서 사업 관련 대화가 일부 오갔더라도 모임의 성격이나 그런 구성원들에 비추어서 업무 관련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고요. 그 밖에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한 것이 단순한 친분 만남이고 또 회사 규정상 접대에 해당되기 어렵다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밤 11시 이후 같은 심야 시간대 사용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으며 고깃집, 분식집, 뷔페 같은 보안이나 이런 문제 등에 있어서 회의 장소로 부적절할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바도 있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예, 여보세요.
4: 아버님 되시죠? 어린이집인데요.
3: 예? 혹시 우리한테 무슨 일 있나요?
4: 아이, 손을 씻기다가 넘어져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3: 아이, 뭐라고요? 아이,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0: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아이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죠.
3: 이 사고는 단순한 생활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4: 2억 4천이요? 고의로 그런 거 절대로 아닌데.
0: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모 측 청구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진 않았죠. 2억 4천 가운데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2억 4천만 원 중 3,300만 원만 인정될 걸까요?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면 모두 이런 판결을 받게 될까요?
4: 그 이야기 들었어? 옆집에 유치원에서 놀다가 다쳤나 봐. 그 친구가 그랬다지?
3: 아이고야. 그 얼마나 다쳤대?
4: 뼈가 부러져서 부모가 소송까지 냈다던데.
3: 아니 그런 경우는 넘어뜨린의 책임이야? 아니면 제대로 지켜보지 못한 유치원 책임이야?
4: 아 그러게. 그리고 옆집 아저씨는 또 어린이집 운동회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다쳐서 소송 냈다던데?
3: 그런 것도 소송이 되나?
0: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린이집이 주최한 운동회에서 학부모가 줄다리기를 하던 중 다쳤다면 이건 학부모 본인의 부주의일까요? 아니면 행사를 주관한 어린이집에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슈,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그 사고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케이스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손을 씻다가 크게 다쳤다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였습니까?
1: 네, 청주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2022년 9월 27일 10시경에 어린이집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플라스틱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생후 1년 2개월 정도 된 유아를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혀서 약 8주의 진단이 나왔고, 그 내용이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아이는 이후 응급수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0: 네, 응급수술에 전치 8주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은데 결국 부모가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1: 네, 아이 부모 측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이 부모 측에서는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의 손을 씻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그리고 잘못이라고 하여 이러한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아이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곧바로 어린이집의 잘못, 보육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곧바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사고 대응 능력, 사고 장소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 후 조치 정황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이 생후 1년 2개월 정도에 불과함에도 그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능력이 있었는지, 또 화장실에서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간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또 어린이집 측에서 보호자 도착까지 40분 이상 병원 이송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은 그 보육교사와 그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 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원고 측이 청구한 2억 4천여만 원 중에 3,300만 원만 인정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숫자만 놓고 본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3,300만 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청구한 금액이 2억 4천으로 굉장히 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율로만 봤을 때는 한 8분의 1 정도만 인용이 된 건데 어린이집 측 책임이 꽤 무겁게 인정된 사건이라고 봐야 될지, 금액이 크니까, 아니면 법원이 손해의 범위를 좀 대폭 제한해서 제한적으로 본 사건이라고 봐야 할지 어떻습니까?
1: 네, 그 판결문만 놓고 볼 때 법원은 어린이집 측 책임을 작게 본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를 좀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활치료비로 부모 측은 1억 4천 정도를 청구한 반면에 법원은 편마비나 언어장애 등이 없을 것으로 보아서 재활치료비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에 비해서 손해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법원은 이 사건 당시의 손해는 충분히 인정을 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장래 노동 능력 상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는데, 그런데 만약 추후에 어떤 후유증이 새롭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추가 청구 됩니까?
1: 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새롭게 나타난 후유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그 판례 입장에서 소송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당시 소송에서 전혀 다툰 바가 없는 병변이나 증상으로서 이러한 후유증에 관해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 네. 반대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책임이 아주 미약하게 제한적으로만 인정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더라도 어린이집 측의 배상 책임이 부정되었거나 아주 미약하게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2세 원아 사이의 다툼으로 할퀴고 무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 피해 원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법원은 보육교사가 원아 간의 다툼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또 보육교사가 이탈하지 않고 병원 진료 조치를 하였고 보육교사 2명에 원아 9명을 배치한 것은 적절한 배치였기 때문에 보육교사나 원장의 책임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유사하게 부산 동래구 어린이집에서는 정상적인 놀이활동 중에 원아 간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보육교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라거나 보육교사의 배치나 감독 등에 있어서 그러한 과실에 관해서 부모 측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어린이집 책임을 80만 원 정도의 제한적인 수준으로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또 다른 사례로 아이에게 생긴 상처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해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측이 반대로 아이 엄마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는 아이의 상처에 대한 부모 측의 항의 방식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지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발견하고 그 이전부터 상처가 있었다는 점과 또 아이로부터 그동안 다른 원아가 자기 얼굴을 할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었던 점을 근거로 다른 원아 아이가 그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 문의를 했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원아와의 상해 사고는 없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생겼는데 아이의 엄마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측에 달라고 반발을 하였고 또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의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의 그 사태가 좀 벌어졌고 이후에도 그 아이 어머니는 어린이집 측에 계속 이런 식의 소란을 피울 거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측에서 해당 어머니를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0: 아이가 다친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 결국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학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죠?
1: 네, 민사소송에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서 업무를 방해한 점, 이후 문자메시지로 그런 협박을 한 점,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고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고 1심에서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업무방해 협박에 관해서는 벌금 700만 원형이 나왔지만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부모 측이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거나 기사 제보 등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만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0: 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치는 경우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었다거나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가져온 사례가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밀어서 치아가 부러진 사례예요. 여기서 이제 원고 측이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해당 사안에서는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 그 민법 755조 감독자 책임을 근거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원아가 피해 원아를 밀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그 차후에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 원아의 부모 측에게 알렸고 피해 부모도 사과 문자를 보내서 또 피해 변상을 위해서 돈이나 선물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토대로 그 CCTV나 이러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이런 정황 증거나 진술만으로 원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0: 이 사건이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사건에서 간혹 청구 금액이 일반적인 감각보다 꽤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의뢰인이 강력하게 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1: 아이들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는 일단 먼저 피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거나 슬프고 안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전략적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소를 제기하면서 금액을 크게 청구해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법원이 까다롭게 인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청구를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5: 우리 애 아프다는데 왜 체육을 시켜요? 에?
6: 스승의 날 선물 좀 보냈는데 그걸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선생님 참 각박하시네요.
5: 에? 수학여행이요? 우리 애 다치면 그 당신이 책임질 건가?
6: 우리의 생기부 이 부분만 좀 고쳐주세요. 생기부 한 줄 고치는 거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0: 물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실제 학교가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냐일 겁니다. 내 권리를 말하는 순간이라도 그 선을 넘는 순간 문제 제기는 전혀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죠.
3: 그런데 방금 말은 좀 심하지 않았어? 선생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6: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해야 우리 말 들어준다니까.
3: 그래도 계속 전화하고 항의하고 민원 넣고 좀 과하지 않나?
6: 이 사람이 지금 누구 편이야? 선생님이면 학부모 말도 들어야지.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다들 이 정도는 해. 나는 심한 편도 아니라니까.
0: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때로 아주 강한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있다고 해서 반복적인 비난과 압박, 무리한 요구가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몇 통의 전화, 몇 줄의 민원일 수 있지만 그걸 계속 받아내야 하는 사람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학부모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안면 마비 증상까지 앓게 됐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해졌습니다.
6: 그건 참 안타깝긴 한데요. 우리 애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의견 제시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저는 뭐 입 꼭 닫고 있어야 하나요?
0: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교권 침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0: 최근 법원이 학부모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민원으로 안면마비까지 앓게 된 선생님에 대해 학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 네, 보도에 따르면 전주 소재 초등학교에 2024년 당시 5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학생의 학부모가 그 교감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달라거나 생활기록부 양식 중에 총괄평가를 없애고 지덕체 내용을 수정해달라거나 자녀에 대한 학폭신고가 접수된 것에 관해서 조사 절차에 대해 여러 번 항의를 하거나 학부모가 교장과 담임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꽃선물을 했는데 이것이 반송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또 자녀를 몸이 아픈데도 강제로 농구를 시켰다고 허위의 주장을 한다거나 또 학부모 투표권에 관해서 억지성 항의를 여러 번 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건의 항의들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침해 행위로 인정하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 교감은 이러한 여러 건의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 장애 등이 발생해서 피해를 봤다는 근거로 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0: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의견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왜 이 사안이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까?
1: 대법원은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존중이 없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학부모의 이러한 민원 행위들은 교사에 대한 존중이 없었고 법령을 위반하여 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교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학부모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애매하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긴 할 것 같아요. 정당한 의견 제시와 악성 민원, 이 둘을 가르는 법적 기준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1: 네, 법원은 민원이 정당하려면 먼저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내용이 상당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방법 절차가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반복적이거나 집요해서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어야 되고 모욕이나 인신공격과 같은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되는 수단으로 해야 되고 또 학교의 설명이나 조치 이후 일방적으로 반복된 요구인지 이러한 정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3천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 인정된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3천만 원을 인정한 것이라면 꽤 많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손해 범위나 그런 피해를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체 취지에서 피해 정도가 뭐 안면 마비 증상까지 올 정도면 이것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그 어려움이 발생한 그러한 피해라고 판단한 것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의 그런 모습과 위법의 정도에 관련해서도 정당한 목적 자체도 없고 대부분 그 집요하고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육청의 대위 청구 범위에 확대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3천만 원 위자료 판결이 나왔어도 실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 손쓸 방법이 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1: 네, 현실적으로 그 교사가 자기 학생의 부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어떤 법적 소송을 하고 그것을 또 강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교사가 2차 피해를 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교사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학부모가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이 사실상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학부모들과 계속 학교에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아지고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는 그 교육청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또 교육청에서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대위 소송 제도인데요. 사실 교사들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나 다른 모든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 그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승소 판결 시에 이렇게 교육청이 대위 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0: 네, 교육청이 일단 나서서 좀 보호를 해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 문제, 이번 사건 하나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두고도 우리 아이 다치면 책임질 거냐,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냐,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민원이 쇄도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학교가 아이의 행사를 줄이거나 뭐 없애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학창 시절 떠올려보면 뭐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 이런 날만 학생들은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악성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활동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1: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러한 악성 민원들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교육 기능을 마비시키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학여행이나 소풍, 체육대회는 학창시절의 가장 소중한 추억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공동체의식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성 민원들이 많아져서 방어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예 수학여행 자체를 가지 않게 되거나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종목의 대부분을 빼버리는 등 상당한 교육활동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전적인 학습 기회를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커진다고 보입니다.
0: 비슷한 맥락에서 대법원 판결 하나 짚어보죠. 학부모가 담임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안에서 대법이 이거는 교권침해다 판단해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대법원은 어떤 취지로 판단했습니까?
1: 보도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을 쳐서 담임교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학생이 계속해서 장난을 반복해서 담임교사가 이 학생의 이름을 레드카드에 올려서 결국 학생이 방과 후에 교실 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학생의 부모는 이를 두고 학대라고 주장하면서 담임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하였고 학생을 이틀간 결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스트레스로 안면 마비장애가 오는 등 병가를 7일간 내기도 했는데 그러한 이후에도 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는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학부모도 그로부터 7일 뒤에 경찰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기 중 담임교체는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므로 교육 방법 변경 등을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담임교체 요구는 보충적으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0: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문제인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도 가만히 있어야 하냐, 괜히 문제지게 했다가 교권 침해다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할 때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방식과 절차를 지키면 될까요?
1: 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체육 시간에 친구와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은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부상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했고 또 이후에 학부모에게 이러한 상황을 공유해서 관련한 그런 소외와 향후 조치 등을 소통하기까지 한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학부모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받고 소통하였음에도 민원을 추가로 넣는다면 일단 민원 창구를 그 해당 담임교사에서 학교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다뤄야 하고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부상에 대해서 충분히 서운함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보호자로서 정당하고 적당한 방식이라고 보아서 일단 그러한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공감하고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조치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런 민원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민원 처리 시에는 상담을 기록하고 요구사항이나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해서 향후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0: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약에 길을 걷다가 눈앞에 5만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5만원도 아니고 5만원권 현금 다발을 뭉텅이로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4: 뉴스 봤음? 아파트 하단에서 현금 5천만원 나왔대.
3: 5천? 국세청에서 세금 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화단에 던진 거 아님?
4: 사기치고 감방 가기 전에 숨겨둔 돈 아닐까?
3: 아니면 치매 있는 어르신이 잘못 내놓은 거 아니야?
0: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인터넷 커뮤니티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별의별 추측이 쏟아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4: 이거 완전 제2의 마늘밭 사건 아님?
3: 마늘밭? 그게 뭔데? 밭에서 현금이 나온 적이 있었어?
0: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훨씬 전, 마을 전체 가구가 10가구도 채 되지 않는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한 마늘밭에서 다량의 현금이 발견됐단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죠.
4: 무슨 일입니까? 돈이 발견됐는데 누가 이걸 훔친 거라고요? 뭔 소리예요?
3: 여기가 내 밭인데요. 아니 내가 안 씨한테 나무 좀 옮겨달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묻어놨던 현금이 없어졌어요.
4: 아니 나는 땅 파서 나무 옮겨달라는 대로 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큰 돈을 가져갔다뇨. 밭에 현금을 묻었다고요? 대체 얼마를요?
3: 그게 얼마였더라? 7억이었나? 10억이었나? 아니 아무튼 내 돈이라니까요.
4: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
0: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결국 마늘밭을 직접 파보기로 했죠.
4: 이게 뭐야?
3: 선배님, 이쪽에서도 나옵니다. 파도 계속 나오는데요.
4: 아니 이게 다 얼마야?
0: 경찰이 김제의 마늘밭에서 찾아낸 현금 무려 11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온 돈이었을까요? 그리고 누구의 돈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0: 워낙 유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제 마늘밭 돈 뭉치 사건. 뭐 뭉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우선 이 사건 처음에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7: 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땅 주인의 요청에 의하여 굴착기 기사가 나무를 옮겨 심어주는 일을 한 후에 마늘밭 주인이 굴착기 기사에게 밭에 있던 현금 7억 원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굴착기 기사는 현금을 본 적이 없다며 실랑이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땅 주인의 협박과 함께 도리어 도둑으로 몰리게 되자 본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마늘밭의 주인은 굴착기 기사가 땅을 파면서 내 돈을 훔쳐갔다는 거고, 굴착기 기사는 나무를 옮겨달래서 땅을 팠을 뿐이지 돈을 훔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맞섰다는 건데, 근데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땅에 그렇게 몇 억의 돈을 묻어놨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심지어 밭주인이 땅에 묻었다는 돈의 액수도 계속 오락가락했다던데 어떻습니까?
7: 네, 그렇습니다. 밭주인은 굴착기 기사가 땅에 묻어둔 17억 중 7억 원을 훔쳤다고 처음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묻어둔 돈 액수를 7억 원이라고 작게 말하였다가 12억 원, 24억 원으로 계속 진술을 바꾸게 되었고, 그 자체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가 땅 주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게 되자 수상하게 여겨 돈의 출처에 대하여 묻게 되었고,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땅을 파보게 된 것입니다.
0: 근데 아무리 뭔가 수상하다고 해도 경찰이 누군가의 사유지, 남의 땅을 무조건 파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경찰이 이 땅을 파봤다는 거는 어느 정도 범죄의 혐의점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랬다라고 봐야겠죠?
7: 네, 맞습니다. 사유지를 파보는 건 아무 근거 없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혐의점이 쌓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증은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사전 영장주의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체포 현장, 범행 중,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되 사후 영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남의 땅을 팠다라는 것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됩니다.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 맛있는 한 끼에는 늘 따뜻한 추억이 함께합니다. 51년 전통의 맛과 정성을 담은 산 바베큐의 맛있는 이야기, 예, 샘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그리고 52년입니다.
0: 아, 52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1: 저희가 52. 미국에서는 제일 오래된 식당이고요. 아하. 알아보니까는 한국에서도 한 35위, 40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0: 아, 산 바베큐가.
1: 예, 예, 예.
0: 와, 52년 전통이면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1: 미국에서는 제일 오래됐죠.
0: 그쵸, 그쵸. 예, 예, 예. 그러니 뭐 음식 맛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고 또 깊은 맛이 있겠습니까?
1: 깊은 맛은 있죠. 근데 다수가 좋아한다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워낙 고집으로 그 건강식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집 심심하다고 그냥 아니면은 좀 슴슴하고 좀 맛이 없다, 너무 싱겁다라는 네. 분들도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이죠, 그게. 좀
1: 그렇죠.
0: 삼삼하게 먹어야
1: 건강해지죠. 저희는 그 아는 분들만 오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오늘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1: 예, 대한민국 한번 해야죠.
0: 대한민국
1: 예.
0: 해야죠.
1: 예.
0: 그 우리 월드컵 우리 태극전사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노래한 곡이 있더라고요. 월드컵
1: 그래요?
0: 들어볼까요?
1: 예. 그러죠, 뭐.
0: 예, 예, 좋습니다.

0: 네, 우리 태극 전사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네요.
1: 예, 한 달 전인가?
0: 예, 예.
1: 저기 홍명보 감독님께서 저희 예.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0: 아, 그러셨군요.
1: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네, 네. 월드컵은 네. 근데 제가 제 의견은 이래요. 월드컵 때 솔직히 뭐 애국심에서 응원은 하지만은
0: 네.
1: 꼴불견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저는 예. 평소에 축구를 네. 막 보진 않기 때문에
0: 네.
1: 월드컵 할 때 뭐 애국심에서 응원은 해도
0: 아하.
1: 뭐 누구 선수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막 아는 척은 안 하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근데
0: 네.
1: 상당한 부분들이 그 꼴불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 어허.
1: 평소에 축구 후원도 안 하고
0: 네.
1: 보지도 않으면서 4년마다 한 번 월드컵 때는 딱 자기가 무슨 축구 박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어 그런 건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꼴보기 싫어요.
0: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 어 그냥 평소에 좀 축구 좋아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축구를 네. 한다 그러면은 어 인정하고 딱 들어주겠는데
0: 네. 네.
1: 평생 안 보다가 4년에 한 번씩 뭐 월드컵 하면 그때 보는 사람들이 뭐 축구에 대해서 안다고
0: 네.
1: 박사처럼 얘기를 하는지 거죠. 저는 예. 그런 사람들은 꼴불견이라 별로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0: 네.
1: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아하, 그렇죠. 네. 워낙에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1: 아니 축구를 좋아하려면 같아요. 축구를 후원해야 되는데
0: 예.
1: 평소에는 안 하다가
0: 예.
1: 딱 4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 뭐 외국심에서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한국인으로서.
0: 네네네, 그렇죠.
1: 근데 그때마다 축구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0: 예.
1: 그런 분들은 좀 밖에 나가서 꼴사 나오니까 그렇게
0: 네.
1: 하지 마시라고 저는 뭐 식당과 관련 없이 관계없이 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0: 아이고.
1: 분들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1: 예.
0: 저희 현재 지금 멕시코하고 남아공 경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1: 1대 0이더라고요. 멕시코가
0: 1대 0으로 있더라고요. 멕시코가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뭐 읽어보면은 예선 통과는 무난히 하겠더라고요.
0: 네.
1: 이제 멕시코랑 한 판이 더 재밌겠지만은
0: 네.
1: 아무래도 멕시코 홈그라운드니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근데 뭐.
0: 하나된 LA, 하나된 리즈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이제 저녁 7시에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또 많은 사람들이 윌슈 잔디광장에 오셔서 응원 많이 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멕시코.
1: 보기 좋죠, 그건요.
0: 예, 멕시코 스타디움에서 이제 이 경기, 정말 기대해 볼만 합니다.
1: 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0: 그쵸?
1: 저는 들었거든요.
0: 네.
1: 저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0: 네, 잘
1: 모르겠습니다.
0: 몰라요.
1: 예.
0: 네, 네.
1: 네, 애국심에서 응원하고
0: 네.
1: 저희 산식당에서는 골 한번 터질 때마다
0: 네.
1: 물론 한국이 뭐야? 한국 골이죠.
0: 네.
1: 상대방 골이 아니라
0: 네.
1: 저희가 특별 안주를 매번 쏘겠습니다. 8번 나더라도 8번 다 쏘겠습니다.
0: 산식당에서
1: 오신 분들 오십시오.
0: 와. 아니 근데 현재 예약 손님들이 그렇게
1: 예약 손님이 있긴 있는데
0: 예.
1: 저희가 일부러 꽉 채우지는 않았어요.
0: 사장님 감사합니다.
1: 예, 뭐
0: 와, 안주를
1: 봐야겠죠.
0: 네? 안주를 무료로
1: 그냥 한 골 터질 때마다 저희는 그냥 뭐 제가 뭐 감자전이건 뭐 새우건 같은 저희가
0: 와.
1: 오늘 안주 좀 많이 쏘길 바라겠습니다.
0: 감자전 맛있죠.
1: 예.
0: 산 바베큐. 예, 안주를 팍팍 쏘신다고 합니다. 오늘 월드컵 기념. 골이
1: 예.
0: 터질 때마다 그냥 사장님
1: 굉장히 바쁘실 좋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애국심에서 네. 응원을 해야죠.
0: 아, 그렇죠.
1: 예.
0: 아유, 고맙습니다. 자, 체코와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16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1: 16강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는 네. 예상들이 많은데요.
0: 아, 그런가요?
1: 그랬으면 좋겠죠, 뭐 이제.
0: 네.
1: 이제는 16강에서 어떻게 됐냐, 그땐
0: 그쵸.
1: 누가 걸리느냐 거기서 또 이제 네. 운도 따라야 되고.
0: 네, 16강 가면 이제 또 8강에서 또 4강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1: 일단 예선 통과를 해야겠죠.
0: 그렇죠. 예선 통과. 예,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이번 게임을 이기면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와
0: 네.
1: 이제 사우스
0: 네.
1: 아프리카가 남아공화국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0: 네.
1: 이번에 이기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0: 그렇죠.
1: 예, 예.
0: 아, 참.
1: 아마 한국 분들은
0: 예.
1: 7시에 다른 뭘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그냥 트랩 앞에서.
0: 그렇죠.
1: TV 맞습니다. 앞에서 그냥 응원을
0: 예.
1: 하실 텐데.
0: 특히 또.
1: 이겨야죠, 뭐.
0: 예. 산 바베큐에서 이제 예약하신 분들.
1: 예.
0: 친구들과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응원도
1: 예.
0: 하면서.
1: 예.
0: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면서.
1: 오늘은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했습니다.
0: 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예. 예. 그리고 사장님께서 진짜 이벤트로. 반주를 팍팍 쏘신다고 하니까요. 골이 들어가기만을 예, 응원 많이 해야 될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골 많이 들어가면 저희는
0: 네,
1: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산 바베큐는 저희 라디오 서울 뭐 행사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서른도
1: 뭐.
0: 공연에서도 라플 티켓 그 삼 바베큐 기프트 카드를 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예예 예, 저희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1: 맛있는 것보다는 저희는 항상 강조하는 게 건강식.
0: 건강식.
1: 예, 맛은 기본, 근데 건강식.
0: 건강식을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립니다.
1: 그리고 예. 다른 식당에선 찾을 수 없는 그 아주 뭐라 그럴까 풍미로운 그다음에 전통적인 육수. 저희는 네. 모든 걸 육수로 요리를 해요. 심지어는 그 고기 콤비네이션 시키면 네. 나오는 계란찜도 네. 다른 집들은 이제 물과 다시다 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국밥집이기 때문에 네. 고깃집이기 전에 국밥집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육수로 모든 요리를 합니다. 네. 계란찜도 심지어는 저희 육수로 쓰는 거예요.
0: 네.
1: 제가 거의 20년 전에 배웠던 그 전통 산 멸치 육수.
0: 멸치 육수.
1: 예. 아직까지 집사람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은 네. 비법.
0: 사장님만의 비법.
1: 예. 그 육수가 저희 계란찜에 들어갑니다.
0: 예. 저는 고기 육수보다는 멸치 육수를 참 좋아해요. 멸치하고 다시마 이렇게 우려낸.
1: 그렇죠.
0: 그 육수를 참 좋아하는.
1: 솔직히 말이 멸치지, 이게 예. 가다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팥뿌리서부터 무, 배추 네.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솔직히 네. 야채 육수지. 말이 멸치 육수지 야채가 훨씬 비율이 더 많습니다.
0: 네.
1: 근데 야채가 많이 들어가면 시원하고 일단 무 들어가면 시원하고 근데 진짜 육수의 비결은 뭔지 아세요?
0: 뭘까요?
1: 해물 육수와 고기 육수가 섞인 게 맛있습니다. 그럼 약간 명품이 나와요. 예. 네. 저희는 그래서 거의 저희 국물 중에서는 네. 해물 육수하고 고기 육수를 고의적으로 섞은 게 꽤 있어요.
0: 어허.
1: 그리고 이제 좀 고급스러운 맛을 내려면은 다른 식당에서는 솔직히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식재료를 쓰는데 그게 바로 네. 그 가츠오부시라는 겁니다.
0: 아, 그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천연 재료를 넣어서 그렇게 육수를 우려내시니까
1: 예.
0: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건강하고.
1: 그러니까 저희가 화학 조미료에 의존하지 않고
0: 네.
1: 건전하고 네. 건강한 맛이 나오는데
0: 네.
1: 인정은 100%한테 못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워낙 그렇죠. 조미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LA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이 그 뭐 식당 업소 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뭐 외국인들이 거의 매일 줄 서는 집이 솔직히 조미료를 이루 말도 못하게 쓰는 집이에요.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뭐 장사 잘 되니까 그 주인집이면 좋겠지만은 한국 사람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건 사실입니다.
0: 그렇죠.
1: 좋은 맞습니다. 음식이 잘 팔려야 되는데.
0: 맞아요, 진짜.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네. 장사 속 그.
0: 아니 그리고 우리 입맛이 MSG에 좀 길들여 있다고 할까요?
1: 예, 네, 그런 분들이
0: 그런
1: 많아요.
0: 많이
1: 예,
0: 것 같아요.
1: 저희는 만약에 사명감이 있다면 네. 그걸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예.
0: 맞습니다.
1: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냉면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잖아요.
0: 네.
1: 근데 진짜 냉면의 비결을 사람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0: 아하.
1: 냉면의 생면은 저 뭐야 이겁니다. 동치미입니다.
0: 동치미.
1: 예.
0: 아.
1: 따라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오리지널 북한 그 조리법이
0: 네.
1: 꽁 육수랑 동치미를 거의 반반 비율로 섞어서 만든 게 오리지널 냉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0: 아, 평양냉면 그게요?
1: 예.
0: 아.
1: 근데 이제 여기는 꽁이 없다 보니까는 예. 저희는 고기 육수를 쓰는데
0: 네.
1: 정말 냉면 맛을 아시는 분들만 아는 건데 냉면은 원래 드실 때마다 맛이 조금씩 변해 있어야 되는 게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냉면 육수입니다. 왠지 아세요?
0: 왜일까요? 궁금합니다.
1: 동치미가 반 정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예예예. 예, 예.
1: 동치미는 담겨는 김치이기 때문에 익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맛있죠. 익어야 맛있죠.
1: 근데 익는 게 첫날 익은 거랑 이틀째, 3일째. 물론 저희는 한 3일, 4일마다 한 번씩 담그는데
0: 네.
1: 첫날 맛과 두 번째, 이틀째 맛은 틀려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0: 어허.
1: 왜냐하면 동치미가 그만큼 더 익었을 테니까요. 육수를 섞어도요.
0: 예예예예. 예.
1: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어허. 대부분 식당들에서 냉면 육수를 그냥 사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냥
0: 그렇군요.
1: 그냥 냉면 육수라고 팔아요.
0: 네.
1: 그걸 써요. 그건 맛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그러네요.
1: 왜냐하면 천연 동치미가 안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냉면 맛있게 하는 집은 매일 아주 미세하더라도 조금씩 맛이 틀린 게 좋은 냉면 육수입니다.
0: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1: 그게 정상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0: 오리지널 이제 동치미를 담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1: 예, 담가서 네. 육수랑 섞는 거기 때문에.
0: 그렇네요.
1: 그 동치미 반이 들었다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동치미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약간 미세하게 첫날보다는
0: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1: 조금씩 익은 네. 그 맛이 날 그렇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게 냉면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매일 맛이 동일한 맛이 나오는 냉면은 어디서 저기 동네 마켓에서 사온 그 육수지
0: 네.
1: 제대로 된 육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그렇죠. 마켓에서 파는 그 냉면 네,
1: 그거,
0: 육수.
1: 그걸 실제로 식당에서 맛있어요.
0: 어, 그렇네요.
1: 예, 뭐 쉽게 장사되니까 뭐라고 저는 뭐 비난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예. 저희는 그렇게 하는. 저희는 그냥 냉면 육수 맛이 그래서 매일 조금씩은 틀려요.
0: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1: 예.
0: 냉면 철이에요. 냉면 먹고 싶네요.
1: 그쵸,
0: 냉면 그쵸.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1: 시원한 냉면 좋습니다. 네. 예.
0: 고기하고 냉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바베큐하고.
1: 저희는 또 그 냉면 갈비 스페셜은 다, 네. 다른 집도 많지만 저희는 좀 틀린 게 저희는 그냥 갈비 자체가 다른 집들은 그 냉면 갈비용으로 그 얇게 잘라서 준비를 해놓거든요.
0: 네.
1: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저희 귀찮아서 그냥 저희 일반 갈비 요리
0: 네.
1: 그 반인분하고 그러니까 한 대죠.
0: 아~
1: LA에서 제일 두껍고 네네, 맛있는 네네. 갈비죠. 유일하게 물엿을 안 쓴 갈비이기도 하죠.
0: 아, 진짜 천연 재료로 예. 갈비를 재서
1: 예. 이거 업계 폭로하는 것 같지만
0: 맛있게.

0: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예.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네. 그 제가 처음으로 옛날 산 메뉴 중에서 북엇국이라고 했는데 레시피를 바꿨어요. 원래 북엇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야 해물 육수와 사골 뭐, 네, 고기 네, 육수가 네. 섞어야지 맛있다고.
1: 네네네. 네, 네.
0: 이번에 북엇국을 사골 육수로 바꿨습니다.
1: 오.
0: 그러니까 북엇국과 사골 육수가 섞인 국물이기 때문에
1: 영양식이에요.
0: 굉장히 맛있어요.
1: 와, 영양식입니다.
0: 깨끗하고요.
1: 예. 네, 네. 요 한 그릇 먹고 나면 든든할 것 같아요.
0: 북엇국 좋아하시거나 네. 오늘 만약에 한 잔 하실 거 아니에요? 내일 해장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 집 내일 와서 북엇국 드시면 네. 괜찮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1: 아침에 북엇국 좋습니다.
0: 예. 네,
1: 산 바베큐로 가시면 드셔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산 바베큐의 메뉴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런 대표 요리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0: 저요? 뭐 예. 항상 전복죽 삼계탕인데
1: 예. 예.
0: 저희는 지금 제가 만약에 유일한 뭐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식당 업계에서는 제가 지금 본업은 아니지만 아 저희는 이제 미쉐린 원스타를 도전하려고 해요.
1: 네.
0: 모든 식당을 대표해서 한국 식당을 그러니까 한국식 문화에 대한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1: 네.
0: 저희가 사실은 많이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두 당 200불짜리 코스 메뉴가 있어요.
1: 네. 한정식.
0: 한정식은 딱 60불짜리가 따로 있고요.
1: 네네.
0: 이건 완전 코스 파인 다이닝 코스 메뉴가 있어요.
1: 아, 코스 메뉴. 예.
0: 거기서는 이제 어떤 메뉴가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맛을 못 보실 텐데 왜냐면 네. 저희가 제한적으로 딱 예약만 잡아서 해드리고 있는데
1: 네.
0: 삼계탕을 저희는 축소시켜서 만든 요리도 하고 있습니다.
1: 와, 어떻게요?
0: 삼계탕을 저희가 그 들어가는 찹쌀과 대추와 네. 이걸 되게 조그맣게 축소시켜서
1: 네.
0: 그 다음에 당나귀에서 그 뼈를 발굴을 시켜요. 빼버려요.
1: 네네.
0: 그 다음에 거기다 찹쌀알을 넣어서 그 요리를 만드는데 국물도 굉장히 진하고
1: 네.
0: 그 저희 불란서 셰프님들이 와서 식사를 해보셨는데 니네 정도면 미쉐린 준비됐구나 하는 저희가 칭찬을 좀 받긴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다른 메뉴를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게장을 담습니다. 양념게장, 간장게장을 담아서
1: 네.
0: 살을 빼내서 그걸로 약간의 김밥 수시 같은 걸 만들어주고 위에 금가루까지 뿌려줘요.
1: 와, 그거 대박일 것 같은데요.
0: 네,
1: 외국인들도 그리고,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0: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1: 예.
0: 그리고 거기엔 또 이제 게가 남았으면 이제 네. 게를 저희가 쪄갖고 살을 또 다시 빼갖고
1: 발라갖고
0: 저희가 피망과 약간 양념과 그다음에 캐비어를
1: 네.
0: 묻혀서 저희 마전 위에 올려줘요.
1: 우와.
0: 예, 네, 그럴듯하죠. 근데 맛있어요.
1: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별미일 것 같아요.
0: 예.
1: 예. 아, 진짜 메뉴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0: 저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최고입니다. 메뉴 개발을 그렇게 항상 연구하시고 또 개발하셔서 이렇게 선보인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게
0: 저희가 자존심 예. 상한 게
1: 예.
0: 뉴욕에는 그 한국 식당들이
1: 네.
0: 바비큐 집들 포함해서 미쉐린 스타를 받은 집이 있는데
1: 네.
0: LA에선 공교롭게도 없어요. 물론 뭐 갈비집들이 다 물려쓰고 그러니까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도 하는데요.
1: 네.
0: 한국 식당 일본 집들은 문장 미쉐린 스타가 많은데
1: 네.
0: 한식 식당을 안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한 집이 있긴 한데요.
1: 예, 예.
0: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1: 예.
0: 젊은 친구가 하는데 그 집은 한국 요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1: 아,
0: 물론 창의적이 그렇구나. 있고 못하지는 않는데 네. 그게 한국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표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 한국식 식당으로 미쉐린 원스타를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되든 안 되든
1: 멋있어요.
0: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1: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0: 해봐야죠.
1: 와, 예. 미쉐린 스타. 예. 한국 전통 음식을 이렇게 개발하셔서 지금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코스 메뉴,
0: 예.
1: 코스 요리 그리고 또 한정식 요리도 있고
0: 예, 예.
1: 그 음식도 굉장히 궁금해요.
0: 한정식 요리는 저희가 네.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 가짓수도 많고 그다음에 네. 제가 이게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정식 저희가 그 60분짜리 코스 메뉴가 있는데
1: 네.
0: 지금 현재로서는 월, 수, 목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아.
0: 예약, 또 못할 때도 있어요.
1: 네.
0: 예.
1: 바쁘시잖아요.
0: 이게 솔직히 가짓수가 많아서 네. 음식 담는 데만 한 30분 걸려요.
1: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0: 다녔어요.
1: 예, 손이 많이 가고 있어. 이쁘게 좀 담아야 되니까 네. 담는데도 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네. 저희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못 하니까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아.
0: 아니 굉장히 왜? 고급스러운 예? 음식일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고급스럽고 그렇죠. 예, 예. 보기에도 좋고 예. 맛도 있고
1: 맛이 있어요, 저 물론. 예. 예. 아, 참. 저희 그 60분짜리 코스 요리는 정말 네. 먹음직스럽습니다. 그 저희
0: 요 코스 요리도 먹고 싶고 한정식도 먹고 싶고
1: 저기 꼬마 저기 뭐야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네. 그 왕새우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정식에서만 준비되는 네. 양념 꽃살이 있어요.
0: 양념 꽃살.
1: 그거는 그 양념 꽃살은 24시간만 딱 양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예약제를 합니다. 근데 그걸 그 드셔 보시는 분들은 네. 상당히 고급스러운 맛이라는 걸 딱 인정을 하세요.
0: 아하. 참 자랑스럽네요. 그런 메뉴를 개발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손님들께 내보이고 선보이고 맛을 보인다는 게
1: 이게 저희가 제가 만약에 본업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본업이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럴까? 네. 개개인의 제 자신감, 네. 자존감, 그다음에 한국 음식에 대한 긍지, 네. 그래서 뭐야 돋보이기에 좀 한국 음식을 좀 더 약간 알리고 싶어서 좀 올바른 한국 음식을 제가 알리고 싶은 좀 욕심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이거에서 크게 돈 남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재료도 엄청나게 천연 재료들로만 육수를 우리고 그러는데.
1: 일단 인건비만.
0: 그 인건비도 그
1: 한정식 줄을 주려면 한 반나절 한 사람은 그냥 꼬박꼬박 붙어서 그 요리를 해야 돼요.
0: 네네네. 예. 네. 사장님.
1: 예약해서 만약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면은 네. 와서 꼭 한번 드셔보시면 해요.
0: 알겠습니다. 예. 한정식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코스 요리도 정말 궁금해요.
1: 코스 요리는 저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예예.
1: 예약하시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예.
0: 그렇습니까? 예. 또 미리 예약도 막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대부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 아직까지는 셰프분들이 소문이 좀 나갔고 그렇구나. 저희가 예약이 좀 많이 밀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0: 좋습니다. 네. 오, 뿌듯합니다.
1: 뿌듯하긴 네. 잘해야 저희가 스타 한번 따봐야죠.
0: 그쵸.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 메뉴 개발에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장님만의 그 음식에 대한 철학이 좀 느껴져서 예. 정말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자 하시는
1: 저는 그런 그냥
0: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1: 장난질하지 말자. 음식 갖고 장난하지 말자.
0: 예.
1: 음식을 모욕하지 말자. 한식을 모욕하지 말자.
0: 네네.
1: 저는 그런 배짱 약간 어떻게 보면 건방진 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0: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끝으로 삼 바베큐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 그런 예. 분들께 마지막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항상 와주셔서 고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오늘 오셔서 네. 저 축구 이기면 제가 손님들을 위해서 홀딱쇼 한번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0: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 오늘 월드컵 경기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삼 바베큐에 예약하신 분들 많이 많이 삼 바베큐에서 맛있는 음식 즐기시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골 넣을 때마다 엄청나게 맛있는 안주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1: 한 8대 0으로 이겨서 저희 안주가 동났으면 좋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한번 외쳐볼까요?
1: 하나, 둘, 셋. 대한민국!
0: 우리는 하나 들으면서요. 쌤 사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0: 어저께는 살맛 나는 날이었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오후 너무너무 좋았어요. 굿모닝 차차차. 대한민국 최고에게 우리가 승리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면서 우리 TK알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 근데요 그 축하 멘트를 우리 K실장님이 아까 북한 사투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1: 아 북한 사투리 말입니다. 우리 이겼지 말까?
2: 아, 이거 북한 사투리
1: 네. 맞습니까?
0: 와 우리 K실장님 세상에 와, 우리 응?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축구 단일팀으로 나가면 얼마나 강력한
2: 대단하죠 그럴 네. 거예요
0: 축구뿐만 아니라
2: 그런 날이 올 수도 응. 있죠
0: 네. 네. 대한민국
1: 응? 맞아
0: 남조선 아래 남조선 아그들 뭐 볼 좀 네. 넣던데 이러면서 북한에서도 은근히 그렇죠. 응원을 하지 않았을까
2: 네. 우리는 또 같은 네. 민족이동이 하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와이저리빙의 K 실장님 모셨습니다. 아 K 실장님,
2: 네
0: 여름을 맞아서 네. 스타일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근데
2: 그렇죠.
0: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고 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2: 요새는 트렌드가 네.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탁 만났을 때 어디를 보세요? 얼굴을 보죠. 근데 얼굴이
0: 남자들은 가슴을 보나?
2: 아 남자는 여자가 가슴을 보는구나.
0: 아닙니다.
2: 근데 네. 첫인상을 볼 때 여러분들 물론 눈. 얼굴을 보죠. 눈도 보고. 그런데 만일에 주변 네. 머리가 없더래거나 여기가 상당히 휑하다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0: 나이가 일단 들어 보이죠.
2: 많이 들어 보이죠. 네.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릴 이 네. 헤어붐 네. 의료기기입니다. 탈모 치료 의료기기인데요.
0: 네.
2: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0: 네.
2: 여름은 노출의 계절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지금부터는 헤어예요. 헤어.
0: 아 헤어.
2: 네. 그래서 탈모인들에게 굉장히 큰 희소식을 들고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0: 네.
2: 요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2주라고 대표님께서 정하셔서
0: 네.
2: 2주 동안만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간다라는 걸 가격도 요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들어보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네.
0: 근데 헤어붐을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 진짜 네. 와, 나 이렇게 진짜 그 생생한 후기를 네, 들려주셔서
2: 엄청나게
0: 정말
2: 많이
0: 감동입니다.
2: 주셨어요. 네, 완전 감동이고요.
0: 네.
2: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 소개해드린 이 헤어붐 블랙 에디션은요,
0: 네.
2: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한국 식약처에서도 최고 등급인 의료기기 등급을 받은 거고요. 미국 FDA에서도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안전성이라거나 효과 면에서는 걱정 안 하시고 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까지 의료기기를 소개를 하면서 일시불로 나는 페이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이자 분납 할부 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0: 네.
2: 이자 안 내셔도 되고요. 나는 1년, 2년 나눠서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
0: 네.
2: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헤어붐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2: 네.
0: 자 우리 전화번호
2: 네.
0: 562
2: 네.
0: 529 5343.
2: 네, 요거는 이제 본사 오렌지 카운이나 저 남쪽에 계시는 분들 가까운데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0: 네. 또 우리 K 실장님은
2: 네, LA는요. 213-831-5855. 213-831-5855번으로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되는데요. 동치미 국수로 유명한 길목 레스토랑 대각선에 있는 3층 301호고요. LA는 오시기 전에 미리 꼭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직 헤어붐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2: 그렇죠. 이 헤어붐이 미주 시장에 저희가 소개를 시작을 한 건 한 6년 차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 이 헤어붐을 픽을 하셨던 다니엘 박 대표님이 본인의 가장 큰 수혜자세요. 이 헤어붐에. 제가 다니엘 대표님을 이렇게 풍성해진 다음에 네. 얼굴을 뵀거든요.
0: 네.
2: 업무를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그 네. 이전 모습은 몰랐습니다만 네. 저희들 혹시 다니엘 박 대표님의 이전 모습과 풍성한 지금의 모습을 원하시면
0: 네.
2: 제가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니엘 박 대표님 본인이 직접 이거를 사용하시고 나서 아 나는 이거 머리를 이식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0: 네.
2: 근데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이 헤어붐을 픽업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0: 네.
2: 그리고 그분만이 아니라 저희 대표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기를 주셨어요.
0: 네.
2: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음성으로도 들어보실 수 있는데
0: 네.
2: 예, 음성 듣기 전에 그러면 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데 뭐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야? 라고 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헤어붐은 우선은 색상이 흰색이었고요.
0: 네.
2: 근데 이번에 이제 블랙 에디션은 검정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색상은.
0: 그럼 쓰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2: 네. 너무 예쁠까요? 생긴 거는
0: 패션이야.
2: 가벼운 헬멧처럼. 네, 패션으로 네, 헬멧처럼 생겼는데 예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이건 좀 불편하지 않나라고 느낌을 가지고 계셨던 게 첫 번째가 두상이 좀 작으신 분들은
0: 네.
2: 이거가 헬멧처럼 쓰는 거거든요. 머리 위에.
0: 네.
2: 근데 올려놓으면 혹시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를 보완한 게 뒤쪽에다가 조임을 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생겼어요.
0: 네.
2: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사용을 하실 때 앉아서 유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셨는데
0: 네.
2: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여러분들 전화기만한 배터리가 하나 엑스트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그거를 꽂으시고 이동하실 수 있고
0: 진짜 쓰고 나가도 되겠다.
2: 네, 우리 한 선생님은 쓰고 나가실 것 같기도 해요. 네.
0: 저는 뭐.
2: 근데 두 가지 그 부분이 보완이 돼서 한층 네. 사용하시기가 편리하게 네. 되었으니까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0: 네.
2: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자면 오늘 전화 주시고 주문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 배송을 해드려요.
0: 좋아요.
2: 좋아요.
0: 네. 네. 한번 후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2: 네,
0: 분들이 실제로
2: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네.
3: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주에서 지금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 현저하게 탈모가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뒤로 2주가 지나 4주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빗을 때마다 그 긴 머리카락들이 당연히 잔뜩 빠지고 많이도 빠진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머리를 확 세게 빗어도 한 2월에서 3월 정도가 빠지는 정도로 육안으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중입니다.
4: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한 묶음씩 빠지고 또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져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헤어붐을 만났는데 탈모 치료가 되고 머리가 난다고 해서 설마 하고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붐을 사용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머리 빠짐이 확 줄더라고요. 머리카락만 안 빠져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사용하면서 앞부분에 머리카락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머릿결도 너무 좋아지고 윤기가 나서 그런지 요즘 친구들이 만나면 헤어붐 얘기도 안 했는데 뭐를 사용하느냐, 머리가 풍성해졌다, 두피케어샵 다니냐, 그러면서 엄청 궁금해들 합니다. 여자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헤어붐 사용하고 나서
0: 남자들은 몰라요, 그죠?
2: 모르지요.
0: 머리 하고 와도 몰라. 빠마를
2: 하고
0: 와도 몰라.
2: 둔하죠.
0: 머리 좀 깎고 갔는데
2: 네.
0: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2: 그러게 남성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예민하잖아요.
0: 네.
2: 물론 후기가 이것만 네. 있는 건 아닙니다.
0: 많아요.
2: 수많은 친필로 네. 또 본인들이 경험하신 거를 카톡으로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와이프분이 남편분의 생일날 이 헤어붐을 네. 선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은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것에 특화되어 네.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
0: 네.
2: 아이고 이런 거를 왜 사왔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0: 네.
2: 이제 아내분이 현명하신 분이라서 네. 설득을 하셔서
0: 네.
2: 남편분이 이제 쓰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몇 주가 지나고 이러니까 머리 빠짐도 줄어들고 사용을 하시면 하실수록 머리가 사람들이 자꾸 막 뭐 했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한테. 근데 이 남편이 본인도 그런 소리를 듣지만 본인이 거울을 볼 때라거나 샤워를 할 때 머리 빠짐이 줄어들고 이렇게 뽀송뽀송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셔가지고
0: 솜털처럼 그냥
2: 네 솜털처럼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됐는데 또 하나는
0: 네.
2: 이 집에 나이가 네. 어린 아들이 계셨대요.
0: 네.
2: 근데 아드님이 약간 선천성 탈모 증세가 있으셔가지고 아빠도 절이 되는데 나라고 안 될 리가 있나 그러면서
0: 부전자전이에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드님도 쓰기 시작하셨고
0: 네.
2: 아드님도 효과를 보시기 시작하면서 와이프가 왜 나는 그래서 본인도 선물하시고 저 네. 전 가족이 다 쓰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분들이 헤어붐 전도사가 되셨어요. 일가족은.
0: 네.
2: 그리고 하와이 사시는 아버님이 이제 와이프랑 이 헤어붐을 쓰시고 나서 뉴욕에 사시는 아들하고 사위를 만나러 갔더니 네.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네. 모발 이식하셨냐고.
0: 네.
2: 그 한동안 또 오랜만에 보시니까 아빠니까 아빠의 머리 상태를 따님이 너무 잘하셨던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사위랑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0: 네.
2: 그거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면 이 헤어붐은 시중에 이와 비슷한 의료기기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2: 근데 저희 제품이 네. 왜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한 말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이 헬멧 형태로 딱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네. 머리에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헤어붐의 파워를 키면 그 안에서 저출력 레이저가 켜집니다.
0: 네.
2: 그러면서 이 저출력 레이저가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엄청나게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좁고 막혀가는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근은 튼튼해지고 머리카락은 안 빠지고 굵어지고 발모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쓰시면 좋고 타 제품하고 네. 저희가 굉장히 차등지게 다른 점은요. 이 제품을 개발하신 분이
0: 네.
2: 공학 박사님이 이걸 만드신 건데요.
0: 네.
2: 나사에서 개발한 저출력 레이저가 탈모 치료에 좋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드셨답니다.
0: 와.
2: 그리고 본인도 이걸 쓰시고 대단한 변화를 보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네. 내놓으셨던 거고요.
0: 네.
2: 저희가 타 제품하고 다른 점은 대부분의 이 유사 제품들은요. 레이저가 아닌 LED입니다.
0: 네.
2: LED도 빛이잖아요. 근데
0: 네.
2: 우리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레이저도 붉은색이고 LED도 붉은색이잖아요.
0: 급이시 급이시요.
2: 네, 급이시 급이시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0: 달라요?
2: 네, 이 LED는요. 모근까지 빛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옆으로 다 파장대가 퍼져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생산면이나 단가면에서는요. 효과면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 단가면에서도 저희 제품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개해 올리는 이 제품은 LED 없습니다. LED 없이 100%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저출력 레이저로 만들어진 최상의 프리미엄 레이저 발모 그러니까 탈모 치료기라고 보시면 되고
0: 네.
2: 파장대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파장대를 썼다는 거
0: 네.
2: 그리고 이 헤어붐은 타 제품과 비교 불가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0: 네.
2: 이것도 임상실험도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네. 최소한 24주간은 꼭 쓰셔야 돼요.
0: 네.
2: 그러니까 6개월이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6개월 동안은 꼭 쓰시고요.
0: 네.
2: 여러분들 중간중간 사진 찍으시는 것도 좋아요.
0: 네. 네. 아, 변태가는 과정을?
2: 네. 변해가는 과정. 그래서 이게 최소 6개월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사람들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0: 네, 네.
2: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0: 누구요?
2: 왜 우리가 그 비행기 착륙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맨들맨들하신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0: 네.
2: 맨땅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모근이 살아있지 않은
0: 모공도 없어졌어.
2: 네, 모근이 아예
0: 없는
2: 경우에는
0: 네.
2: 저희가 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근이
0: 이미 죽은 애들은 살 수가 없어.
2: 맞습니다. 네. 머리가 미미하게라도 가늘게라도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 완전히 맨들맨들하신 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0: 율불이 너도 있는데 가감하게 미시고
2: 네.
0: 화끈하게 그냥 사시면 되겠어요.
2: 네.
0: 네.
2: 그래서 저희들 뭐 여러 가지 후기들도 굉장히 많고 합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격 궁금하시잖아요.
0: 네.
2: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가격은
0: 네.
2: 요거는 딱 2주간만 적용을 하신다라고 저희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0: 네.
2: 저희들 헤어붐을 서치를 해보시면 미주 네. 판매가가 2,500불입니다만
0: 네.
2: 오늘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
0: 네.
2: 사실은 가격을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0불을 디스카운트를 해서 오늘 드리는 가격은 1,500불이에요.
0: 이야, 너무 좋다. 업그레이드 된 건데.
2: 너무 훌륭하죠.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그리고
0: 제가
2: 또,
0: 진짜 네. 짠순이라 웬만하면 귀 막고 안 사는데
2: 네.
0: 제가 헤어붐은 샀잖아요.
2: 오.
0: 저희 선배 언니 선물 드렸어요.
2: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쁜 마음이네요.
0: 근데 진짜 나셨다고 좋아하셨어요.
2: 네. 이것도 네. 1년 무이자 적용되시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이 되니까는요.
0: 네.
2: 오늘 헤어붐 놀라운 가격, 1,000불이나 할인된 가격에 1,500불에 가져가시고요.
0: 저희보다 더 비싸게 주셨어.
2: 네, 그렇습니다.
0: 진짜 좋은 가격이네요.
2: 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네. 저희가 이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자면 허리벨트 있잖아요.
0: 네.
2: 네, 여러분들 허리 벨트는 허리에 차시기만 하면
0: 네.
2: 1분에 7,500번의 두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허리 라인이 되살아나고요. 이것도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3개월 사용했었던
0: 네.
2: 네. 분들이 평균 허리 인치가 6cm.
0: 어머.
2: 2인치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
0: 2인치가 어디야? 진짜.
2: 2인치가 어디야?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헤어붐에서 놓친 말이 있는데요. 네. 임상실험에 참여를 하셨던 모든 분이 100% 발모가 됐다라는 거. 헤어붐은 100% 임상실험 참가자가 100%
0: 예. 이게 또
2: 발모가 됐다라는 사실을
0: FDA 승인까지 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어.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2: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뭐 허리벨트는 말씀 가격을 안 드리지만
0: 네.
2: 또 빼어놓을 수가 없는 게 하나가 네. 저희들 네.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예요.
0: 케겔.
2: 네, 요실금, 뭐 전립선, 네. 그다음에 또 방광 관련한 질환은 이거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추천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들 네.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0: 네.
2: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2: 케겔도 방석처럼 생긴 거 여러분들 딱 앉아만 계시면요. 자골신경통도 해결됩니다.
0: 네.
2: 허리 통증이나 자골신경통도 네. 해결이 되고요.
0: 네.
2: 요실금 치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0: 네.
2: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0: 네.
2: 방송 들으시고 만일 나는 케겔이 필요하다라고
0: 네.
2: 하시는 분들은 전화
0: 네.
2: 주세요. 오늘 2,500불에서 500불 할인을 해서 1,999불에 드리니까 이것도
0: 네.
2: 참고하시면 좋겠고 무이자 네. 할부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0: 네.
2: 가격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에
0: 아,
2: 네. 준비되어져 좋다. 있으니까
0: 네.
2: 여러분들 이번 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전화 주세요. 전화 네. 213-831-5855
2: 네.
0: 오빠 55 같네.
2: 네.
0: 오빠 55.
2: 네.
0: 오빠 55.
2: 213-831-585 LA입니다.
0: 번호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2: 네. 그럴 수도 있죠.
0: 진짜요?
2: 네.
0: 831-오빠55입니다.
2: 네.
0: 562-529-5343.
2: 네.
0: 이건 본사죠?
2: 본사입니다. 562-529-5343번이고요.
0: 네.
2: 오렌지 카운티 계시는 분들은 562번으로 하시고 LA가 가깝다고 하시는
0: 네.
2: 분은 LAK 실장에게 주시면 되는데요.
0: 네.
2: LA는 미리 사전에 꼭 전화 예약하시고 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와이저 리빙의 우리 K 실장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네.
6: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8: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10: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시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9: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증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8: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1: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2: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8: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해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8: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4: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 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15: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14: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6: 부실 선거관리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14: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7: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이틀 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8: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일회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8: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9: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20: 김인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9: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친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21: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9: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늘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계엄 메시지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3: 대통령님 인사하세요!
22: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기를 휴대한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데다 군 통수권자를 반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24: 군 통수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반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22: 오후에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요원이 몽골에서 주 몽골 북한 대사관 측과 만나 북풍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반란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윤 전 대통령 진술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8: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벌써 찾아왔는데요. 전국 곳곳 축제장과 나들이 명소에는 더위를 식히며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5: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광안리 해수욕장. 물 반 고기 반인 수조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맨손으로 숭어 한 마리씩 건져 올려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26: 이번에 세 번째로 가족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잡아봤는데 처음에 좀 미끌미끌했는데 이제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많이 기뻐요.
25: 전통 어촌 민속 문화를 소재로 한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탁 트인 경치에 싱싱한 회도 맛보고 체험 행사도 풍성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광주 도심과 가까운 계곡에서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도 잡는 사이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저만치 불러갑니다. 숲속을 한가로이 거닐고 반려견과 뛰놀기도 하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랩니다.
0: 계곡이 있어가지고 AM 1050
1: 라디오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말에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 문학 방송 훈연이 하는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은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 LA 프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현대인은 일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주말의 여유를 즐기기보단 어떻게든 그 시간을 때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이 말처럼 주말의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때우려고 혹시 노력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라도 그러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훈이와 함께 저와 함께 하루에 듣는 문학도 즐기시고 또 재밌는 건강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훈훈한 카페 하루에 듣는 문학.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돈키호테. 세상을 모험 소설처럼 믿어버린 남자. 자, 오늘 함께 들어볼, 여러분과 그냥 잔잔하게 들어볼 이 작품은요, 제목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근데 막상 이 제대로 줄거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네, 그쵸, 뜨끔하시죠? 자,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작가가 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자, 이 세르반테스라는 작가는요, 스페인 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이고요. 이 작품의 일부는 1605년, 무려 1605년입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게 지났어요. 2부는 1615년에 나왔습니다. 이 세반테스는 이 소설에서 당시 크게 유행했던 이 기사도 소설을 일부러 비틀고 웃기게 만들려고 했고요. 그게 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할 돈키호테는요, 그냥 그저 오래된 고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작가가 마음 먹고 이런 허세 가득한 영담을 한번 웃겨보자 라고 출발했던 재치 있고 장난기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특별한 거는요, 처음에는 분명히 웃기려고 시작한 이야기 같은데 읽다 보면 그냥 웃음으로 끝나지는 않죠. 왜? 이 주인공인 돈키호테가 단순히 웃기기만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이상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헛것도 많이 보는데 본인만큼은 끝까지 진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 아씨, 야 뭐야 이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야, 그래도 참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마음이 좀 남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소설의 묘한 힘이겠죠. 자,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스페인 라만차 지방 어느 마을입니다. 소설의 첫 문장도 굉장히 유명하죠. 대충 뜻은 이렇습니다. 라만차의 어느 마을에, 이름은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에, 창 하나, 낡은 방패 하나, 삐쩍 마른 말 한 마리를 가진 시골 신사가 살고 있었다. 자, 이 남자의 본명은 알론소 키하노, 또는 알론소 키하노 선인 쪽으로 전해지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명보다는 그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거의 50에 가까운, 이제 50에 가까운 시골 하급 귀족.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한 그런 잘나가는 귀족도 아니고 그냥 아시죠? 그냥 체면만 조금 남아있는 그냥 어느 시골 지방의 신사인데, 이 남자가 어느 순간 이 기사도 소설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너무 많이 기사도 소설에 빠져가지고 머릿속이 완전히 그 세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소설에 대한 과몰입증이죠. 근데 보통 과몰입한다 그러면 혼자 뭐 어느 정도 상상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주인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편력 기사, 그러니까 길을 막 떠돌면서 정의를 세우고 약한 사람을 구하는 기사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참 제가 그 뭐죠? 그런 무협지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잠깐 딴 얘기인데, 이 제가 약간의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무협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릴 때 책을 좀 보다가 어느 순간 무협지를 접하다가 너무 재밌어 갖고 거의 책방에 있는 무협지는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물론 뭐 소설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 아실만한 뭐 그 영웅문 이런 걸 시작을 해서 뭐 의촌 도룡기나 뭐 이런 거 다 봤죠. 다 보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 쪽 이제 무협지를 쭉 훑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국 쪽 무협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쪽 무협지를 제가 거의 정말로 책방에 있는 거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보다 보니까
이그 당시에 있는 뭐 문파들 있잖아요. 뭐 소림 뭐 무슨 뭐 곤정파 무슨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무당파 뭐 그쵸? 뭐 여러 가지 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파가 있고 또 사파가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파들을 이름도 다 알게 됐고 이 얘기만 들으면 아 누구랑 연결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떤 무공을 쓸것 같고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올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을 느꼈다가 어떤 무공으로 누군가가 도와주는데 그 누군가가 나중에 세계관을 보면 누구랑 연결이 돼 있고 막 홍칠공 나오고 막 곽정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끝이었지만 이 주인공은 그런 거에 막 기선에 빠져보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기사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냐? 집안에 굴러다니던 낡은 갑옷을 꺼내 입고요. 먼지 쌓인 무기를 손질하고 자기의 늙은 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이름을 멋있게 줘요. 로신한테. 이 스페인어 로시라는 게요. 일 잘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좀 초라한 늙은 말이라고 그래요. 로신한테. 근데 거기다가 뭔가 좀 앞서는 특별한 말 같은 뉘앙스를 붙여서 뭔가 이름 근사하게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웃겨요. 벌써 누가 봤을 때는 삐쩍 말은 그냥 늙은 노마일 뿐인데 본인 눈에는 전설의 명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만한 그막 뭐죠? 적토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 눈엔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바꿔요. 자기 이름을 알론소 키아노로 안 되죠. 약하잖아. 약해. 기사라면 이름부터 멋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키호테 델라 만차가 됩니다. 본인이 지은 거예요. 여기서 돈은 귀한 사람,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그런 호칭이고요. 라만차는 그 지역입니다. 본인 사는 라만차.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라만차의 기사님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면은 동네 그냥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강남의 흑기사 이제 뭐 그런 거를 만든 거죠. 그런데 그걸 진지해 그분은.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나 강남의 흑기사라고 해. 이러면서 굉장히 진지한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왜? 기사도 소설에는 꼭 기사가 숭배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근처의 평범한 처녀 알돈사 로렌소를 자기 마음속 이상형으로 정해버려요. 그리고 이름도 붙입니다.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고 자기 멋대로 이름을 붙여버려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이 돈키호테의 주인공이요. 이 여자가 돈키호테를 뭐 좋아한다거나 심지어 이 돈키호테 남자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설 속에서도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돈키호테한테는 이게 아주아주 아주 진지합니다. 연인이 기사에게는 연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 재밌죠.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말도 있죠. 뭐 어쨌든 늙었지만 말이 있죠. 갑옷도 있죠. 본인도 이제 기사 이름 땄죠. 만들었죠. 마음속에 흠모하는 여인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떠오르죠. 잠깐만, 내가 기사라면 정식으로 뭔가 기사 자기를 받아야잖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이 너무 보통 그냥 자기는 시골 아저씨일 뿐인데 혼자 머릿속에는 완전히 중세 기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다가 허름한 여관을 보이는데 그 여관을 보면서 저거 성이다 라고 믿어버려요. 본인 스스로 여관에 있던 하녀들을 귀부인으로 보고요. 여관 주인이 성주처럼 보이고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자기를 기사로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관 주인 입장에서 황당하죠. 어떤 호텔하고 이제 호텔 지배인한테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저씨가 와서 자기를 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진지하니까 약간 장난하는 것처럼 맞춰줘요. 여관 주인께서 그냥 대충 형식 맞춰서 기사 서임 흉내를 내줍니다. 그때 우리 돈키호테는 감동을 받습니다. 드디어 자기 진짜 기사가 된 거거든.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인데요. 본인한테는 인생 최대 영광스러운 장면이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웃기죠. 그걸 막 모든 걸 본인은 믿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첫 출정을 나갑니다. 근데 이제 돈키호테는요, 돈키호테가 상인들 무리를 만나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돈키호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짜고짜 이 사람들을 붙들고 둘신해야 될 토보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오, 인정해라 라고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 여인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황당하죠. 야, 나는 그 여자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 여자가 최고라고 해야 되냐 하면서 처음에는 장난처럼 웃고 넘겨요. 근데 돈키호테는 완전히 진심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옆집 아저씨 돈키호테는 두둑에 맞습니다. 그쵸?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돈키호테 첫 모험이 출정식이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기사 소설이면 첫 출정식에서 뭔가 멋진 업적이 나와야 되는데 첫날부터 상인들한테 두둑에 맞고 집에 실려오게 되죠. 이 세르반테스 이 작가가 얼마나 기사 소설을 위트 있고 재미있게 뒤집어 써버린지 바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돈키호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미쳤으니까 그만하라고 말리고 그만하라고 그의 조카 집안 사람들 신부와 이발사는 아예 원인 제공자였던 기사도 소설책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집안의 책들을 막 골라서 불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아 이제 그 책 좀 읽지 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돈키호테 그런다고 정신을 차릴까요? 오히려 마법사가 나의 서재를 훔쳐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 세계관에 맞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의 뭐 허황된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의 서사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출정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요,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 약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웃에 사는 농부 하나를 끌어들입니다. 아, 너무 재밌죠. 그게 바로 누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산초 판사. 산초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 귀족적이나 뭐 날렵한 이런 멋진 이름이 아니라 뭔가 산초, 그러니까 뭔가 좀 둥글둥글하니 생활가 있는 이름이죠. 실제로 산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공처럼 뭔가 이상을 멋지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끼니 걱정하고 밥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이런 소박한 농부입니다. 근데 돈키호테가 이렇게 꼬셔요. 너가 날 따라오면 나중에 섬 하나를 너한테 맡기고 너를 섬의 영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꼬드기니까 또 이 산초가 훅 합니다. 그래? 그럼 따라가야죠. 그래서 뭔가 뭐 고귀한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가지고 티키타카 되고 투덜거리면서 막 얘기가 더 살아나는 거죠. 리듬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가장 그 유명한 장면, 풍차 장면이 나옵니다. 들판에 풍차가 쫙서 있어요. 이 따라 나온 산초 눈엔 당연히 그냥 큰 풍차죠. 근데 우리 돈키호테 눈엔 뭘로 보일까요? 거대한 거인들로 보입니다. 돈키호테는 신나서 저 악한 거인들을 보라! 오늘 드디어 우리가 공을 세우게 되었구나! 저 거인들 해치우자! 라고 외치고 산초는 뒤에서 필사적으로 아 저기 주님, 아이 저거는 거인이 아니고 저 풍차예요, 풍차. 아, 저 날개 돌고 있는 거안 보여, 저? 아, 이 사람이 큰 사람이네. 돈키호테는 오히려 산초가 거인들한테 겁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야? 너 쫄았냐? 어이, 치킨! 이러면서 창을 들고 돌진을 해요. 자, 사람이 거대한 풍차에 돌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죠? 날개 텅 맞고는 날라가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야, 이거 내가 정말 잘못 봤네. 실수했다. 라고 넘어갈 텐데,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마법사가 거인을 풍차로 바꿨구나. 이게 완전 돈키호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이 본인 상상과 다르면 상상을 끝내고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돈키호테는 한 번의 착각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아, 진짜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하죠. 풍차 장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돈키호테 그러면 풍차 장면을 생각하시는 이제 그림도 삽화도 많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잠시 여기서 제가 노래 한 곡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돈키호테가 이상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뭔가 좀 그의 세계를 한번 좀 따라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노래를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려고요. 잠깐 이 노래를 듣고 와서 저희는 또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넬리가 부르는, 아, 넬리 맞나요? 아, 넬리네요. 죄송합니다. 넬리 부르는 기억을 걷는 시간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으셨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돈키호테와 산초가 함께 걷는 진짜 모험담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요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마저 하도록 할게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 돈키호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풍차 사건이 한번 일어났죠. 풍차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크게 망신을 당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돈키호테는 전혀 주눅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운이 나빴을 뿐 이제부터 진짜 모험은 시작이다 라는 식이에요. 그러면서 산초는 또 이런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고생을 같이 합니다. 거의 뭐 사고 수습반이에요. 어디 가서 오해 생기고 또 어디 가면 싸움 나고 누가 다치고 그럴 때마다 산초는 내가 왜 이 양반 따라와서 이 고생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안 떠나요. 이게 참 웃긴 게 산초가 안 떠납니다. 옆에서 같이 때리고 같이 맞고 같이 말리고 막 이런 인물인데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점점 돈키호테의 세계에 빠져드는 인물로 됩니다. 에피소드가 정말 많죠. 길에서 만나는 상황마다 야 이거는 분명히 내가 소설에서 보던 그 장면이야 라고 달려듭니다. 예를 들어 죄수들을 호송하는 무리를 보면서 이거 보게 저 사람들은 억울하게 끌려가는 불쌍한 자들이야 내가 풀어줘야 해 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죠. 이게 현실은 범죄자를 끌고 가는 건데 이분의 눈에는 고난받는 희생자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뭐 여러가지 나름 뭐 싸우고 뭐하고 해서 결국 죄수를 풀어주는데 풀어난 죄수들이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자기 갈 길을 가면서 돈키호테한테 돌을 던지거나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자기가 생각했던 선의의 반응이 현실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정말 멋진 일을 했어 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자, 또 어느 순간 이발사의 대야 있죠. 대야를 보고는 전설적인 투구다, 이게 바로 만브리노의 투구다 라고 우깁니다. 산초가 옆에서 보니까 그냥 세숫대야예요. 근데 돈키호테는 끝까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그가 보는 세상은 늘 현실보다는 뭔가 더 근사해야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초라한 여관도 성이어야 되고요, 낡고 늙은 말도 명마여야 되고요, 그냥 세숫대야도 전설의 투구여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산초는 옆에서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의 반쯤 체념하고는 뭐 주인님 눈에 그렇게 뭐 보이겠죠 뭐 네네 아이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울리다 보면은 그렇게 좀 물드나 봐요. 그러니까 산초라는 인물은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정말 하루 한 끼 밥을 고민하던 사람인데 점점 차츰 주인에게 동화돼 갑니다. 근데 산초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본인은 그래도 현실적인 척을 하지만 처음에 돈키호테가 약속했던 그 섬의 영주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섬 이야기를 끝까지 놓지를 못해요. 이 말을 끝까지 믿어요. 주인이 풍차를 거인이라고 해도 안 믿고 뭐 해도 안 믿고 그런데 속으로 그래도 이 양반이 따라다니면 내가 언제 섬 하나쯤은 생기지 않겠어? 라는 또 자기만의 환상을 또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 닮았어요. 돈키호테는 뭔가 크고 장엄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지만 산초는 생활형, 그죠? 생계형 꿈을 꿉니다. 뭔가 둘 다 현실은 좀 떨어져 있죠. 네. 자,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나 사연도 꽤 많이 끼어들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도로테와 페르난도 같은 에피소드, 뭐 마르셀라와 크리소소스트모, 그다음에 뭐 카르데니오, 그리고 루신다의 이야기들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약간 좀 더 소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핵심은 돈키호테와 산초의 동행입니다. 이 그림을 상상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계속 둘이 다니면서 둘이 막 투닥투닥거리고 티키타카 서로 믿네 안 믿네 그러다가 또 둘이 다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이제 산초가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님 이거는 풍차예요. 주인님 이거 세숫대야입니다. 투구가 아니에요. 라고 현실을 붙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도 완전히 정상적인 기준으로만 보지 않게 돼요. 어느 장면에서 조금씩 산초도 오히려 약간 돈키호테의 말투나 상상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인님 또 이러시네. 근데 뭐
완전히 틀렸다고는 못하겠고 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키호테는 산초 때문에 5년이 완전히 미치광이로 되지도 않고요. 산초는 돈키호테 덕분에 밋밋한 평범한 인간 그런 인물로 남지 않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일부러 놀리거나 시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돈키호테와 산초를 알아본 사람들이 둘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요. 막 몰아가는 일이 많아져. 연기도 앞에서 일부러 장난식으로 연기도 막 합니다. 어떤 귀족 부부는 이 둘을 재밌는 장난감처럼 아예 여기는 그런 분도 있으면서 일부러 더 기사놀이를 막 해서 부추기죠. 그리고 온갖 가짜 모험을 막 꾸며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밌긴 한데 좀 잔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들은 굉장히 진심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 진심을 그냥 하나의 재미거리, 오락거리처럼 소비해버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 여인 있죠? 우리 둘시네아 이야기를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의 마음속 여인이었던 둘시네아는 사실 돈키호테가 처음부터 그냥 본인의 이상 속에 있는 자기 이상형을 만들어낸 존재 가깝죠. 나중에는요 산초가 아니 주인님 그렇게 이쁜 여인이 있으면 둘시네아를 좀 보여주세요 실제로 이게 이걸 얼버무립니다. 얼버무리다가 지나가는 시골 처녀들을 제가 둘시네아 뭐 이렇게 둘러대기도 하고요. 야 근데 가만 있어봐 원래 둘시네아가 굉장히 이쁜 아름다운 여인인데 아 지금 마법에 걸려갖고 좀 저렇게 변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둘이서 막 엎치락뒤치락 말다리 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시네아라는 여인 자체가 실제 인물일까? 아니면 그냥 돈키호테가 그냥 정말 자기 상징 속의 하나의 중간 중심이 되는 그냥 상징이죠. 근데 뭐 웃겨요. 산초한테 그냥 지나가는 여자 보고 야야야 저기 돌시네아 간다. 아 근데 마법 때문에 지금 얼굴이 좋다. 서로 그냥 그렇게 믿어요. 산초랑 그 돈키호테는 이런 식입니다. 소설이 그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현실인데 거기에 돈키호테가 모험이나 상상을 훅 씌워버리죠. 그러면 산초가 옆에서 그거를 아닌데 그러고 벗기려다가 나중에 또 반쯤 같이 또 있어요. 그리고 믿어요. 같이 이제 서면 당황하지만 나중에 같이 그 게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 이 긴 모험이 끝이 납니다. 돈키호테는 여행을 하면서 계속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피곤하고 상처를 입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엔 이제 집으로 끌려오듯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집으로 돌아온 돈키호테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어요. 그러면서 슬슬 그동안 그냥 긴 꿈을 꿨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조금씩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돈키호테가 아니라 그 자기가 믿었던 기사 돈키호테가 아니라 다시 알론소 키아노로 돌아오고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후회를 하면서 나 이제 다시는 기사 너도 안 해! 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 독자들이 이 소설을 쭉 같이 따라 읽다 보면 처음에는 야 왜 이러니 이 아저씨 정말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다가 뒷부분에 막상 그가 정말 제정신이 돌아오면요 이 허전해져요. 그죠? 풍차에 돌진하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투구라 우기던 그런 엉뚱하지만 타오르던 열정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결국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네. 이 산초는요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서 다시 모험을 떠나자고 붙잡습니다. 좀 슬프죠. 근데 돈키호테는 더 이상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마지막 부분이 이 돈키호테 소설을 그냥 한편의 재미있는 웃긴 소설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면 이래요. 시골 신사 하나가 그냥 기사 소설에 미쳐서 자기가 기사라고 믿고 길을 나서죠. 본인의 늙은 말이 명마가 되고 여관은 성이 되고 세숫대야는 투구가 되고 풍차는 거인이 됩니다. 그 처음에 옆에는 돈 때문에 따라붙었던 생활형, 생계형 아주 현실적인 농부 산초가 있는데 둘은 계속 투닥투닥 사고치고 계속 다치고 얻어맞고 말도 안 되는 모험을 같이 하죠. 그 안에서 정말 웃음과 진심이 그러다가 끝에 가기에는
아 이게 어떤 한 미치광이 한 우스꽝스러운 얘기구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짠한 감동, 슬픔이 있는 이게 이제 돈키호테 소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 돈키호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저희가 처음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 숨겨진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돈키호테의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또 저희는 숨겨진 의미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르반데스 작가가요 소설의 등장인물 하나에도 의미를 붙였다고 해요. 우리가 사실 스페인어 독자가 아니니까 좀 힘들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산초 판사, 산초 얘기가 산초 판사인데 이 판사가 배불뚝이를 말한다고 해요. 배불뚝이. 그러니까 배볼록 튀어나온. 그러니까는 딱 들었을 때 산초 판사 그러면은 배가 뚝 나와 있는 뭔가 시골의 허름한 동네 아저씨, 배불뚝이 아저씨. 또 우리는 또 산초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고 돈키호테가 스스로 사랑하기로 맹세를 한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이름도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뜻인데 둘시네아는 둘체, 달콤한, 스위트, 달달 알죠? 우리 둘체 많이 들으시잖아요. 달콤하다는 표현을 의미하는데 이게 또 속칭으로 당시에는 약간 창녀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설 작가가 좀 비꼰 거죠. 또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동네 소개할 때 라만차라고 나오는 그 동네 이름 있죠? 라만차. 여기서 라는 정관사 더. 만차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더러운, 얼룩진, 오염된. 그래서 라만차라는 지방에 유태인이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오염된 지방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에도 복선을 깔아놓은 우리 세르반테스. 대단한 작가입니다. 이 세르반테스 이 인생도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사실 돈키호테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 작가 이야기가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1547년 9월 29일 날 몰락한 집안에 뿌리를 둔 이발사이자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삶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아요. 진짜 와 이런 삶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자, 당시 스페인의 그 순수한 혈통을 중시했던 스페인에서는요.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은 이미 개종을 한 유태인들이 워낙 맡아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보수적고요.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르반테스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은 가난함과 비참함,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얼룩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설 속에 라 만차라는 지역명도 오염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르반테스 작가의 학력은 조금 불분명하지만 저명한 인문학자 로페스 호요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는 기록은 전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빚 때문에 평소에 저 개인 빚 때문에 무려 13년을 스페인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군에 자원입대를 합니다. 군에 자원입대해서 터키군하고 맞서 싸우는데 이때 열병에 걸리고요. 또 총상을 입어서 왼손이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까지 얻는데 굉장히 힘든 세상을 보냈죠. 군대 자원입대해서 터키군하고 전쟁하다 열병에 걸리고 총상을 입어요. 근데 튀르크 해적의 습격으로 노예 신분이 됩니다. 이분이 5년, 무려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신분으로 버티다가 몸값을 겨우 지불하고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는 그 해가 바로 33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대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통을 시간을 보낸 거죠. 그 후에 황제가 써준 표창장을 갖고 제대를 하면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데 야, 이분이 또 여기서 또 일이 터져요. 돌아오는데 알제 해적들에게 또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또 5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이게 너무 힘들죠. 그 후로 여러 가지 또 파문, 감옥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투옥 생활까지 합니다. 진짜 이 세르반테스 이 작가의 생은요, 젊은 시절은 정말 고달픈 삶의 연속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 이 돈키호테 이 소설이요, 세르반테스 작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세비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돈이 필요해서 쓰게 된 소설입니다. 어, 되게 재밌죠. 근데 그의 나이가 이미 청춘 다 지난 58세. 야, 58세 억울한 누명. 진짜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막 노예되고 포로로 잡히고 전쟁 나가 다치고 그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또 중년 생활에는 억울한 누명에 감옥에 갇혔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소설을 씁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소설이 돈키호테가 유럽을 휩쓸어버려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지만, 그럼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죠. 근데 판권을 이미 돈이 궁했기 때문에, 쓰면서 이미 판권을 미리 팔았기 때문에 정작 그에게 떨어진 돈은 굉장히 적은 금액.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이분은 그에 대해서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돈키호테 소설이 인기를 너무 끄니까 엉뚱하게도 1614년 다른 작가가 속편을 내는 황당한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부랴부랴 돈키호테 2편을 집필해서 1615년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당뇨와 간 경변으로 1616년 4월 22일 날 그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르반테스 작가시네요. 이 작가의 생만 읽어봐도, 대충 얘기만 들어도 거의 돈키호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시절이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끝에까지 이렇게까지 정말 파란만장하고 굴곡이 이렇게 많은, 야 정말 이런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돈키호테 같은 정말 걸작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글쎄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노래 한 곡, 제가 또 돈키호테에 어울리는, 마무리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작가의 심정을 좀 담아서 돈키호테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일단 들려드릴게요.

0: 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를 제가 여러분 그 우리 오늘의 하루에 듣는 문학 돈키호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나요? 그죠? 아, 훈훈한 카페, 정말 훈훈한 소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조금 이따 2부로 넘어갈 텐데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안내 방송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트로트의 전설, 우리 서론도 씨께서 콘서트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론도 콘서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27일이고요. 토요일 저녁 7시, 6월 27일 토요일 7시에 판타지 스프링 스페셜 그 이벤트 홀에서 하는데, 판타지 스프링 여러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아, 좀 멀어서 운전하기 힘든데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 나 가고 싶은데 내가 운전해서 가긴 좀 힘든데 친구랑 가기도 힘든데 어떡하지? 혼자 갈까? 이런 분들 티켓을 저희 구매를 하시면은요, 저희 미주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는 저희 아주 투어 차량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안전하게 모셔서 콘서트를 즐겁게 즐기시고, 그리고 당일날 다시 또 안전하게 모시다 드리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우리 서른도 콘서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티켓을 아직까지 구매를 못하셨다, 또는 아, 가는데 조금 차편, 버스편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체로 이번에 27일에 빨리 봐야지, 그럼 토요일날 즐겨야지, 단체 구매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티켓 구매 문의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지금 빨리 예약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 구매 문의 323-692-2170, 323-692-2170, 2170-217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요, 티켓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차량 예약 문의 가능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서른도 콘서트, 이게 우리 선운도 우리 형님이라고 친한다고 괜찮다면 우리 형님께서 뭐 노래 잘하시고 매너 있고 멋있고 코너 재밌는 건 누구나 아시죠. 근데 이 선운도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아마 방미가 마지막이 거의 되지 않으실까라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번 어버이날, 아버지 날이죠,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뭐랄까 신나는, 또 콘서트에 여러 가지 또그 볼거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또 게임, 그 다음에 다양한 선물, 이런 게또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저희 한국일보나 라디오 서울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LA나 부에나파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홈쇼핑 월드 매장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LA 지역 팔가와 세라노콘에 있는 LA 매장, 또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부에나파 매장에서 홈쇼핑 월드에서도요 바로 직접 구매 가능하시고요.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VVIP 버스 패키지, LA나 플러튼에서 출발하는 우리 안전 운전 그 도와드리는 부담 없이 도와드리는 차편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티켓 구매 및 상세 문의 전화번호 323-692-2170, 323-692-2170번으로 문의하시고요. 또는 한국일보 쇼핑몰 shop.koreatimes.com,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또는 한국일보 쇼핑몰 shop.koreatimes.com 323-692-2170번으로 통해서 여러분 많은 문의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최고의 파더스데이 선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서른도 콘서트,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 콘서트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오늘 이 시간은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건강 지킴이, 건강의 여신 헬스코리아 우리 김한정 호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언제 뵈어도 와, 오늘 특히 네. 의상이 아주 그냥 여러분이 참 이거를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쉽네요.
1: 건강한 의상.
0: 아, 너무 아이돌 의상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1: 아, 제가 나이가 되게 좋아하는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
0: 이게 진짜 이렇게 네. 말씀을 그래도 근데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감히 이렇게 대범한 대범한 죄송합니다.
1: 머리 보는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0: 아니 그래 되게 그냥 아이돌 같이 되게 너무
1: 캐주얼하게
0: 캐주얼한데 너무 캐주얼하게,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정말 10대 그 네. 청소년들이
1: 캐주얼하게
0: 네. 여러분 네. 다른 뜻이 아니라 진짜로 캐주얼하게 너무 아름답게 입으셨습니다.
1: 편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막 삶이 하루하루 피곤하고 힘들고 막
0: 약간 쩌들었다 그러죠.
1: 쩔어 있다 그러죠. 네. 피로에 쩔어 있고 이러면. 이런 옷 같은 것도 사실 신경 써서 못 입게
0: 맞아요, 되는데 진짜로.
1: 이 옷 입는 것도 하나의 그거잖아요. 재미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내가 좀
0: 눈 뜨고
1: 기력이 이렇게 기운이 되면. 있으니까 체력이 되고 이러면 네. 또 이런 분위기로도 입어보고
0: 맞아요,
1: 또
0: 맞아요.
1: 뭐 오늘은 좀 젊고 캐주얼한 분위기로 입었지만 어쨌든 또 정장 분위기로도 입고
0: 그렇죠.
1: 근데 그것도 내가 기운이 있고 뭔가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사는 거. 그렇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하루하루 지나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 하루하루의 행복이 쌓여지는 곳이 헬스코리아라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면서 하루하루의 활기,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헬스코리아에 함께 하실 제품들이 뭐 워낙에 뭐 유명한 게 많아서 뭐 매일매일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그 거래처 분께서 선물을 받으셨고 선물을 하셨던
1: 네네.
0: 저는 한 알만 얻어먹었던 전설의 한 알.
1: 아이고 알이라고 하지 말고 한 환.
0: 죄송합니다. 네네. 한 환만. 제가 원래 그래 뭐 꺾인다고 표현하고 좀 표현이 좀 저렴합니다.
1: 아니, 고품격 방송인데.
0: 방송은 고품격인데 네. 사람이 저렴해. 네. 태황 천진단을 오늘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1: 맞아요.
0: 해요.
1: 고품격 방송이다 보니까 네. 제가 또 품격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0: 이건 진짜 프리미엄이죠.
1: 명품 보약입니다. 태황 이름에서부터 황제에게 바치는
0: 그쵸,
1: 보약이에요.
0: 그렇죠. 제가 이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저희 거래처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1: 네.
0: 그분이 선물을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중요해요. 그분이 선물 이걸 받으신 다음에 다른 분께 선물을 하신 거예요.
1: 그럼 그만큼 너무 좋았다는
0: 본인이 얘기죠? 좋았다는 거죠. 본인이
1: 좋았죠.
0: 하고 받았으면은 진위 네. 여부를 모르는데 본인이 받으시고 드셔보시고 저희 한 저를 한 환 주셨고
1: 네.
0: 여러분이 나눠 드시고
1: 아, 그분한테 받으셨고
0: 아, 그분 받으신 받았죠. 옆에서 쪼글쪼글 되니까 야
1: 네.
0: 너도 하나 먹어봐 이렇게 주셨는데
1: 네.
0: 그리고 본인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귀한 파트너분 거래처한테 이걸 선물해서 드리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태황천진단은 정말 뭐 소중한
0: 네.
1: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지만 어떤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꼭 들어가는 게 정말 사랑하는 분이나 감사한 분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고다.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0: 그렇죠, 너무 고급스럽죠.
1: 나무 그 상자로
0: 네네.
1: 정말 그 저희가 보자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예단 받는 것처럼
0: 아 맞다 그 예단
1: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무료 배송으로 고 받으실 분 주소를 주시면 딱 고
0: 네.
1: 열었을 때 딱 그 쌓여져 있는
0: 보자기가 딱
1: 네. 그 상태로 정말 예단 받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한 환 드실 때마다
0: 네.
1: 그 효능을 아시니까. 드실 때마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나한테 어떤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0: 그렇죠.
1: 느끼게 되니까 그분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한테 아마 하셨을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비즈니스 마인드.
1: 네, 맞아.
0: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1: 열매가 어떻게 올지 그 결과물이 얼마나 크게 네. 다가올지 아시는
0: 뭐
1: 거죠.
0: 마음보다도 이제 은행이 또 알아주는 분이니까 해드려야죠.
1: 투자죠, 네.
0: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별로 입맛이 없으셨거든요.
1: 네.
0: 연세가 있다 보니까 항상 같이 식사를 해도 가도 되게 좀 씀씀이가 크신 분인데. 막 이것저것 시켜줘요.
1: 네.
0: 근데 본인은 정작 잘 안 드시고 못 드시더라고. 한두 개 그냥 끄작끄작 드시고 난 됐어. 너희들 많이 먹어. 약간 이런 분이니까 같이 가서 밥을 먹어도 사실 신나지도 않고 같이만 먹기 좀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꼭 그래서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리고면서 조금 입맛을 좀 뭐랄까
1: 찾았다고
0: 표현이 맞나요? 입맛
1: 이게 네, 그렇죠.
0: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려고 네. 입맛이 다시 돌아오셨다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는 한동안 잘 드시더라고요.
1: 네.
0: 고기도 드시러 가시고 야 회 먹으러 가자 이러고 본인이 막 회도 먹자 그러고
1: 소화도 잘 되고
0: 이게 그러니까 잘 되니까. 확실히 자기가 좀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1: 네.
0: 저희는 옆에서 보면서 아 저분이 저게 진짜 효과가 원래 그런 거 안 드시는 분이니까 효과가 있나.
1: 네.
0: 저는 이제 한 밖에 못 얻어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가격이 저희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겠는가 보다.
1: 아무나 드실 수 없는 말.
0: 근데 저는 진짜 비싼 줄 알았어요.
1: 드셨을 때
0: 그리고
1: 맞아.
0: 일단 고급스럽고 보이기도 드신 다음에 저도 한 환을 얻어 먹기도 했지만 그냥 이게 봤을 때 와 그냥 시중에 파는 시중에 파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건 고급이구나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알게 되니까 생각 기대치보다는
1: 네.
0: 가격이
1: 너무 훌륭하죠.
0: 멋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이거보다 낮으면 솔직히 못 믿어요.
1: 아, 그렇죠.
0: 이게 왜냐면 성분 같은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1: 네네.
0: 주 원료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 원료를 이 정도 값이라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한 값이죠.
1: 네.
0: 근데 원료 자체가 대단한 거죠.
1: 저희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네. 환 제대로 된 막 환 한국도 그렇지만 한의원 가서 지어서
0: 네네.
1: 드시면
0: 네.
1: 환 하나에 뭐 여기 돈으로 막 2-300불
0: 그럼요.
1: 한국으로도 몇십만 원.
0: 네네.
1: 한 환에.
0: 그러니까 한 알.
1: 그런 환들이
0: 이제 그건 알로 해야 되죠. 한 알. 아. 그런 거 한 알 할 때.
1: 네. 네. 그런 환들에 그런 걸 다 드셔 보신 분들. 우리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실수록 이제 몸에 좋은 거 먼저
0: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1: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등급도 다 매기세요. 네. 가격과 상관없이 딱 드셨을 때 왜냐면 이제 거품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몸에 좋다는 뭐 공 무슨 단도 있고
0: 네, 공땡단.
1: 뭐 많죠.
0: 네.
1: 그런 환들 드신 분들이 태왕천지나 딱 드시면 가격 듣고도 놀라시고 그런 환들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 태왕천지나는 이제 원료 얘기하셨는데
0: 네.
1: 들어가 있는 원료가 우리가 이제 몸이 허하고 뭐 입맛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이럴 때 딱
0: 네.
1: 떠올리는 보약하면 녹용이에요.
0: 기본이죠.
1: 그렇죠. 네. 허하면 녹용.
0: 녹용 먹고 싶죠.
1: 기력 회복 녹용인데
0: 네.
1: 녹용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최고급 녹용이 뉴질랜드산.
0: 네.
1: 뉴질랜드산 녹용이고 거기서도 상대 중대 하대
0: 네.
1: 전지를 다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 부분에서도 그 맨 끝에 있죠.
0: 자라나는 부분. 네.
1: 거기 영양 성분이 가장 밀집돼 있습니다.
0: 그렇다고
1: 보시죠. 예. 이 부분 붕골 팁이라 그래서 너무 고가예요. 정말 고가인데 요런 부분까지 붕골 팁까지 사용하는 그 제품은 별로 없어요. 물론
0: 네네네.
1: 우리 이제 국민보양 독용 홍삼에도 들어가 있지만 요 전지를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0: 전지를 사용했다.
1: 뉴질랜드산 녹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다 녹용 이제 최고급 사용을 했죠.
0: 네.
1: 여기에 또 한국인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0: 홍삼?
1: 홍삼. 근데 홍삼 중에서도
0: 네.
1: 요게 홍삼도 급이 다 달라요.
0: 아, 그렇죠. 홍삼이 급이 있죠.
1: 그리고 또 어디 원산지 중요한데
0: 네네.
1: 이제 많이들 아세요. 강원도. 양질의 토양 강원도에서 6년근 홍삼을 최고로 쳐줍니다.
0: 그러면 지금은 녹용은 아까 뉴질랜드 최고.
1: 네네.
0: 홍삼은 국내산 강원도에서 6년근 최고.
1: 네네.
0: 와.
1: 이 홍삼은 또 사포닌 성분이 이제 그 암 발생도 억제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0: 네.
1: 제일 좋은 땅의 기운만을 받았기 때문에 드셨을 때 이제 기력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0: 네.
1: 강원도 최고급 6년근 홍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블랙마카. 블랙마카 이제 남성분들 많이 아세요.
0: 남자는 알죠.
1: 아,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여자분들도 요즘에 이제 마카. 근데
0: 네.
1: 그 마카 중에서도 블랙마카는 정말 귀해요. 전 세계에서 3%밖에 안 된대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고 그 블랙마카는 그냥 일반 마카에 비해서 영양 성분이 몇 배 더 높다고 합니다.
0: 블랙이 좋죠.
1: 네,
0: 원래.
1: 블랙하면 네. 우리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요 블랙마카만을 넣었고 요거는 뭐 페루 지역에서 이제 그 고산지대에서 많이 나는데
0: 페루의 산삼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죠. 이게.
1: 그렇죠.
0: 네,
1: 페루 산삼 그리고 뭐 잉카 제국의 힘, 뭐 전사들의
0: 맞아,
1: 힘의
0: 맞아.
1: 상징
0: 맞아요.
1: 막 그럴 정도로 네. 남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이제 원기 회복하는데 요런 데 있어서는 또 최고예요.
0: 야.
1: 그런 블랙마카가
0: 그것까지.
1: 들어가 있다는 거.
0: 야.
1: 여기 이제 또 금보다 귀하다는 3대 향 중에 하나인 침향.
0: 침향.
1: 침향은 또 요즘 많이들 아세요. 그래서 요 침향은 염증 억제 같은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물론 향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약재랑 먹었을 때 그런 약재의 기운들, 그런 좋은 성분들을 몸 전체로 쫙 뻗어나가게 하고, 또 막힌 곳을 그냥 확 뚫어주듯이 기가 잘 통하게끔 그 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염증이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막 이런 게 네. 이렇게 곪아있다 그러죠. 염증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감소시키는 거죠, 염증을. 근데 이게 침양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세균의 감염, 각종 이제 뭐 감염이 일어나는 걸로부터 이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자기가 수액을 이렇게 내뿜는 거예요. 네. 수액을 분비하면서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굳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분이 더 좋아요.
0: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1: 그래서 약간 흑색을 띠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치명 같은 경우 몇 병이 된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오래된 그런 치명만을 사용을 해서 염증 억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네. 또 우리 몸 전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숙면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러니까 치명만으로도 이런 스트레스 완화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쓴맛 같은 것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합성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그냥 로얄 젤리. 로얄 젤리는 노화 방지, 뭐 피로 회복, 항암 효과 뭐 다 알잖아요.
0: 영국 왕실에서 드신다는 로얄 그럼, 젤리죠.
1: 그 로얄 젤리 또 호주산 로얄 젤리를 또 최고로 쳐줍니다.
0: 아 이거 호주산 로얄 젤리예요?
1: 네, 호주산 로얄 젤리로. 요 좋은 몸에 좋은 뭐 이 외에도 참당귀, 숙지황, 천궁, 산수유, 자기약, 구기자, 천마, 영지버섯, 차가버섯까지 좋은 성분들이 다. 근데 이게 네. 황금 비율로 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0: 비율이 중요하겠죠.
1: 그래서 요것도 사이즈도 딱 네. 보시면은 아까 황금빛 대환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일반 환들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 커요. 그래서 이제 드셨을 때 그 효과가 크고. 그냥 황금빛이 아니라 진짜 실제 금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약재 성분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다가 네. 입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씹으면서 퍼지면서 그 약 기운들이 쫙 다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퍼지면 진짜 막 이렇게 누울고만 바라보시던 분들도 막 눈부터 풀리시는데 눈에 힘이 빡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0: 아니 지금 말씀만 들어도 들어가는 이 정말 원료만 말씀을 들은데도 제가 막 불끈불끈 힘이 막 솟는 것 같고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야 그렇지 이거 너무 좋은 거지 인정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얄 젤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30대 때 되게 제가 일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4일 5일을 맨날 회식하고 새벽 4, 서너 시까지 뭐 일하거나 술 먹고 아침 6시 출근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와이프가 로얄 젤리 그 호주산 거를 네네. 동결 공조된 걸 사줬어요. 그거 캡슐 먹는데 정말 몸에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1: 그렇죠.
0: 근데 확실히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영국 황실 여왕님께서 로얄 젤리 드시는지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 좋은 로얄 젤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거랑 함께 와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거 진짜.
1: 네, 그래서 이게 드셨을 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죠. 내 몸에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시니까 태왕천진단은 좀 이거저거 좋은 거 다 먹어봤는데
0: 분들?
1: 별로 효과가 없다 네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환만으로도 확 기력이 회복되는 게 느껴지신다고 해요.
0: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천진단 같은 거, 태양천진단 같은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 뭐 누굴 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심지어 로얄 젤리 말씀드렸다듯이 제가 와이프가 사줘서 제가 먹었지만 저는 제 몸이 좋아진 걸 알아요. 근데 제 와이프는 그쵸? 제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요지는 뭐냐?
1: 와이프잖아.
0: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태양천진단 같은 정말 정말 좋은 이런 보약을 사랑하는 남편 또 남편 아니면 어르신께 선물해 드렸을 때 그럼요. 옆에서 주신 분이나 보시는 분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 파더스데이 다가오잖아요.
0: 아 그러네. 네. 이거 봐요. 저도 파더인데 파더스데이는 까먹는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신경을 안 써 우리들은. 별로 주변에서 안 챙겨주니까.
1: 네, 저희가 진짜 네. 뭐 훈이님도 그렇지만 네. 그 남자분들 또 중장년층 네, 네. 그 건강 관리 좀 소홀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가장으로서의
0: 무게가 제일 높은데 사실 제일 소홀하고
1: 그렇죠. 네.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가지 그 진짜 책임감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냥 버티시고 네. 그냥 막 일하시느라 정신없이 그냥 지내시는데.
0: 아, 눈물 난다. 네.
1: 아, 그러니까 이제
0: 로얄젤리도 우리 와이프가 안 사줘요. 아, 그거 다 먹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안 사줘. 그렇게 좋다 좋다 했는데.
1: 와이프분이 들으셔야 될 텐데. 네? 방송을. 아니,
0: 대왕 천진달이 더 좋은데.
1: 그래서 그러니까 네. 좀 가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네. 우리 정말 이제 기력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0: 수술하신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 큰 수술하신 네네네, 분들은 좀. 회복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좀 회복이 잘 안 돼요.
0: 그쵸.
1: 근데 그럴 때 더 그냥 가만히 두면은 더 더디면서
0: 힘드시죠.
1: 또 여기서 합병

0: 근데 이거는 삼킬 수는 없어. 사실 좀 커서.
1: 그렇죠. 그러니까 씹으면서.
0: 씹어서 드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약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걸 드려도 그 향 때문에 쓰니까 막 그래서 무리장 막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1: 안 저는, 드시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0: 아 그렇게 드시는 게 나아요. 저는 네. 그런 거면 정말 속상해요.
1: 그렇죠.
0: 이 향을 입안에 먹고 정말 이걸 느껴야 되고 네. 그게 정말 아시죠? 입이랑 코랑 연결되기 때문에 입에서 맞아요. 딱 씹을 때 숨을
1: 이렇게 뚫리는
0: 게 쉬면 코에서부터 이렇게 촥 온몸에 빠지는 그런 향이 맞아요. 나거든요. 그 느낌에 사실 1차로 눈으로 한번 건강해지고 입에 넣었을 때 씹었을 때 한번 건강해지고 숨 들으실 때 건강해지고 네. 그다음에 몸에 퍼지면서 건강 저는 이렇게 믿는데 4차원 4단계로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쫙 넘기시는 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도 속상해. 혹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드시거나 드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걸 조금 음미하신다는 표현이 맞겠죠. 씹어서 입에서 향을 쫙 풍기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녹이면서. 훨씬 더 녹이면서.
1: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0: 잔여 얼음.
1: 네. 그러면 이제 물로 한번
0: 그때는 물로
1: 드시면 이제 몸 안에 쫙 그 내 건강한 기운이 퍼지는 게 느껴져요. 왜 웃으세요?
0: 아니, 이거 이런 좀 잠깐 장난 섞인 말씀 드려도 돼요? 이런 화한 네. 드시는 분이 와이프한테 네. 입에 좀 남잖아요. 네. 와이프를 하나를 주긴 아깝고 그래서 자기가 먹다가 이제 조금 남은 거를 와이프랑 키스를 했대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다고 내가 아 진짜 정말 추하다 내가
1: 아,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네. 사서 같이
0: 잔여물
1: 나눠서
0: 말씀하시길래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저희 지금 가격 너무 좋아요.
0: 가격이 이거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격 어떻게 됩니까?
1: 프로모션 너무 좋습니다. 500불이나 할인해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네네네. 저희가 기운 좀 내시라고 500불 할인 행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할인하지 않은 가격도 너무 착용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0판 들어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선물하면 너무 받아보시는 분이 드시기 전부터 감동을 받으신다는 게 2단으로 그 나무 상자로 돼가지고 환 하나하나의 케이스도 굉장합니다.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네. 그거 못 버리셔가지고 막 그 약통으로 쓰신다고
0: 맞아요, 그럴 정도로 맞아요. 한 번 못 버려요.
1: 한 환 들어가 있으니까 한 환 정성을 다 쏟아 부은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드실 때마다 느끼시는 거고
0: 네.
1: 그게 30판 들어있는 거 그 한 상자가 1,500불인데 네. 500불 할인 행사하니까
0: 1,000불. 그러니까 이게 사실 1,500불이란 가격이 전혀 뭐 어떻게 보기에 다르겠지만 정말 우리 몸을 생각해서 정말 건강한 최고의 태양천진다 생각하면 저는 1,500불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건강한 가격으로 생각을 했는데 500불이라는 건 3분의 1을 깎아주시는 거예요.
1: 그쵸.
0: 33% 할인. 너무 저렴하게 할인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파더스 데이 또 선물로 또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감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500불 상당의 태왕천진단이 이번에 만나시는 가격 500불 할인된 가격 1,000불로 그리고 배송까지 해주시는 거죠.
1: 여기에 여러분들
0: 여기에
1: 또 훈훈한 카페
0: 네.
1: 고품격 방송 고품격, 듣고
0: 네.
1: 전화하시는 분들
0: 네.
1: 방문하셔서 방송 들었다라고 네. 얘기하시면 저희가 3환 특별판이 있어요.
0: 네.
1: 요것도 지금 세일 가격이 120불이에요.
0: 네네.
1: 3환
0: 세 개 들어있는 거.
1: 요것도 나무 상자로 돼 있어서 요거 선물에도 굉장히 받아보시는 분들
0: 이거 선물 주신다고요 그러면?
1: 요거 두 박스나.
0: 두 박스를 선물 주신다고 3만짜리를
1: 가격적으로는 지금
0: 우와.
1: 세일가로도 240불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거고 500불 할인 행사니까 740불 740불 여러분들이 버시는 거죠.
0: 이거는 원고에도 없는 건데
1: 네.
0: 이야 대박입니다. 아 이것도 고민되는데요.
1: 네.
0: 진짜 고민되는데
1: 이 3만 특별판도 사실 이제 좀 많이 힘드시고 지치신 분들은 한 달 정도 드시는 거 좋지만 나이 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네.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뭔가 활력을 찾고 싶다 이만을 네. 찾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몇 탄만 드셔도
0: 그럼요.
1: 그때 확 그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3만 특별판 사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0: 이거를 그죠 30일 동안 꾸준히 드시지 않으셔도
1: 네,
0: 예, 필요하실 때마다 드셔도 충분히 이게 에너지가 확 나오니까. 근데 그게 4만을 된 걸 두 개를 선물을 주신다고요 지금. 야 이러면 여섯 환을
1: 네.
0: 와 무려 선물로 지금 500불 세일에 4만짜리 선물을 두 개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1: 요거는,
0: 이거는 꼭 방송 말씀하셔야 돼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훈훈한 카페
1: 꼭 챙기셔야지.
0: 이건 꼭 챙기셔야 됩니다.
1: 거예요.
0: 야 이거 이거 진짜 저도 고민해야겠는데 원래 지금 제가 선물할 때가 있는데 또 이걸 또 해야 되나? 그럼 4만은 제가 먹으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선물을 와이프 중 4만은 내가 먹으면
1: 되고. 4만을 선물하고 30만을 본인이 드시는 분들.
0: 아 그럴 수도 있구나.
1: 저희 따로 배송도 이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따로 배송.
1: 근데 부모님한테 보내.

0: 네네 30만
1: 네.
0: 보내고 이제
1: 야,
0: 사은품을
1: 창조
0: 저한테
1: 경제다.
0: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따로 배송해 주는 건 헬스코리아밖에 없습니다.
1: 그럼요. 그래서
0: 네.
1: 배송이 얼마나 힘들고 비용도 쓴데요.
0: 무료 배송에 이거 OTC 카드 당연히 적용되고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매장 가시면 또 볼 수가 있으니까
1: 직접 보시면 되죠.
0: 거기는 이제 저희가 디스플레이 돼 있는 것만 봐도 너무 너무 고급스럽다고 얘기하십니다.
1: 그렇죠. 여러분 와 홍삼의 정말 최고급 녹용 그리고 블랙 마카 침향 로얄 젤리에 온갖 정말 정말 우리 좋다고 하면 참당기 숙지황 청궁 산수유 자기야 구기자 천마 영지버섯 차가버섯 등등이 들어가 있는 최고의 정말 보약입니다. 여러분 태환 천진단 오늘 1500불이 아닌 500불 할인된 100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3환 세트를 2개나 그러니까 6환을 2개나 받을 수 있는 오늘 정말 최고의 오늘 선물 세트입니다. 요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우리 저기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매장 안내만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헬스코리아 매장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여기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그 한남체인 몰.
1: 네.
0: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한남체인을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1: 코코우도 있는데
0: 네. 강남스테이션 고깃집 그 사이에 있어요.
1: 네네.
0: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여기 그 북창동순도 보이는 그 라인이에요. 인방가떡집 바로 옆이니까 네네. 가셔서 이제 뭐 지금 마사지 체어 얘기는 안 했지만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잖아요. 그 체험도 해보시면서
1: 할 겁니다. 네, 저희가
0: 태양 천진단 또 얘기하시면서
1: 네.
0: 또 방송 들었다는 얘기하시고
1: 어.
0: 뭐 두상자 그 특별판 3환
1: 오늘은 태양 천진단이 정말
0: 두상자입니다.
1: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0: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1: 네, 여러분 정말 이 최고의 선택 태양 천진단 오늘 놓치지 마시고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다른 또 재밌는 건강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여러분 지금 현재 헬스코리아의 우리 김현정 호스트님과 건강한 말씀 나누고 계신데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태왕 천진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방송을 우리 와이프에게 두 손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아마 와이프가 들으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돌아오는 파더스데이 때 저희 장인어른도 네네. 요새 조금 기력을 많이 좀 확실히 네. 제가 이제 결혼 16년 차거든요. 네. 16년 전과 지금 비교하는 건 좀 오바긴 한데 매해 지날 때보다 우리 장인어른이 조금 이제 기운이 떨어진 게 느껴져요. 확실히 연세가 좀 있으시고 좀 몸이 그렇다 보니까 볼 때마다 조금씩 기운 떨어지고 점점 입맛이 떨어진 게 느껴지니까 아, 뭘 해드릴까 해서 와이프는 자꾸 그냥 용돈 드리자고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 때 용돈이 아닌 태왕천진단을 좀 드시게끔 하고 네. 우리 사만 선물은 제가 좀 먹었으면 하는 정말 소망이 있네? 자, 그걸 여러분 듣고
1: 들었습니다. 실행을 하실 것 같은데
0: 전 또 그런 거 잘해요.
1: 아, 근데 그 어르신들이 입맛 떨어지는 게 정말
0: 근데 그게 제일 걱정돼요.
1: 제일 걱정이고 그럼요. 고기를 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0: 잘 드시는 분 치고 편안찮으신 분 없어요.
1: 맞아, 맞아.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네. 그 뭔가 그 잘 소화도 되고 순환이 잘 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뭐가 우리가 음식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없으면 정말 문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의욕이 없다는 얘기예요.
0: 의욕이 없는 거죠. 네.
1: 뭐 열정도 즐거움도 없고 즐거움도 행복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누워만 있게 되는 거거든요.
0: 아, 그럼 안 돼요.
1: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좀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되고 또 저는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네. 어르신들 자제분들이 뭐 잘 챙겨주면 뭐 더할 나위 없지만 또 일하고 바쁘고 뭐 자기들 삶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언제 해주나 기다리시지만 마시고 그리고 서운해하세요. 아, 됐어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시고
0: 진짜 됐다고 그러네. 네가 언제부터 내 말 잘 들었냐.
1: 요즘 현명하신 분들은 그냥 네. 매장에 오셔가지고
0: 나 이거 해줘 이런. 네. 그게 훨씬 좋다니까요.
1: 그리고 전화로 얘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면 본인 그냥 본인 용돈으로 가서 그 손주들 모아놨다가 손주들 주시고 막 이러시는데
0: 그러지 마세요.
1: 그러지 마시고
0: 진짜 손주들 주지 마세요.
1: 그냥 자식까지는 오케이. 위해서 쓰는 게
0: 손주는 네. 진짜 제가 봤을 때
1: 맞아 맞아.
0: 그 진짜 아닙니다.
1: 네,
0: 네. 네. 뭐 제가 이런 말씀 감히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르신들 저도 그런데 가끔 소화 안 될 때 저는 요새 정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1: 네.
0: 이게 좀 토픽이 어긋날 수 있는데 제가 가끔 요새 스트레스 받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가스알명수라든가 소화제 이런 것들을 좀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정말입니다. 요새 제가 조금 소화가 안 될 때 저 뭐 하는 줄 아세요?
1: 디바.
0: 저는 디바죠. 그러니까 마사지. 네. 등 마사지 하잖아요.
1: 네네.
0: 야 이게 소화가 정말 도움되더라고요. 등을 이렇게 쓰다마주니까 그런지 몰라도
1: 네. 정말 제대로 해주니까.
0: 제가 정말 느껴요. 저 소화 안 될 때 밥 먹고 배부르다 좀 이렇게 더부룩한데 그럼 바로 마사지자 디바고 뭐 그라비티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 앉아서 등 쪽을 해주면요 정말 소화가 잘 돼요.
1: 그때는 거, 수동으로 하세요?
0: 아니요, 좀 자동 등.
1: 자동
0: 등 쪽으로.
1: 아, 등 쪽으로.
0: 네. 그럼 마지막에 토토토 쳐주는 것까지 있거든요.
1: 네.
0: 디바는 그런 거 있다. 지금 눈빛이 그라비티 쓰시는 분과
1: 그라비티도 있어요.
0: 있겠죠.
1: 그라비티도 있습니다. 네.
0: 아무튼 그래서 디바 이걸 해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그라비티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마사지 의자를 사용법이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소화하실 때 여러분 마사지 그라비티 디바 가지고 계신 거기서 등 쪽 한번 쫙 해보세요. 정말 순환이 쫙 되는 게 느껴지고 소화도 잘 되고.
1: 그러니까 마사지는 치료요법으로 네. 수세기 동안
0: 그렇죠.
1: 사용이 되어 왔고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소화 안 되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등 쓸어주고 네. 두드려주고 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해줘요.
1: 밖에서 이렇게 그렇죠.
0: 와이프도 안 해줘요.
1: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해주기를 기대하면
0: 네, 그렇죠.
1: 그거 스트레스 받고
0: 맞아요.
1: 오히려 더
0: 시간만 낭비하고,
1: 시간 낭비하고 네. 슬퍼집니다.
0: 네, 맞죠.
1: 내 건강은 관리가 안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냥 본인 건강은 본인이 관리하고 필요한 건 그냥 내가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사지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물론 훈이님 같은 경우에 저희 H솔루션 7가지 모델 중에 네, 네. 최고봉인 럭셔리의 네. 끝판왕
0: 그렇죠.
1: 디바를 가지고 계시죠.
0: 제가 그거를 체험해서 그래요.
1: 부드럽게 강하게 이제 마사지가 제공이 되는데 저희 이제 마사지 근데 훈이님은 마사지와 그 전에 있었고
0: 네네네.
1: 디바를 만난다면 이제 바로 갈아타신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바로 10분 만에.
1: 네, 더 좋은 이제 항상 최고로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네. 마사지 치료를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거나 네. 이제 약간 선입견 갖고 계시거나 네. 근데 아, 시도를 해볼까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입문용이라고 얘기하는 네. 처음 이제 장만하시는 분께는 더할 나위 없는 모델이 그라비티라고 합니다.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고 네. 근데 가격이 부담이 없다고 해서 마사지까지 제대로 안 되면
0: 아 그건 아니죠.
1: 그냥 무늬만 마사지 채우고 그렇죠. 얼핏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요즘은 마사지 채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브랜드도 많고 모델도 많은데 꼭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되고 AS까지 조건 다 까다롭게 그렇죠. 여러분들 1, 2년 사용하실 거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사용하실 거니까 깐깐하게 비교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시고 나서 선택하는 곳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곳이 에스코리아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0: 그렇죠.
1: 가격 대비 최고의 그런 성능과 여러분들 처음 마사지 채우 장만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0: 네.
1: 이제 아 잘 썼다. 가성비 갑이다. 이제 드린 돈에 비해
0: 그럼요.
1: 내가 거두는 게 훨씬 많다라고 하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0: 가격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1: 그게 그라비티예요.
0: 네. 진짜로 저는 여러분 감히 뭐 아까 제가 농담 섞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르신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게 저도 어머니 뭐 장모님 장인어른 선물을 저도 많이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본인이 원하는 걸 말씀 안 하시면 힘들거든요. 차라리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청취하시는 어르신들 자제분께 그냥 이번 선물은 그냥 편안하게 난 티가 좋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자녀분이 티? 티가 뭐지? 뭐 마시는 차, 홍차 티인가 아니면 옷 티인가? 나는 그냥 그라비티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1: 나는 티라 그래서 무슨 티지?
0: 아니 그라비티. 나는 이번 선물은 그냥 티나 해줬으면 좋겠구나.
1: 아,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0: 근데 여러분 가격이 그냥 티 값이에요. 차 값이요 이거 진짜.
1: 그렇죠. 한 달에 내는
0: 48개월 저희, 할부하시면 여러분 월 90달러 플러스 택스예요.
1: 무이자예요.
0: 무이자로. 이거는 정말 가격 저 들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는 게 요새 94불 플러스 100불 정도 하는 건데
1: 네.
0: 100불로 여러분 정말 차 한 잔 3잔 마시면 그냥 100불이에요 진짜로.
1: 그쵸.
0: 뭐 발렛 나가죠 가서 네. 팁값 나가죠 뭐죠 팁 나가죠 하면 100불이 뭡니까. 근데 정말 이 그라비티 여러분 티를 자녀분 뭐 본인이 사셔도 되고 월 90달러 플러스 택스에 48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시면요 정말 한 달에 100불 안 되는 돈으로 24시간 1년 내내 10년 내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그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만 아는 정말 정말 혜택이자 정말 선물입니다.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1: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못 누리시는 거고 네. 그만큼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정보 시대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면서 그라비티를 선택 안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0: 그렇겠죠.
1: 그러니까 그라비티는
0: 체험을 해보셨으면
1: 체험해 보시고 내가 마사지 체험 이제 정말 네. 생각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구매하시고 나서 이제는 그라비티가 나온 지가 6년이 훨씬 넘었죠. 7년 돼가니까 뭐 이 무이자 할부 이용하신 분들도 네.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0: 끝나셨겠네요.
1: 끝났죠. 그리고 이제 내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1: 정수기도 요즘
0: 맞아. 정수기도 그래 가격.
1: 70불 꼴이에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딱 스탑하면 바로 그래. 가져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라비티 모델 그러니까 초반에 사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그러네요. AS 같은 것도 거의 안 받고 사용을 하고 계셔도 너무 좋다고 네. 얘기하십니다.
0: 그리고 3년 풀 워런티 나오고요.
1: 네네.
0: 배송 무료고요, 여러분. 세팅 무료로 해주시고요. 야 이거는 자 해보시고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주변에 글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야 제가 이래요. 1년 360일 언제든지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마사지를 왜 매일 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1: 야,
0: 마사지는 그냥 아플 때 한번 가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안 한다고 몸이 아파거나 뭐 안 아픈 사람이 아프진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꾸준히 마사지를 필요할 때 받으시는 분과 정말 1년에 한두 번 받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과의 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봐요. 제가 그랬으니까.
1: 저는 그거에 좀 비유를 하고 싶은 게 네. 우리가
0: 기대하겠습니다.
1: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0: 네.
1: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
0: 그렇죠.
1: 틀리냐
0: 운동도
1: 근육
0: 그렇죠.
1: 양도
0: 그렇죠.
1: 틀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네.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 운동은 꾸준히 매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0: 네네.
1: 그냥 정말 세수하듯이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0: 세수
1: 해야
0: 매일
1: 되는
0: 하세요? 것처럼 여성분들 깜뜩깜하실 텐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알거든요. 여성분들 매일 안 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1: 저 잠깐 네. 쉬는 날 같은데
0: 그렇죠.
1: 근데 네. 그것처럼 운동도 하다가 안 하면 딱 그
0: 맞아요.
1: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운동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삶을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0: 잘 아시죠.
1: 그것처럼 마사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사지는 관리가 되는 건데 마사지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어서 그거를 너무 자주 받으면 네. 이게 몸이 거기에 익숙해질까 봐 피했다고. 왜냐면 아유.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어. 마사지가 없어서. 아. 근데 아,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받으면서 관리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뭉쳐 있는 것도 그때그때 풀어주면은요. 나중에 가서 그렇게 막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0: 그렇죠.
1: 어떤 분들은 수술까지 막 하시더라고요. 그 굳어 있는 부분들이 막 어떻게 잘못 뭐 이게 돼가지고 파열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근육도 그렇고 뭐 이런 뭉쳐 있는 이런 것들 그때그때 관리하는 거랑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1: 마사지처가 있기 전과 후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그리고 하루하루에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0: 그렇죠.
1: 거.
0: 그러니까
1: 다른 일들까지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밝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는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을 아무리 해봤자 본인이 체험을 하고 맞아요. 느끼셔야 돼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다 처음에는 아, 그게 뭐가 필요해 이러셨던 분들이 오셔서 아 이거를 내가 왜 망설이다가 늦게 선택을 했을까? 왜 집에 하루라도 좀 빨리 들여놨어야 됐는데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맞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마사지 체어를 구매를 하셨던 거 아니면 하려고 검토를 하셨던 분들 저도 옛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마사지 의자에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 사봤자 결국엔 그냥 옷걸이 되고 뭐 애들 놀이터 되고 별 쓰지도 않고 그냥 애물덩어리 돼갖고 그냥 구석에 크게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헬스코리아 가셔갖고 그라비티를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게 과연 구석에서 속된 말로 구석에서 그냥 하나의 인테리어로 그냥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 매일매일 쓰는 나의 정말 마사지 파트너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받아보시면 다릅니다. 그 어르신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손자 손녀들 옆에 와서 손발만 조금 주물러도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잖아요. 그게
1: 그렇죠.
0: 사실 그 어린애들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전문진도 아닌데 근데 누가 이렇게 달팔다리만 조금만 눌러줘도 혈액순환 되는 느낌 다 아시잖아요.
1: 순환이 딱 되잖아요.
0: 순환이 팍팍 되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 아무 때나 원하실 때 가서 쭉쭉 눌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자 손녀의 그 따뜻함보다 더 따뜻하고 더 강한 힘으로 탁탁 눌러주면 이 진짜 피로가 촉촉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라비트는 정말 처음 이 마사지 의자에 들어오실 때 최고봉인데 지금 48개월 4년 무이자 할부를 택하신 분은 월 94불 플러스 택스 100불 정도의 정말 놀라운 그라비티 성능을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고요. 무료 배송에 3년 풀 워런티입니다. 그리고 배송도 집 앞에 놓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옷 유니폼 입으신 분이 세팅 탁 안 하세요. 착착착.
1: 저희 직원이 나가요.
0: 직원분이 네. 오셨고 착착착 해주시니까 정말 믿음이 가고요. 또 시간도 정말 잘 빨리빨리 주시고 선물도 혹시 지금 나와요?
1: 저희 이지바이크
0: 조심스럽게 이지바이크 나옵니까? 아.
1: 이지바이크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마사지 받으면서 운동까지 이제 요거는 발만 딱 얹어놓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0: 그쵸?
1: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입니다.
0: 네.
1: 요것도 단독 상품으로 베스트셀러고
0: 그렇죠.
1: 어르신들한테 선물로도 정말 인기예요.
0: 너무 좋죠.
1: 그리고 막 어르신들은 진짜 335 오셔가지고
0: 한 분이
1: 사셨으면 그게 좋으면 막 다 사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같이 막 오셔가지고 너 이거 아직도 없냐고 막 사고 막 서로 막 사라고 막 얘기하실 정도로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249불이에요.
0: 네.
1: 이것도 저희 H솔루션 작품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착한 가격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드려요.
0: 이거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1: 그라비티 그냥 드립니다.
0: 여러분 정말 이 정말 좋은 조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말 100번 말로 설명을 드려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매장 한번 가보셔서 예약하고 하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매장 한번 가셔서 정말 체험 한번 해보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헬스코리아입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대표 전화니까 전화 문의하셔서 뭐 오렌지 카운티 계신 분들은 오렌지 카운티 쪽 가시고 LA나 LA 쪽으로 매장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가장 가깝고 편리한 쪽으로 직접 가셔서 전혀 불편함 없이 눈치 안 보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7가지 체어가 있으니까요. 그라비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분은 저처럼 디바에 확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라비티 너무 좋은데 거기서 하실 분도 계실 거고 가셨다가 또 그 태왕 천진단 보시고도 이것도 괜찮은데 보실 수 있는데 꼭 한번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잠깐 시간이 남아서 덧붙여 드리자면 이 마사지를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번에 나의 정말 나를 내 몸을 가꾸겠다.
1: 네네.
0: 그러면 우리 아이 말고 누리 아이가 있죠. 누리 아이가 또
1: 우리
0: 아이가 정말 중요하지만
1: 우리 아이가 중요한 것처럼 눈 건강 네, 중요하니까.
0: 왜냐하면 저는 이게 너무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굳이 이거는 그냥 눈에 마사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로.
1: 그럼요.
0: 이게 입증이 된 기기이기 때문에
1: 저는 눈 건강을 위해서는 요거는 각 가정에 한 대씩 있어야 돼요.
0: 그럼요. 요새는
1: 정말로 저는 요거는 필수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헬스코리아에서 제품 세 개만 들고 뛰어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0: 자 재밌다. 자 제품을 세 개만 들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시고
1: 누리아이
0: 누리아이 또 두 개 좀 뭐예요?
1: 오늘은 태광천진 나날래요. 마사지 체어를 갖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누가서 뭐 그리고 요즘 신제품 중에 목 어깨 마사지기도
0: 아,
1: 저는
0: 마사지? 네.
1: 그때 그때 좀 바뀌긴 하는데 누리아이는 꼭 껴요. 탑3의 누리아이는 네. 눈 건강 그만큼 소중하게 나이 들수록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증상들이 아무리 눈이 좋으신 분들 이제 노화는 시작되는 경우도 네. 있고 그거 말고도 요즘은 눈이 혹사받는 시대예요.
0: 맞아요.
1: 바라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깜빡깜빡 안 하면서 이게 드라이해지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이기 때문에 그 건조 증상이 나오는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그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눈의 네. 젊음도 유지하는 거 중요해요.
0: 아, 중요하죠.
1: 근데 그거를 저는 누리아이 덕을 톡톡히 받고
0: 네.
1: 전 돋보기도 정말 이 나이까지도
0: 아직 안 쓰시죠?
1: 네, 안 끼고 있을
0: 때. 제가 외람된 신뢰되는 질문을 괜찮다면 드리고 네. 싶은 게 혹시 그 남편분께서 네. 누리아이 자주 쓰시죠?
1: 안 잘 안 썼다가
0: 잘 안 쓰세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1: 요즘 좀 해요. 요즘.
0: 이게 안구 건조증에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1: 맞아요.
0: 여러분 안구 건조증이 뭐 대단한 병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에 따르면 요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 컴퓨터 사람이 눈을 1초에 몇 번씩 깜빡이고 1분에 몇 번 깜빡이는 게 필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눈 깜빡임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1: 그쵸.
0: 집중해서 보게 되고
1: 맞아요.
0: 그리고 그게 있대요. 아름다운 거 보거나 멋있는 거 보면 눈을 깜빡이지 않고 멍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구가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막 대단한 병이 아니고
1: 뜨고 있는 시간이 길면
0: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할 때 깜빡 못하고 떠 있는 것 때문에 안구가 건조하게
1: 맞아,
0: 되는
1: 맞아.
0: 건데 그 제가 아까 외람된 질문 드렸던 게 우리 김원종 선생님의 남편분께서는 아름다운 걸 자주 보시려면 눈을 깜빡임이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덜 할 수밖에 없으니까
1: 아, 또 뭐 누리아이에 무슨 선물 주냐고 또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0: 네.
1: 뭐 칭찬을 할 때는 네. 뭔가 있어요.
0: 아니 그 뭐 아셨죠?
1: 그래서
0: 제
1: 저희가 네. 누리아이 100불 할인된 가격
0: 좋아요.
1: 네. 399불
0: 여러분 들으셨죠?
1: 399불 아니고 399불에
0: 399불에
1: 이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0: 김원종 선생님이 지나간 모든 네. 주변 분들은 필요하십니다.
1: 그리고 여기에 네. 눈 건강
0: 네.
1: 그 먹는 영양제 중에선 최고예요. 네네. 천원 키워 눈 건강 요거 70불이에요. 한 달치가.
0: 그것도 선물 주신다고요?
1: 요것도 드릴게요.
0: 이야
1: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0: 이야 여러분 들으셨죠? 네. 오늘 499불 아닙니다. 누리아이 100불이나 할인해서 399불에 무료 배송하시고요. 당연히 1년 워런티 풀로 주시고요. 눈 건강 최고의 약 눈 건강 70불짜리 상당의 선물까지 오늘 챙겨주시는 게 바로 누리아이입니다. 이야 제가 저도 지금 눈이 좀 건조되는 것 같아요. 같이 방송하다 보니까.
1: 아니 근데 누리아이 갖고 계시잖아요.
0: 지금.
1: 아,
0: 아름다운 분을
1: 선물 더 이상 드릴 거 없어요. 이제. 눈 건강까지.
0: 눈을 깜빡일 수가 없네.
1: 눈 영양제 눈 건강까지 드립니다. 네. 네.
0: 여러분 누리아이 안 써보신 분도 계시면요. 그 헬스코리아 그 구글에 들어가서
1: 써보세요.
0: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고 네. 직접 가서 체험 가능하시잖아요.
1: 체험 꼭 해보시고.
0: 체험 꼭 해보세요. 이거.
1: 그리고 이거 OTC 카드 된다라는 거.
0: 아.
1: 저 이지바이크 뭐 누리아이 OTC 카드 다 적용이 돼요.
0: 이야.
1: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카드는 다 헬스코리아로 가져가시면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여러분.
1: 플렉스 카드
0: 이게
1: 뭐
0: 정답입니다.
1: FSA.
0: 네, OTC 카드 가지고 카드 네. 다 헬스코리아 오시면요 어디든 여러분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구하실 수 있는데 213-385-1005번이고요 213-385-1005번입니다 대표 번호니까요 가장 계시는 곳에서 가까운 매장으로 가셔서 이거 누리아이도 체험해 보시고 우리 그라비티도 체험해 보시고 그다음에 태왕 천진도 한번 보시고. 또 기왕 괜찮으시면 지금 요 어마어마한 할인할 때 500불이나 할인해드리고 4만짜리를 두 개나 선물 주실 때 오늘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게 최고니까 저희 주말마다 이거는 건강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1: 아 그럼요.
0: 그렇죠? 네.
1: 더 해야 돼요.
0: 그렇죠. 네. 더 해야 돼요.
1: 그래서 네. 저희는 방송은 항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0: 네네네.
1: 때문에 정말 다양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제. 여기 좀 오늘 소개할 제품에 좀 한정돼 있는데 헬스코리아에
0: 네.
1: 가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정말 방송은 빙산
0: 일각이죠.
1: 일각이었구나라는 네. 얘기를 하실 정도로
0: 네.
1: 다양한 제품들. 왜냐면 본이 필요한 게 다 달라요.
0: 맞아요.
1: 그때.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몰랐던 사실들의 또 신세계 건강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뭐 이미 제가 마지막 저기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마지막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굳이? 뭐 더 이상 뭐 디스카운트 없으면 뭐.
1: 헬스코리아.
0: 네, 아니 헬스코리아 19년이죠.
1: 그럼요. 그러니까
0: 여러분 이런 작품 하나 하나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믿음이 가기 때문에 믿음과 신용으로 19년을 타운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저 같은 성격 있는 손님들이 네. 이게 믿음이 안 가고 뭐 효과 없고 문이 안 좋았으면 그럼. 벌써 들고를 왔을 거예요.
1: 저도 아마 일을 계속 안 하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믿음이 안 가고.
0: 그러니까 그래서 19년 우리 믿음과 크레딧의 우리 헬스코리아 여러분 믿고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러니까 일단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뭐든지 네.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장. 저희 문턱도 없어요. 체험장이라고 하고 항상 열려있고 반갑게 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셔서 모든 제품들 체험해보시고 네. 내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고 건강한 삶을 헬스코리아와 함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도 저 눈 깜빡이지 못하게 아름다움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감사합니다.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거미의 어른아이 틀어드리고요. 우리 헬스코리아 가시면 누리아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미의 어른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로빈 들어왔습니다. 네, 한국이 이겼습니다. 체키아와의 경기에서 2-1 역전으로 이겼습니다. 유후! 이 승리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위크엔드 수다도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코리아! 다음 주에도 승리의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태극 전사들 화이팅!

아, 살짝 파킹이 좀 오게 튀었잖아요. 근데 새로 옮기신 곳은 파킹 걱정 절대 노노노.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흑내가 다시 오픈하신 거 말이죠. 짜장면 가격이 8불 99.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짬뽕은 완전 해물 가득가득한 해물짬뽕. 와, 제가요 지금 소개하면서도 이 짜장의 향이 싹 코를 스치고 지나가고요. 이 짬뽕 국물 얼큰한 한 입이 입안에 그냥 가득하면서 면치기 후루룩 들어가는 상상만으로도 군침이 엄청 도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맛이 아는 맛이라고 하잖아요. 아는 맛이 진짜 제일 무섭거든요. 진짜 흑내가게 짜장면과 짬뽕 기대 이상의 맛과 가격입니다. 파킹 걱정 이제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떠세요? 주말에는 역시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군만두인데 오늘 점심 메뉴 괜찮으실까요? 또 한 곳은요. 금강안경 이전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LA까지 53년간, 와, 53년, 말이 53년이죠. 안경 외길을 걸어온 금강안경 LA점이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금강안경은 현재 운영 중인 팔가와 웨스턴 매장에서 오늘이네요. 오늘 6월 13일 토요일까지만 고객을 맞이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6월 18일, 6월 18일 목요일부터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29호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금강안경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매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거북이죠. 크고 작은 거북이 장식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이제는 거북이가 금강안경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거북이를 좋아하셔서 가게 곳곳에 그런 거북이 소품을 모아두셨는데요. 어느새 거북이가 금강안경의 마스코트가 됐죠. 안경 종류도 정말 많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아놓으신 거북이가 금강안경 특징의 또 하나가 될 수 있죠. 금강안경 LA점은요. 지난 30년간 한자리에서 고객들과 신뢰를 쌓아오셨고 이번 이전을 계기로 보다 쾌적하고 또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시라고 전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번 이전 이후에도 변함없는 품질과 정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시고요. 금강안경의 새 매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29호입니다. 이상 타운 소식이었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AM 1650 라디오 서울 매주 토요일 9시 위크엔드 수다 로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한회 보고 끝나는 것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요. 제목이 참교육입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시마겐 없대요.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권위를 잃어버린 사회,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권보호국이라는

특별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교육 현장 특별조사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드라마가 특이한 이유는요. 보통 뭐 학원 드라마, 학교 드라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름다운 교정과 친구들과의 우정과 그 녹색 푸르른 나무와 정겨운 책상이 있고 그런 교실의 분위기 그런 건데 글로리 때부터였나요? 그런 학교에 대한 드라마 배경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참교육은요 어쩌면 사회 고발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 교권침해, 악성민원, 민원도 어쩜 그렇게 많이 하는지요. 또 무책임한 부모, 무너진 교육 시스템까지.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진짜 완전 사이다급 드라마인데요. 막 먹먹하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먹먹한 게 있었던 거는 학생들 사이에 부당한 폭력? 근데 드라마가 욕이 좀 많긴 해요. 쓸데없이 욕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거슬리기는 했는데 그 욕 없으면 그런 드라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걸까요? 어쨌든요. 학교 폭력을 또 일삼는 학생들, 또 책임을 회피하는 어른,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김무열 씨가 그 학생들 배식할 때 너무 멋진 말을 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런데 학생이 권력을 가지면 안 되지. 학생이 권력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새치기를 하니까 다른 학생이. 이 교권보호국이라는 것은 이런 인물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맞섭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죠. 현재 공개된 드라마는 원작의 논란이 된 부분보다는 교육 문제와 사회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서 재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눈에 띄는 배우는 역시 김무열 배우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특전사 출신으로 나오는데 특전사 갔다 오면 그렇게 다 진짜 와 완전 울트라 슈퍼급 너무 멋있습니다. 어른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한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던가 또 교권이 무너진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던가 또 학생에게 학생의 백은 교사다 하는 이런 대사들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우 정말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성민 배우 와 진짜 역시입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더워지면서 주방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게 됩니다. 초파리요. 네, 과일을 잠시 꺼내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초파리들이 몰려듭니다. 워낙 작은 곤충이라 뭐 반갑지는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번식입니다.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초파리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싱크대 배수구, 과일 보관 장소 등에 알을 낳게 되면 순식간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과일이나 채소, 음식물 쓰레기 등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따라서 모여드는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네, 초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문다거나 독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통해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을 옮길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파리가 보인다면 그 초파리만 잡는 데 그치지 말고 사실 알과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충 초파리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붕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살충제나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붕산. 그래서요, 뭐 살충제 그때그때 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붕산에 설탕물 등에 섞어서 키친타월에 스며들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일 씨앗 자체를 붕사가 녹은 물에 담갔다가 버리면 네, 아예 원천적으로 애벌레 발생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0: 애벌레나 번데기가 생겼다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배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끓는 물을 붓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뭐 구강청결제, 소독용 알코올, 비눗물까지도 이 초파리의 호흡 기능을 방해하거나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결국 생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초파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일단 파인애플 같은 거 가져오자마자 조금 귀찮습니다만 빨리 껍질 제거해서 냉장고 속으로 쏙.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사와서 푹 익을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여름철 장보기는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AM1650 라디오 서울 토요일 아침 9시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닌데 배달되어 온 경우, 심지어는 리턴하려고 알아보니까 어? 그냥 가지라고 하네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잘못 배달되어 온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있기도 사실은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나 필요 없다,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도 아 괜찮다고 당신이 알아서 가지든지 처리하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원래 배송했던 곳으로 다시 물건을 돌려보내고 물건을 다시 받은 그분은 다시 물건을 확인을 해서 원래 주문한 구매자에게 다시 보내고, 이런 절차들이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잘못 배달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굳이 리턴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약간의 경우일 수 있죠. 특히나 요즘은 온라인 쇼핑 많이 하니까 그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배달되고 배달 가고 그런 사고들이 좀 잦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물건이 잘못 구매돼서 제가 이거 잘못 샀어요, 저 리턴할게요, 그래도 오히려 저쪽 상대방 측에서 괜찮다, 그냥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물건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적도 있더라고요. SNS에서 좀 본 내용이긴 한데요. 어떤 분이 깔띠에 벨트를 주문했대요. 근데 물건을 받고 보니까 선글라스가 왔더래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해서 아니 내가 벨트를 주문했는데 선글라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 직원분이 아니라고, 선글라스 주문했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벨트를 주문했다 그랬는데도 상담원이 계속 당신의 구매 내역을 보고 있는데 당신은 선글라스를 주문했다, 그렇게 계속 우기더래요. 그래서 고객님이 아 이 사람들이 실수해놓고 나한테 지금 덮어씌우고 우기나 보다, 그러다가 아니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가지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죄송해요 손님 벨트 주문하신 거 맞네요, 원래 주문한 벨트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로 간 선글라스는 본인들이 잘못 보냈으니 그냥 킵하라고 하더래요. 이거는 뭐 그냥 킵하기도 좀 찝찝한 상황이고 버리자니 또 아깝고 남주기도 조금 그렇고 참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그걸 사용하자니 그것도 약간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요. 요새 하여튼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또 어떤 분은 음식 보관용 용기 딱 하나를 주문을 했는데 몇 박스가 왔대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하니까 역시나 그냥 킵하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본인도 쓰고 주위도 나눠주고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또 제 주위 어떤 분은 자꾸 올드네이비에서 옷이 온대요. 올드네이비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해서 이런 거 오더 한 적 없다고 해도 그냥 가지라고 하더래요.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신데 심지어 또 뜯어보니까 가지라고 하니까 또 이제 뜯어봤더니 비슷한 사이즈의 여자 옷이더래요. 이것도 그냥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버려야 되나 애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원래 주문하셨던 분은 계속 그 트래킹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 오기만. 제가 그 심정 너무 잘 알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루 늦는다, 미안하다, 하루 더 늦겠다, 그러다가 정말 미안한데 배송이 취소됐다 이러면 진짜 화나거든요. 그리고 저 이런 적도 있네요. 아마존에서 아이크림 하나 오더 했더니 하나가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양심 있게 전화했죠. 저는 하나만 오더 했는데 두 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역시나 킵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쿨하게 그냥 킵

AM 1650 라디오 서울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SNS 영상을 보시거나 뭐 쇼츠 같은 거 보시거나 하실 때 알아들을 수 없는 희한한 신조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동안 그렇게 줄임말들을 쓰더니 요즘 신조어들은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진짜 외래어예요. 외래어. 그래서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죠. 열심히 부지런히. 아주 핫한 신조어 10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은 들어보시고 과연 이 중에서 몇 개나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 이런 거 일상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거 있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보면서 우리 같이 수다 따라보는 거 어떨까요? 첫 번째는요. 일상 감정 표현 신조어인데요. 저 처음에 이거 듣고 욕인 줄 알았잖아요. 바로 샤갈입니다. 샤갈. 쇼츠 보다가 샤갈 샤갈 그러길래 진짜 욕인 줄 알고 아니 어떻게 욕을 아무리 쇼츠라도 그렇지 이렇게 사용을 하나 그랬거든요. 약간 우리 들어왔던 그런 욕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욕이 아니라 이 샤갈이라는 말은요 아주 직관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언제 쓰냐, 너무 어이없거나 짜증날 때. 예를 들어서 줄을 쭉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 앞에서 딱 그 줄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열받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아 진짜 샤갈 이러는 거래요. 아 웃기네요. 두 번째는요 밤티래요. 밤티. 예전 전영록 씨가 부르던 불티는 아니고 밤티. 이 말도 전혀 모르는 말인데요. 이거는 촌스럽다, 못생겼다 이럴 때 쓰는 말이래요. 친구가 뭐 옷을 좀 뭐 희한하게 입고 왔다 그럴 때 와 오늘 스타일 완전 밤티인데 이렇게 장난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위에 밤티 한 분 안 계시는 거죠? 아 이거 말하면서도 뜻이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역시 저는 9세대인 걸로 인정. 세 번째는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신날 때 쓰는 추임새. 야르입니다. 이거는 혀를 좀 굴려야 될 것 같아요. 야르. 이건 기분 좋고 신날 때 아주 저절로 나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카톡 이모티에도 있어요. 야르. 야르.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야르. 아, 웃겨요.

신조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리다가 제가 너무 많이 웃겨가지고 잠시 끊었어요. 저 너무 많이 웃었으면 죄송해요.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신조. 그 다음은요. 훈훈한 단어입니다. 바로 야자스. 이건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고맙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마워. 이렇게 말하기 좀 쑥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 대신에 힙하게 야자스 이렇게 하는 거죠. 위크엔드 수다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 진짜 야자스. 근데 왜 고마운데 야자스일까요? 이거는 어디서 영감을 받게 돼서 생겨난 말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다음 단어는요. 진짜 좀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다음 단어는 동엽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명 MC 신동엽 씨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단어 뜻만 본다면은 한 가지 취향만 고집하는 사람을 뜻한대요. 오, 너 진짜 동엽이다. 이렇게 한다면 변덕 안 부리고 한 우물만 파는 뚝심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 부리는 사람을 볼 때 오, 너 진짜 동엽이구나. 그런데요. 한동안 혜자스럽다 그런 말 유행했었잖아요. 이번엔 동엽인가 봅니다. 여섯 번째는요. 바로 막나귀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막상 나가려고 하면 귀찮아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친구들이랑 이제 주말에 좀 놀려고 약속 다 잡아놨는데 막상 딱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럴 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아, 뭐 나가기 귀찮아. 그냥 집에서 눕방이나 할까?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막나귀라고 합니다. 막상 나가려고 하면 귀찮아지는 상태. 일곱 번째는요. 잼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결정을 AI에게 맡기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사실 지금처럼 AI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 나름 그래도 뭐 구글도 찾아보고 어떻게든 좀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AI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요. AI 도움이 커지면서 그런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 그런 게 바로 잼민이라고 합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다래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네, 위크엔드 수다. 신조어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샤갈, 밤티, 야라, 막나귀, 잼미니. 자, 그 다음은요. 테무인간입니다. 테무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죠? 가격 엄청 싸잖아요. 근데 막상 받아보면 퀄리티는 살짝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래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부실한 사람을 말할 때 테무인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꽝인 사람들. 테무인간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테무인간 안 좋아요. 다음은 엠비스찬. 네, 크리스찬 할 때 그 찬이 맞고요. 크리스찬처럼 MBTI를 종교처럼 믿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그런 분 있죠? 너 F야? 아, 역시 공감 못하네. 너 I야? 그런 줄 알았어.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MBTI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친구들 좀 있어요, 요새. 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요즘은 MBTI를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만 I냐, E냐, F냐 뭐 그렇게 따져서 얘기하면은 조금, 네,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와, 당신 진짜 MB스찬입니다 이런다고 합니다. 이 신조어 만드는 분들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갖다 붙였을까요? 마지막은요, 난리자베스입니다. 우리 난리브루스라는 말은 자주 썼잖아요. 난리자베스, 이건 뭘까요?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름에 난리를 붙인 건데요. 출퇴근 꽉 막힌 트래픽이나 축제가 끝나고 난장판이 된 거리 혹은 방이 막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뭐 난리브루스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난리자베스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 위크엔드 수다 난리자베스 되면 안 되는데요. 근데 난리자베스는 진짜 조금 귀여운 것 같아요. 오늘 알아본 신조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신조어입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 네, 오늘도 역시 재밌었습니다. 요즘 신조어 10가지 다 알아봤는데요. 샤갈부터 난리자베스까지. 처음에 이게 뭐야 싶다가도 뜻을 알고 나니 요즘 사람들 그 상황이나 감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몇 개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센스 있을 것 같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매주 재밌으시다면요.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는 잊지 말고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신다면 야르. 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난리자베스 피해서 평온하고 기분 좋은 하루 또 주말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이후에 강병선 원장님의 건강 칼럼 읽게 되죠. 그리고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2부, 훈훈한 카페 1부 2부, 히스토리 꿈꾸는 다락방 머니토크, 위크엔드 뉴스 포커스, 재현이와 지수의 LA사는 이야기, 시네마 천국 1부 2부 라디오 X파일 인터뷰 다이제스트까지 주말에도 풍성한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푹 쉬시는 그리고 에너지 재충전하셔서 다음 주에 또 화이팅 넘치는 한 주 보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로빈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유 기자님, 저 한숨도 못 잤어요.
4: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3: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숨도 못
4: 한숨도.
3: 잤어요. 정말로. 위로해 주세요.
4: 진짜 바카스라도 하나 한 병 사들고 왔어야
3: 되는데. 저희 작가님이 케이크 줬어요. 피디님이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하래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이럴 거면 선관위 해체가 낫다입니다.
3: 아니, 일주일 내내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저녁에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선관위에 대해 질타를 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이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김 총리는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우각성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 서울 동부지법이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을 진행을 하면서 이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는 이 투표용지 보관함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 선관위가 이미 이제 폐기한 사실이 이제 알려졌어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놔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네. 이런 거를 좀 짚으면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한마디를 한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이 문제는 이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 이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 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했고요. 이 검경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3: 네,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도 일부 시위대의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4: 네, 맞습니다. 이 김 총리는 이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권리로 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또 이제 경찰관들을 감금을 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을 하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3: 그러네요.
4: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 국민들의 요구를 악용을 해서 오히려 이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3: 네, 경찰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착수했다고요?
4: 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이 중앙 선관위를 비롯해서요, 이 서울 선관위 그리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 송파, 서초, 광진, 동작 등 이 다섯 개 지역 선관위의 지역 선관위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3: 네.
4: 이 100여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됐고, 이 합동 수사본부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도 압수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헌법상 이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이 선거 업무로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 그러네요. 영장에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피의자로 적시됐다고요?
4: 예, 맞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이제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이 선관위 수뇌부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요. 이 경찰은 이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 선관위가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이제 부정한 방법 방법으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을 하는 이 공직선거법상의 이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 적용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3: 네.
4: 이 압수물 분석이 좀 끝나는 대로 이 선관위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3: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런 혐의를 적용했군요.
4: 네.
3: 선관위가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분배를 잘못한 게 원인이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제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송파구 전체로 보면 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가 남았는데 이 송파구 내에 이 146개 투표소별로 이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한 이제 국민 참정권이 이제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도 돌입했죠?
4: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제출한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국정조사 대상과 이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조사 특위 구성 등 이 세부 사항에 관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본회의 직후에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것은 여야 간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히 진상을 파악을 하고 이 선관위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유설희 기자님, 여야 국정조사 요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 네, 일단 여당안은 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과정이 좀 제대로 됐는지 이런 적정성을 따져보는 게 주요 조사 대상인데요. 이제 야당안의 경우에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선거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또 경찰 기동대 이 시민 진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본다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 국회는 이제 이르면 오늘 이제 18일에 이제 본회의를 열고 이 여야가 합의한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 할 전망입니다.
3: 뭐 별 차이도 없고 그냥 다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4: 네.
3: 원만하게 그냥 합의 처리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4: 네.
3: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여야 대표 사퇴론 분출입니다.
3: 네. 민주당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 그만둬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네요.
4: 네, 맞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정 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를 한 건데요. 예, 장철민 의원은 지금 중요한 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당대회 시스템 마련이다. 정 대표는 대표 도전 의사가 있다며 지금 사퇴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3: 네.
4: 장 의원은 이제 의원총회 직후에 이 SNS에 이 전당대회가 객관성과 투명성 속에 치러진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통합 하고 이 전당대회 이후에 당력을 결집하라면 오늘이라도 사퇴하셔야 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3: 네.
4: 임미애 의원도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임 의원은 이제 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했던 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면서 보통 전당대회 두 달 전에 그만두는 게 맞으니까 지금 그만두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3: 와.
4: 이 임 의원 발언 후에는 이제 박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아우, 정청래 대표 아주 상당히 곤혹스럽겠네요.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공천 관리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면서요?
4: 네, 맞습니다. 이 신정훈 의원은 이 호남 지역 공천에 대해서 공천 관리가 원칙도 없고 너무 폭력적이었다. 이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인천 연수을 지역구인 정일영 의원은 이 연수구청장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고 이제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 장철민 의원도 이번 선거는 참패 그 이상의 느낌이다 이러면서 이제 당 지도부가 특히 서울 선거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지니까
3: 네.
4: 이 정 대표를 이제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 최기상 의원은 이제 통합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정 대표를 옹호를 했고요. 이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장철민 의원이 이번 선거가 대패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선거 결과가 12대 4인데 대패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3: 최민희 의원은 친명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패배라고 했는데 대패가 아니라 그러면 친명이 아닌가요? 물어봐 주세요.
4: 네.
3: 정청래 대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방선거 책임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4: 네. 일단 정 대표는 단결을 강조를 했습니다.
3: 단결?
4: 예, 그렇습니다. 이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이 그것보다 크겠냐 뭐 이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 대표가 이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제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도 이 내란의 밤에 이 동지의 전우회를 발의해서 사선을 넘은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결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 단결하자는 말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 정청래 공격하지 마. 그만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좀 들리는데 네. 갑자기 왜 내부 단결을 강조했어요? 근데 네. 진짜
4: 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장 대표가 이틀 전에 네.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발언해서 이 사실상 대통령을 저격한 발언이 아니냐.
3: 난리예요 지금.
4: 예,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실언이다. 이 집권 여당 대표의 언어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이 당대표 책임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갈등이 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단결을 강조를 하면서 봉합을 시도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대표 사퇴론도 분출하고 있네요.
4: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도부 사퇴를 두고 이른바 이제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이제 공개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이 비당권파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전원 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 최고위원이 우리 지도부가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네.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 반면에 이 당권파인 조광한 이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재준 최고위원이 아니 철없는 소리라뇨 이렇게 좀 반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개 설전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 정점식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3: 소장파 모임도 장 대표 사퇴를 요하는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대안과 미래는 이 소속 의원 25명 전원 명의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를 하고 이번 이제 선거 재선거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 대안과 미래 소속의 뭐 이성권, 권영진, 박정아, 고동진 등 이제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면서 이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를 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달라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또한 이제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한 이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3: 장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4: 네, 장 대표는 이 당 지도부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이 110명 의원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퇴 요구를 그냥 거부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제가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 지금 제가 맹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기대하겠습니다.
3: 열심히 해볼게요. 네. 세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6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받은 쿠팡입니다.
3: 이게 역대 최대 금액이라면서요?
4: 네. 맞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이 쿠팡과 계열사에 총 6,246억 원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이 국내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고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네. 이 1,348억 원이에요. 이번에 이제 쿠팡이 이제 내린 이 제재가 이보다 이제 무려 네 배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예. 자세한 좀 내역을 짚어보면 약 이제 3,755만 명이 이 회원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일단 4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이 온라인 활동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온 사실이 추가로 적발이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2천억 원 상당의 이제 과징금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쿠팡 측이 이 광고를 게재한 다른 사이트나 앱에 이용자가 뭐 언제 접속했는지 이런 기록을 이제 무단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 DB에 저장을 해왔던 건데요. 네. 이 규모가 무려 1,11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사를 봤는지 이제 그런 기록을 쿠팡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 아, 티빙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난리고 CJ 계열사 통합 멤버인 CJ1 계정들까지 줄줄이 잠기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빈번한 해킹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4: 네,
3: 네 번째 뉴스 뭡니까?
4: 네, 네 번째 뉴스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 오늘 개막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 그 강지현 님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님 파이팅! 뉴스 명당은 더 파이팅! 어머, 대표팀인데 뉴스 명당 때문에 대표님이 입에 붙었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국가대표님을 님자 붙였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 16강 이상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개막이죠?
4: 네, 맞습니다. 오늘 개막하고 우리나라 첫 경기도 열리는데 오전 11시에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제 맞붙게 됩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이제 고지대 환경에서 얼마나 잘 뛸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데 오늘 경기가 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거든요.
3: 네.
4: 선수들이 해발 1,500m가 넘는 이제 고지대에서 뛰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뭐 이제 좀 비슷한 높이의 이제 고지대인 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제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수들이 고지대에 완벽하게 적응된 상태다라면서 이제 승리를 자신을 했고요.
3: 네.
4: 그래서 이제 체코 선수들의 이제 평균 키가 또 186cm에 달할 정도로 예, 상당히 제 장신인데
3: 네.
4: 이런 점도 이제 우리 팀이 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3: 네, 유설 기자님 몇 대 몇 누구 승?
4: 저는 뭐 한 3대 0으로 시원하게 우리가 이겨줬으면 좋겠다.
3: 알겠습니다.
4: 라는 바람으로
3: 두고 네. 보겠습니다.
4: 네.
3: 이상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4: 네.
3: 대한민국 파이팅!
4: 파이팅!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들어가세요. 네. 네, 여야 모두 자당의 대표에게 이번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석의 광역단체장, 9석의 재보선 지역구를 가져왔는데도요. 이겼지만 졌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론이 거세지는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수석님.
5: 안녕하세요.
3: 근데 왜 다치셨어요?
5: 아, 제가 축구 인생 50년인데.
3: 네. 국회에서도 네.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5: 많이 써가지고
3: 네.
5: 연골이 좀 이렇게 해지고 그래서
3: 네. 네.
5: 그걸 정리한다 그러거든요.
3: 아, 예.
5: 이렇게 잘라내고 다듬고
3: 수술하셨어요?
5: 네. 아, 시술입니다.
3: 시술이요?
5: 예.
3: 아, 내시경 시술 같은 거.
5: 네네. 네. 좀 불안해요. 그래서
3: 곧 나실 수 있는 거예요?
5: 예예. 예. 근데 네. 제가 그 축구장에서 컨디션이 네. 좋으면
3: 네.
5: 월드컵 4강 가고 16강 가고 그랬거든요.
3: 아, 네.
5: 근데 부상 중일 때는 그래서 좀 걱정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응원하려고.
3: 오늘 몇 대 몇 예상하세요?
5: 참, 하여튼 저는 제 몸 이 축구 컨디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갖고 대략 맞았거든요.
3: 네.
5: 그래서
3: 오늘 안 좋아요?
5: 부상 먹구름. 중이니까 왠지 불안하고.
3: 먹구름이에요?
5: 브라질 월드컵 때 제가 부상 중이었거든요.
3: 아, 네.
5: 그때 예선 탈락했죠.
3: 아이고,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빨리 나세요.
5: 예, 예.
3: 수성님 빨리 나셔야 예, 우리나라가 예. 16강도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5: 예.
3: 요즘 수성님 뭐 하세요?
5: 저는 남양주 이제 수동이라는데
3: 네.
5: 산속에
3: 네.
5: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3: 네. 네. 이번 지방선거 때 좀 뭐 나오시려고 생각도 안 하셨어요?
5: 전혀 안 했습니다.

0: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뭐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0: 아,
1: 보는데요.
0: 연임 출마에 대해서요?
1: 예, 사실 지방선거 전까지
0: 네.
1: 간혹 이제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여론조사도 하고 또 정청래 대표 잘하고 있느냐 이런 조사도 하고 발표도 되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늘 이기고 있었어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지방선거를 국민들이 민주당이 졌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0: 네.
1: 그런데 뭐 숫자로는 이겼지만 국민들이 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기고 더진 선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과 후가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박찬대 의원하고 당대표 경선했을 때는 둘다 친명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를 지지하는 권리당원과 친명 권리당원 표를 다 먹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건데 당대표 된 이후로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0: 그렇죠.
1: 뭐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 공소취소 거래설 뭐 등등등 해서 엇박자가 나면서 소위 말해서 찐명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제 선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안 보였죠.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조사들이 이제 지방선거 후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제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꿈을 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러고 국민도 선거 졌다고 하는데 내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일단 이길 수 있다. 이긴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전제되지도 않고 나 연임 도전해서 실패한다? 그런 길을 정청래 대표가 선택할 리가 없죠.
0: 근데 출마조차 안 하면 다음번에 2028년도에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고 내 정치적인 인생 생명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출마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좀 하나의 이제 우려일 수는 있는데 당 대표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뭐 국회의원 출마, 공천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한번더 이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사퇴안과 잔여 임기하고 연임해야겠다는 이 이제 그런 급의 이제 정치적 고민을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걸 그전에는 이제 자각을 못했는데 나가면 이긴다. 이런 게 전제됐어요. 근데 나가도 진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명청대전을 감수하고 나가서 진다? 그 길을 저는 선택할 수 있겠느냐.
0: 민주당 지지층과 뭐그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지만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에 김민석, 정청래, 차기 당대표 여기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좀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면 야 이거는 내가 나가봤자 안 되겠다,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더 판단하는데 더 굳히는 심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1: 이런 거잖아요. 저도 나가는 선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경선하거나 뭐 이랬을 때 자기 이제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저도 나가는 선거가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대표잖아요. 나가면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이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몇번 이렇게 뭐 삐걱거리고 엇박자가 나고 해도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어이구 이거 민주당 패배, 정청래 책임론, 그다음에 명청대전, 뭐 대통령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오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친명이에요. 정청래 대표. 대표 된 다음에 비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는 당원들이 갈라지.

0: 이 시작한 거죠.
1: 네.
0: 이게 이제 지방선거 후에 조사상으로 반영이 되는데 거기다 이제 호남이 떠났잖아요.
1: 네.
0: 이번 지방선거 치르면서 호남 민심이 정청래 대표로부터 많이 이반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평가가 있고 국민의 평가가 있고 이러니까 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 네.
0: 이게 예견된 조사거든요. 그럼
1: 네.
0: 정청래 대표는 내가 나가도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명성대전 감수하고 파열음을 내고 이러면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게뭐 있나?
1: 진영의 대형 스피커들이 그 유튜버들이 밀고 있잖아요. 김어준 씨, 최욱 씨,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 든든한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론은 책임당원은 권리당원은 우리가 그냥 묶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0: 아니,
1: 있지
0: 이미 그게
1: 않을까요?
0: 나오잖아요.
1: 끝이에요.
0: 일반 여론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지금 뭐 첫 조사지만 더 많이 벌어지잖아요. 김민석 총리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이미 이제 당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위 대형 스피커들이나 이런 분들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전제됐을 때, 그 연대나 그 지원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건데, 이길 수 있다는 전제가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1: 그렇다면
0: 그러면은, 나가서 당대표 할수 있고, 그러면 뭐 대통령의 평가, 명청대전 이런 거 감수하고라도 이길 수 있다면은 그거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이 안 보이면 정청래 대표도 스스로 연임에 과연 도전할까? 그다음에 함께 지원했던 사람들도 현실적인 연대 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겁니다.
1: 수석님의 이제 전망이 맞다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싱거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김민석, 뭐 송영길, 뭐 김용민, 뭐요 정도 이렇게 언급되더라고요.
0: 지금 뭐 김부겸 출마설 송영길 출마설 그런데 저는 두번다100%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1: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나오더라도 그분들은 안 나온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뭐 둘 다.
1: 오, 안 나온다고 보시는군요.
0: 김부겸 선배는 사실은 정치를 떠났다가 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대구시장 도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현실 정치에 이렇게 나서고 뭐 이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딱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나자마자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갈 뿐이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득표할 수 있는 부분이 정청래를 과거에 찍었던 권리당원도 있고 그다음에 반정청래도 있고 그런데 이두 가지를 합쳐야 전당대회에 나가서 뭐 이렇게 승산을 점쳐볼 수 있는 건데 한쪽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 비판했을 때 안 나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1: 수석님 뵈면은 요저두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청와대에 이제 계셨었고 워낙 국회에서도 전략가로 이름이 높으셨었는데 그 대통령 유럽 나가셨을 때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 안 부르고 김민석 총리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이 정청래 당신은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지 마. 이번은 김민석이야.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 해석 맞아요? 기획된 거라고 봐야 돼요?
0: 뭐 저는 뭐그뭐 정밀한 기획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게 뭐 패싱은 아니고 블로킹을 한 거는 맞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1: 맞습니다.
0: 뭐 이유가 뭐아뭐 투표용지 사태로 뭐 복잡하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하여튼 오지 말라고 벽을 친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획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못 오게
1: 그런 시그널을 주기
0: 패싱은
1: 위해서,
0: 아니고 벽을 쳤다 이거죠.
1: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신호를 주고 싶어 했다라고 해석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0: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선은 정청래 대표가 올 필요 없다. 여기에 더 방점이 간거 아닌가 싶어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뭐 이미 더 이상 어떤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 또 대통령의 호감 이런 것들이 뭐 기자회견에서 뭐 표현이 됐지만 더 이상의 표현이 없죠. 그리고 이미 뭐 국민도 알고 당원도 다 아는 거고요.
1: 그렇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정청래 대표가 민심은 영원하고 권력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한 얘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청와대의 내부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짜 부글부글하고 그냥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게 분기탱천 뭐 이런 분위기일까요?
0: 보통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할수 있는 얘기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저 정도 표현이면 그게 의도했든 안 했든 뭐 실수든 부글부글하죠. 근데 지금은 뭐 부글부글 단계가 아니고 이미 부글부글은 뭐 그전에 했고
1: 넘쳤어요?
0: 지금은 이제 비등점을 넘어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끌어서 기화되는 단계죠.
1: 그러면은 출마를 못하도록 계속 그럼 그런 신호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제 의총에서 그냥 의원들이 불출마해라, 막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형식이 될까요?
0: 저는 이제 의원들이 나오지 말아라, 사퇴해라 이 얘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은 뭐 이미 했고, 근데 정청래 대표의 이제 고민의 시간이 이제 비로소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임 도전에서 이긴다는 전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 정청래 대표의 고민이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소위 명청대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전당대회를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겠느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당을 위하고 또 정권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파열음을 질수 있는 상황에서 감내하고 가겠느냐. 그래서 정청래의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봐요.
1: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0: 예.
1: 대통령이 귀국하면 좀 만나서 상의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뭐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0: 저는 뭐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근데 뭐 스스로 이제 좀어 이제 일종의 이제 꿈에서 이제 지방선거 딱 끝나고 뭐 하루 이틀 3일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차기 당대표 조사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꿈에서 현실로 이제 들어가는
1: 힘이 쫙
0: 그런
1: 빠지겠죠.
0: 단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1: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때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 좀 잘못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유세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0: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요. 우선 뭐 정책내 동선 왜 전북을 그렇게 많이 갔느냐.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소홀하고 뭐 그런 지적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선거에서 우선 당에서 대표 정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1: 그게 없었어요?
0: 그럼 과거에 2010년 민주당이 처음 지방선거 승리했을 때 무상급식, 그다음에 그 이후로 산모 일박, 무상급식, 무상보육, 뭐 무상의료는 아니지만 하여튼 무상으로 명칭을 해서 무상의료 플러스 반값 등록금. 그래서 MB 대통령이 무상보육 택도 없다,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여론이
1: 맞아요.
0: 무상보육 이거 필요해 하니까 MB 대통령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받은 거예요. 이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당이 내놔야 될 이제 대표 정책들이거든요. 이번에 정책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전략이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절박함이 안 보였어요.
1: 그거는 국민의힘이 장동윤 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난히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한 아니함?
0: 그런 게 있었죠.
1: 네.
0: 그리고 그것을 연임을 전제로 한 정책내 대표가 지선을 치른 것이 아니고 전당대회 연임 행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좀 오해할 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1: 네.
0: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가 다 없었던 선거는
1: 네.
0: 뭐 찾아보기 어려워요.
1: 그럼 왜 그랬을까요? 참 그 점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0: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1: 그 차기 이번 지도부 구성 당대표 그럼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물로 봤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0: 여당은 그렇죠.
1: 그렇죠.
0: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당대표면은
1: 네.
0: 이해찬,
1: 네.
0: 그다음에 이낙연.
1: 네.
0: 이해찬 대표는 당에 뭐 그야말로 총선 공천 다 하고 그러면서도 대통령하고 조율하고 또 청와대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을 아주 원만하게 했어요. 주도권을 가지면서도.
1: 네.
0: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 막판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사면
1: 네.
0: 이것을 대통령 만나고 이낙연 당시 대표가 오바해서 좀 말씀을 하셨죠.
1: 네.
0: 그거 하나 빼고는 이렇게 삐걱거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당의 당대표는
1: 네.
0: 그럴 수밖에 없죠.
1: 네.
0: 그래서 이게 뭐 당청 일체라는 거 아니에요? 당청이 엇박자가 나거나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그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당청이 조율하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네가 달라요. 청와대하고
1: 네.
0: 당하고는. 그런데 그것을 잘 조율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네. 역대 여당 대표 중에 이렇게 조금 엇박자가 나거나 이런 것은 그것도 짧은 시간에
1: 네.
0: 그것도 정권 초기에
1: 네.
0: 이런 거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1: 네.
0: 그래서 차기 당대표도 첫 번째가 대통령의 성공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 그러니까 당연히 당청 또 대통령과의 관계
1: 네.
0: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1: 알겠습니다. 수석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민주당 상황이 좀 정리되면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여러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나중에도
0: 네.
1: 한번 나와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는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간 STI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 전국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이번 주말이나 15일까지는 이란과 종전 양해 각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 미국은 이란이 무기한 핵 포기를 약속했다며 약속 이행에 따라 단계적인 경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양해각서 서명식 전망을 새로 내놨죠.
5: 네, 이번 주말이나 15일 월요일 안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먼저 이란 외무장관이 종전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반겼습니다. 어제도 문서 최종 작업이 곧 마무리해야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6: And we're going to be subject to finalization of documents. We should get done over the next few days. Probably have a signing maybe in Europe. And it's a great thing.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양해각서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오늘 돌연 이란을 맹비난했는데요.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이란이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면서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매체들이 양해각서 서명 직후에 동결자금 일부가 해제될 거라고 보도하자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비난한 겁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도 X에 올린 글에서 잠재적 합의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많다면서 이란이 합의에 서명한다고 해서 자금이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미국과 동맹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란이 의무를 다하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3: 네, 미국은 이란이 무기한 핵포기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고요?
5: 네, 오늘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시설 폐쇄, 핵물질 폐기와 반출에 동의했다고 밝힌 겁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이 핵무기를 무기한으로 개발하거나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핵무기 금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뤘다고 강조했죠.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6: We have a deal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which was the whole purpose of what we had to go through to get.
5: 이와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등 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면 동결 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 뒤 60일 동안에는 농축우라늄을 파괴하고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술적 협상이 시작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양해각서 서명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개방되고 미국도 이란의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와의 평화협정도 포함이 됐고요. 이란은 친이란 무장단체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동의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번 종전 양해각서가 성과 기반 합의로 초안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4: 네, 그런데 이란은 잠정 합의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핵 협상을 안 하겠다고 밝혔죠.
5: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은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전 이란 국영 TV 프로그램에서 아라그치 장관은 농축 우라늄 처리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외 반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전 양해각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해각서 승인에 대해 내부 조율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7: 마 파레갓 라포비하고 تهدیدها و ادعاهای طرف مقابل متمرکز هستیم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انجام میدیم
5: 이란 파르스 통신은 양해각서 서명식이 일요일 제네바에서 열린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이 총리로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란의 핵에 맞서서 30년 이상 싸워왔다면서 이런 투쟁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을 파괴할 핵무기를 손에 넣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도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기 위한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할 거라면서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관련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전쟁 계속을 주장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과연 종전선언을 순순히 받아들일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트럼프의 발표에 깜짝 놀랐다. 미 CNN 방송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소식에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하다 발표 내용을 듣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사실상 협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사실도 합의 승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네타냐후가 협상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안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고 이스라엘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후 성명을 통해 최종 합의에 주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묘한 뒤끝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번 합의에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습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6: It's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You're not saying that part of the world ceasefires when you're shooting in a more moderate manner. A ceasefire there is much different than a ceasefir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8: 지난 4월 휴전 합의 이후에도 헤즈볼라를 핑계로 여전히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9: במידה שמשטר הטרור יעשה את הטעות ויחזור לתקוף אותנו, נגיב בעוצמה. כי לישראל יש זכות מלאה.
8: 이에 따라 오는 가을 총선을 앞두고 전쟁 상황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종전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폐기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한 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을 99.99% 수준으로 집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성과 상여금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3억 479만 7천 원 가운데 천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원 성과급으로 집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예산 집행이었느냐는 YTN 질의에 내부 방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해 선관위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 징계가 이뤄진 건 시도 선관위 소속 1급, 중앙 선관위 소속 2급 공무원 등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년 전 총선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에 그쳤고 틀린 개표 결과는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1: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 착오 입력이 알려진 다음 날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에 모든 선거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으라고 말했습니다.
12: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 문제입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11: 이번 사태에 대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측은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2024년 22대 총선 당시에도 경기 수원정 선거구에서 유효표 2,200여 표가 무더기로 무효표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3: 선거는 4월 10일이었고 그거는 6월 중순께 그들이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뭐 정정할 게 있다 하면서 왔고 그 사람이 그 세 명이 왔어요. 그래서 네. 득표수가 변경됐다. 근데 우리
11: 선관위 홈페이지엔 여전히 잘못된 수치가 올라와 있는데 선관위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4: 수정해서 당연히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수정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충격적이에요. 예.
11: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재량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경기도 선관위에 재직 중인 7명이 당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전수조사가 도입됐고 이번에 드러난 두 건 모두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혀 추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등 65명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찮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5: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6: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15: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17: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15: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18: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1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에 이어 어제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이재명 대통령이 영빈관 정원으로 걸어 들어오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먼저 손을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때에 이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내각 책임제인 이탈리아에서 국정운영의 실권을 쥔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에선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됐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겁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 계획은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 국방협력 등 여러 분야가 망라돼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고 교류를 늘리는 건 물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공감대 아래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양해각서, MOU 4건도 새로 체결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AI와 생명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제도의 교류 촉진과 협동조합 선도국인 이탈리아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측은 26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위해 공식 환영식에 이어 공식 환송식까지 개최하며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주요 기업인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0: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기술, 인재, 공급망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19: 이 대통령은 오늘은 르네상스 문화중심지인 피렌체를 찾아 양국 간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4: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거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2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역전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점심을 사갖고 돌아왔는데 점심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부르다, 너희가 모르는 뭔가를 내가 먹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아하게 서로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우물가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점심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점심을 안 드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점심을 먹어서 지금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일은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지 건강해질지, 우리가 뭘 먹어야 행복해질지, 우리가 뭘 먹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 찰지,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로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반찬을 더 좋게, 더 좋은 퀄리티의 밥을 먹으면 내가 살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밥심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밥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희들이 이제 먹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냐면 밥 먹을 때도 행복해지지만, 진짜 내 전인이, 나의 영혼 육이 진짜 기쁨에 차고 진짜 배부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배부르다, 행복하다, 그래야 기쁨이 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곤핍한가,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버거운가, 왜 이렇게 삶은 내 삶은 어둡고 힘든가, 왜 내 삶은 우울한가?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워보겠다고 라면 두 개에다 떡볶이에다가 거기다 김밥 잔뜩 말아가지고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세요. 얼굴만 붓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광야로 몰고 가시지 않습니까? 광야에 먹을 게 뭐 있어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죠. 물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떡을, 그 음식을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너희들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맨날 하늘문이 열리고서 그 사막에 밥상이 떡하니 내려오는 겁니다. 맨날 밥상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체험 실습을 40년 동안 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먹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떡 줄게, 내가 밥도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캐비어까지 내가 줄게.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 실습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밥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밥을 먹으려면, 잘 먹으려면 와이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배부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먹어야 될 것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밥 줄게. 내가 떡 줄게. 내가 네가 원하는 그 행복을 줄게. 너는 내가 주는 게 아니면 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40년 동안 체험학습을 한 다음에도,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포도를 하나 따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만 먹었죠?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를 지지고 볶고 또 뭐 어떻게 뭐 깨가지고 뭘 해도 뭐 하여튼 그들이 먹었던 건 만나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 먹어보는 포도를 하나 딱 먹었는데 와,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제 옆에 있는 이 나무가 뭔지 아시죠?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세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열매를 딱 먹는데 야, 이게 씁쓸하면서도 기가 막힌 달콤하고 아주 고소한 맛이 나는 겁니다. 저 끝에 있는 나무는 뭔지 아십니까? 대추 야자 나무예요. 저게 작년에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낑낑대면서 대추 야자 열매를 이스라엘에서 많이 갖고 와서 우리 다 하나씩 나눠서 먹었잖아요, 그죠? 제가 일부러 한번 맛보시라고 갖고 온 건데 얼마나 달아요? 예? 그거 한 3개 이상 못 먹습니다. 너무 달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만나에 대한 기억을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더 맛있고 또 귀한 것을 먹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점점 잊어먹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서 뭘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망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은 창세기부터 끝에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한 장 차이에요, 한 장 차이.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한 장 동안에 400년이 흘러갔어요. 400년이. 이 400년을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영적 암흑기라고 부를까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암흑을 깨고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쳤느냐? 이제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이제 드디어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그들은 정말 이 아모스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 예언대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쓰러지고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그 기갈을 채울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상태가 되었던 이 400년 기간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먹어야 할 우리의 진짜 true food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사탄에게, 광야에 성령이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먹거리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세 가지 시험 중에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시험이 제일 앞에 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시험을 제일 먼저 치르셨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이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먹어야 될 true food가 뭔지를 다시 말씀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신명기 8장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다시 리핏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리핏하십니다. 왜? 새 이스라엘 된 교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먹어야 될 true food가, 진짜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얼마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배고픔 때문에 일으킨 것 같지만, 그게 1차적인 이유 같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구약의 만나 사건의 재현입니다. 구약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밥상을 내려주신 것처럼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의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어야 될 빵은 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먹을 영적 양식이다, 너희의 밥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김치찌개도 나오고 된장찌개도 나오고 스파게티도 나오고 스테이크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 육신을 위해서 그 음식들을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것을 추구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한 가지의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을,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점심을 사갖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나 이미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밥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내 밥이야, 내가 먹을 영적 밥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이 밥이라는 것, 이 양식이라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도 먹어야 될 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케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달아버리고 그래서 나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달려오셔가지고 죄인 된 한 영혼을 만났어요.

나 지금 배불러. 내 양식은 너희들이 모르는 이 양식이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델백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리 고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글을 우리 리 고렌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셨다. 아내 케인은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아버님 지금 뭘 하려고 그러세요? 뭘 원하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힘들게 입술을 떼셨다. Save one more for Christ. Save one more for Christ.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그는 병상에서 이 말을 수백 번이나 되뇌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 Save one more for Christ.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다.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더니 축복하시듯이 말씀하셨다. Rick,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그 순간 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 바로 영혼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주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인물들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 고렌 목사님의 삶의 주제가 되었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육신이 편하듯이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난주간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월요일부터 월요병을 극복하면서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가서 정말 운전하기 싫지만 운전대를 잡고 그리고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데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영의 양식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육신의 양식도 책임질게.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밥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또 먹고 점심 먹고 또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의 양식은 영원히 남는 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우리 눈과 예수님의 눈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시기가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4월에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달 뒤에 지나면 그때 너희가 추수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미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락이 벼가 벌써 익어서 쓰러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움직여라. 속히 추수해라. 빨리 움직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전도지 한 장 준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도 그 추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숟가락 얻는다. 그죠? 나는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 작업해 놓으시고 다 했는데, 내가 전해진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내가 전한 한마디의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숟가락 얻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복을, 같은 은혜를 나누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복, 그런 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짜로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얻는 복, 전도가 바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주님의 기쁨에, 추수의 결실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가장 비루했던 삶, 가장 보잘것없는 삶, 정말 누가 봐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수가성에서 전하게 되니까 수가성 전체가, 그 시티 전체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상처받고 버려진 그런 영혼이더라도 예수를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은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육신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내가 살려내는 것도 얼마나 멋진 일이고 영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갈 바로 그 인생을 내가 영원한 기쁨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이 정말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이 증언을 함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려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 한국에 로또가 처음 들어갔을 때그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 역전은요,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생 역전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성공하는 겁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고, 개천에서 용되는 것, 이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돈으로 되는 부자,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통해서 부자 되는 거, 돈을 통해서 인생 역전하려는 거,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한 겁니다. 늘 걱정되는 거예요.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늘 피곤한 거예요. 늘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불나방처럼 사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몇푼 돈을 건지려고 그막 불이 막 타가지고 막 뜨겁게 있는데 그 금고 그거 건져내려고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가서 목숨 거는,

0: 불나방 같이 똑같이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내 인생 역전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려는 사람이 바로 불나방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죽음. 그래서 이 세상의 음식을, 양식을 쫓지 말라고, 저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쫓아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라고. 그리고 네가 인생 역전하고 싶느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반드시 너의 아팠던 과거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영광의 상처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V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피나스, 비느하스, 의로운 분노, 열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피나스, 우리 민수기 25장 11절, 12절, 13절까지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뭔 내용일까요? 앞에 1절부터 안 읽었어요. 그죠? 그거 뭐 어저께 읽으셨죠? 네. 뭐냐? 안 읽으신 분 계세요? 네. 아,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긴 스토리 짧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뭐 했었어요? 어저께까지? 발락이었잖아요. 발락과 우리 다음 주가 우리 더블 포션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더블 포션이라고 한다 치면 발락과 피나스가 더블 포션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발락을 왜 굳이 얘기했냐? 피나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발락을 이야기한 거예요. 발락가 있어야 피나스가 있어요. 피나스가 있기 위해서 발락가 있는 거예요. 발락을 모르면 피나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기도 하지만 중간에 싹 없어도 또 이해가 되는 이렇게 뚝 넘어서 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발락과 피나스는 하나 뚝 떼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발락과 발람을 끄집어내고 막 발견하고 그거 했어요. 그죠? 해야지 된다니까요. 해야지 피나스가 나와요. 여러분 안에 발락과 발람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발견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는 것보다 더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락과 발람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피나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발락과 발람만 있어요? 피나스는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 피나스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활성화라는 말 아시죠?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더 시켜야 돼요. 어떻게? 발락과 발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죽여야 되고요. 죽일수록 뭐가 올라와요? 피나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라크는 두려워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저 강함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의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저주하게 해요. 근데 발람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허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발람은 그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나귀 사건부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잖아. 뭘 알아요? 이 발람이 아주 영적인 존재라는 거 얘기했죠. 아주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잠자면서도 다 하나님하고 얘기한대요.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있대요. 다 읽으셨죠? 주중에. 근데요, 알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발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꾀를 내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해요? 죄짓게 하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음행이다. 그것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늘 피나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인 거예요. 그죠? 의로운 분노. 사실요, 지금 피나스가 모세의 가장 큰 리더 모세에게 가서 저기 아론에게 가서 저기 제가 저들을요 창으로 그냥 팍 찍어 죽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원래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인죄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시므리잖아요. 시므리는 어느 지파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 볼게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여기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그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해서 그들을 한창에 그냥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주세요?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대요. 자, 13절은 뭐예요? 영존하는 영원한 너의 밑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니 너 자손을 위해 속죄했다. 너 13절 너의 뒤를 이을 그의 씨, 너 뒤에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자,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누구?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을까? 우리에게도 있을까? 우리도 그 언약을 받았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어떤 성향이 있어요?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열받지 않으십니까? 요즘 말로 막 뚝뚝 열린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동성 결혼을 하는데 막 목사가 주례를 해. 미쳤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그런 교단 있어. 아 나는 교단 나오면 뭐 이제 뭐 저기 뭐지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교단 나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니 뭐니 건물이니 다 교단에다가 주고 나와야 돼.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와야 돼. 그렇다고 나는 이 건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런 교단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오, 저 큰 교회 와 진짜 존경.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모르세요? 뭔지?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12절에 말씀하신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샬롬의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서 자꾸. 네. 자, 볼게요. 샬롬은요. 9절, 아까 9절 안 읽었어요. 9절에 그 죽은 사람들 숫자가 나와요. 24,000. 재앙으로 죽었다. 연병으로 죽었다. 그렇게요. 연병으로 죽었다. 죄송해요. 연병. 전염병이에요. 그걸 앞에 전자를 쓰면 조금 나아지죠. 전염병.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 히브리어는 마게파예요. 예. 지금 전염병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전염병, 연병, 24,000명이 죽었는데 계속 비느하스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죽어나간다니까요. 계속 죽어나간다고요. 그거를 멈추게 한 자가 바로 지금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비느하스예요. 사람은요. 아,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뭘로 되어져 있어요? 영, 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뭐와 뭐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네. 영과 육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음이에요. 영과 혼이, 혼은 어느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과 혼은. 오, 혼은 내 영역인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죠?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육은요, 이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자, 죽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죠? 왜? 영과 중간, 혼은 중간이니까 우리 이거 싹 빼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요 죄송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니까 여기 앉아계시죠.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은 저를 못 쳐다본다니까요. 근데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여기 안 계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요 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내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아멘. 그 빛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육의 빛도 빛이거든요. 막 빛 한다니까요. 나에게도 빛이 있어. 왜냐하면요, 나의 의가 있잖아요. 그것도 빛이에요. 하나님의 의 있죠?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빛이라니까요. 어둠의 빛이에요. 그거는요, 그것으로 사는 자는 죽은 자다라 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기 지금 오늘 샬롬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샬롬, 평강.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의 천사로부터의 자유함이다. 다시 얘기할까요? 죽음의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물질 없어지는 거 뭐 괜찮아요. 또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 뭐 괜찮아요. 좀 아픈 거 괜찮고요. 자녀들이 좀 저기 뭐 잘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와 뭐의 분리예요. 영과 육의 분리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분리되어져서 볼 수 없어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샬롬 옆에 샬롬 해주세요. 샬롬, 샬롬, 샬롬이 임할지어다. 샬롬, 샬롬.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샬롬 샬롬 하잖아요. 그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거 선포해요. 그냥 많이 마음 편히, 육신이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샬롬 샬롬,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 샬롬 샬롬.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오늘 샬롬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샬롬의 언약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에 지금 아까 전염병 얘기했죠. 염병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병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새롭게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염병,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가장 최근에 제일 저기 했던 게 코로나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분이 딱 왔어. 모르고 왔어. 근데 어떤 분은 저만큼 떨어져 있었는데도 걸려. 근데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안 걸려. 안 걸렸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면역체계. 면역체계라니까요. 그분 옆에 있었던 분, 이분은 면역이,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면역체계가 아주 강했어요.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저분은 약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자, 병이라고 하는 게요, 육신의 병, 지금 코로나 육신의 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병이 없을까요? 영적인 면역체계가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으로 옆에서 엄청난 병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역체계가 강건한 사람은 그 옆에 가서 쓸고 닦고 빨아주고 진짜 울어주고 껴안고 있어도 절대 그 병 걸리지 않아요.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 병 걸렸대.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까이 가지 말자. 그런 사람 병 걸려요.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면역체계예요. 지금 2만 4천 명이 25장 9절에 보면 20만 4천 명이 죽었다. 비나스가 그걸 막아섰다. 육신의 병을 죽음을 막아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거 육신의 질병을 막아선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막아서신 거예요. 면역체계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그러면요, 병 걸리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비춰짐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망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불멸이라는 거 있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불멸이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세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 어때요? 나하고 관계 있어야죠. 나는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피나스에서 평화의 언약이에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막 하다가 저 혼자 막 흥분했어요. 아, 이거 오늘은 이번에는 이거다 이거. 있죠? 우리 코라우 지나왔어요. 그죠? 광야가 정말 아름답고 쉬기 좋고 이렇게 정말 휴양지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광야는요, 우리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군다니까요. 뜨거운 태양과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저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요. 독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바로 광야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 그 이집트 땅에서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길 지나지 않으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지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독충이 있고 이 악한 영이 득식을득식을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을 가기 위해서예요. 지금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네, 인정해야죠. 어려워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또 인정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을 내 삶 가운데에 훈련의 시간으로 받는다.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것을 이겨나갈 때 주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네, 조금 전에 코라우 지나왔어요. 무리바도 지나왔어요. 그죠? 무리바 사건도 다 지나오고, 막 열 정탐꾼도 있었어요. 막 40년 뭐 이렇게 돈다. 뭐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금방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끄트머리예요. 예. 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그곳에 와 있어요. 마지막 그 지점에 와 있어요. 38년을 지나왔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피나스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장 음행, 가장 악한 죄, 우상숭배. 음행은 우상숭배예요. 육신의 최고족,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게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룬다고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가지고도 아우 진짜 갖고 있는 거 먹는 거 가지고 뭐 맹맹한 이 맛나냐, 뭐 고기도 없다, 뭐 부추도 없다, 별의별 예를 진짜 지사하게. 근데 막판에 이 음행, 우상숭배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다루셔야 돼요. 이거 드러내놓고 다루셔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이거 만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이거 확 다 뒤집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창으로 뚫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말렉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뭐 있잖아요, something, 요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 구하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 그거 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만 구해라 그래요. 아멘. 나만 바라봐라. 바라보는데 저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뭔가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뭔가 안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처음에는요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애들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처음에 애들 다 줄 생각 안 해요. 받을 생각하지. 내가 10개 줘놓고 할머니 그거 하나만 그러면 이래요. 받는 것만 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가 크고 성숙해지면 성장해 가면 아 나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다. 나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거 몰라요? 그러면 가리키잖아요. 아이들이 가리키거든요. 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거 가리키잖아요. 자녀들에게 안 가리키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돼요. 받는 것도 배우지만 주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배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서 나올 정말 그거 있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님이 황금알 낳는 거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뭐 뒤에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 심플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됩니다. 오늘 피나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나스가 내 질투함으로 저가 질투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얘기. 저와 여러분들 뒤에 뭐 인구조사도 있고 딸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뭔가 썸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 간의 사랑 많잖아요. 섬기는 거 많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줬으니 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복받는 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라고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비나스의 가문을 통해서 쫙 제사장 이거 표 나옵니다. 제가 그거까지 준비 못했는데 우리가 우리 역시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역시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제사장은요 비나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막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막 프라우드하고 좋잖아요. 제일 열심으로 섬겨야 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질책 받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시죠? 네. 저기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뭐지 요 밑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네 없죠? 요거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화평 이 나오거든요. 평 샬롬. 네,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과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피나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패션 열정으로 그 저기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화평의 제물로 둘을 하나가 되어 우리 둘이 하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관문,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일까요? 우리 처음에 첫 번째 1차 때 우리 혹시 기억하세요? 인구조사에 60만 3,550명. 우와, 우와. 자, 이번에 2차 때 60만, 네, 맞습니다. 60만, 60만, 얼마가 나올까요? 1,730명. 3,500에서 1,700이니까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 발의 피죠. 거의 같은 같은 숫자가 지금 유지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출애굽 한 그 인원 그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자, 그리고요. 슬로보앗의 딸이 나옵니다. 슬로보앗. 아들이 없자. 자.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뭐냐면 영적인 땅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 맞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영적인 유업을 받지 말아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맞다 그 말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유업도 유업을 그들에게도 주어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업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혈통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왜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바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알고 이전 현재 앞으로 올 세대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민수기 27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나옵니다. 이제 안수할 거예요. 이렇게 딱 안수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어디죠? 어느 산이죠?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봐라 저 땅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네. 반석 두 번 친 거 그거 너 잘못했어. 그래서 못 가. 말은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 거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자가 필요한 거예요. 1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세대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1세대
0: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AM 1650 라디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지금까지 세계영어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강조당한 온갖 현실에서 귀한
5: 누가 나의 참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0: 믿습니다.
5: 나는 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고 있는지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시간은 전통 장례 지도사 조마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6: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7: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못자국, 창자국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 앞에 10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다가 500명 정도를 모아놓고 거기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들려 올라갔다고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 말씀도 그대로 안 믿었어요. 이런 신파 같은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러나 내가 체험하고 내가 주님을 성령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29살 때 완전히 놀래갖고 3년간을 회개했어요. 3년간을. 엎드리기만 하면 아유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착각을 했는데 돌대가리입니다. 자, 어쩜 이렇게 내가 또 내가 7살 때 입교해가지고 21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 이런 바보가 어딨냐.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볼 건 다 받고 성가대도 했고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못 깨달았을까.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내 머리 가지고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김재순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성령이 누구냐고. 나는 성령 얘기 듣지 못했어요. 아주 정통파 장로교만 다녀가지고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들어도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거 다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성령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그래서 김재순 목사님이 부흥강사로 시골교회 오셔갖고 내가 개척하기 전 얘기입니다. 내가 나가서 병고침 받은 그 교회에서 막 부흥하시는데 맨날 성령 얘기하시더니 4월 때 되는 날에 양손 높이 들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외치래요. 그래서 난 또 성격이 내가 이북 사람 기질이 있어 어릴 때 철없을 때 나왔지만은 솔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님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헛믿은 거는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좀 와주세요 그랬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바람소리가 웽.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제가 간증합니다. 근데 바람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회리바람소리 같이 들려요. 윙 이런 소리가 아주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초겨울이었습니다.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넓은 교회당이에요. 새로 졌는데 창문이 열려서 바람이 들어오는가 보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창문이 다 닫혀 있어요. 이상도 해라. 바람도 하나 안 들어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나고 똥물 감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거예요. 윙 그 소리가요. 아주 위험찬 소리예요. 그냥 약간 한 게 회리바람같이 막 무서운 소리인데 윙 들리는데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람소리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왜 그럴까.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제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냐면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깐난애기 때도 안 우는 게 내 특징이었다네. 우는 건 몰랐대. 커서도 안 울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412명이 졸업을 했는데 강단이 떠나가게 다 울었어요. 411명이 울었는데 나만 안 울었으니까. 왜 우냐 나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말요 눈물이 막 줄줄 쏟아지면서 이래요. 내가 말을 해요. 나보고 너 뭐 이렇게 잘났니. 교만하다고 나한테 막 나에게 막 꾸중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러면서 내가 깔본 사람들이 쫙 리스트가 지나가네. 제일 깔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자도 안 붙여 난 속으로 목사. 응? 아유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모자르면은 일반 대학 못 가가지고 날마다 신학대학은 보면은 마이너스 사람이 모자라갖고 마이너스인데 아 저거 일반 대학 못 가니까 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 누굴 제일 깔봤냐면 전도사. 전도사들을 제일 깔본 거요. 얼마나 저거 남편들 소박동인가 보다. 먹고 살 데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뒷살아다니면서 밤낮 가서 신방 가서 얻어먹고 월급 몇 푼 받아먹고 또 내가 학생 쪽이면요.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전부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한참 까불고 다니라고 하이힐 이만한 걸 신고 다니는데 이거는 꼭두기 신 같은 미국 구제품 나와갖고 꼭두기 신발 같은 거 신고 미국에서 난 구제품 오바 입고 이러고 가방 들고 여기다 새카만 치마 저걸 입고서는 머리에 말똥 같은 머리 하나 뒤에다 붙이고 그리고 목사님 가면은 목사님 신방 따라 다니는 거죠. 아유 먹고 살 없으니까는 교회 와가지고 얻어먹고 저러고 다니니 팔자가 더럽게 사나운 여자구나. 이러니까 또 깔보는 거야. 그래서 결혼 전체를 다 깔보는 거지. 그리고 신방 간다고들 쭉 목사님 따라 장로님이 가면서 또 가만히 있나 떠들지. 장로님 어쩌고를 되게 할 짓도 없네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20초씩 다 얻어먹고 다녀. 결혼 다 깔봤어 내가. 8년간을 그랬어요. 교회 리스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뭐 우사람들 막 깔보고 그런 것들이 차례차례 지나가서 얼마나 놀랬는지요 내가. 놀래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밤새고 회개했어요. 붕 강사님은 가보셨는데 몇 사람이 처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더라고요. 밤새고 울고 회개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또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시고 나서 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잠깐 자다가 눈 떠가지고선 성경을 그때서 읽어 이제 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입니다. 그전에는 펴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책도 있나 이거 아무리 무슨 유명하다는 뭐 노벨상 받았다는 그런 그 소설책만 있으면 나는 얼른 사다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말하는 데는 항상 비어 있다고 그죠? 드문드문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읽기가 좋잖아요. 얼른 얼른 넘어가잖아. 이거는 뭐가 꽉꽉 차가지고요. 숨통이 콱 막히네 그냥. 그러니까 5분만 읽어도 이건 많이 읽는 건데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밤다 이렇게 덮어있고 교회 다닐 때도 먼지가 팍 껴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판인데 성경을 다시 펴 들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구구절절이 야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누가 일러주지 않았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엎드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멍충이가 없는 거라 이게. 주여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는데 큰 실수였습니다. 내가 돌대가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하겠다 하고 한 번만 딱 먹으면 1등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산수를 잘 풀었어요. 고등학교 올라서 수학, 그러니까 수학 주인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거는 다 모르지만 어제 공부를 내가 하면은 누구한테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줄로 착각을 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십몇 년을 교회 다니고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엎드려서 돌대가리입니다 하니까 좀 그 다음에 뭐가 또 떠올라. 야, 돌멩이도 나의 제자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 아, 주여. 그럼 내가 돌멩이 같은 인간인데 나를 주님의 제자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뭐가 또 떠오르냐면 호산나 찬송하려고 막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잠잠하라고 좀 그러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소리 안 지르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러셨거든요. 아, 그 말씀이 또 떠오르네. 그 성경은 내가 많이 알았던 거지 안 믿은 거지. 근데 이제 하여 주여 아이 내가 돌멩이 같은 인간인데 나도 좀 떠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멩이 없습니다 하고 하다니까 누가 들으면은 너무 무식하거든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조금 고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내가 속듭니다 돌대가리 속듭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3년간 했어요. 3년간 엎드리기만 하면 나는 속듭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몰랐을까. 그렇게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게 학교에 내가 출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전 같으면 탁 놓고 앉아서 TV나 보든가 하여튼 뭐 다른 책을 읽지만은 그 야산이 있었고 바로 산 있는데 올라가가지고선 나무 밑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그래 기도해준다 그러는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애쓰던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더 난리치고 만날 기도하냐?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기도가 하고 싶으면 못 사는 거라. 기도가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거야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밤새고 혼자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이사야서를 갖다 하룻밤 사이에 다 띄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쫙 읽으면서 보니까 유명한 명작들 내가 읽었던 것들이 전부 여기가 다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재를 뽑아갖고 거기다가 물 좀 타갖고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액기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명작 소설들을 다 남겨버리고 집에는 성경책만 하나 딱 놓았어요.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교재하고 성경책만 딱 놓고 다 책을 남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만능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와달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을 닫아 비를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 850대1로 우상들하고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말로 죽을 사람도 살아요. 엘리사의 기도는 금방 죽은 아들도 살렸고, 아기 못 낳는 여자 아기 낳게 만들었고, 여러분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가 되기 시작됐을 때, 가장 좁은 길로 갔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나는 내 병 때문에 월급 받으면 다 갖다 병원에 갖다 바치고도 못 알아가지고 빚더미 앉아서 밤낮 아주 빚이 항상 안 떠나는 거야. 왜? 약값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영양제 안 맞으면 내가 일을 못하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두 번 받고 나버렸어요. 내가 29살까지 22살 때부터는 29살까지 그동안은 내 몸뚱이가 뭐냐, 한참 청춘을 전부 다 병동이야. 내가 종합병원이야. 그냥 나중에는 어느 병원에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 이게 뭐 이비인후과에 가면 충농축이라고 그러고, 아 무슨 병원마다 가면 병이 다 있어. 그 어딜 갈까? 그런데 그 국민학교도 못 나온 강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낳는다고 그러면 뭐 병원에 하나도 필요 없게? 그리고 소리 빽빽 지르던 내가 강제로 기도 두 번 받고 나서 강제 받았어요. 아, 그리고 그 지독한 위장병 떨어져 버리고 간염이 떨어져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종합병으로 저녁이 되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와갖고 애들 가르치다 말고 직장에서 두드러기가 툭 나오고 또 두드러기 고친다고 또 주사 맞다가 잘못 맞아가 여기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잼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러던 내가 완전히 확 해방이 되고 나니까 돈 쓸 데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야 나는 누가 11조 내라고 그래서 내지 않았어요. 너무 싼 게 11조더라고요. 아니 그래 10분의 1만 내면은 황충이 막아준다고 하니 황충이라는 건 나는 병으로 생각이 되고 하도 아팠으니까 그러면 이거 의료보험 드는 것보다 싸구나.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이 뚝 떨어지면서부터 계속 11조를 내기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설 수 있었던 것은 120성도가 10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하늘 보좌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움직입니다.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겁니다. 슬플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분명히 그 환난이 물러갑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더욱 감사하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기쁜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재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굉장한 관심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마다 수많은 암 환자, 수많은 중풍 환자, 또 여러분 뇌졸중 무슨 또 못 고치는 간질병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치. 의사가 못 고치는 것만 교회에서는 고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허리가 부러져갔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정순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도 아니 60살인데 내가 볼 때 할머니죠. 나는 30대니까 이분이 지하실 속에다가 김치떡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이제요. 김치풀을 내려가다가 매끌매끌 얼은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3층만 내려가면 돼요. 계단이 3개인데 그릇을 들고 내려가다가 쫙 미끄러지면서 나가 넘어지니까 여기가 또 부러졌어요. 여기 좌골인데가 또 부러졌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또 부러져갖고 신경만 안 끊어지고 있다 이거. 아 그러더니 여기에 톡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럼 수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신경까지 건드려버리면 완전히 하체가 마비가 된다 이거. 그래서 손 못 대겠다고 하면서 흉대만 잔뜩 대어갖고 지금 이 1년인가 1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배를 깔고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내가 장희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긴 더군다나 3층입니다. 근데 70평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굉장히 넓었어요. 3층인데 거기를 없다시피 아들 딸들이 업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우라고 그랬죠. 누웠는데 흉대를 딱 끌렀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거짓말 아니야 이만큼 튀어나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사흘 동안 있으면 낫는다. 근데 사흘 동안 더 아플 거다. 왜? 수술하니까. 아, 그렇게 말이 나가요. 근데 이분이요, 오늘 미아리 교회 나가다가 1년째 못 가고 있어. 지금 아프니까 못 갈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말을 믿고서 혁대는 뛰고 올라오지만 맨날 그 높은 그 3층으로 갔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3층 층계를 아들, 딸 도움받아갖고 걸어서 올라오는데 3일 동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된 날 왔는데 다 나버린 거야. 할렐루야. 판판하게 그랬어요. 그 해가 몇 년이냐. 그 해 여기서 오인유 광장에서 대집회가 있어. 100만 성도가 모였어. 아 보니까 이정순 집사가 그때 열렬한 우리 교인 됐는데 이분이 우리 교인보다 한 시간 먼저 가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쫙 자리 깔아놓고 우리 교인들 갈 자리 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보다 더 빨라. 뭐 그런 얘기는 뭐 수없이 많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못 고칠 병도 없고요. 다 고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다 열릴 것인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 달라 하는데 전갈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의 부모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게 비하면 대단히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거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에요. 주실 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구했는데 못 받는 것이 있을까? 뭔가 회개할 게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할 거. 자, 제일 처음에 회개할 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 22살까지 기도응답 한 번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많이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정통으로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 건 그 이후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이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인데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머리로 살지 무슨 하나님 날 도와 내가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고 있는데 하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이게 웅덩이를 파는 사람과 같다. 마른 웅덩이 파는 것 같다. 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거 파는 것 같다.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은 머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물들은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사람을 향해서

귀신이 생기니까요.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만 지나가면요. 하, 거기서 내가 묵념을 하는 거요. 어떤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면, 아,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얼마나 귀한 곳이 있나. 그리고 교회에다가 뭐 바치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교회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경외스럽고, 목사님들이 그전엔 막 허튼 생각을 막 했는데, 이제는, 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뽑아내서 기름 부신 분들이구나. 그때부터 목사님 이름 내가 천사같이 바라봤어요. 자, 오늘, 죄는 뭐가 죄냐? 그것은 이제 처음 제 1차 죄고, 두 번째,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시키는 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옆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딱 퍼져나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참 회개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말씀이 레위기 17장 9절로 10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 나도 내 마음이 참 정직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인지 알았지만은 성령 받고 보니까 아이고 제일 더러운 게 내 마음이구나.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요 코멜리언이라고 하는 그 아주 큰 그 도마뱀이 있어요. 이거 아주 희한한 뱀이래요. 이거는 길에 나가면요 길바닥 흑색하고 똑같이 변해요. 하여튼 나무 꼭대기로 나무 있는 데 가면요 나무 색깔로 변해요. 그때 그 주위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사람들이 못 볼 정도로 노란 바위에 올라가면요 그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아주 징그러운 그런 뱀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사복을 잘 빼입고 교회 가면은 혼자 신사이고 가장 잘 믿는 교인인 척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변하고 저 사람 절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만은 알아봅니다. 우린 모를지라도 오늘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이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각각 그 행실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오늘 뭔가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인내 온행심사를 성령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내가 혹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또 내가 진실되게 마음을 먹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기도응답이 되려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지금까지 세계영광선교회 이명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45-8955 213지역 245-895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와 함께하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장례 플래너 조 마리아입니다. 의학적인 설문조사 발표가 있는데요. 우리 노인 생활을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살으려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웬만한 일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시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을 붙들고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쓸데없는 걱정. 사실 우리는 진지하게 쓸데있는 걱정으로 생각

0: 생각하고 안고 살아가지만 거의 80-90%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정말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지워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 준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혔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런 준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많이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 또 우리가 건강을 노년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 젊었을 때 80대를 위해서 준비를 미리 50년 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병을 얻고 나서 이제 음식도 조심하게 되고 이제 많은 것들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실 때 또 젊으실 때 지금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죽음과 관련된 우리들의 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뵙고 또 여행도 하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 생활을 더 후회 없이 잘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를 하신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도 젊었을 때 미리미리 하듯이 우리의 먼 미래의 죽음 준비도 우리가 젊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리 하신 분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그분들이 잘 그 미리 그런 방향을 잘 알기 때문에 미리 그분들은 삶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많이 성숙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마지막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자녀들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죠. 알지만 또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런 조건들이 따라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한 것은요, 가족 간의 그 관계입니다. 많은 그런 그 마지막 때 그 장례식 때 보면 이런 인간관계를 잘못된 이런 인간관계를 가족 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짐을 지고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이런 사랑하는 이런 관계에도 우리가 스트레스, 먼 미래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미리미리 이런 것을 다 풀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이 다음에 노년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고 꼭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이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이 다음에 먼 훗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굉장히 잘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이 연세가 많이 장수하시는 분 뭐 110살 뭐 이렇게 120살 이렇게 되신 분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요 성품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활발하시고 긍정적이시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나이가 들고 이제 오랫동안 살아가실 때 그 행복한 마음이 오래 잘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요 그냥 툭툭 털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좀 받지 마.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그 관계가 그 이렇게 꼬이면서 서로 이렇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본인, 나 자신, 내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내 자신이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바로 옆에서 앉아가지고 항상 매일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그분이 오해를 이제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억울하니까 억울한 대로 이제 마음에 이제 그거를 꽁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그것을 풀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그게 안 볼 수도 없고 매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집안에서 가족이면 매일 보게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쪽지를 썼습니다.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꽁 해고 풀지 못했던 이런 마음을 풀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제가 제 자신이 답답하지 않고 잘 제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또 그 외국 분이었는데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제가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인 것 같아서 예쁜 카드에다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마음을 풀어야지 제가 숨통이 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쪽지를 바로 읽어보고 저를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고 저도 그분을 꼭 껴안아 주시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게 완전히 해결이 돼서 서로 웃고 떠들고 인사하고 서로 부딪힐 때도 이런 그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것은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이런 그 사랑을 나누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내가 이웃을 또 가족을 가장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또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그 삶의 스토리를 말씀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상처받은 거 마음의 상처가 스트레스가 되고 또 나중에서는 병을 얽게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우리 건강이 정말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 거리적거리는 이런 많은 그런 관계들을 다 스스로 끊어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진작 이렇게 서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할 걸 이러는 분신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용서가 안 돼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절대로 우리가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이런 마음이 모든 것들을 다 해소를 시키고 해결을 해주고 또 우리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못해준 것을 많이 아쉬워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아쉬움과 후회가 많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한인 그 부모님들 특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간이지만은 서로 사랑한다, 고마워 이런 말들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잘 못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해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집에서도 부모님께 사랑받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많은 이런 것들을 사랑을 받고 학교를 가거나 밖에 나가면 이렇게 힘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힘이 튼튼해질 텐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갈 때요 일부러 많이 이렇게 꼭 껴안아주고 잘 갔다 와 또 다 큰 자녀들이라도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그 자녀 사랑은 정말 누구나가 다 정말 이분 그 동물들마저도 그 부모의 사랑 이런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이 정말 대단한데 하물며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자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잘 해주시고 또 풀을 건 풀으시고 또 이런 그 사랑 표현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특히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요 자녀들보다도 이제 그 손자 손녀들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손자 손녀들 이야기 말씀만 나오시면 막 기뻐하시고 그 표정이 많이 달라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랬듯이 이제 우리가 그 자녀분들을 이렇게 기르실 때 많이 바빠서 사랑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못 해준 사랑을 그 사랑을 많이 손자 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은 이제 많이 시간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못 해준 것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제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또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또 이렇게 너무 그냥 오버해서 막 이렇게 버릇없이 길르신다고 또 이런 자녀가 그런 관계 때문에도 또 이렇게 툭탁툭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도 기분 나쁠 때 두번 다시 이제 가나봐라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손자 손녀들 보고 싶어서 금방 또 이제 치사해. 그렇지만 손자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져주는 척하면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제 방문을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특히 먹을 거 많이 못 챙겨주셔서 지금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맛있는 김치라도 또 맛있는 밑반찬이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서 이제 갖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고 이제 그런 거를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대부분 저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밑반찬 많이 만들고 김치 만들고 이럴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건강과 그 행복을 위해서 그 시간에 오히려 친구들과 더 많은 수다를 떤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건강에 좋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서로가 봐도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나이가 들고 이렇게 노년 생활이 되면 이 시간, 많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제 그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버릴 거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어르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파트였습니다. 이렇게 시민 아파트, 방한칸 있는 시민 아파트였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막 이렇게 많은 박스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따리, 물통, 하여튼 고물상처럼 많은 그 짐들이 이렇게 바리바리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거의 이제 90세 거의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요. 평소에는 연세 나이가 90세라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밝고 아주 굉장히 쾌활하셨던 분으로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집을 갔는데 너무나 이 많은 짐들이 있어서 제가 딱그 짐을 보는 순간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많은 짐들이 그분께는 소중하고 중요한 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함께 보관을 하면서 살아오신 거겠죠. 아, 그래서 이제 옷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요, 안 입는 옷들인데 이렇게 보재기에다가 이렇게 안 입는 옷도 싸놓고 또 이렇게 옷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았습니다. 옷장에 가보면 옷장에 꽉 찼고 또 부엌에 가면 부엌에도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음식만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뭐가 이렇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응접실에 가면 이렇게 응접실대로 이제 뭐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그 세 분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일자로 된 소파 하나 있었는데요. 그 소파 나머지 공간 위에는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짐들을 보아왔고요. 예전에는 뭐 한 20년 전에, 오래 전에 이제 또 이분처럼 이제 그분은 주택이었는데 창고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짐들이 꽉꽉 차여 있고요. 또 옷들이 그 랙에 이렇게 옷 거는 그 상점에 가면은 그 이렇게 옷 거는 그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옷이 사실 입지도 않는 그 가격표가 어떤 거는 이렇게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사는 그 병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를 이렇게 있는데도 계속 안 사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샤핑 하시는 그 병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면 내가 그냥 돈 들고 나가서 그냥 아니면 그냥 크레딧이라도 뭐를 이렇게 뭔가를 계속 사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20년 전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도 이제 그 필요 없는 것들을 한번 싹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베이션 아미 같은 데 전화를 해서 그 추락이 와서 그 골동품 이렇게 찬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찬장에다가 예쁜 티컵 같은 거 이렇게 진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그 찬장 같은 거 뭐 이런 그런 좀 덩치가 큰 가구들 또 100년 된 그 이태리 할머니한테 얻었던 이런 커다란 그 축음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도네이션을 해서 empty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이제 새로 누군가가 이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 비웠는데 그때의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그 즐겁고 마음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그 어르신 댁에서 이제 그런 많은 짐이 이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필요 없는 거는 미리미리 이제 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오셔서 와서 내가 썼던 짐이나 내가 필요 없던 이렇게 차곡차곡 했던 짐들을 누군가는 수거를 하면서 그걸 다 이제 밖으로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조금 그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는 이런 준비를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 더 많은 그 소중한 이런 마음 이런 그 뭐가 더 이렇게 중요한 거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기분 좋아지고 또 옷도 필요 없는 거 보따리 많이 이렇게 싸가지고 다 버리면 엄청 마음이 시원하고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아직도 굉장히 버릴 게 많습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많은데요. 하루 날 잡아서 또 또 한번 싹 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많은 것들을 보관하고 갖고 있지만 막상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가지고 가는 거는 그 영원히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묫자리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게 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거를 해놓으신 분들은요, 부수적인 이런 것들도 여러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묘지, 내가 이제 만약에 로즈힐에다가 묘지를 샀다. 그러면 로즈힐에 전화하셔서 더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그린힐에다가 묘지를 사셨으면 그린힐에서 더 추가로 오프닝 앤 클로징 이런 매장 작업비라든가 비석 설치비, 겉관 설치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24시간 우리가 갑자기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어디에서 돌아가셔도 얼른 이렇게 그 전화번호 하나만 있으면 미리 내가 준비해 놓은 곳에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장례식, 삶의 마지막인 그 장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레인지맨이라든가 이런 설계, 이런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그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 어떤 것이 있나, 또 묘지나 납골당을 구입하실 경우에도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가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일시불로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페이먼으로도 하실 수 있고 부담 없이 이런 준비를 해놓는다면은 노년 생활에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그 인간관계, 또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기, 또 마지막 이런 준비 다 해놓기, 그래야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경제적인, 재정적인 손실에서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장례에 관한 이런 비용과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은요, 310-987-0736번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오늘도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독 광부의 아메리칸 성공 이야기인 향기로운 나의 인생을 중심으로 만희복지재단과 한국학원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형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중심 무대가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아내를 만나 사귀면서 그의 검소하면서 전략하는 생활 태도에 처음부터 반했습니다. 어찌나 사치할 줄을 전혀 모르고 돈 쓸 줄도 모르는지 주위에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옷이나 가구를 헐값으로 창고나 주차장에 내다 파는 그라지 세일이 있는데 집사람은 자주 옷이나 구두를 그런 데서 사서 자기는 물론 딸들까지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나 역시 아내의 폰을 따서 중고품을 애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47년간 미국 생활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뭐니뭐니 해도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된 일입니다. 처음에는 13가와 베렌도 만나는 데에 있던 베렌도 한인 침례교회, 현 남가주 새누리교회였으며 다음에는 웨스턴 에비뉴와 12가에 있던 한인 제2감리교회였습니다. 아내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외로운 서독에서 고아 사귀고 또 장례를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신앙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가 정착한 미주 한인사회는 교회가 중심 무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1절과 광복절 기념행사는 물론 거의 모든 한민족 전통문화행사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하여 남가주 지역에는 약 50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개신교인이 67%나 되고 천주교인도 8%에 이를 정도로 크리스천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개신교회 수는 1,300이나 되고 한인 성당도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사회 내에서의 교회 수와 교인 수는 미국 주류 사회의 그것보다 거의 배나 되는 셈입니다. 개신교의 경우 흑인 크리스천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천주교의 경우 멕시칸을 비롯한 히스패닉계가 그렇습니다. 백인의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교인 수가 크게 감소되어 왔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집사람의 들러리가 되어 교회를 따라 다녔습니다. 아내는 자녀 교육을 내세워 철저한 교회 생활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가로서의 명성과 한인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위신이 한인교회도 잘 먹혀들어서인지 나는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교회 생활이 서툴러서 제대로 교인 행사는 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초대형 아파트를 샀다가 바퀴벌레 소동이 벌어지고 큰딸 캐더린이 치욕감에 빠져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서 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껴 그때까지의 생활을 참회하고 신앙을 찾아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큰 딸을 회복시켜 주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나의 결심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거듭 기도하였습니다. 나 역시 모든 것을 바치겠사오니 저희 큰 딸만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마침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윤철주 목사를 찾아가 상의하였습니다. 윤 목사는 그가 대구 동산 간호학교를 다닐 때 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계에서도 명성이 높았습니다. 윤 목사는 제자 중에서도 특히 우리 집사람을 극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똑똑하고 굳센 믿음의 소유자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내에는 캐더린을 위하여 윤 목사가 시키는 대로 선교 활동에 헌신도 하였습니다.
1: 지금까지 마니재단 대표 박형만 장로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요.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백악관은 어제 거대한 옥타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옥타곤, 팔각형 링으로 변신한 백악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80번째 생일을 맞아서 UFC 경기를 개최했기 때문인데요. 이 종합격투기 애호가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신의 생일도 그렇지만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를 겸해서 백악관의 남쪽 잔디밭 사우스론에서 UFC 프리덤 250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4천여 명이 모였고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4명의 UFC 선수들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관중석 1열에 앉아서 경기를 즐겼고요. 네, 이를 두고 마치 검투 시합을 개최했던 로마 제국 황제를 연상시킨다. 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런 비유까지 내놨습니다. 한편 대회 시작 5시간을 앞두고 찾은 백악관 주변 도로는 사방으로 겹겹이 펜스가 설치돼서 통제되고 있었고요. 도심 지하철에서 백악관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로마다 성조기가 펄럭였습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UFC 선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는데요. 날씨도 좀 무더웠지만 경기장 입구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사우스론과 엘립스 공원 모두 입장권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가까이서 직관할 수 있는 특히 그 사우스론 일부 좌석은요. 150만 달러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경기를 관람하는 엘립스 공원 입장권. 네, 무료긴 한데 사전 추첨을 통해서 배포됐다고 하네요. 네, 이럴 때 또 짜라고 나타나는 안표 장사 물론 있었습니다. 경기장 입구 주변에서 엘립스 공원의 무료 입장권을 무려 200달러에 파는 안표상들도 눈에 띄었다고 하네요. 한편 원래 UFC의 팬은 남성이 많겠죠. 네, 75%라고 합니다. 특히 18세에서 44세 남성이 UFC 핵심 소비층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관중 대다수는 이 사이에 있는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무려 테네시주에서 8시간 동안 운전해서 왔다는 샘이라는 남성. UFC는 미식 축구와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육체적이고 그래서 멋지다고 생각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도 레슬링을 했고 세어도 루스벨트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권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유로 UFC 경기를 즐기지 못하는 건 안타깝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를 자기가 싫어한다는 건지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편 메릴랜드주에서 온 크리스는 화끈한 난타전과 시원한 KO승이 쏟아지는 밤이 되길 바란다면서 들뜬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한 청년은 UFC는 원래 모두를 하나로 뭉치게 한다. 그래서 국적, 나이, 인종 상관없이 모두가 경기를 보며 열광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UFC 경기야말로 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로도 제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잔뜩 흥분한 이 UFC 팬들과는 대조적으로 경기장 입구 주변에서는 트럼프의 생일 잔치에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워싱턴의 민주주의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취지의 팻말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UFC 팬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수십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UFC를 좋아한다고 해도 뭐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즐기는 건 오케이. 하지만 이 공공장소인 백악관을 사유화해서 이렇게 대회를 열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한창의 월드컵처럼 스포츠 자체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납세자의 공공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과시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 독립기념 행사를 갖다 붙이는데 사실 아무 관련이 없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6천만 달러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돈은 UFC 관련 단체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7개 이상의 연방기관 소속 수백 명의 직원들이 매일같이 경기장 건설 현장을 감독하는 등 정부에서도 상당한 지원과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이번 경기를 개최한 UFC 모회사 TKO 그룹 홀딩스의 소액 주주가 트럼프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5,000에서 5만 달러의 이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월드 리버 파이낸셜. 이번 행사에 스폰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상금의 일부는 이 업체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자신의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겠다, 서명식을 갖겠다라고 그런 바람을 계속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 비록 어제 서명은 없었지만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양해각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도 일단은 다시 개방된다는 소식이어서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오후 이곳 시각으로 2시 반쯤 트루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협의가 지금 마무리됐다라고요. 카젬 가라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를 통해서요. 미국과의 전쟁과 관련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 역시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도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 이러면서 종전 합의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난 4월 8일 휴전에 합의한 뒤에 약 두 달 동안이나 종전 협상을 이어왔는데 오는 19일 서명식이 있으면 정말 며칠 만인가요? 전쟁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이 전쟁이 막을 내리는 것인가 지켜볼 일이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유럽을 방문을 했고요. 17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이 있기 때문에 19일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이 서명식 참여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합의 직전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겨냥해 베이루트 인근을 공습하면서 협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발끈하면서 모든 당사자는 자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적극적인 협상 타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 종전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역시 조만간 공개될 전망인데요.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계속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또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폐기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대이란 제재 완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수용하지 않는다면 또 미국 측에서는 대응을 달리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와는 별도로 합의 서명 직후부터 그러니까 오는 19일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됩니다.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 역시 해제될 예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라면서요. 동시에 미 해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할 것 역시 승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 남서부 휴양지죠. 에비앙 레뱅에서 G7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이 정상회의 참석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유럽 순방길에 나선 바 있고요. 어제 그 바티칸에서 특별 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관련 소식에서 전해드릴 예정이고 사나이 일본 총리 역시 G7 정상회의 참석자 유럽 순방길에 나섰는데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특별 전선에서 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소식은 오늘 후반부에 한 50분경쯤 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인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루탄, 물대포가 난무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곳 제네바는 유엔 본부가 위치한 곳이고요. 네, 인근에서 특히 어떤 국제적인 행사가 열릴 때는 가끔 이렇게 시위가 여기서 벌어지곤 합니다만 당초 푯말을 들고 구호를 복창하면서 평화롭게 행진하던 시위대였는데요. 자본주의와 강대국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면서 과격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고 경찰을 향해 벽돌과 물병이 날아들고 주차되어 있던 테슬라에 불을 내는가 하면 유엔 건물의 유리창까지 부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결국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응수하면서 평화롭던 제네바 거리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번 G7이 소수에게 집중된 정치, 경제, 권력을 상징한다라면서 특히 부의 불평등 심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테슬라 차량을 태운 이유가 있었죠. 특히 최근에 그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최초로 조만 장자, 트릴리어네어,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트릴리어네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자산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시위자는 G7은 부자들의 모임을 따릅니다 라면서 이 모임이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리라고 냉소했습니다. 이 밖에 시위를 통해서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이스라엘의 살상에 처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명한다,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을 촉구한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은 어릴 때 한두 번 해보셨을까요?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그 장난. 이 장난을 너무 반복하다가 결국 그 집 주인이 참다 못해 아이들을 공격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을 잡아서 집 안으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50대 남성인데요.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채드 라슨이 지난 1일에 이웃집 덤불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난 아이들을 공격한 뒤에 납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습격에 아이 두 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떨어졌고요. 이 가운데 한 명은 도망을 쳤는데 다른 한 명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라슨은 이 아이의 목과 팔을 잡고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도망친 아이의 신고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라스는 체포됐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를 붙잡고 돌을 손에 딱 쥐면서 너를 때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는 물론 그 같은 자신의 행동이 결코 잘한 것은 아니다 인정을 하면서도요.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해할 만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아이들 무리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일이 2주 전부터 매일같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차를 타고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고도 진술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자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사과하러 온 줄 알고 밖으로 나갔는데 아이들은 그를 조롱하고 또다시 달아났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서 집 밖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직접 잡은 것이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혐의가 납치고요. 중범죄 폭행 등 여러 혐의가 있네요. 구금된 상태인데 이런 혐의라면 구형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런 행동에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마음도 살짝 있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또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초인종을 누가 누르고 그게 한 번 두 번 용납이 되면 또 계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한 번쯤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대처 방법도 훨씬 신중하게 현명하게 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요. 네, 월드컵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0: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벤트웨이야!
1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1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2: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48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월드컵은 그래서 경기 일정도 빼곡합니다. 100경기를 훨씬 넘게 치러야 되는 일정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축구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이 꿈같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여러 조에서 흥미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뭐 이길 팀이 이겼고 네덜란드와 일본이 맞붙었는데요. 일본이 사실은 약간

승을 했고요. 이외에 또 압승한 팀이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예, 독일이 뭐 예전 같진 않아 해도 웬만하면 이기거나 그럴 텐데 특히 이 골 득실차가 무려 6골입니다. 7-1로 이겼거든요. 어떤 나라를 상대했길래 이렇게 큰 차이로 이겼을까? 자, 여기서 오늘 월드컵에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퀴라소우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단순히 축구 팬들을 넘어서 퀴라소우라는 나라가 있었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진 섬나라인데요. 오늘 퀴라소우에 대한 얘기만 들으셔도 뭐 월드컵을 통해서 또 하나 괜찮은 정보를 얻는 셈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베네수엘라 북쪽 해안에서 약 65km 떨어진 카리브해 남부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이웃섬은 아루바가 있고요. 보네르가 있습니다. 또 이 앞글자를 따서 아루바 A, 보네르 B, 그리고 퀴라소 C, ABC 제도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자, 면적이 제주도의 4분의 1 크기입니다. 정말 작죠? 인구는 약 16만 명 정도 아담한 국가입니다. 자, 퀴라소는 독립된 주권 국가가 아니고요. 네덜란드 왕국을 구성하는 4개의 구성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본국이 있고 아루바, 신트마르턴, 그리고 퀴라소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0년에 네덜란드령 안틸레스가 해체되면서 외교와 국방은 네덜란드가 책임지고 내정은 완벽히 스스로 처리하는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스포츠 무대에서는 별도의 국가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수백 년 동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그래서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 문화가 융합된 아주 독특한 문화를 지녔습니다. 퀴라소의 공식 언어는 네덜란드어, 그리고 파피아멘토어라고 합니다. 파피아멘토어는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그리고 서아프리카어가 뒤섞인 독특한 크레올 언어입니다. 네, 이런 지배를 쭉 받다 보니까 언어도 뒤섞여서 또 하나의 새로운 언어가 탄생한 셈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도 빌렘스타트. 이 지역은요, 카리브해의 푸른 바다 앞에 네덜란드 풍의 알록달록한 파스텔톤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하고요. 그래서 카리브해의 작은 암스텔담이다 이런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자치권을 갖고 있어서 스포츠 대항전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구 16만 명, 소국인 퀴라소가 월드컵 본선에 어떻게 이름을 올렸을까? 네덜란드 커넥션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 선수들의 힘으로 이렇게 본선 무대까지 올랐는데요. 자국 리그 기반 자체는 아주 약합니다. 대신 네덜란드 리그나 또 유럽 전역에서 활약하는 퀴라소계 네덜란드 이중 국적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대표팀에 합류시켰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그래서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타히트 총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고요. 버밍엄 시티의 주전인 미드필더 주니뉴 바쿠나 같은 유럽 수준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자, 여기에 명장들도 또 중요하잖아요.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때 이 퀴라소 대표팀의 기술 고문을 맡았다고 하고요. 현재는 네덜란드 축구의 베테랑 감독인 딕 아드보카트. 이 사람 역시 네, 맞습니다. 한국과 인연이 있죠. 전 한국 대표팀 감독 아드보카트 감독이 사령탑을 맡아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남미 앞바다에 있는 네덜란드령 섬나라, 탄탄한 유로파 이중국적 선수들과 베테랑 감독의 조직력을 앞세워서 사상 처음으로 북중미 예선을 뚫고 월드컵에 데뷔했습니다. 카리브해의 돌풍이 될 퀴라소. 하지만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 또 전차군단 독일이 워낙 강한 것도 있고요. 조금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아, 그러나 예, 휴스턴 경기장이었는데요. 휴스턴에서 펼쳐진 이 경기. 순간적으로나마 그 퀴라소의 파란색 셔츠를 입은 많은 관중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퀴라소가 전반전을 1-1로 만들었고요. 그 1-1로 만드는 역사적인 월드컵 통산 첫 골을 터뜨린 순간 퀴라소 팬들은 뭐 우승이라도 한 듯 정말 웃음에 이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네, 48개국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참여한 이번 월드컵. 그래서 모든 경기를 다 챙겨볼 수도 없고, 또 뭐,

0: 응원하는 것도 한국 응원하기도 바쁜데요. 하지만 우연히 이 카리브해 섬나라인 퀴라스의 경기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함께 찍은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갑자기 자신의 SNS에 올려서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오후 12시 45분 이란과의 합의가 14일 서명될 예정이다라는 메시지를 올린 뒤에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1시 53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걸으면서 찍었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첫 북미 정상회담 때양 정상이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단 이란과의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북 외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함께 북한을 비핵화한다라는 목표를 확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한 차례의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어제 방송된 CBS 뉴스 인터뷰에서 2028년 대선 공화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 그때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나는 2029년 1월 20일까지 부통령을 맡게 된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미래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형편없는 부통령이 될 수는 없다라며 지금 좋은 일을 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진행자가 그래도 출마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 있는 게 아닙니까라며 재차 묻자 웃으면서 아직은 너무 이르다라며 언젠가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약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체코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7: 수영도?
5: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유럽 순방 중이죠. 곧 프랑스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참석차 일찌감치 나섰습니다. 한편 어제요, 바티칸을 공식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성바오로 대성전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또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한 어제 미사의 특별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얘기, 평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흡수통일이나 일방적인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임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꾸준한 대화 의지 등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평신도의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를 시작해서 그 혹독한 박해를 견뎌낸 한국 캐톨릭. 한국 사회가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마다 인간의 존엄과 평화, 연대의 가치를 지켜온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에 대해서 국경과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우정을 나누고 평화와 연대 가치를 배우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철조망 전선 국경의 제약을 넘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이 대회를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바티칸 방문에 대해서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요.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각국 정상들은 이렇게 바티칸 교황청을 찾아서 교황과 면담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외교 관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티칸 안팎의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참석해서 정상 자격으로 공식 특별 연설을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정상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탈리아에 온 김에 바티칸에 들러서 교황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들의 행보라면 이번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 나라의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 캐톨릭의 중심지에서 직접 발표하십시오.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는 것. 바티칸 측에 상당한 배려와 또 특수한 외교적 목적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배경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교황청 자체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남북분단과 한반도 평화 이슈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번 미사와 연설 역시 그래서 평화와 연대를 주제로 특별히 기획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꼽자면 유흥식 추기경의 존재입니다. 네,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그러니까 교황청 내 서열 최고위직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 된 유흥식 추기경, 이번에 직접 집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교황청 핵심부에 한국인 추기경이 포진해 있는 외교적 영향력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반적인 정상 방문일 경우에 기본 일정은 교황국 면담 그리고 국무원장 접견 정도 2, 30분이면 끝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대화 및 기념품 교환이 있는 정도인데요. 이것도 역시 서면 브리핑만 공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격은 의례적인 외교 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이번 이재명 대통령 방문에서는 교황 면담은 물론이고 대형 성단에서 특별 연설을 공식 포함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 역시 수많은 청중과 캐톨릭 관계자 앞에서 직접 육성 연설을 했고요. 따라서 성격 역시 의례적인 게 아니라 특정 주제를 위한 단독 특별 미사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혹시 넷플릭스에서 참교육 이 드라마 보셨어요?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근데 며칠 사이에 정말 뭐 한국 사람들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이 모였습니다. 현재 1위에 올라 있고요. 왜 이걸 한국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꺼냈냐면요. 한국의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이 참교육 드라마에서 교권보호국이 나오잖아요. 이 교권보호국을 정말 신설해보자 이렇게 공개 의제로 제안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점단 조직을 둘지를 두고 교사, 학부모, 도민 등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것입니다. 네, 안 당선인은요. 경기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라면서 찬성도 좋고 반대도 좋고 여러 가지 의견을 기다린다라고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교육을 언급했는데요. 10화까지 다 봤다면서 물론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도 있어서 약간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느끼게 됐고 심각하게 또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학교 공동체 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참교육, 이른바 사이다 전개로 공개 첫 주 넷플릭스 전 세계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다리 떨리기 전, 가슴 떨릴 때 많이 다녀야 된다라고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데요. 자, 가슴이 떨린다는 거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일, 이런 건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넘겨왔는데 어떨 때는 아주 빠르게 뛰거나 또 느리게 뛰거나 참 불규칙하게 뛴다라고 할 때는요. 네, 부정맥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장마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 변화와 함께 어지럼증이나 또 실신,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만약에 동반된다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심장혈관내과 교수는요, 부정맥이 전기 신호를 만들고 전달하는 심장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정상적인 심장은 일정한 전기 신호에 따라 규칙적으로 뛰는 게 맞다. 하지만 부정맥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신호로 맥박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렇게 불규칙해지기 마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상보다 빠르게 뛰는 빈맥. 갑작스런 두근거림이나 가슴 뛰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섬맥이라고 해서요, 심장이 느리게 뛰는데 이때는 특히 어지럽다고 하네요. 피로감, 때로는 실신까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떨리듯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아, 부정맥 중에서 사실 이 심방세동이 가장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생기면 심장 윗부분인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혈액이 정체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혈전, 피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뇌혈관을 막아서 결국 뇌졸중 발생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심방세동이 흔한 부정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슴 떨림은 새로운 한 주에 대한 기대, 설렘으로 인한 것이길 바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이 부정맥과 관련해서 심장 박동 체크 가끔씩은 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M혼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주체자들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열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정례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FOMC 회의는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워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업고 취임하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첫 FOMC 회의부터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와 이를 반영한 인플레이션이 미국 고용시장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 공개도 예정돼 있어 중동 전쟁 이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올해 금리 경로가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도 따져볼 사안입니다. 만약 연준 인사들이 예상하는 올 연말 금리 수준이 현재와 같거나 더 높을 경우 증시와 채권 시장은 재차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 제롬 파월 전 의장 시대 이후 또다시 갈등 관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금값이 4년 만에 약세장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아운스당 4,239.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올해 최저치를 나타낸 뒤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3월 기록한 고점에 비교해서는 20%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실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MOU 서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거의 두 달 사이 가장 큰 일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은 시세 역시 금값과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금값의 방향을 두고 미국 물가 지표와 금리 전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번 중동 사태에서는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크게 부각된 모습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고 금보다 달러와 채권 금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 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최근 한국과 대만을 잇따라 방문하면서도 일본은 찾지를 않자 현재 일본의 IT 업계에서는 불안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이번 젠슨 황의 소위 재팬 패싱이 단순한 일정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혁명 과정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달 초 대만을 방문해서 TSMC와 팍스콘 등 핵심적인 협력사 최고 경영자들과 연쇄회동을 했고 이후 한국으로 이동해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강모 회장, 또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 등 한국 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AI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산업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IT 업계에서는 이번 재팬 패싱의 의미가 단순한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넘어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일본의 기업 구성을 보면 젠슨 황 CEO의 재팬 패싱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젠슨 황이 시간을 쪼개서 일본을 방문해 공동 혁신을 제안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IT 기업이 지금 일본에 얼마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일본의 미래 기업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 표심을 가를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분석한 결과 연방 하원 격전지 69개 선거구 가운데 58%에 달하는 40곳에 데이터 센터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세워지는 이 데이터 센터는 해당 지역의 전기요금 상승, 또 수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섣불리 찬, 반, 찬성 또는 반대를 밝히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기술업계의 로비와 또 이에 반발하는 환경단체의 시위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만일 데이터 센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 즉각 환경단체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AI 데이터 센터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기술업계 로비단체가 지지를 끊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표를 생각하면 데이터 센터를 반대해야 하고 돈을 생각하면 지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 표가 셀지 돈이 셀지 해당 정치인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5: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도 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조금 늦었네요. 그런데 당연히 전용기를 탔겠지 싶지만 이례적으로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영어로 일본 항공이라고 적힌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달 한국 경북 안동 방문 때 타고 온 전용기와는 전혀 다른 비행기입니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는 민간 항공사 전세기 편을 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일왕과 함께 해외 방문 일정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네, 일왕과 다카이치 총리가 어제 나란히 출국했는데 전용기는 바로 일왕 부부가 탑승했습니다. 4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2년 일왕이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기기로 영국에 갈 때 전용기를 타고 갔고 당시 기시다 총리는 전세기로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 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자위대법에는 항공자위대가 운항하는 정부 전용기 탑승에서 일왕과 왕족 등이 총리보다 우선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6월 15일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분단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날이죠.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런 원칙을 비롯한 5개 항에 합의합니다. 6.25 전쟁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던 남북 최고 지도자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정말 큰 깊은 감동을 안겼었더랬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감동의 여운이 26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유명한 선언이 있었던 또 오늘인데요. 1215년 6월 15일 잉글랜드 템스 강변의 러미니드 들판에서 존 왕이 마그나 카르타 옥세를 찍었습니다. 거듭된 실정과 과중한 세금으로 민심을 잃은 왕은 무장한 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됐죠. 교회의 자유, 부당한 구금으로부터의 보호, 신속한 재판, 군주의 자의적 과세에 대한 제한 등을 담은 이 문서에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들여다보면 사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국왕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은 입헌주의와 인권의 머릿돌로 자리 잡고 있고요. 80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도 자유 법치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모닝 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크리에이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Away, 참 작은 마음인데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상대하고 비교했을 때 나 행복한데 라고 느끼는 상대적인 그런 행복함. 날씨를 두고는 네, 캘리포니아주 좋다지만 캘리포니아주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 LA론에 계시는 여러분만큼은 날씨를 가지고 상대적인 행복함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물론 좀 덥다고 느껴지시겠지만은요, 그래도 이곳이 최고라는 거 항상 느끼시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6월 15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란 전쟁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106일 만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한 지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뭐 협상 내용에 따른다면 개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SNS에 글을 올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도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합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중동의 전쟁이 사실상 어제부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양측이 4월 8일 휴전에 들어가면서 협상을 벌인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이란 및 파키스탄 발표에 따르면 종전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로 올린 SNS 글에서 19일 서명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서명식에 참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합의하자 국제사회 역시 일단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이번 평화합의를 중동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이번 새 동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합의로 그동안 막대한 희생을 낸 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 It is much welcomed and finger crossed that it will be also initialized on Friday because everybody needs the Strait of Hormuz to be open and actually this war to stop. So it is much welcomed and we hope that it will last.
4: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발표를 환영한 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6: We will now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to support this agreement and to ensure it turns into a durable, lasting peace.
4: 튀르키예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7: We want this agreement to stick. Because it is in the interests of people in that region to end the military conflict, but it's also in the interests of the entire world.
4: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벤 그르비 국가안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We believe the most
3: rewarding.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와의 전투 종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나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시리아 가자지구의 보안구역에 기한없이 주둔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경과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보안구역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고 테러 전초기지로 사용된 접경마을의 가옥을 포함해 지상, 지하의 모든 테러 기반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안보구역 확보를 이번 전쟁에서 거둔 이스라엘군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현재 가해지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모든 압박에도 우리는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반대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및 고위급 인사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나 역시 어제 피테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이런 뜻을 명확히 밝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 문제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안보구역에서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합의 사실이 발표된 뒤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서명식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하기 전에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서 일단 예비 접촉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오늘 보도한 상태입니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AFP에 미국과 이란 양측이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과 실무회담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 도하에서 별도 회동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전날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 카타르 측 중재자들이 17시간의 집중 협상을 통해 합의를 타결한 뒤 귀국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개시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 협상 이렇게 타결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의 부담을 느꼈던 양국은 우선 종전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이란의 핵 처리 등 민감한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쟁 개시부터 협상 타결까지 주요 일지 한번 정리해봅니다. YTN입니다.
8: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9: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8: 이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이란군 주요 지휘자들이 대거 사망했습니다. 테헤란의 초등학교가 폭격당해 학생과 선생님 등 17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3월 2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어떤 선박도 불태울 거라며 민간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같은 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을 시작했고 3일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6일 미국의 외교시설과 군기지가 위치한 이라크 바그다드 등 걸프 지역으로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가 된 무즈타바 하메네이는 앵커 대독으로 발표한 첫 성명에서 호르무즈 봉쇄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란의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 섬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7일엔 이란 문명 전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4월 8일 미국과 이란은 2주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첫 종전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해상에 대한 역봉쇄를 시작합니다.
9: Right now we have a blockade. They're doing no business. Iran is doing absolutely no business.
8: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5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해방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이란의 반발에 이틀 만에 중단합니다. 지난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양측은 최근에도 제한적인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중재국을 통해 양국으로 가며 마련된 14개 조항을 담은 종전 합의안은 오는 금요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란 관련 소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10: 1250만 불! 1250만 불.
1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주 7일 24시간
11: 3237828600 3237828600.
1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

0: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클레버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2: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3: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망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7: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6: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7: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또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망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6: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망과.

0: 나대설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19일에 서명될 미국과 이란 간의 MOU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라고 이란의 파르스 통신이 방금 전에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정확한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 막바지에 MOU 문안이 수정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가 확고하고 명시적으로 강조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전 초안에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 주권 행사와 이란의 조치를 보장하는 조건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상 서비스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소식통은 주장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 원칙은 합의문 내 다른 조항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된다면서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이 통항료 징수 원칙을 수용한 것이며 단지 이란으로부터 60일간의 유예 상황을 얻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 인식과 대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한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규탄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에 통행료 징수권을 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경우 후퇴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대가 명목의 지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선례를 만들게 된다며 전 세계에는 다른 해협도 많고 매번 통행료를 부과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통행료 부과가 국제해협의 자유항행을 보장한 국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상대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8순 생일에 맞춰 이란과 전쟁을 끝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는 격투기 대회를 열면서 8순 잔치를 어제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 백악관 앞마당에 세워진 대형 격투기 무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백악관 밖에도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쇼까지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명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8순 생일을 위해 기획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선언한 장면도 노골적입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8순 생일인 14일에 맞추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President Donald Trump is now saying that an agreement with Iran is scheduled to be signed on Sunday.
1: 이란 혁명 수비대도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측이 일부러 자정까지 합의를 미뤘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전 선언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안고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트럼프는 이제 본인 치적 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트럼프식 정치 이벤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이어서 앞으로 협상할 이란 비핵화 합의가 11년 전 자신의 행정부가 타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해버린 기존의 이란 핵 합의에 비해서 크게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부 공개된 ABC 방송과 단독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합의도 우리가 처음에 했던 합의와 비교해 뚜렷하게 다르거나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란 이름으로 핵합의를 체결하고 이란이 핵물질과 핵물질 제조 시설을 줄이고 핵 시설을 국제사회 통제하에 두는 대가로 국제사회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란도 핵 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해 왔었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외교가 아닌 무력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전쟁으로 위협이나 폭격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하기도 했다며 합의가 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해도 80, 90%를 해결하고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얻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를 발표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이란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합의가 발표된 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양해각서에 이란과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쁘다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여타 사안에 대한 향후 협상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레이엄 의원은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미국 협상팀의 주장과 다른 것 같아 좀 우려스럽다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두에게 축하를 건네고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핵 합의는 의회 검토와 표결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60일간 이뤄질 이란과 본격적인 핵 협상에서 공화당 강경파를 만족시킬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마이크 펜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걱정되는 건 아니고 나는 그저 이란을 믿지 않을 뿐이다 라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대통령과 참모진은 나쁜 합의보다 합의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0: 도전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쓰고 14명이 전사했고 수백 명이 다쳤으며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고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보다 적게 얻어낸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세스 몰턴 의원은 기본적으로 항복 문서라면서 천억 달러 세금이 투입됐고 미국인 14명이 죽었다며 그러고는 전쟁 이전에 열려있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승리가 될 수 있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종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이제 전후 처리 비용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방위비와 전후 재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1: 106일 만에 총성이 멈추자 곧바로 천문학적인 비용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먼저 걸프 우방국들의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펀드 조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할 당근은 주면서 미국 돈은 쓰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서방 동맹국들을 향한 청구서는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본격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들의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군이 해상 봉쇄를 풀었으니 기뢰를 치우는 위험과 비용은 수혜국들이 나누어서 분담하라는 논리입니다.
2: Sure, there's a really broad spectrum of mine types. They range from things that sit on the seabed right through to things that are attached on a cable and then have a mine on the top that might be driven into by a ship.
1: 이란을 향해선 아예 빼도 박도 못할 역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걸프국들의 전쟁 피해 보상과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이 압류한 이란 계좌에서 강제로 차감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최대 1,200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산을 인질로 잡고 향후 핵 해체 협상까지 쥐고 가겠다는 셈법입니다.
3: Nothing is going to be on the table until we see the Strait of Hormuz open and the Iranians agree that they have to turn over the highly enriched uranium.
1: 미국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중동 평화를 이끈 리더라는 과실만 독차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비용 분담이나 파병 압박이 한국 정부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 역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이란 재건 시장이라는 기회와 기뢰 위험에 따른 단기적 물류 리스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안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와 마사위 제레드 쿠시너로부터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한 이행 계획을 듣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의 MOU 체결과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하면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늘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전장 대비 3.8bp 떨어졌습니다. 연 4.024%를 나타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은 3.7bp 하락한 4.424%, 30년물도 3.1bp 내린 4.924%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지난달 7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단기물이 국채금리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12월까지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약 60%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80%에서 20%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브렌트유가 4% 급락하면서 금리 인상 전망을 키워왔던 인플레이션 상방 압박이 누그러들 것이란 기대가 일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오는 16일과 17일, 내일과 모레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 아래서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합의 발표 직후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 미해결 현안이 남아있어 후속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아직 서명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서명을 19일 스위스에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종전에는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그런데

0: 이란과 전쟁이 끝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이란 사태 해결 이후에는 북미 대화 재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북미 대화 재개지 혹시 북한에도 베네수엘라와 이란과 같은 방식을 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말은 하지 않지만 내심이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별도의 글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과의 종전 국면에서 게시한 사진이다 보니 이제 북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2: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북한과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적을 올렸다라고 보는데요.
1: 김정은과 나는 여전히 잘 통한다는 트럼프 특유의 러브콜로 볼 수 있다는 건데 북미 정상 간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트럼프의 방한과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됐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지난 3월엔 김민석 총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3: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하면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1: 트럼프의 정확한 의중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화 상대방인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함께 산책하던 8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핵 고도화가 진행된 상황인데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김 위원장의 몸값 역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둔 한미에 맞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 미국의 입장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그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외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이 예측 불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아직은 산 넘어 산이란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8: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 장의사.
8: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14: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5: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8: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6: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8: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005 헬스코리아.
17: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18: 김수정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19: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18: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17: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원정 출산 알선 네트워크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 출산 관련 사례가 확인됐으며 최소 6개 업체가 비자 인터뷰 준비부터 미국 내 주거지 마련, 병원 예약, 출산 계획 수립까지 대행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업체들의 활동을 차단하고 일부 관련자들에게는 영구 입국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대규모 비자 사기 사례가 비슷하게 적발됐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은 원정 출산 산업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 시민권 조항을 악용해 성장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8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한인 김명진 씨가 라오스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FBI와 오렌지 카운티 검찰, 산타클라라 검찰은 공동 발표를 통해 김명진 씨가 지난 5월 말 라오스 당국에 의해 체포된 뒤 지난 9일 LA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송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6월 산호세에서 발생한 청부살인사건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부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행 과정에서 범인이 표적을 잘못 확인해 무고한 남성이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김 씨는 또 2018년 9월 웨스트민스터의 CVS 주차장에서 친구인 크리스토퍼 김 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활력을 잃은 도심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과 유동인구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상권 침체와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도시계획 컨설팅 기업 겐슬러가 발표한 2026 시티 펄스 보고서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의 활력도는 세계 주요 75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젠슬러는 전 세계 주요 도시 거주자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각 도시의 활력도와 안전성, 접근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LA는 전체 도시 중 활력도 기준 하위 20위권, 미국 34개 도시 가운데서는 하위 11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뉴욕과 시카고, 호주, 시드니, 중국 상하이 등이 기록한 80% 이상의 활력도 평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활력 있는 도시 핵심 요소로 주거와 오피스, 상업시설의 균형, 보행 친화성,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 유동인구 체류 시간 등등을 꼽았습니다. 단순 방문객 수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머무느냐가 도심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설명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LA 다운타운의 높은 주거비용, 대중교통 연계성 부족 역시 보행인구 체류 시간을 단축시키는 고질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A 타임스 자체 분석에서도 사우스파크와 패션 디스트릭, 센트럴 시티, 피코 유니언 등이 가장 많은 업소 폐업이 발생한 지역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치안 문제 역시 다운타운의 침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치안뿐만인가요? 노숙자 문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사데나시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파사데나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지역 주민들도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있는 올리브영입니다. 한국 최대의 뷰티 전문점 올리브영이 미국 내 2호 매장 오픈했습니다. 올리브영은 쇼핑의 중심지로 불리는 센츄리시티 웨스트필드 매장을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파사데나의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2주 만에 2호점을 오픈한 것입니다. 이 파사데나의 1호점이 들어섰을 당시 4개 블록 길이의 오픈런 대기줄이 생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센츄리시티몰에 개점 전부터 300명가량이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점에 앞서 LA시의원들의 축하 인사도 쭉 이어졌습니다. 1호점인 패세디나 매장은 대형 단독 점포였다면 이번에 문을 연 2호점은 중규모 점포가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태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열리는 K-뷰티 브랜드 믹순의 대규모 팝업 행사에 참여해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환경보호와 보호종류 청년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믹순은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틱톡샵 슈퍼브랜드 데이와 연계한 팝업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행사 기간 동안에 소속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믹순의 비타민C 세럼 제품 패키지에는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속 아티스트의 원화가 적용돼 예술과 기업의 사회 공헌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복회 LA 지회가 LA 한국교육원에서 60 만세 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40여 명이 참석해 60 만세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독립운동사적 의의를 공유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바로 위로 윙 수트를 입은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보고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LA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걸프스트림 제트기 조종사는 공항 착륙 직전 관제탑의 긴박한 목소리로 약 4,000피트 상공에서 윙수트를 입은 누군가 우리 비행기 위를 가로질러 갔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연방항공청은 즉시 인근을 비행하던 다른 여객기 조종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으며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헬기를 급파해 605번 고속도로 서쪽, 105번 고속도로 북쪽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불법 비행자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연방항공청은 관제탑 교신 기록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윙수트 비행자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남부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어젯밤 8시 26분쯤 임페리얼 카운티 캘리파트리아에서 북서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솔터노 남쪽 끝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지난 5월에도 하루 동안 수십 차례의 미소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던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재난당국은 지진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주 정부가 제공하는 지진 대비 가이드를 다운로드해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닉스의 NBA 우승을 축하하던 한 여성의 환호성이 오해를 부르면서 반려견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9시쯤 캐노가 파크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이웃들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여성이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고 53년 만에 NBA 우승을 확정짓자 기쁨의 겨워 소리를 지른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그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흥분한 여성이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이 개가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었고 위협을 느낀 경찰관이 충격을 가하면서 반려견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해버린 이번 사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오늘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조사 결과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산타아나에서 가정불화 끝에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16세 청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한 50대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 아들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칼을 들고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산타아나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집안에서는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안으로 진입했을 때 16세 소년은 여전히 칼을 든 채 대치 중이었고 신고자인 53세 남성은 이미 칼에 찔려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소년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명령했지만 소년이 이에 불응하고 저항하자 결국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을 당한 소년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장에서는 소년이 소지하고 있던 칼과 다른 무기들이 함께 회수됐습니다. 칼에 찔린 50대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소년의 어머니 역시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코이마 지역의 5번 고속도로에서 어제 새벽 차량 두 대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40분쯤 5번 고속도로 북쪽 방향 테라벨라 스트리트 인근 구간에서 차량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아직 사망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고 차량의 운전자 외에 다른 동승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두 차량이 충돌하게 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팜스 지역에서 차량 두 대가 정면 충돌해 구조자가 차량에 갇히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8시 반쯤 팜스 지역의 사우스 틸든 에비뉴 인근에서 차량 두 대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차량 내부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돼 있던 탑승자 한 명을 장비를 동원해 극적으로 구조해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두 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이들의 정확한 부상 정도와 현재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차량이 충돌하게 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리토스의 한 유명 패스트푸드점 매장 앞에서 15세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4시쯤 세리토스 그리들리 로드에 있는 치필레 매장 앞 광장에서 올해 15살인 다넬 DJ 존스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목격자들과 유족에 따르면 숨진 존스는 당시 친구와 함께 있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발사한 총탄에 맞은 뒤 인근 쇼핑몰 쪽으로 도망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스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을 가한 용의자 역시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두 사람이 원래 알던 사이였는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의자의 신원이나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렌지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이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10시 반쯤 오렌지시 사우스 패션파크 스트리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패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오렌지시에 거주하는 올해 28살이 아브라한 페레스는 싸움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차량을 몰고 돌아온 뒤 아파트 단지 앞마당으로 돌진해 한 남성을 향해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량에 치인 남성은 온몸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페레스는 경찰에 체포돼 살인 혐의로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조사 당국은 아직 이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또 처음에 왜 싸움이 시작됐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으며 유족 통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숨진 남성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은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종합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인공지능 챗봇 라서에게 문의하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산타크루즈 카운티 한 해변에서 기습적인 높은 파도에 휩쓸린 20대 여성 2명 중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타크루즈 펜서 해변에서 여성 2명이 바다로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주 소방구조대와 주립공원 구조요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구조대원 8명이 거센 파도 속에 투입돼 두 여성을 극적으로 물 밖으로 끌어올린 뒤 각각 헬기와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이 중 한 명은 결국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위독한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변의 좁은 바위 틈새, 이른바 키홀 지역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밀려든 파도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최근 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폭풍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들고 있다며 특히 만조 때 고립되기 쉬운 해안가 절벽이나 바위 주변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는 라구나 해변에서도 일가족 3명이 파도에 휩쓸려 5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위험한 해상 조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9: 용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9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0: 모닝 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내년에 예정된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고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단독으로 30여 분간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는 상황이 어렵지만 대화와 화해,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고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의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서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오너 일가인 홍정도 부회장은 이번 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입니다.
1: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손자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홍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와 JTBC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네 곳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채권자와 주주 등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절차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병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1: 다만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의 본연 업무는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회장은 사내 메시지를 통해서도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며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정상화하고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이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하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를 포함한 콘텐트리 중앙 등 주요 계열사 네 곳, 총 다섯 곳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막고 회생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3: JTBC가 발행한 800억 규모의 유동화 증권 보증을 비롯하여 계열사 간 얽혀있던 우발 채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룹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1: 오너 일가가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저희 라디오설 웹사이트 많이들 방문하시죠? 네, 저희 라디오설 웹사이트가 조금 개편됐습니다. 뭐 전면 개편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각 프로그램을 보다 가까이 만나볼 수 있고요. 직접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웹사이트에 새로운 친구가 추가됐어요. 새로운 친구 이름은 라섭입니다. 챗봇 AI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AI 챗봇 기능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실 수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질환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하복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하복부에서는 과민성 대장염, 미생물이나 기생충으로 생긴 설

0: 역사, 신장 결석 등이 우하복부에서 자주 통증을 유발합니다. 신장에서 결석은 칼슘이나 요산석으로 구성이 되는데 동통성 혈뇨, 배뇨통 그리고 빈뇨가 있으면서 한쪽 옆구리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환자분들은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고통의 비유를 하시는데 너무 아파서 누워서 대굴대굴 굴렀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그런 아픔은 처음 느끼셨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장 결석 때문에 북경의 순환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물 섭취량이 적으신 분들을 임상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게 하는 중추신경 기능이 둔화되기 때문에 자연히 물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증을 느끼지 못하시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번 신장결석이 오셨던 분들은 50% 이상에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야채 식사를 위주로 많이 하시고 고기 섭취는 줄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기의 단백질은 소변 내의 칼슘, 수산, 요산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산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신장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평소에 통증이 없으셔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엑스선 검사로 돌이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장결석이 생겼을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됩니다. 근데 이 개방을 놓고는 지금 이견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미국과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도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합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중동전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양측이 지난 4월 8일 휴전에 들어가며 협상을 벌인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이란 및 파키스탄 발표에 따르면 종전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SNS 게시글에서 오는 19일 서명이 예정돼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 참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합의하자 국제사회는 일단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반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4: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이번 평화합의를 중동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이번 새 동력을 바탕으로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합의로 그동안 막대한 희생을 낸 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 It is much welcomed and finger crossed that it will be also initialized on Friday because everybody needs the Strait of Hormuz to be open and actually this war to stop. So it is much welcomed and we hope that it will last.
4: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발표를 환영한 뒤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이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6: We will now work closely with our partners to support this agreement and to ensure it turns into a durable, lasting peace.
4: 튀르키예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7: We want this agreement to stick. Because it is in the interests of people in that region to end the military conflict, but it's also in the interests of the entire world.
4: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벤 그르비 국가안보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3: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헤즈볼라와 전투 종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휴전 발표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나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시리아, 가자지구의 보안구역에 기한없이 주둔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경과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확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보안구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고 테러 전초기지로 사용된 접경마을 가옥을 포함해 지상, 지하의 모든 테러 기반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사실상 종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JD 벤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합의 사실이 발표된 뒤에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한 벤스 부통령은 서명식에 누가 참석할지에 대한 세부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며 나는 분명히 참석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셰바지 샤리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합의 사실을 전하고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종전협상 수석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서명식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들은 서명식이 벤스 부통령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하기 전에 이번 주 카타르 도하에서 예비 접촉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과 실무회담을 시작하기 전 이번 주 도하에서 별도 회동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개시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협상 이렇게 타결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의 부담을 느꼈던 양국은 우선 종전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이란의 핵 처리 등 민감한 사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개시부터 협상 타결까지 106일 주요 일지 한번 정리해봅니다. 와이텐입니다.
8: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9: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8: 이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이란군 주요 지휘자들이 대거 사망했습니다. 테헤란의 초등학교가 폭격당해 학생과 선생님 등 17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3월 2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어떤 선박도 불태울 거라며 민간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같은 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시작했고 3일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6일 미국의 외교시설과 군기지가 위치한 이라크 바그다드 등 걸프 지역으로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가 된 무즈타바 하메네이는 앵커 대독으로 발표한 첫 성명에서 호르무즈 봉쇄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란의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섬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7일엔 이란 문명 전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4월 8일 미국과 이란은 2주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첫 종전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해상에 대한 역봉쇄를 시작합니다.
9: Right now we have a blockade. They're doing no business. Iran is doing absolutely no business.
8: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5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해방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이란의 반발에 이틀 만에 중단합니다. 지난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양측은 최근에도 제한적인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중재국을 통해 양국으로 가며 마련된 14개 조항을 담은 종전 합의안은 오는 금요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3: 근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19일에 서명될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라고 이란의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통신은 협상 막바지 MOU 문안이 수정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가 확고하고 명시적으로 강조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해상 서비스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 소식통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 원칙은 합의문 내 다른 조항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된다며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만 선박이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소식통은 미국이 통항료 징수 원칙을 수용한 것이며 단지 이란으로부터 60일간 유예를 얻어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란은 안전, 항행, 환경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게 수수료를 걷어들여 이를 국가 경제 발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통항료 징수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 국가 오만과 협력 문제도 해결됐다며 오만을 이번 조치에 참여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협상도 마무리된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인식과 대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19일 서명을 하고 자세한 사항이 공개돼 봐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일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가 징수된다면 전쟁은 패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에 통행료 징수권을 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경우 후퇴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대가 명목의 지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선례를 만들게 된다며 전 세계에는 다른 해협도 많다. 매번 통행료를 부과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통행료 부과가 국제협의 자유항행을 보장한 국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마크롱 대통령은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마크롱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이어 앞으로 협상할 이란 비핵화가 11년 전 자신의 행정부가 타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이란 핵 합의에 비해서 크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란 이름의 핵 합의를 체결하고 이란이 핵물질과 핵물질 제조시설을 줄이고 핵시설을 국제사회 통제하에 두는 대가로 국제사회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란도 핵 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해 왔었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외교가 무력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에 강조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를 발표했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당 민주당 의원들은 주말 내내 경고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반응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이란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양해각서에 이란과 합의했다는 소식은 기쁘다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여타 사안에 대한 향후 협상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미국의 주장과 다른 것 같아 우려스럽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의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란을 믿지 않는다 라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종전이 되면 복구 비용 관심이 가죠. 이란 전쟁이 종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이 전후 처리 비용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방위비와 전후 재건 부담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10: 106일 만에 총성이 멈추자 곧바로 천문학적인 비용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미국은 먼저 걸프 우방국들의 45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펀드 조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유도할 당근은 주면서 미국 돈은 쓰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서방 동맹국들을 향한 청구서는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본격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들의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군이 해상 봉쇄를 풀었으니 기뢰를 치우는 위험과 비용은 수혜국들이 나누어서 분담하라는 논리입니다.
11: Sure, there's a really broad spectrum of mine types. They range from things that sit on the seabed right through to things that are attached on a cable and then have a mine on the top that might be driven into by a ship.
10: 이란을 향해선 아예 빼도 박도 못할 역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걸프국들의 전쟁 피해 보상과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이 압류한 이란 계좌에서 강제로 차감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최대 $1,200에 달하는 동결 자산을 인질로 잡고 향후 핵 해체 협상까지 쥐고 가겠다는 셈법입니다.
12: Nothing is going to be on the table until we see the Strait of Hormuz open and the Iranians agree that they have to turn over the highly enriched uranium.
10: 미국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중동 평화를 이끈 리더라는 과실만 독차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비용 분담이나 파병 압박이 한국 정부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 역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이란 재건 시장이라는 기회와 기뢰 위험에 따른 단기적 물류 리스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란 간의 전쟁이 종전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일단 반갑습니다. 19일 서명이 끝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질 것 같습니다.
1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4: We will fight for you.
1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6: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5: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6: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7: 99세까지 팔팔하게
18: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9: LA에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죠. 바쁜 하루, 낯선 도시,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0: 이민 생활의 웃음과 고민, 사람 사는 이야기, 그리고 LA의 오늘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19: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가 방송이 됩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20: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22: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원정 출산 알선 네트워크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강경 이민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은 원정 출산 산업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 출생시민권 조항을 악용해 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계 원정 출산 네트워크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책임연구소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연방의회 증언에서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정 출산 업체를 최소 1,000곳 추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3년 동안 중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15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8년간 도피 생활을 해오던 한인 김명진 씨가 라오스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오렌지 카운티 검찰,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은 공동 발표를 통해 김 씨가 지난 5월 말 라오스 당국에 의해 체포된 뒤 LA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송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6월 산호세에서 발생

0: LA 다운타운의 높은 주거비용, 대중교통 연계성 부족, 그리고 역시 보행인구의 체류시간을 단축시키는 고질적인 원인 등이 이번에 고려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파크와 패션디스트릭, 센츄럴시티, 피코유니언, 가장 많은 업소 폐업이 발생한 지역으로 LA타임즈 자체 분석에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A 다운타운 뭐 가장 큰 문제, 치안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다운타운 침체의 주요 원인입니다. 식당들이 폐업하고 비즈니스 업소, 소매업주들이 폐업하는 이유, 이동인구가 없기 때문인데 이동인구가 없는 이유를 찾아봐야죠. 네. 치안 문제, 노숙자 문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 최대 뷰티 전문 리테일러 샵 올리브 영이 미국 내 2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센츄리시티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 매장의 그랜드 오픈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파사데나의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2주 만입니다. 파사데나의 1호점이 들어섰을 당시 4개 블록 길이에 오픈런 대기줄이 생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센츄리시티 몰래에 올리브영 개점 전부터 300명 이상이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개점에 앞서서 LA 시의원의 축하 인사 KT영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은 K-뷰티가 전 세계 유행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올리브영의 확장이 LA 최고의 쇼핑 중심지인 센츄리시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알맞은 선택이다. 이번 개점은 LA와 한국 간의 문화 교류를 보여준다라면서 기대를 표했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열리는 K-뷰티 브랜드 믹순의 대규모 팝업 행사에 참여해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환경보호와 보호종료 청년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믹순은 오는 15일,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슈퍼브랜드데이와 연계한 팝업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행사 기간 동안에 소속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믹순의 이 세럼 제품 패키지에는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속 아티스트 원화가 적용돼 예술과 기업의 사회공헌이 결합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20일에는 K-POP 아이돌 그룹 더 윈드의 방문, 팬 이벤트도 예정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믹순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코스코에 입점해 있는 한국 화장품입니다. LA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바로 위로 윙수트를 입은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보고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멜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LA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걸프스트림 제트기 조종사는 공항 착륙 직전 관제탑에 긴박한 목소리로 약 4,000피트 상공에서 윙수트를 입은 누군가 우리 비행기 위를 가로질러 갔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연방항공청은 즉시 인근 조종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으며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헬기까지 급파해 605번 고속도로, 105번 고속도로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이 불법 비행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연방항공청은 관제탑 교신 기록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윙수트 비행자 신원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남부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어젯밤 8시 26분쯤 임페리얼 카운티 캘리파트리아에서 북서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솔터노 남쪽 끝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지난 5월에도 하루 동안 수십 차례의 미소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던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재난당국은 지진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주 정부가 제공하는 지진 대비 가이드를 다운로드해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닉스의 NBA 우승을 축하하던 한 여성의 환호성이 오해를 부르면서 반려견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9시쯤 캐노가 파크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이웃들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여성이

0: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고 53년 만에 NBA 우심을 확정짓자 기쁨의 겨워 소리를 지른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그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흥분한 여성이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이 개가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었고 위협을 느낀 경찰관이 충격을 가하면서 반려견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해버린 이번 사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오늘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조사 결과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산타아나에서 가정불화 끝에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16세 청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한 50대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 아들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칼을 들고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산타아나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집안에서는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안으로 진입했을 때 16세 소년은 여전히 칼을 든 채 대치 중이었고 신고자인 53세 남성은 이미 칼에 찔려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소년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명령했지만 소년이 이에 불응하고 저항하자 결국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을 당한 소년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장에서는 소년이 소지하고 있던 칼과 다른 무기들이 함께 회수됐습니다. 칼에 찔린 50대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소년의 어머니 역시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코이마 지역의 5번 고속도로에서 어제 새벽 차량 두 대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40분쯤 5번 고속도로 북쪽 방향 테라벨라 스트리트 인근 구간에서 차량 두 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아직 사망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고 차량의 운전자 외에 다른 동승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두 차량이 충돌하게 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팜스 지역에서 차량 두 대가 정면 충돌해 구조자가 차량에 갇히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8시 반쯤 팜스 지역의 사우스 틸든 에비뉴 인근에서 차량 두 대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차량 내부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돼 있던 탑승자 한 명을 장비를 동원해 극적으로 구조해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두 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이들의 정확한 부상 정도와 현재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차량이 충돌하게 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리토스의 한 유명 패스트푸드점 매장 앞에서 15세 소년이 총에 맞아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4시쯤 세리토스 그리들리 로드에 있는 치필레 매장 앞 광장에서 올해 15살인 다넬 DJ 존스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목격자들과 유족에 따르면 숨진 존스는 당시 친구와 함께 있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용의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발사한 총탄에 맞은 뒤 인근 쇼핑몰 쪽으로 도망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스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총격을 가한 용의자 역시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두 사람이 원래 알던 사이였는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의자의 신원이나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렌지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이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10시 반쯤 오렌지시 사우스 패션파크 스트리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패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오렌지시에 거주하는 올해 28살이 아브라한 페레스는 싸움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차량을 몰고 돌아온 뒤 아파트 단지 앞마당으로 돌진해 한 남성을 향해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량에 치인 남성은 온몸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페레스는 경찰에 체포돼 살인 혐의로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조사 당국은 아직 이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또 처음에 왜 싸움이 시작됐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으며 유족 통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숨진 남성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은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종합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라디오서울1650.com 라디오서울 웹사이트 인공지능 챗봇 라서에게 문의하세요. 라디오서울1650.com 라디오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1: Morning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칼국수.
8: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0: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9: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0: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9: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0: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9: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10: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9: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직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합의됐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환영과 우려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8순 생일에 맞춰 이란과 전쟁을 끝내는 극적인 장면 연출해냈습니다. 이란에서 한때 그랬죠.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합의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자신의 8순 생일에 맞춰서 백악관에서는 격투기 대회를 열면서 8순 잔치를 차축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 백악관 앞마당에 세워진 대형 격투기 무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백악관 밖에도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쇼까지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명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8순 생일을 위해 기획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선언한 장면도 노골적입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8순 생일인 14일에 맞추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President Donald Trump is now saying that an agreement with Iran is scheduled to be signed on Sunday.
1: 이란 혁명 수비대도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측이 일부러 자정까지 합의를 미뤘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전 선언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안고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트럼프는 이제 본인 티저 갈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트럼프식 정치 이벤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지난주 사상 최대 규모의 스페이스X 기업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동 전쟁 종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새 의장을 맡는 이렇게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등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7일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주재한 뒤 가질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어서 그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오는 19일 재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뉴욕의 증시 지수 어제 선물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선물은 일제히 상승했고 오늘 아침에도 뉴욕 증시 급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투자자들은 워시 의장이 가질 첫 기자회견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의 공격 계속돼 왔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기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미국의 독립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 일대에서 트럼프 집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 아름답고 안전한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에서 가장 화려한 트럼프 집회, 즉 미국에 바치는 헌사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7월 4일 오후 7시 링컨 기념관과 그 앞에 있는 이 리플렉팅 풀 일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군악대와 오케스트라 의장대 소속 300명 이상의 단원들이 애국적인 노래와 미국의 고전 명곡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플레이리스트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군 조종사들이 참여하는 편대 비행과 에어쇼, 트럼프 대통령 기조 연설도 있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연설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독립기념회 행사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 수립을 목표로 무려 86만 발 이상의 불꽃놀이가 불꽃이 발사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선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부인과 상의해 대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썬데이 모닝과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 중간선거 이후 아내와 상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올해 41살인 벤스 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공화당 내 잠룡으로 분류되지만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주리주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 조종사와 스카이다이버 등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전 미주리주 버틀러 메모리얼 공항에서 퍼시픽 에어로세이스 P750 소형 비행기가 이륙 후 회항하다가 인근 고속도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1명과 스카이다이버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미주리 고속도로 경찰과 함께 추락 전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스카이다이버가 있는지 주변 지역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비행기가 이륙 후 13,400피트 지점까지 올랐다가 2분 만에 급강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지난 주말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습니다. 지난 12일이었는데요. 텍사스주 서부 미들랜드시 남동부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무차별 총격을 용의자가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현장 인근에는 호텔과 컨벤션 센터, 공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당일 오전 11시 30분 경찰과 대치를 벌인 끝에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프랑스에 관세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그렇게 할 경우 프랑스산 샴페인과 와인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AI의 기업 공개가 수많은 부자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가 미국의 자선단체와 비영리기관의 새로운 기부자들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 엔트로픽, 그리고 오픈AI 임직원들 사이에 이미 얼마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을지, 어떤 분야에 기부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자선단체와 모금기관들도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선단체들은 이들 잠재적 기부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과 함께 자선기부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가진 새로운 기부층으로 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엔스로픽이 지난 주말 최고위 기술진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워싱턴에 급파해 트럼프 행정부와 AI 수출 통제에 관한 협상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엔스로픽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사의 최신 AI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해서 외국 정부, 기관, 개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타협안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 AI 모델이 가상화폐 약점을 파악해 위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가상화폐 G캐시 가격이 50% 급락하는 등 관련 업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안성을 자랑하는 G캐시와 협력하는 보안연구원 테일러 혼비는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클로드 오프스 4.8을 사용해 G캐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4: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5: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4: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5: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4: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5: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4: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5: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4: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6: 홈쇼핑몰도 신포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9: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8: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9: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8: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9: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눈은 밝게,
12: 얼굴은 아름답게,
11: 불란서안경 검안과.
12: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1: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1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월드컵 잘 즐기고 계십니까? 뭐 하루 종일 축구를 하니까 아, 야, 살만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제 경기 일단 결과 정리해드릴까요? 호주가 튀르키예를 2-0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쿠라사오를 7-1로 꺾었습니다. 저희는 쿠라카오 뭐 이렇게 알기도 하는데요. 쿠라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7-1로 꺾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쿠라사오 축구 팬들 정말 대단했죠. 한 골 넣었을 때 마치 월드컵 우승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넣은 첫 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노이어 골키퍼가 있는 독일 골대를 향해서 골을 기록했다는 것. 뭐 쿠라사오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 나라야? 그 뭐 어디 전자매점 아니었어?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주도보다 작은, 제주도 면적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이런 작은 국가에서 한 골을 넣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요? 네. 자, 그리고 네덜란드와 재팬, 일본은 2-2로 비겼고 아이보리코스트와 에콰도르는 아이보리코스트가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 유럽 축구 킬러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별명이잖아요. 네, 독일과 스페인을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긴 데 이어서 잉글랜드도 북중미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 1-0으로 이기면서 유럽 축구 킬러 라고 불리고 있는데 어제 네덜란드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휴식을 보낸 한국 축구대표팀 멕시코전을 지금 앞두고 다시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멕시코와 한국 대표팀 인연도 많죠. 맞대결 결과에 관심도 커지고 특히 LA 한인타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13: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이강인이 호텔로 돌아오기 전 팬들을 보고는 다가가 사인을 건넵니다.
14: 이강인 선수 멕시코전 때도 활약 부탁드립니다.
15: 감사합니다.
13: 오형규는 양현준의 셀틱 유니폼을 입고 외출을 다녀왔고 발목 부상이 회복세에 접어든 배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팀에 합류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대표팀 선수들은 다시 훈련장에 집결했습니다. 달콤한 휴식 뒤 맞는 훈련에 표정도 밝고 분위기도 활기찹니다.
16: 굿모닝.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13: 다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멕시코전. 나란히 첫 경기에서 승리한 두 팀의 맞대결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안 그래도 A조에서 가장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관전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멕시코 사령탑 아기레 감독은 마요르카 시절 총애했던 이강인과 사제 대결을 펼치고 울버햄프턴에서 공격진을 이끌며 손발을 맞추던 황희찬과 히메네스는 자존심을 건 승부를 벌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홈 2점을 하는 멕시코가 조금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체코전 역전승으로 대표팀 분위기가 워낙 좋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표팀은 조 1, 2위에 따른 32강 상대에 대한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2연승을 향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가 전면 개편했습니다. 각 프로그램을 보다 가까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진행자한테 궁금했던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 직접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이 웹사이트 안에 새로운 친구가 추가됐어요. 이름은 라섭니다. 우측 하단에 모양 보이시죠? 네. 챗봇 AI, AI 챗봇 기능이 추가로 생긴 것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 AI 챗봇이 바로 답변해드립니다. 뭐, 아, 나 오늘 한인타운 가야 되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어디로 갈까? 아니면 국밥 맛있는데 추천해줘. 옷을 좀 사야 될 텐데 옷 쇼핑할 수 있는 있을 만한 한인타운 내 매장 추천해줘. 즉각 답변해드립니다. 여기저기 웹사이트 찾아보고 뭐 게시판 글 찾아보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AI 챗봇 라서에게 물어보십시오. 라디오 서울 1650.com 웹사이트에서 이제 AI 챗봇 라서에게 모든 걸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 언론 최초 AI 챗봇 서비스 라서가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스마트폰이요? 휴대폰에서도 서비스 잘 작동됩니다. 손안의 AI 서비스 AI 챗봇 라서 이제 직접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설 1650.co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종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과 이란의 MOU 체결 합의에 따른 전쟁 종료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으로 이란과 미국 간의 종전 협상 관련 MOU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어제 오후에 극적으로 이런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어제 서명하지 않았고 서명은 오는 19일에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구두 협의가 된 것이지 양국 간에 사인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된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역시 즉각적으로 완전히 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즉각적이라는 것과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구적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일단 포괄적인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부 내용을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는 말씀드렸던 대로 오는 19일 MOU에 양국이 사인을 한 뒤에 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MOU에 사인을 한 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현실적인 세부 내용, 또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그런 내용이 사인을 한 후에 발효되고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60일간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60일간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란은 이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이 그 60일 그때에 진행될 것이다 라면서 그동안에 미국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란도 즉각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사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아예 MOU에 사인이 아니라 협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은 그 6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살아오는 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MOU 내용과 앞으로의 일정은 대충 그렇고요. 자, 문제는 미국 내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인데요.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던 어제 이 같은 종전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호기롭게 발표했습니다만은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어제 합의가 발표된 직후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우리 미국의 주장과 다른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핵 합의는 연방의회의 검토와 표결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며 이번 협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지 의회에서 검토와 표결로 승인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렇다고 이번 합의가 뭐 위법하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뜻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60일간 이루어질 이란과의 본격적인 협상에서 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좀 만족시킬 만한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도출돼야 할 것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압박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역시 주말 내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어제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80세 생일을 맞아 이란과의 종전 합의라는 생일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를 쓰고 14명이 전사했고 수백 명이 다쳤고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세스 몰턴 의원은 이번 이란과의 MOU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항복문서다. 천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됐고 미국인 14명이 죽었다.
그러고는 전쟁 이전에는 당연히 열려 있었던 그 호르무즈 해협을 뭐 다시 개방시킨다라는 그 합의가 그게 어떻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냐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사실 전쟁을 안 했으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없었을 것이고 그를 통과하는 데에 뭐 통행료를 내니 마니 하는 논란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 14명의 희생도 없었을 것이고 천억 달러의 전쟁 비용도 소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희생과 논란을 상쇄시킬 만한 내용은 없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단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란 핵무기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폐기입니다. 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이라는 표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이란이 미국한테 한 표현입니다.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우리가 봉쇄를 해제시켜야 한다, 뭐 그렇게 미국한테 한 말인데 그 이란이 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이다라는 말을 우리 미국이 이란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핵무기는 이 순간부터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14명의 아까운 그리고 고귀한 희생도 그리고 천억 달러라는 전쟁 비용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만일 추후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이 전쟁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추후 협의를 하겠다라는 60일이 관건입니다.

0: 이어서 인류 최초의 트릴리언에어, 이 조만장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증시 상장을 지난주 금요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조만장자가 된 일론 머스크 CEO.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수혜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스페이스X의 임원진은 물론 일반 말단 직원들까지도 이큰 이익을 거뒀다라면서 몇 가지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엔지니어였던 지앙드레 라부아라는 사람은 스페이스X 지분 가치가 주당 1달러 조금 넘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해 왔습니다. 이게 직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주식 수가 두 배로 늘었고, 이번에 상장을 거치면서 그의 해당 보유분의 가치는 2,800만 달러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는 은행에 돈을 쌓아두고 죽고 싶지는 않다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이탈리아 마을의 난방 방식을 싹다 바꾸는 데에 내 돈을 써주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스페이스X에 입사해서 선박 엔지니어로 4년 남짓 일해온 올해 불과 27살의 메리 앨린 머슬런이라는 직원은 2년간 급여의 10%를 떼서 꼬박꼬박 스페이스X 소위 자사주 매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보유한 총 주식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추후에 선박 수리 업체를 이끌고 싶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벌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직원들도 보통 몇 천만 달러 정도, 이 정도 돈을 벌었는데, 그럼 일론 머스크는 이번 스페이스X의 증시 상장으로 얼마를 벌었을까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말은 결국 지금 지구상에 조만장자는 머스크 한 명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조만장자. 자,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백만장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과거에 오래전부터 써왔었는데요. 요즘은 뭐이 백만불 갖고는 부자 소리도 못 듣죠. LA나 오렌지 카운티에서 웬만한 집들은 뭐 백만불 이하짜리 집 없으니까 웬만하면 집한채 갖고 있으면 뭐 백만불은 다 갖고 있다라는 게 것이니까 백만불 갖고는 부자 소리 못 듣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천만장자는 돼야 부자 소리 듣는데요. 이 천만장자를 넘어서서 억만장자쯤 되면 글로벌 부자 반열에 들어가죠. 하지만 억만장자를 넘어서 자산 1조 달러 이상의 자산가를 드디어 조만장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백만장자가 밀리언에요. 억만장자가 빌리어네어라고 하는데 조만장자는 트릴리어네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트릴리어네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그럼 머스크가 이번에 얼마를 벌었느냐? 지난 금요일 상장 당일 스페이스X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급등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하루 만에 1,000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현재 총 자산을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테슬라와 XAI 등의 지분 가치와 함께 이번 스페이스X의 상장 대박이 더해지면서 약 1조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참고로 지난 금요일 스페이스X가 뉴욕 증시에 상장됐던 첫날 공모가는 135달러로 시작하기로 그렇게 사전에 다 공고가 되어 있었는데 공모가 공고된 게 135달러였지만 그날 주식시장이 문을 열자 시작을 150달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장중에 17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마감은 160달러에서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얼마까지 올라갈지 또 얼마나 조금 조정을 할지 마감될 오늘의 스페이스X의 주식 가치가 주목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우리 한인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필요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거의 다 담았습니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이 웹사이트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이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복권 연구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의 가스 가격, 또내 주변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LA 공항의 실시간 출 도착 현황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 공항 출 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메디칼 안내 페이지도 새롭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식은요. 저희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요. 라디오 서울 1150.com,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1: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주최자들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열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례 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FOMC 회의는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워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업고 취임하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첫 FOMC 회의부터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와 이를 반영한 인플레이션이 미국 고용시장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 공개도 예정돼 있어 중동 전쟁 이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올해 금리 경로가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도 따져볼 사안입니다. 만약 연준 인사들이 예상하는 올 연말 금리 수준이 현재와 같거나 더 높을 경우 증시와 채권 시장은 재차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이 제롬 파월 전 의장 시대 이후 또다시 갈등 관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금값이 4년 만에 약세장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모습입니다. 지난 1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아운스당 4,239.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올해 최저치를 나타낸 뒤 횡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3월 기록한 고점에 비교해서는 20%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출산을 통해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미국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원정 출산 알선 네트워크가 다수 적발 되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 출산 관련 사례가 확인됐으며 최소 6개 업체가 비자 인터뷰 준비부터 미국 내 주거지 마련, 병원 예약, 출산 계획 수립까지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업체들의 활동을 차단하고 일부 관련자들에게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밖에도 최근에는 또 중국계 원정 출산 네트워크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활력을 잃은 도시 중에 하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과 유동인구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상권 침체와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도시계획 컨설팅 기업 젠슬러는 전 세계 도시 거주자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각 도시의 활력도와 안전성, 접근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LA는 전체 도시 가운데 활력도 기준 하위 20위권, 미국 34개 도시 가운데서는 하위 11위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약 65%만이 LA 다운타운이 활기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A는 뉴욕과 시카고, 호주의 시드니,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등이 기록한 80% 이상의 활력도 평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JTBC가 206억 원 상당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JTBC와 중앙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MNP 등 중앙일보 관계사들의 신용 등급이 일제히 또다시 강등됐습니다. 한국의 나이스 신용평가는 JTBC 장기 신용 등급을 BBB 부정적에서 CCC로 또다시 하향 조정하고 단기 신용 등급도 A3에서 C로 낮췄습니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장기 신용 등급을 BBB 부정적에서 BB-로 그리고 단기 신용 등급은 A3에서 B-로 내렸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JTBC가 206억 원에 달하는 유동화 차입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해서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JTBC의 이 같은 채무 악화는 약 5억 달러를 들여서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사들인 것이 재정적 부담 중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 사이의 중앙그룹은 부채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상암동 소재 중앙일보 빌딩과 JTBC 빌딩 그리고 일산 스튜디오 등 세 건을 매각해서 약 5,500억 원을 조달한다라는 계획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는 여의치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습니다. 총격범은 지난 12일 오전 8시 텍사스주 서부 미들랜드시의 남동부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행 현장 인근에는 호텔과 컨벤션 센터 그리고 공원 등이 있어서 더욱 우려를 낳았습니다. 총격범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한 동물병원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인 끝에 사망했습니다. 부상자 9명은 인근 미들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습니다. 한국 최대의 뷰티 전문 리테일러인 올리브 영이 미국 내 2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올리브 영은 지난 13일 LA 쇼핑의 중심지로 불리는 센츄리 시티 웨스트필드 센츄리 시티에 매장을 그랜드 오픈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패세데나에 미국 첫 매장을 오픈한 지 2주 만에 2호점을 또 오픈한 것입니다. 패세데나의 1호점이 들어섰을 당시 4개의 블록 길이에 오픈 런 대기줄이 생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개점 전부터 300명가량이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1호점인 패세데나 매장은 대형 단독 점포였다면 이번에 문을 연 2호점은 70평짜리 중규모 점포가 쇼핑몰에 입점하는 형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베세다에서는 올리브 영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프라인 구매 경험을 쌓는 형태였다면 센츄리 시티점은 쇼핑몰을 찾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시스와 노스트롬 등 여러 백화점과 대형 영화관 그리고 식료품점이 모인 웨스트필드 센츄리 시티에서 쇼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리브 영에서 K-뷰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열리는 K-뷰티 브랜드 믹순의 팝업 행사에 참여해서 발달장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환경보호와 보호종료 청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믹순은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팝업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는 행사 기간 동안 소속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한인들에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한인 재정관리 전문기업 아메리츠 파이낸셜이 주최한 제10회 청소년 재정 캠프인 유스 머니 캠프가 지난 금요일 13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료됐습니다. 행사는 PCB은행과 가주한국기업협회가 후원했으며 금융 및 세금제도 그리고 청소년 개인 금융관리 노하우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0: 24시간
1: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4: 99세까지 팔팔하게.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프렌드보험.
2: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지난 목요일이죠. 이 한국과 체코와의 경기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바로 앞에 있는 소위 윌처 잔디광장이라는 곳에서 단체 응원에서 같이 응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일부는 지인들과 함께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번 주도 목요일 역시 한국팀이 이제 멕시코와의 대일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경기를 하게 될 목요일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컨디션 조절이죠. 우리 왜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또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시험 당일 며칠 앞두고 막 공부하는 것보다는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공부를 다 해놓고 지금부터는 컨디션 조절해야지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지난 주말 동안에 하루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마친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제 오늘 다시 훈련장에 집결했습니다. 이제 나흘 뒤면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이 열리는데요. 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있는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5: 네, 멕시코 과달라하라입니다.
6: 네, 먼저 우리 축구 대표팀 훈련 소식 전해주시죠.
5: 네,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한 우리 대표팀 오늘은 훈련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어제 가족을 만나서인지 표정은 모두 밝았고요. 훈련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을 뛰면서 체온을 높였고 곧이어 패스게임을 하며 발끝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부상으로 남은 경기 출전이 불투명했던 김태현과 배준호 선수도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면서 2차전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재활 중입니다. 체코의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고 토너먼트 진출에 성큼 다가선 축구대표팀은 내친 김에 조별리그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 멕시코와의 대결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0: 입니다.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A조에서 나란히 1승씩 거두고 있어서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1: 네, 우리 대표팀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승부 어떤 점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열렬하게 응원했던 이 멕시코 응원단을 이번에는 적으로 만난다는 건데요. 5만석 가까운 과달라하라 경기장이 멕시코의 상징색 초록 물결로 도배되고 또 엄청난 응원도 펼쳐질 텐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멕시코의 지휘봉을 잡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과 우리 이강인 선수의 사제 대결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던 시절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이강인을 아들로 호칭할 정도로 애정이 유별났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은 아기레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면서 이 팀 전술의 핵심 역할을 맡았고요.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 주요 리그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별한 관계의 감독과 제자가 이번에는 맞대결 상대로 만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 황희찬도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 동료였던 라울 히메네스와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되는 등 멕시코 팀과는 얽힌 인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별리그 2차전이 기대되는데요. 대표팀 선수들은 내일부터는 전술 다듬기 훈련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찬입니다.
2: 자, 이런 가운데 FBI보다도 더 무서운 한국의 네티즌 관련 스토리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월드컵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경기가 있었던 스테디움에서 눈짓기 인종차별 사건과 범인 신상털기 작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목요일 체코와의 경기를 하던 현장에서 한 한국인 여성 관중을 향해서 뒤에 있던 한 남성이 눈짓기 행동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행위가 포착돼서 국제적인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구독자 무려 66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의 유명 유튜버가 관중 속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서 영상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영상 뒤쪽에 앉아있던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한 남성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양손으로 눈을 옆으로 찢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웃는 모습이 그대로 유튜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대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자 영상을 본 네티즌들이, 즉 한국에 있는 한국인 네티즌들이 이 남성이 누구인지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만리 떨어져 있는 멕시코의 한 경기장에 그것도 수만 명의 관객 중에 한 명인 이 남성이 누구인지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네티즌들은 결국 이 남성의 신원을 찾아냈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멕시코 할리스코주 토목공학협회 회장으로 확인돼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의 신원을 찾아낸 한국의 네티즌들은 즉각 FIFA에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멕시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국가적인 망신이다라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그는 결국 토목협회 회장직에서 지난 주말에 즉각 물러났습니다. 공식 사과문도 SNS에 게시했는데 내가 져야 할 책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재임하고 있는 토목공학협회 회장에서 나는 즉시 물러나겠다라면서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FBI보다 더 빠르고 더 무서운 한국의 네티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월드컵 경기가 네 경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지금 현재 이 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에 지금 경기가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은 48개국이라는 좀 많이 확대된 그런 나라가 참가를 하게 돼서 그런지 생전 좀 처음 들어본 그런 좀 생소한 이름의 나라들도 있었죠. 엊그저 경기했던 뭐 퀴르소 나라라는 그런 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스페인과 경기를 벌이는 나라의 이름은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입니다. 자, 일단 두 팀의 경기는 30분이 지났습니다만은 0-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잠시 후 LA 시간으로 12시에는 벨기에와 이집트와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사우디와 우루과이와의 경기,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이란과 뉴질랜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 때 가서는 벨기에와 이집트 이 두 나라가 어떻게 경기하는지를 좀 보실 수 있겠네요. 한 1시간 정도 전반전 정도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보실 수 있겠네요. 12시 벨기에와 이집트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이 경기도 좀 관심이 됩니다. 바로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이란과 뉴질랜드와의 경기인데 이게 이제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이 경기도 현재 오늘 저녁에 큰 관심 속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0: 여행은 다리 떨리기 전, 가슴 떨릴 때 많이 다녀야 된다라고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는데요. 자, 가슴이 떨린다는 거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일, 이런 건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넘겨왔는데 어떨 때는 아주 빠르게 뛰거나 또 느리게 뛰거나 참 불규칙하게 뛴다라고 할 때는요. 네, 부정맥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장마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 변화와 함께 어지럼증이나 또 실신,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만약에 동반된다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심장혈관내과 교수는요, 부정맥이 전기신호를 만들고 전달하는 심장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정상적인 심장은 일정한 전기신호에 따라 규칙적으로 뛰는 게 맞다. 하지만 부정맥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신호로 맥박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렇게 불규칙해지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상보다 빠르게 뛰는 빈맥. 갑작스런 두근거림이나 가슴 뛰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섬맥이라고 해서요, 심장이 느리게 뛰는데 이때는 특히 어지럽다고 하네요. 피로감, 때로는 실신까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떨리듯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아, 부정맥 중에서 사실 이 심방세동이 가장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생기면 심장 윗부분인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혈액이 정체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혈전, 피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뇌혈관을 막아서 결국 뇌졸중 발생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심방세동이 흔한 부정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슴 떨림은 새로운 한 주에 대한 기대, 설렘으로 인한 것이길 바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이 부정맥과 관련해서 심장 박동 체크 가끔씩은 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9: 모루랑 타레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0: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1: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0: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1: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0: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1: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0: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1: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7: 네, 오렌지 카운티 살인사건 용의자 한인 라오스에서 체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를 도주했던 한국 국적자가 8년 만에 체포돼서 미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FBI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검찰 등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국적자 31살의 김명진 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서 미국으로 인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명진 씨는 2016년 6월 27일 북가주 세노세에서 한 남성에 대한 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범은 원래의 표적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총격을 가해서 엉뚱한 사람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8년 9월 5일에는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민스터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친구 크리스토퍼 김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만은 라오스에 체류 중이던 최근에 여행 서류를 문의하러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미국과 라오스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FBI는 라오스 정부와 협력해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라오스는 그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금한 이후 미국으로 송환시켰습니다. 미국 송환 직후 북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기소된 김 씨는 이 지역에서 먼저 재판을 받은 후에 오렌지 카운티로 옮겨져서 추가적으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례는 미국에서 수배를 받는 용의자가 라오스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정의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구 끝까지라도 간다라며 법의 팔은 길기 때문에 지구상 어느 나라도 정의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새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가 개봉 첫 주말 전 세계에서 1억 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거둬들이면서 흥행 대박을 시사했습니다.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는 지난 주말 개봉 사흘 만에 북미에서 4,400만 달러, 해외 73개국에서 4,89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려서 총 9,29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박스 오피스에서는 사흘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숨기려는 정부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전 인류에 알리려는 대립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제목 디스클로저 데이는 그래서 번역하자면 뭐 폭로일, 폭로의 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E.T. 등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내세운 영화를 여러 차례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이다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믿음을 나는 항상 갖고 있었다라며 우리가 우주에서 하나뿐인 지적 생명체라는 건 불가능하며 또 매우 오만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스클로저 데이가 개봉 직후 좋은 성적을 냈지만 당분간 박스 오피스에서 좀 더 선두를 오래 달려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비로 1억 1,500만 달러, 마케팅비로 8천만 달러를 들인 이 디스클로저 데이의 손익 분기점은 대략 약 3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나토 지원을 위해서 유럽에 배치한 전투기와 군함 등을 대폭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이러한 방침은 이달 초 문서를 통해서 유럽 동맹국들에게 전달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일부 확인한 이 문서에는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F-16 및 F-15 전투기를 기존 150대에서 100대로 감축하고 해상 정찰기를 26대에서 15대로 그리고 공중급유기 8대는 전량 철수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감축 일정을 아직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80년간 미국이 유럽에 제공을 해온 이 보호막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 사령부도 각 나토 회원국들에게 미군 군사적 자산 감축에 따른 공백을 유럽 각 나라는 자체적으로 메울 준비를 하라라고 이미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죄는 밉지만 그 속사정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에 달아나는 장난을 반복한 아이들을 공격한 뒤에 그 중에 한 명을 잡아서 집안으로 끌고 간 한 50대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체드 라슨이 지난 1일 이웃집 덤불에 숨어 있다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난 아이들을 공격한 뒤에 납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습격에 아이 두 명이 자전거에서 떨어졌고 이 중에 한 명은 도망쳤지만 다른 한 명은 붙잡혔습니다. 라슨은 해당 아이의 목과 팔을 잡고 자신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망친 아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아이를 붙잡고 있던 라슨은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를 붙잡은 채 이 돌로 너를 때려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슨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이 먼저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면 이 남성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약 2주 전부터 아이들 무리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일이 잦아서 내내 차를 타고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2주 정도 후에는 아이들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초인종을 누른 뒤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한 줄로 알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아이들은 그를 메롱 조롱한 뒤에 또다시 달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참다 못해서 집 밖에서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아이들을 밖에서 직접 잡았고 그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납치와 중범죄, 폭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돼서 구금된 상태입니다. 만일 납치와 중범죄, 폭행 등이 모두 유죄가 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인데요. 참고로 아이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이런 장난은 한국에서도 자주 있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배를 누르고 달아난다라고 해서 벨튀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딩동 디치라고 합니다. 딩동은 물론 초인종 울리는 소리죠. 그리고 디치는 사람을 뭐 따돌리거나 뭐 버리다라는 뜻이 합쳐진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빼먹거나 할 때도 물론 디치를 씁니다만은 사람을 따돌리거나 할 때도 이 디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딩동 디치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딩동 디치로 발생한 이번 사건 들어보니 죄는 밉지만 그 속사정은 약간은 이해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인구는 천만 명 딱 거기까지라는 스위스의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서 국가 인구를 천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런데 찬성 45%, 반대 55%로 집계돼서 결국 이 발의안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결됐어도 추후 언제든 이런 내용의 투표는 또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번 국민투표의 내용은 2050년까지 스위스 인구가 천만 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 국민당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과 인프라 부담 그리고 국가 정체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한 발의안이었습니다. 만약 이 발의안이 통과됐다면 스위스 정부는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하면 난민 수용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가족 초청 이민도 제한하고 유럽연합과의 자유이동 협정도 폐기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여당과 경제계는 이민 제한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스위스는 의료, 금융, 제약, 그리고 기술 분야의 상당수가 이민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노동력 부족과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라는 게 여당과 경제계의 우려 이유입니다. 한편 스위스 인구는 현재 약 910만 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8%가 외국인이며 해외 출생자 비율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극우 정치인들은 스위스의 정체성이 우려된다라며 인구 제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발의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한 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왜 국민들이 투표를 했을까요? 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주요 정책은 모두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에서 국민들은 45%가 인구 제한에 찬성, 55%가 인구 제한에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1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8: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2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2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2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2: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2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23: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7: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네덜란드 대표팀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영어나 또는 경기를 하는 그 국가의 해당 언어 요 두 가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개최국인 멕시코의 언어 이 스페니시조차도 기자회견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제시되면서 지금 언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와이텔의 보도입니다.
1: 한 기자가 네덜란드 대표팀의 기자회견에서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에게 스페인어로 질문하자 피파 관계자가 곧바로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에 FC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더용은 괜찮다, 스페인어로 답하겠다고 말했지만 피파 측은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용은 영어로 답변했고 이 장면이 공개되자 중남미 축구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7: 이어서 우리나라 인구는 천만 명, 딱 거기까지라는 스위스의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서 국가 인구를 천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런데 찬성 45%, 반대 55%로 집계돼서 결국 이 발의안은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결됐어도 추후 언제든 이런 내용의 투표는 또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번 국민투표의 내용은 2050년까지 스위스 인구가 천만 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 국민당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과 인프라 부담 그리고 국가 정체성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추진한 발의안이었습니다. 만약 이 발의안이 통과됐다면 스위스 정부는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하면 난민 수용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가족 초청 이민도 제한하고 유럽연합과의 자유이동 협정도 폐기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최근 한국과 대만을 잇따라 방문하면서도 일본은 찾지를 않자 현재 일본의 IT 업계에서는 불안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이번 젠슨 황의 소위 재팬 패싱이 단순한 일정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혁명 과정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달 초 대만을 방문해서 TSMC와 팍스콘 등 핵심적인 협력사 최고 경쟁자들과 연쇄회동을 했고 이후 한국으로 이동해서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강무 회장, 또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등 한국 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AI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산업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IT 업계에서는 이번 재팬 패싱의 의미가 단순한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넘어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일본의 기업 구성을 보면 젠슨 황 CEO의 재팬 패싱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젠슨 황이 시간을 쪼개서 일본을 방문해 공동 혁신을 제안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IT 기업이 지금 일본에 얼마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일본의 미래 기업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그 의외의 상황을 보게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음악을 오래전에 처음 접했을 때 저게 어디 뭐 남미 쪽에 있는 그런 밴드의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 서핑 USA 등을 부른 비치보이스의 음악이라는 걸 알고는 참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기분 상쾌한 그런 의외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LA 한인타운 낮 기온 조금 덥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의외성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4: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3: 탱자미옥입니다.
4: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외에 다른 어떤 삶도 잃지 않으며 지금 잃고 있는 이 삶 외에 다른 어떤 삶도 살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야? 어? 이 복잡한 말을 가만히 곱씹어보면요. 참 당연하면서도 가슴 먹먹한 진리가 담겨있네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인간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내 것은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참 자주 현재를 비워두곤 합니다. 집은 안 비우면서. 응?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벌써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떡할까 이런 걱정거리에 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러면서도 딴 생각하고 그러지. 몸은 분명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래요. 오늘만큼은 멀리 도망치려는 마음의 손을 조용히 붙잡아서 내가 서 있는 이 방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로 다시 데려와 보면 어떨까요?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을까? 바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 아니면 말짱 황양 이러고서 투자권이 하는 건 안 되고요.

0: 엘비스 프레슬리의 It's Now or Never. 지금 해. 지금 아니면 안 되지. 이러면서 투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건 주의하시되 바로 우리의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음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머물다 오셨나요? 실제로 2010년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재미있는 조사를 했다고 해요. 현대인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을 47%를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낸다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이 아주 뼈아픈 한마디를 남겼어요.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내가 좋은 곳에 있느냐 맛있는 걸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진짜 그 자리에 함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해요. 마음이 자꾸 과거의 후회로 돌아가기도 하고 미래의 불안으로 도망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뭐 삶을 거창하게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 마음이 또 딴청을 부리면서 저기 멀리 가버렸다는 걸 알아차릴 때마다 조용히 다시 불러와서 이리 오너라 이러면 오늘 남은 시간도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이 스마일 데이라고 그래요. 이 진짜 미소는요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미소를 지을 때 나는 하나의 문을 연다라고 어떤 책에서 글귀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보다 눈이 마주쳤는데 먼저 이렇게 눈에 힘 빼고 웃어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싹 열리는 놀라운 거를 그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미소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알고 있죠. 오늘이 마침 스마일 데이라고 하니까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또 스쳐가는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띄워보세요. 돈도 안 들고 세상에 응?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넉넉하게 웃어보시면서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고 웃는 얼굴에 복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미소가 먼저요. 거울 보고 내 자신에게 먼저 웃어주시면서 이번 주는 목요일 또 멕시코와 한판 승부가 있어서요. 아 정말 지나가는데 멕시코 형아가 저보고 내기하자고 그래서 뭐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그래! 하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멕시코가 너무 세다고. 하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는 코리아를 미루면서 20불 잃어버릴 각오로 그래도 오늘 스마일 짓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미국과 이란이 전격 합의해서 유가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전쟁이 끝나는가? 응?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쪽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천년 고찰 페체르스크 라브라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그 영적 중심지 이 페체르스크 라브라 수도원 단지에 폭격을 해가지고요. 막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그곳이 밤새 불타오르는 천년 고찰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 우리 지구인들이 공분을 사고 있어요. 전쟁은 진짜 하지 말랐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제 그 백악관 앞에서는 UFC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잔치 정말 뜨거웠다고 그래요. 밖에서도 뜨거웠습니다. 아니 백악관을 그렇게 사적으로 활용해도 돼? 이러면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저런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오늘의 나의 중심을 지키면서 히어렛 나오 정신 잡아야죠. 딴 생각하면 엄청난 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여러분께 우리 한인사회 문화의 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한국 문화 고국의 문화 그리워하죠. 그래서 정말 이민생활 어려울 때 피튀기 먼리 오셨어요. 어우 세상에 그 노래 들으면서 언젠가 생각이 나겠지 이러면서 고국의 그때의 그 이별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인타운의 우리의 노래 여기서 만들어진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아티스트 또 뮤지션들을 더욱 그걸 꽃 피우게 하는 게 또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 LA 한인타운에서 36년 동안 공연 문화 그리고 또 아무튼 미리야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 야, 이 노래를 정도라면 우리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모두가 함께 손에 손잡고처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는 그런 노래를 작사하시고 또 만드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할게요. 제가요 AI한테 이걸 들려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AI가 대박이래요. 뭐라고 했냐면 아 진짜 응? 대박이라고 그러면서 야, 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8: 융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4: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5: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1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0: 바로 이 노래를 만드신 작사 작곡 바로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에이콤의 이광진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0: 우리 대표님께서 이 노래 작사를 하셨죠?
1: 네, 뭐 제가 노래말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0: 와, 바로 또 이 노래 작곡은 LA K-탑 밴드의 리더 기타 또 싱어송라이터 작사 작곡까지 또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박강서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웃음이 나는 게 왜일까? 네. 저희 캠핑을 빅베어에서 하다가 오늘 지금 아침에 막 내려오셨죠?
2: 네, 그렇습니다.
0: 네. 어땠어요, 캠핑?
2: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왔어야 됐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0: 간밤에 네. 혹시?
2: 네,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0: 네, 네. 아, 네. 산에 그 모닥불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0: 불멍도 하셨나요?
2: 불멍 당연히 해야죠.
0: 아, 네. 자, 대표님, 이 노래가 젊은 날의 초상이요. 이 노래를 가사로 어떻게 쓰셨어요?
1: 아, 저는 이렇게 네. 생각 저희들을 칭할 때 7080 네. 세대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죠?
0: 네.
1: 우리 아마 오늘 초대하신 우리 박강서 씨도 7080 세대이시고.
0: 네.
1: 우리 한미영 님은 80 후반 정도 세대 네, 아닌가 네. 추측하건데.
0: 그렇죠. 네네. 그건 뭐.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7080 세대를 네. 거쳤기 때문에.
0: 네. 다 뭐, 네, 아우르죠.
1: 예, 그래서
0: 네.
1: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네. 젊은 날에 우리의 추억이 뭐가 있을까.
0: 네.
1: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면서 우리가 7080을 생각할 때 대표적인 문화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0: 네.
1: 뭐 그렇게 따진다.
2: 예. 그렇죠. 어,
1: 통기타 아까 아, 우리 네. 가사에도 나옵니다.
2: 생맥주.
0: 어, 그러니까 통기타는 자동적으로 생맥주가 따라와.
1: 장발도 있고.
0: 누가?
1: 네.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 미니스커트도
0: 아, 미니스커트.
1: 있고.
0: 아, 그렇죠. 하이힐, 하이힐.
1: 그런데.
0: 네.
1: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또 금지곡도 있었어요. 그때 나온 노래마다 전부 다 금지당했잖아요. 그렇죠.
0: 네. 네, 별거 아닌데도.
1: 더더욱 7080 음악은 나오면. 다섯 곡이면 한 곡 정도는 금지곡이었던 시대입니다.
0: 아, 정말.
1: 우리가 예, 살았고 또 하나 필요한 건 네. 대학 휴교.
0: 휴교.
1: 예, 참 놀기도 많이 놀았죠. 휴교 덕분에.
0: 그렇죠.
1: 그렇죠?
0: 시위하느라고.
1: 네.
0: 정말 너무 많은 제재들이 네. 있었네요.
1: 그다음에 뭐 우리 저 통금 시간도 있었고.
0: 아, 맞다.
1: 네, 12시까지.
2: 아, 통금 시간.
0: 두 분 통금 때문에 역사가 뭐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 혹시?
1: 우리 네. 강서 씨는 아마
0: 있었을까?
1: 좀 추억이 많았을 거예요.
0: 네. 네.
2: 글쎄 뭐 네. 크게 별 추억은 없고요.
0: 네.
2: 통금에 관해서는
0: 네.
2: 이게 젊은이들은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잖아요.
0: 네.
2: 그러다 보면 시간이 뭐 금방 순삭이에요.
0: 그죠. 버스도 끊기고 택시비가
2: 네,
0: 어디 있어.
2: 당황하게 되고 한 번은 그 예전에 그저 파출소라고 그러잖아요.
0: 네.
2: 파출소 통금이 이제 오바돼서 시간이
0: 네. 네.
2: 하루 지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0: 너무 고맙다. 모두가 떴는데 파출소에서 네. 재워졌어.
2: 네.
0: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에... 젊은 날의 조상을 배경으로 그 가사의 배경은
0: 네.
1: 그 노래에도 나옵니다만은 신촌의 백양놀이가 나와요.
0: 아, 네. 백양놀이가
1: 네. 그러면 그렇죠. 꼭 백양 그러면 우리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의 그 중심 교통 도로잖아요. 근데
0: 아, 에... 백양놀이가 그러니까
2: 그게 신촌역에서 이렇게
0: 신촌역에서
1: 신촌역에서
2: 네, 내려와서
0: 갈비집 있는 골목
1: 정문을 관통하는
2: 네.
1: 그러니까 아. 연세대학교 내에 있는 거리지만은
0: 네.
1: 백양역 거리라 그러죠.
0: 네.
1: 백양역 거리가 꼭 좀 연세대학교만의 거리는 아니고
0: 네. 네.
1: 신촌 일대 대학생들
2: 그러니까 이대도 네. 있고
0: 네.
2: 뭐 연대도
1: 아마 우리 한미역 씨도 백양역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백양 메리어스가 생각이 안 나죠. 어? 야, 그래서요. 백양역
1: 젊은이들이 그 추억이 신촌일 때 젊은이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 백양로
0: 아.
1: 그것도 이 노랫말 가사에 나오고
0: 네.
1: 그다음에 또 한 곳을 제가 지적한 곳은 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에요.
0: 아, 마로니에
1: 네네.
2: 빼놓을 수 없죠.
0: 네. 네.
1: 대한민국 공연예술 및 젊음의 중심지가 대학로의 마로니에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렇죠?
0: 예. 네.
1: 그 공원을 중심으로 조성된 문화예술거리인데 에, 우리 대학로 그러면 참 제가 부러워하는 곳이 120개의 소극장이 있잖아요.
3: 120개나
1: 예,
3: 돼요?
1: 120개가 되죠. 그게 365일 24시간 연극 무대가 오릅니다.
0: 그런데 네. 우리 한인타운에는 한 개도 없네.
1: 네, 참 항상 우리가 에, 부러워하고
0: 네. 에,
1: 아마 전 세계에서도 그런 에, 대학로 같은 곳은 없을 거예요. 참 문화 강국이죠. 문화 특구라고 저는 이렇게 네. 네, 표현을 네. 하는데
0: 우리 대표님이 진짜 연극 공연 진짜 많이 올리셨잖아요. 뭐 가수 공연뿐만 아니라 저
1: 대학로가 네.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은 1985년도인데
0: 네.
1: 사실 저는 1982년도에 이민을 왔거든요.
0: 네.
1: 제가 이민 오고 난 다음에 대학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지만은 네. 제가 아까 지금 연극을 하셨다 그랬는데
0: 네.
1: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1년에 한두 번 꼭 서울 방문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 그 대학로가 제 사무실이에요.
0: 아. 네.
1: 그게 또 소극장도 하나 있었고.
0: 저는 네. 대학로에 그러면 오감도라고 아세요? 피자. 한국의 처음의
1: 아,
0: 피자.
1: 뭐.
0: 거기서 제가 피아노 쳤어요.
1: 그러셨군요. 네.
0: 30분 치고 나는 언제 저 피자 먹나 이러면서 진짜.
1: 그, 어? 제, 예. 대학로 가면 또 감성 카페가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노래 속에 마로니에 공원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0: 네.
1: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곳이 뭐 재즈 스토리 같은데
0: 아.
1: 뮤지컬 펍 뭐 이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0: 네.

0: 신촌일 때 네. 그때는 홍대가 활성화되기 전이에요.
1: 그쵸.
0: 예, 신촌일 때 광화문, 네. 뭐 종로, 또 나가면 명동,
1: 네.
0: 뭐 무교동, 뭐 그 일대를 네. 청년 문화 특구 우리가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많은 청년 문화가 이루어진 곳도 아닙니까? 그래서
1: 네.
0: 그거를 이제 집대성해서 네. 예, 제가 노래말 속에 백양문과 마르니에 공원이 예, 들어가게 된 겁니다.
1: 네. 네네. 이 가사가 너무 주옥 같아서 들으면 이렇게 쫙. 아니, 그래서 이 노래 작곡을 우리 박강서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2: 네네.
1: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2: 이 곡을 처음 제가 이제 우리 저 이광진 대표님이
1: 네. 네,
2: 저하고 이제 호영호지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1: 네.
2: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열성적이고
1: 네. 네,
2: 공연 특히 뭐 공연 이런 쪽으로 연극 공연도 많이 하셨고 또 한국의 지인에 가까운 가수들 여러 네. 그
1: 그런 공연도 많이 하셨죠.
2: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런데 형 그냥 곡 하나 남겨 보시면 어때요?
1: 제가
2: 네.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1: 예.
2: 거기에 대해서.
1: 아.
2: 형, 내가 곡은 내가 작곡을 할 테니까
1: 네.
2: 한번 작사를 멋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1: 아.
2: 아,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곡이.
0: 제가 조금 부언하자 그러면
1: 네.
0: 우리 저 박강서 씨를 제가 만난 것은
1: 네.
0: 케이스 만남은 한 10년 정도예요.
1: 네.
0: 예. 사실은 우리 박강서 씨는 1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오셨고
1: 네.
0: 저는 알다시피 좀 오래됐잖아요.
1: 네.
0: 그렇지만은 제가 박강서 씨를 익히 알고 있었어요.
1: 한국에서 뭐 템페스트
0: 네
1: 뭐?
0: 그러니까요.
1: 예. 김도양 밴드
2: 네,
0: 그러니까
2: 네.
0: 한국에서 뮤지션들이 미국에 오시면 꼭 우리 박강서 씨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차에
1: 네.
0: 한국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지금 말하셨던 템페스트 리더 되시는
1: 네.
0: 우리 장계연 선배
1: 네.
0: 또 김도양 선배께서 전화가 네. 왔어요.
1: 네.
0: 참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가 미국을 간다.
1: 네.
0: 박강서 이광진 대표도 알 거야.
1: 네.
0: 제가 얼굴은 본 적 없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너희 식구처럼 마중에 달라. 그래서 제가 와. 공항 픽업을 나갔던 사람입니다.
1: 이야, 그런 인연이군요.
0: 예, 만남이 시작이 되어서.
2: 처음 네. 듣는 얘기예요.
0: 네.
2: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시지도 않았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제 에이콤을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참 많이 했죠.
1: 네.
0: 네. 그러던 차에 마침 우리 박강서 씨가 온 몇 년 사이는 팬데믹 시절이에요.
2: 아,
1: 네.
2: 사실 시기였죠.
0: 한 2, 3년 동안
1: 네.
0: 뮤지션들이나 음악 예술인들이 활동을 전혀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1: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2: 그렇죠.
0: 공연 기획사는
2: 굉장히 아무랬죠.
0: 에이콤도 네. 마찬가지였지만
1: 네.
0: 그 시간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1: 네.
0: 무슨
2: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처음에 받았는데
1: 예.
2: 이제 형이 이제 한 그 후로 한 두세 달 지나서 이제
1: 예.
2: 그 근데 봐 너무 좋은 거예요.
1: 한번 들어볼까요?
2: 우리들의 노래예요. 그야 네. 그야
1: 우리들의
2: 진짜.
1: 노래.
2: 예.
1: 예. 자, 에이콤의 이광진 대표 작사 그리고 LA 최고의 밴드 LA K-탑 밴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박강서 기타리스트가 작곡하신 노래 제목은 젊은 날의 초상.

0: 이 노래가 이민 생활에 진짜 고단함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한국도 생각이 나면서.
1: 네.
0: 아, 가사 너무 잘 쓰셨네요.
2: 저는 그냥 제가 습작처럼 저 지금 글이 작곡가 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탄생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0: 네. 이게요. 저는 이걸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다 외웠어. 질리지가 제가 질려하거든요 쉽게. 근데 이 노래는 질리지가 않아요.
2: 사실 가사 자체는 올드한 가사거든요.
0: 네.
2: 그런 가사들인데.
0: 네. 젊은 날의 초상.
1: 네. 근데 이게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0: 너무 위로가 돼 가사.
1: 네. 제가 이걸 처음 받고서 한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곡을.
0: 네. 네.
1: 세 곡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네.
1: 이게 그 정도로 애착이 갔던 그런 그때. 그래서 그 중에서 세 곡 중에서 그나 다 따라 부를 수 있고 좀 더 대중적인 게 어떤가 생각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0: 제가 그 다 들어봤는데 저 전주에 따라 이러면서 파도가 느껴지고.
1: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갈매기가 유용하는. 네, 그 느낌을 그 전주에
0: 전주가 바로 그래요. 한번 살짝 전주만 소개해드리면.

0: 우리 인생의 파도와 같은 네. 나는 갈매기가 돼요. 특히 일렉트로닉 그 기타 연주를 와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0: 네. 네.
2: 그 새로운 화성,
0: 네.
2: 그 보컬에 대한 힘이죠. 그것도 강하지만은 악기 네. 편성에 성공한 곡이 아닌가.
0: 네.
2: 현악기와 어쿠스틱 기타가 같이 네. 어우러지는 이런 곡으로 편성했다고 작곡했다고 하는 것은 참 뛰어난 작곡 실력이죠.
0: 네. 네.
2: 그래서 아마 이 노래가 더 빛난 게 아닌가.
0: 네.
2: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LA 한인타운에 우리의 노래가 생겼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에이콤 이건재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이용자 외길 36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이용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 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23383899 세종 바이오텍.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의 대박세일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에이콤의 이광진 대표와 기타리스트 박강서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우리 젊은 날의 초상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노래 좋았죠? 자, 이번에 두 번째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세상이란 곡인데요. 우리 박강서 선생님, 네. 이 곡은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어요? 작사 작곡 다 하셨는데.
1: 그때가 그 시기가 2020년 4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팬데믹이 바로 터지고서.
0: 아, 네.
1: 정말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이게 모두가 우리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그런, 네. 그런 사건이었고 그 시간이었는데,
0: 네.
1: 공감할 만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 곡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0: 네.
1: 근데 다 같이 함께 막, 네. 이런 느낌인데 함께가 안 되잖아요. 격리되고, 네. 그때 상황이.
0: 그렇죠.
1: 그래서 곡은 만들었지만 발표를 못했습니다.
0: 와, 진짜 우리가 그렇게, 네.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기쁨이었는지, 그렇죠. 뒤늦게 깨닫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이광진 대표님은 이 곡을 듣고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2: 저는 우리 박강서 씨가 기타만이 아니고, 뭐, 네. 우리가 기타리스트 박강서 씨 이러는데,
0: 네.
2: 복 기타. 신의 경지곡.
0: 네, 뭐, 네,
2: 그다음에,
0: 네,
2: 우리가 알다시피 LA의 3대 기타리스트라고 제가, 네. 칭할 정도로,
0: 네.
2: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고 또, 네. 보컬이 되시는 분 아니에요.
0: 아, 그쵸.
2: 드물게.
0: 네.
2: 그다음에 작곡가 아니에요.
0: 네.
2: 그다음에 중요한 건 편곡이 가능한 분이에요.
0: 네.
2: 이걸 두루두루 갖출 수 있는 뮤지션이 쉽지가 않은데,
0: 네.
2: 이 박강서 씨는 가지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뮤지션이에요. 그래서, 아유. 이런 곡들이, 나. 탄생된 것 같고,
0: 네.
2: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짚어보니까 박강서 씨가 이제 내년이면 음악 인생 한 45주년 정도 되는 해예요.
0: 아,
1: 네, 그렇게 해서 음악을 일찍 시작했죠.
2: 네. 네.
0: 몇 살에 시작하길래 벌써 이렇게 야, 대단하십니다.
2: 그래서,
0: 네.
2: 내년 45주년을 맞이하면 그 박강서 씨 우리 발표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0: 네,
2: 그러려면,
0: 네.
2: 창작곡이 많이 필요하다.
0: 네.
2: 제가 계속 권하기도 하고,
0: 네.
2: 이제 아마 조금 시간 여유를 갖고,
0: 네.
2: 창작곡에 좀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0: 네.
2: 그래도, 네. 본인의 발표이기 때문에,
0: 네.
2: 창작곡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0: 네.
2: 아마 그 45주년 기념 음악회에도 삽입될 수 있는,
0: 아.
2: 노래인데,
0: 네.
2: 이 노래는 아주 뭐 그 우리 음악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멜로디와 노랫말이 아주 돋보이는 음악이라고 나는 이렇게,
0: 네.
2: 얘기를 하고 싶고,
0: 네.
2: 그다음에 우리 저 그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Time to Say Goodbye를,
0: 네.
2: 연상시키는 클로스 오브 듀엣곡이 아닌가.
0: 와.
2: 제가 이렇게까지 좀,
1: 아유,
2: 칭송 드리고 싶습니다.
0: 저단만 해도 될까요?
2: 네.
0: 저는 이 노래가요, 손에 손 잡고, 이것처럼,
2: 네, 손에 손 잡고, 네. 버금가는, 네.
0: 우리 한인들의 앤썸, 응?
1: 예, 네.
0: 우리 한인들의 주제 찬가 정도 뭉칠 수 있는 통일가 정도 되지 않을까.
2: 그거, 네. 예, 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만들면 또 되죠.
0: 네.
1: 그래서 뭐,
0: 네,
1: 이광진 대표님, 네. 필두로 해서,
0: 네.
1: 그 노래가 혼자 부르는 것보다 여럿이, 네. 부르는 게 더 괜찮은 느낌이에요. 이걸 들어보시면, 네.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녹음을 다시 해서,
0: 네.
1: 여러분이 참여를 해서,
0: 네.
1: 같이 이렇게 부르는.
0: 그래서요, 네. 제 생각도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또 우리 굿모닝 차차차에서 네. 하나의 캠페인으로 이 노래를 부르실 분을 찾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1: 그럼요. 너무 좋죠.
2: 지금 제가 그 노래에 대해서 하나 부언해 드릴게요.
0: 네.
2: 그런 생각도 참 좋으신 생각인데
0: 네.
2: 저희가 발표하려다가 지금 얘기를 못했는데
0: 네.
2: 제가 박강서 씨랑 저랑
0: 예.
2: 또 한 분과 함께 뮤지컬 네.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2: 예, 제가 그 자꾸 팬데믹 시절에 만든 노래 중에서
0: 네.
2: 코리아타운을 상징하는 내 사랑 코리아타운이라는 노래가 뭐 그동안 방송에서도 좀 여러 번 소개된 걸로 아는데
0: 네.
2: 예, 그 노래를 가지고 아주 좋은 극작가를 만나게 되어서 뮤지컬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0: 네.
2: 생각이 있어 가지고
0: 네.
2: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극작가는 또 아주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0: 네.
2: 주말에 영화 음악을 소개하시는 이훈구 기자가 있습니다.
0: 아오, 네, 대단한 그쵸? 분이죠. 네네. 이훈구 기자님.
2: 그 이훈구 기자가 네. 한국에서 영화 제작, 연극
0: 네.
2: 제작
0: 네.
2: 쪽에 많이 관여하신 분이고 또 극작가로서도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0: 네.
2: 그래서 이분도 우리 공동 작업에 참여하기로 해서
0: 네.
2: 뭔가 타운에서 뭐 하나 남기자는 의미에서
0: 네.
2: 자 우리 작곡가도 정해졌고,
0: 예, 네. 극작가도 있고,
2: 네. 안에 들어간 노래만은 또 제가 만들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배우를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A컴에서 극단 A컴도 몇 년 전에는 조성이 되었댔어요.
0: 네.
2: 그걸 중심으로 해서
0: 네.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뮤지컬 하나 제작하자는 게 지금 뜻을 모으고 있는데
0: 네.
2: 그 뮤지컬 속에 이 우리들의 세상도
0: 들어가는
2: 곡이 되면 제가 아주 강추하는 그런 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0: 네.
2: 거기다 조금만 더 얘기 드리자면 사실 우리 한미옥 씨도
0: 네.
2: 대학 시절에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연극을 하셨고
0: 네.
2: 그다음에 또 사회에 나오셔가지고도 극단 광장에서 연극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뮤지컬.
2: 네, 뮤지컬을 하셨고.
0: 네. 그러니까 민서 오빠랑
1: 참여하셔야죠.
2: 뭐 그러니까 우리가 네. 배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 뮤지컬을
0: 예.
2: 한미 합작으로 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0: 아~
2: 네, 네. 제가 3년 전에 그 우리 대학로에 있는
0: 네.
2: 제가 그 관여하고 있는 예, 글로브 극장이라고 하는 연극팀이 있어요.
0: 네.
2: 그 팀 배우들이 3년 전에 와가지고 윌시어 이별극장에서 동침이라는 연극을 해서 참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신 연극이 있어요.
0: 네.
2: 그 연극 배우들의 일부를
0: 예.
2: 예, 우리가 다시 좀 LA를 모셔가지고 우리 LA 연극 배우들과 합동으로 이 뮤지컬을 제작하면 더 뜻이 있지 않겠는가.
0: 네.
2: 그래서 하여튼 예, 그런 작업을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0: 네.
2: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2: 그 뮤지컬 속에
0: 네.
2: 우리들의 세상이 꼭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2: 네네.
0: 네. 박강서 작사 작곡 우리들의 세상.

0: 가사도 진짜 감동이고요. 제가 AI한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해줄래 했더니 AI가 한 줄 평가. 웅장한 코러스와 함께 모두가 떼창을 하며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앞으로 LA 한인사회의 다양한 축제나 행사에서 상징적인 한인사회의 앤썸 찬가로 자리 잡기 손석이 없는 대작입니다. 이렇게 AI가 평가를 해줬어요. 대박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1: 기분은 좋습니다. 어쨌든
2: 불현범 샤우팅이 아주 또 네. 탁 출하잖아요. 그죠? 네.
0: 하늘 이 부분이요. 마음의 위로가 팍 되면서 막 힘이 불끈 솟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스피릿을 네. 갖고 있어 노래가. 와 정말 오늘 우리들의 초상 우리 에이콤 이광진 대표가 작사하고 또 박강서님의 작사 작곡하신 그 우리들의 세상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이 걸어오신 30년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또 우리 미주 한인사회의 문화가 한국을 넘어 이곳 현지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답게 꽃필지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미주 한인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이제 금방 우리 함영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30한 5-6년의 문화활동을 여기서 펼쳐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공연을 하고 무슨 연극을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은 이제 일단 좀 적고 네. 이제 좀 뜻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0: 네.
2: 그럼 우리가 한국을 보면 가수 선발대회는 많잖아요.
0: 네.
2: 예. 근데 그분들 단점이 뭔가 하면 선배들의 곡, 남의 곡 가지고 부르잖아요.
0: 네.
2: 네.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저 미주교포 작곡 오디션 대회를 하나 만들어보자. 아. 그럼 그게 창작곡이 되잖아요. 그죠?
0: 네.
2: 사실 K-POP 한류 원천도 이 창작곡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0: 네.
2: 우리 오늘 BTS가 있게 된 거는 피독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0: 네.
2: 강효원 씨가 있었고 뭐 빅뱅이나 블랙핑크가 있었던 것도 테디박이라고 하는 재미 교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탄생해서 오늘 이렇게 K-POP 한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0: 네.
2: 그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창작곡의 힘이에요.
0: 네.
2: 그러니까 창작곡 오디션 선발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수도 네. 발굴이 되어서
0: 네.
2: 그분들을 도리어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일을 네. 우리가 LA 한인사회에서 먼저 시작해보자. 네. 작게나마 네. 그러한 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 우리 저 라디오 서울에서 앞장서 주신다면
0: 네.
2: 저희들하고 같이
0: 네.
2: 이 프로그램을 하나 둘 천천히 네. 한번 기획해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1: 너무 좋은 일이죠.
0: 네. 네. 문화는 우리 힘이에요. 김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우리 한인사회의 힘을 키우려면 여기서 우리 문화가 꽃피워야 돼.
1: 젊은 친구들도 네. 등용을 해서
0: 네.
1: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도 되고
0: 네.
1: 정말로 멋진 곡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0: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려요. 가시기 전에.
1: 하여튼 뭐 우리 저 이광진 대표님하고 이렇게 또 콤비가 돼서 곡도 만들고 그런데 좀 곡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앞으로도 우리 또 한인들을 위한 그런 음악회나 그런 거에 제가 또 많이 참여를 해서 도움이 드릴 수 있으면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를 좀 해야죠 이제는.
0: 네. 두 분 진짜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에이콤 이광진 대표가 작사, 그리고 우리 기타리스트 박강선님이 작곡하신 젊은 날의 초상 듣고 계십니다. 두 분이 선물해 주신 젊은 날의 초상, 우리들의 세상, 이 두 곡이 LA를 넘어서 미 전역에 또 전 세계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후니후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M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건강의 시작.
0: 굿모닝 차차차 2부의 남자 후니훈이 어서오세요.
1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라돌이 후니훈이 어른입니다.
0: 그 얘기 하려고 했더니
14: 보라돌이
0: 아니 남자분들이 보라색을 잘 안 입는데
14: 왜요?
0: 아니 의외로 보라색이 너무 잘 어울리네.
14: 아, 감사합니다.
0: 오, 지금 봐.
14: 신문지를 걸쳐봐라. 안 어울리나.
0: 아, 그대는 보랏빛 향기 이 노래도 생각이 네. 나고
14: 가사를 마음대로 부르시는군요.
0: 그대 보랏빛 향기 아. 언젠가는 강수지 언니를 만날 거야.
14: 저 그 노래 되게 좋아요.
0: 그렇죠.
14: 근데 저는 원곡 말고 네. 크리피가 부른 약간 락 버전.
0: 아, 락
14: 약간,
0: 버전.
14: 약간 남자 느낌.
0: 그렇죠.
14: 그런 걸 하죠.
0: 주말에 아주 뜨거웠어요. 축구부터 해서
14: 축구가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0: 네, 다 봤어요?
14: 다는 못 봤지만 네. 거의 다 봤어요.
0: 아, 그래요?
14: 하다못해 하이라이트는 무조건 다 봤는데
0: 네.
14: 야, 이거 뭐 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했던 결과도 네. 있지만 생각도 못했던 결과들이 의외. 와.
0: 야.
14: 이번 혹시 그 크라카오
0: 네.
14: 보였어요?
0: 네?
14: 크라카오 이번에 독일이랑 붙은
0: 몰라 못 봤어.
14: 7-1로 졌는데 졌지만 정말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가슴 뭉클하다고. 젖잘싸. 아니고. 졌지만 잘 싸웠다.
0: 젖에다가 잘 싸면 어떻게 하지?
14: 아니야.
0: 젖잘싸.
14: 아니야.
0: 아니 누가 만든 말이에요? 젖잘싸가 있어요?
14: 이거 진짜 있는 말이에요. 아, 요새 MG가 다 쓰죠. 다 네. 쓰는 말이에요. 근데 저기 네. 아 진짜. 근데
0: 네.
14: 7-1로 졌는데
0: 네.
14: 독일이 처음에 1-0으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넣었어요.
0: 네.
14: 근데 바로 1-1로 따라잡은 거야.
0: 어어.
14: 근데 이 나라 팀이
0: 네.
14: 처음 월드컵 본선 출전했고 첫 골이에요. 월드컵 첫 골.
0: 어.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
14: 크라카오.
0: 크라카오?
14: 어.
0: 야.
14: 근데
0: 이름도 신기하다.
14: 거기에 첫 득골을 넣었잖아. 1-1까지 가서 대등한 경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계속 엄청 두르게 맞았는데
0: 네.
14: 선수가
0: 네.
14: 온몸을 던져서 막 공을 막는 거야. 야, 그걸 보면서
0: 네.
14: 진짜 열심히 한다. 응원.
0: 네.
14: 그 팍스 뉴스 서머리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0: 네.
14: 몇 백만 명이 봤는데 댓글이 전부 다 독일은 당연히 잘했지. 잘했는데 네. 전부 다 응원할 QR코드 너 너무 잘했다.
0: 막
14: 정말 우리가 보고 스포츠맨십을 배웠다.
0: 네.
14: 그렇게 점수 차이가 나도 열심히 뛰고 막 당연히 진 게임이잖아요.
0: 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막
0: 야.
14: 진짜 막 골키퍼가 안 되는 걸 수비수가 몸 던져서 막 막는데.
0: 네.
14: 야, 내가 그거 보고 진짜 거기 감독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0: 누구예요?
14: 아드보카트. 옛날 2005년 6년 대한민국 감독을 맡았던 그 분이 지금 거기 명장으로 계신 거예요.
0: 아드보카트.
14: 싹 카메라가 지나도 오! 저분이
0: 그
14: 저기 있지?
0: 아.
14: 야, 이게 뭔가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있는
0: 네.
14: 거죠.
0: 우리 한번 응원해줘요. 그
14: 크라카오?
0: 응. 크라카오. 크라카오! 짝짝짝짝.
14: 아니 근데 그것부터 해가지고
0: 네.
14: 브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말
0: 저는,
14: 생각도
0: 네.
14: 못했던
0: 헤이디하고
14: 하이디.
0: 스위스.
14: 그러니까. 와, 아니 스웨덴 잘하더라.
0: 헤이디도 50년 만에 나왔어요.
14: 아 그렇다 맞아.
0: 그래서 스위스가 2-0으로 이길 거라고 했는데 1-1 했잖아.
14: 근데 하이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큰 지진 때문에 그쵸. 굉장히 아픔을 겪었던 나라고 제 지인분들 거기 막 출장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 되게 그랬는데 이 나라가 이제 다 월드컵 나와서 하니까 그것도 약간 물컹을 하더라고.
0: 온 나라가 지금 이것 때문에
14: 축제지 난리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0: 사는 낙이 조금 생겨서
14: 그러니까
0: 이걸로 잘 우리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면서
14: 정말로
0: 힘냈으면 좋겠어요.
14: 맞습니다. 이번 주에 또 오늘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또 경기들이 있거든요.
0: 네.
14: 아 정말 일을 못 하겠어요. 어떡하지?
0: 아, 어떡하지? 아 이럴 땐 즐겨야 돼. 어떻게?
14: 즐겨야 돼. 이럴 때 뭐 4년 한번 오는데 뭐.
0: 네, 네. 자, 오늘 그래서 후니 네. 후니가 뽑은 2026 월드컵 우승 예상 종합 탑 10을 뽑으셨어?
14: 그렇죠. 월요일을 함께하는 순매남 시간에 네. 순을 먹이는 남자 시간에 네. 오늘은 월드컵 특집으로 네. 이번 2026년 월드컵 네. 북중미 월드컵 과연 누가 우승할 것이냐?
0: 네. 우리 훈이 씨는 네. 어디를 꼽았죠?
14: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투갈을 뽑았죠.
0: 그랬어요? 포르투갈, 저도 포르투갈인데. 네.
14: 언제부터요? 아니, 왜 갑 따라오세요?
0: 아니, 난 훈이 씨가 포르투갈 찍은 거 생각 못하고.
14: 저는 방송에 나와 있으니까 들으시면
0: 알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을 할까 포르투갈을 할까 하다가 포르투갈. 아,
14: 정말요?
0: 응, 제가 좋아하는 나라라서.
14: 아, 그래요?
0: 같이 우리 안 돼. 딴 데를 해줘야지. 둘 다 포르투갈 하면 어떡해.
14: 아, 바꾸세요 그러면.
0: 스페인.
14: 오늘
0: 한국, 대한민국.
14: 오늘 얘기를 들 아주 대한민국 좋다.
0: 대한민국
14: 탑10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0: 네. 자, 제 1위는
14: 아니죠. 거꾸로 가야지.
0: 네.
14: 10위부터 발표할게요.
0: 네.
14: 탑10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꾸민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지금 현재까지 이번 주말까지 경기를 보고
0: 네.
14: 어제 밤에 경기가 끝난 것이 다 보고 판단한 전체 미디어와 모든 평가를 정말 짜집게 한 겁니다.
0: 1차전 이제 커튼은 열리고 과연 그 보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14: 왜냐면
0: 거기서.
14: 하기 전에는
0: 모르지.
14: 얘가 이럴까 이럴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막 이변이를 안단 말이죠.
0: 네.
14: 그것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0: 아, 자 10위는
14: 자 10위 이번 2026 올림픽 아 올림픽이다 월드컵 1등 할 수 있는 것 중에 탑10 10위는 빰빰 박자 어떻게 들어가야 돼? 콜롬비아!
0: 콜롬비아!
14: 아스라비아 콜롬비아!
0: 커피, 커피, 커피.
14: 네, 콜롬비아 커피 진짜 맛있죠? 10위는 콜롬비아인데요.
0: 네.
14: 가장 눈여겨볼 선수가 루이스 디아스라는 선수입니다.
0: 네.
14: 그리고 콜롬비아는 거의 다크호스의 1등 할 수 있는 나라인데
0: 네.
14: 사실 콜롬비아 이번에 굉장히 높게 봐요, 평가를. 남미 특유의 경기력이 좋고 일단 피지컬이 좋아요. 그리고 날씨, 이번에 그 높은 지대, 고산지대 네. 날씨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
0: 아, 콜롬비아.
14: 그래서 콜롬비아가 1등 할 수 있겠다라는 게 10등이에요.
0: 10등. 네. 10위로 올랐고요.
14: 10위로 올랐고요.
0: 9위는?
14: 9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벨기에.
0: 벨기에.
14: 네. 벨기에. 벨기에. 아. 자, 벨기에가 9위인데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0: 네.
14: 벨기에 잘하죠.
0: 케빈
14: 더 브라위너. 케빈 더 브라. 어렵게 케빈만 외우세요.
0: 네.
14: 벨기에가 경기할 때는 케빈을 보세요.
0: 네.
14: 근데 이분이 아니다. 벨기에가 네. 편성이 좋아. 그래서 16강까지는 무난히 갈 거고요.
0: 네.
14: 근데 조금 벨기에가 예전에 정말 최강의 벨기에 때보다 조금 못해서
0: 네.
14: 우승까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사람들이 예상을 한 8강 정도 하겠다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9위에 들어갔고요.
0: 네.
14: 8위는? 야 이번에 일본이랑 했죠. 주말에 어제 네덜란드.
0: 네덜란드.
14: 네덜란드가 여러분. 전력이 기가 막힙니다. 전력은 좋은데
0: 네.
14: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말까지 평가전을 네. 한 거 포함했기 때문에 네. 8위로 떨어졌어요. 원래는 탑5 안에 들었는데
0: 네.
14: 일본이랑 2-1은 무승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0: 네.
14: 야 일본이랑 무승부면은 얘 우승 못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네덜란드 워낙 잘해요. 그 오렌지 전차. 그런데 여기는 버질 반 다이크 그다음에 코디 각포 요 분이 어저께 골 넣었죠. 골 넣었는데 요 분들이 아주 주요 핵심 선수들입니다.
0: 아, 네덜란드가 8위.
14: 네덜란드 8위. 네덜란드 우리 힝크 나라
0: 그쵸.
14: 아닙니까?
0: 힝크,
14: 딩크 형님. 네.
0: 자, 그럼 7위는
14: 7위. 야. 그테프르크 독일.
0: 독일. 그텐다르크.
14: 네. 아, 이 이디베리쉬. 독일은요. 자말 무시알라 이 선수가 아주 유명합니다.
0: 자말 무시할라.
14: 나를 무시 말라. 자말 무시 말라. 7-1로 이겼어요. 어쨌든 7-1로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하는 걸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독일스럽습니다. 공격이
0: 네.
14: 너무 쉬워요. 그냥 푹 차면 그냥 날라와서 핑 헤딩하면 그냥 들어가고 네. 막 공을 차주면 그냥 발로 그냥 발리 슛하면 그냥 들어가고 네. 너무 쉽게 골을 넣어요.
0: 독일은 이상하게 그런 어떤 그
14: 전차 부대 있어.
0: 전차 부대.
14: 근데 얘네들, 이분들은 진짜 골을 쉽게 넣어요. 막 개인기가 휘날리지도 않은데 그냥 눈 떠보면 골로 있고 막 그래. 독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네. 아직 우승까지는 모르겠다. 네. 근데 흐름이 좋다. 네. 7위에 됐고요.
0: 네.
14: 6위. 아 의외입니다. 6위가 브라질입니다.
0: 브라질은
14: 보통 탑3 안에 들어가는데 네. 이번에 브라질 왜?
0: 왜?
14: 모로코하고 1-1로 비겼거든요.
0: 아,
14: 주말에.
0: 진짜요. 이변이죠.
14: 이변이죠. 너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네. 물론 모로코 잘해요. 잘하지만 네. 브라질인데 임팩트가 약합니다.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른다. 네. 라는 그 판단 안에 점수가 쫙 깎여서 네. 6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0: 네.
14: 5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1위를 뽑은 나라입니다. 네. 뭐 미옥 씨도 뽑으셨지만 포르투갈. 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0: 호날두.
14: 브루노 페르난데스.
0: 페르난데스.
14: 요 두 명 아주 유명하죠. 호날두는 뭐 말할 필요 없죠.
0: 이제 나이도 드셨잖아요.
14: 마지막 41살인가? 뭐 그래도 어리지만 뭐 선수 중에서는 네. 그 후 이거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0: 아, 포르투갈이 바로 네. 5위를 꼽혔어요.
14: 이 호날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1위를 하느냐, 5위를 하느냐 보겠습니다. 네. 4위부터 이제 막강하죠.
0: 네.
14: 네, 메시가 있는 한 아르헨티나는 언제나 1위 후보입니다. 하지만 4위에 들어갔습니다.
0: Don't cry for me.
14: 아르헨티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네. 왜냐? FIFA 랭킹 1위예요. 현재 아르헨티나. 그런데 지난번 경기 때 1등을 했어요. 네. 우승을 했어요.
0: 네.
14: 역사상 디펜딩 챔피언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회 연속 우승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1등 못할 것 같다. 징크스 때문에.
0: 네.
14: 그리고 메시도
0: 여태까지
14: 이제
0: 2연패한 나라는 없
14: 있었는지 제가 역사 좀 모르는데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었대요.
0: 오, 그래요.
14: 근데 일단 메시도 나이도 들었고 조금 힘들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3위. 4위.
0: 자, 3위는?
14: 3위는 바로 잉글랜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Cup of coffee야.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3위. 저는 잉글랜드 1위 뽑을 줄 알았는데 요새 엄청납니다 이 친구들이.
0: 네.
14: 뭐 케인 있죠, 벨링엄 있죠, 라이스 있죠. 그냥 뭐 가장 주드 벨리엄 그다음에 케인 요런 우리 옛날에 손흥민 선수하고 듀오였던 이제 케인 선수 요런 분들이
0: 선수의 친구들이 있어.
14: 최상위권의 공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번에 잉글랜드가 우승할 확률이 3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2위는
14: 2위는 돈 벌다 나죠. 내 돈 벌어줘.
0: 레베디. 아니다.
14: 이름은 독일이죠.
0: 주댐무.
14: 주댐무. 주마펠 튜티큐티 뭐 이런 거 있잖아.
0: 레토타포타
14: 비앙 프랑스. 아 그렇지. 돈 벌어다 나송. 프랑송. 프랑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표적인 선수 누가 있을까요?
0: 프랑스.
14: 이건 아셔야 돼.
0: 음바페.
14: 킬리안 음바페. 이건 아셔야 돼.
0: 음바페 이건 알죠.
14: 음바페는 지금 메시와 호날두 다를 계승하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음바페. 프랑스가 2위. 일단 피지컬 경험 선수층이 최고예요.
0: 네.
14: 최고인데 킬리안 음바페가 지금 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프랑스가 우승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등했거든요. 아쉽게 네. 아르헨티나하고 결승전에서 결승차이 졌기 때문에
0: 네.
14: 승부차기에서 프랑스가 네. 이번에 1위하지 않을까라는
0: 네.
14: 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한 팀이 있습니다.
0: 누굴까요? 대망의
14: 1위 우선순위 후보.
0: 탑10의 1위는.
14: 뭐 이거 뭐지? 이하
0: 투 플라멩고
14: 플라멩고 음식 뭐 있죠? 맛있는 거? 그 뭐 맛있는 거 뭐 있죠? 이렇게 막 이것저것 섞인 거?
0: 볶음밥
14: 그다음에 이렇게 해산물 이렇게
0: 그니까요
14: 그 뭐야 맛있는 거 무슨 빠종 뭐 이런 거 있잖아
0: 더 해봐
14: 빠야 스페인
0: 엉해야 빠해야 아우야 스페인이
14: 전체 모든 지금 도박사들 표현해서
0: 네.
14: 모든 AI가 뽑는 우승 확률
0: 1위예요.
14: 스페인.
0: 네.
14: 자, 스페인 경기
0: 너무 세게 걸지 마세요.
14: 아, 그러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그냥
0: 즐기는 정도에서만
14: 그냥 데이터일 뿐입니다. 항상 공은 둥글어요.
0: 네.
14: 공은 둥글기 때문에 이변은 네. 나타나게 되고
0: 네.
14: 대신에 스페인 경기 보실 때 이분들을 보세요. 라민 아말. 그다음에 페드리. 라민하고 페드리 요 두 명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0: 네.
14: 기가 막힙니다.
0: 야.
14: 지금 팀 밸런스가 네. 최고래요 스페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스페인이 경기가 있거든요. 그걸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15: 네.
14: 개막식으로 경기를 안 했어.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경기를 하거든요.
15: 네.
14: 요걸 보면 좀 더 보이겠죠. 스페인이 얼마나
15: 네.
14: 잘하는지.
15: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에
14: 그 6시면 7시 아닙니다.
15: 경기를 펼칩니다.
14: 네. 대한민국이 우승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15: 몇 프로? 몇 네? 프로라고 나왔어요?
14: 그냥 50% 합시다. 반반 아니면 더 많은 거지 뭐.
15: 그래.
14: 우승하거나 못하거나 50%.
15: 그래요.
14: 그래.
15: 어쩌다 대한민국에 걸었어.
14: 그럼 뭐
15: 내기 하자 그러지 마.
14: 안 해요.
15: 아 참 복권이요.
14: 사셨어요?
15: 그때 산 거
14: 저는 꽝.
15: 어제 맞췄어요.
14: 꽝.
15: 저 됐어요.
14: 얼마? 누님. 누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15: 4불.
14: 에이씨 진짜로요? 4불?
15: 109불 투자했는데 4불 건졌어. 끝난 게 아니야. 이거 갖고 또 투자했어.
14: 아, 두 장 더요?
15: 네.
14: 두 장 더?
15: 두 장 더? 두 개 샀어.
14: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15: 그게 이제 알을 낳는 거야.
14: 그렇죠. 이게 단계별 빌드업이거든.
15: 응.
14: 이야. 108을 하지 그랬어요. 108 번뇌가 있는데.
15: 109.
14: 109는 뭐야?
15: 941생. 내 옛날에 기숙사
14: 번호가
15: 109였어요. 의미 있는 일이야. 강아지도 돈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네. 그렇지. 109도 있고.
14: 109도 있죠.
15: 근데 4불이 됐어. 그러니까 94.
14: 뭔가
15: 94.
14: 일생
15: 우사 일
14: 우사 일생
15: 살아난다
14: 일생. 그렇지. 아 멋지다.
15: 조금만
14: 좋다 좋다. 언제 발표죠?
15: 이제 언젠가
14: 오늘 화요일 수요일인가
15: 되면
14: 뭐.
15: 내가 무조건 여러분 네. 쏠게요. 우리 다 같이 어디 가자.
14: 쏘시든지 없어지든지.
15: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4: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5: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4: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이스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4: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이 밤 함께하겠습니다.
1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9: 213-383-3838 213-383-3838
2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2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4: 선택하세요 품질을,
2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7: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6: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클레버 케어. 훈이 씨, 네. 훈이 씨는 한참 멀었죠? 메디케어 받으시려면.
1: 눈 뜨면 저도 금방이에요. 내일 모레요. 저 내일 모레.
0: 자, 네. 이 시간 클레버 케어의 헬스 플랜의 로이 초이 세일즈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아, 근데 매니저님이야 워낙에 네. 네. 정말 오실 때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정말 좋은 정보를 주시는데 네.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저희가.
0: 맞아요.
1: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근데 우리 매니저님 오늘 특히나 그 2026년도 클레버 케어가 준비한 혜택들이 또 많잖아요.
0: 많대요. 그 식료품 수당으로 쓸 수 있는 맞죠. 플렉스 혜택.
1: 플렉스 혜택. 최고죠.
0: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알차겠으나.
1: 그러니까 식료품 수당 요거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 그렇게요. 예. 어쨌든 지금 뭐 오늘 짧게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네네. 일단 전화번호 먼저 혹시 아, 시간 되시면 네. 예. 833-524-9250 833-523-524-9250번 요거 적어 놓으시고 네. 지금 한국말 하시는 상담사부터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식료품 수당은 이제 말 그대로 OTC 그 네. 카드로 쓰는 건데 그 마켓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네네. 원래는 이제 미국 마켓은 다 됐었고 H마트나 한남체인은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예. 2026년도에는 갤러리아 마켓, 오. 아이랑 마켓, 또 시온 마켓까지 우리가 오픈이 돼서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뭐 당연히 뭐 미국 마켓은 뭐 알버슨, 뭐 우리가 푸드폴레스, 랄프, 트웨이로즈부터 해서 네. 본스 월마트 그리고 코스코까지 코스코. 또 너무너무 더 좋은 소식은 최근에 네. 네. 네. 지난달에 그 샘스 클럽도 오픈됐습니다.
1: 샘스까지요?
2: 그래서 OTC 카드로 다 쓰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가공된 음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요리가 된 거 있죠.
1: 네네네.
2: 뭐 랍스터 같은 거, 새우 같은 거 이미 그 쿡된 것들은 안 되고 네네. 원래 그게 이제 식료품 사항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 담배나 술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이게 그 이게 2026년도에 가장 큰 즐거운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 예.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 더 많은 마켓이 포함된다는 게 우리 시니어분들 일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이 플러스 혜택을 통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얼마인겨?
2: 이게 지금 플랜마다 좀 네. 다른데 분기별 최대 600불, 네. 1년에 최대 2,400불까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가장 큰 그 변화는 뭐냐면 작년에는 이걸 안 쓰면 네. 없어졌어요. 자동으로
1: 그렇죠. 네.
2: 없어지는데 올해부터는 네. 잔액이 2월이 됩니다. 분기별로. 근데
0: 너무 잘 됐어.
2: 맨 마지막 우리 12월 달까지는 써 주셔야 돼요.
1: 그렇죠. 네.
2: 그죠? 1년에 이렇게 다 이게 네. 분기가 4분기로 끝나는 거니까 네, 네. 4분기 이후에 이걸 쓰시려고 그러면 없어져서 그렇죠. 안 돼요.
1: 그러니까 연말에는 다 쓰셔야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매 월말마다 언니들이 네. 막 이거 쓰느라고 막 분주하셨는데 이제 네. 그럴 필요 없네요.
2: 그렇죠.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네. 필요한 게 뭔지 잘 계산하셔가지고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전에 진짜 필요하실 때 그 매 분기마다 약간 고민 안 하셔도 네. 좀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지금 우리 매니저 정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신용품 혜택 이외에도 이 플렉스 혜택이 또 어디가 또 혜택이 되실까요?
2: 말 그대로 플렉스란 말이 이제 영어로 플렉서빌리티, 그 네. 플렉서블이란 말에서 나온 것처럼요.
1: 네.
2: 비타민이나 감기약 같은 OTC, 원래는 오. OTC, 오버더카운터 그 메디케이션이나 어떤 그 비타민까지 사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1: 네.
2: 이 OTC로서 한방 건강 보조제 800가지가 넘는데요. 이거를 구입하시거나 네. 또 그 피트니스 클럽 네. 운동하시는데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골프장도 가실 수가 있고 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린필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1: 네네.
2: 가셔가지고 프라이빗 레슨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안 돼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2: 카트를 또 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걸으시면서 운동을 하시게끔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요가나 네. 또 여러 가지 필라테스부터 네.

0: 적용이 되셔야 되고
1: 예.
0: 그러면은 이제 분기별 최대 600불 또 연간 최대 2,400불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 자격 여부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2: 네.
0: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화번호로 네. 한번 전화 네. 주시면 좀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저도 만성 질환
0: 벌써
2: 만성 피로.
0: 아이고.
1: 근데 만성 질환 하나만 있으시면 되는
0: 거예요. 그렇죠,
2: 그렇죠. 네. 네. 자, 전화해서 상담을 일단 해보세요.
1: 그렇죠. 본인이나 가족분 중에 혹시나 네. 신용보 수당 장애 조건이 되시거나 네. 혜택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한국어 문의 전화입니다. 833-524-9250번, 833-524-9250번으로 한국어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을 한 다음에 저한테 네. 문의하신 지인이 계셨어요. 스크린 골프가 되냐고.
2: 아.
0: 네. 글쎄요, 그거는 보통 스크린 골프는 약간의 어떤 골프장, 네. 그러니까 퍼블릭 네네. 골프장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네네. 그건 거의 프라이빗 레슨에 그렇죠. 비교가 안 되거든요.
1: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0: 네.
1: 이 번호로 전화해서 저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립니다 하고 제가 833-524-9250을 알려드렸습니다.
0: 네. 잘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꼭 이 시간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 예.
0: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1: 네.
0: 필요하실 때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 아, 너무 좋아요.
1: 좋습니다.
2: 네. 자, 그렇다면 플러스 혜택에 대해 또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0: 예, 요게 이제 OTC 그 카드로 쓰는 게 플렉스 혜택이기 때문에
1: 네.
0: 잔액 이월되는 거, 그러니까 안 쓰시는 그 비용에 대해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치과나 안과 보청기 혜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1: 오.
0: 물론 기본적으로 이 그 치과나 안과 보청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분기별로
1: 예.
0: 해마다
1: 네.
0: 혜택을 다 쓰신 다음에 추가로 또 필요하실 때에는 이 OTC 카드로 플렉스 카드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좋으실 거예요.
1: 와,
0: 예, 예.
1: 그러니까 그거 해당된 걸 다 쓰신 다음에도 그 OTC 플렉스가 남은 거를 여기다 2월 쓸 수 있는 거예요.
0: 그럼요. 예를 들어 뭐 안경을 했는데 안경을 잊어버리시거나 망가졌으면 추가로 해야 되는데
1: 네.
0: 혜택을 다 썼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2: 네.
0: 이 OTC 카드로
1: 플렉스
0: 남은
1: 카드로.
0: 비용을
1: 야.
0: 추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1: 편하다.
0: 네네네.
2: 아니 올해 회원님들께서 안경을 맞추시거나 이 시력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곳도 늘었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력은 VSP라는 그 이름으로 네. 프로바이더가 있는데
1: 네.
0: 당연히 이제 코스코, 샘스클럽 또 월마트에 그 와. 거기서 VSP를 받으세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지금 단점이 뭐냐면 거기는 영어로
1: 그렇죠.
0: 다 해야 돼요.
1: 그렇죠.
0: 영어로.
1: 네.
0: 그리고 예약이 없죠.
1: 그렇죠.
0: 그냥 줄 서야 돼요.
1: 돼요. 네,
0: 줄 서야 돼요. 그리고 코스코 멤버분들은 코스코 멤버십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2: 네.
0: 코스코나 샘스클럽인데
1: 샘스클럽. 네.
0: 이 VSP 안과 쪽은 저 커스터머 쪽 커스터머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시면 멤버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렇죠. 이 VSP만 얘기하시면 돼요.
2: 아.
0: 그런데 이제 식료품 수당이나 OTC 네. 카드를 쓰려면 멤버 카드를
1: 그렇죠.
0: 스캔하고 가셔야죠.
1: 네.
2: 예. 네. 좋습니다.
1: 와. 일단 뭐 코스코까지 들어오고 샘스클럽 들어오는 게 너무 정말 좋은데요. 근데 이제 혜택은 너무 좋은 거 저희가 알아요. 근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바로 또 의료진의 든든한 아주 튼튼한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예.
1: 클레버케어의 또 그게 또 장점이죠.
0: 네.
1: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0: 그래서 아무래도 클레버케어는 동서양 문화를
1: 네.
0: 그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접목시킨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1: 네.
0: 우리가 그 메디칼 그룹이 보통 40곳 이상의 메디칼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서울 메디칼 그룹, 센터 IP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언어 또 의료 제공자만 따지게 되면 3만 명이 넘습니다.
1: 와.
0: 3만 명이 넘고,
1: 네.
0: 그 다음에 51곳 이상의 유명 병원들, 그 다음에 2천 명이 넘는 한국어, 영어 하시는 이중 언어 의료진들이 와. 있어서 아마 굉장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큰 도움을
1: 네.
0: 받으실 것 같고요.
1: 네네.
0: 그다음에 한의사분들도
1: 네.
0: 700명이 넘는 분들이 있고요. 해마다 계속 저희가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걸로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혜택은 우리가 치과 혜택 그 프로바이더가 이제 PPO인데 리버티 덴털이라는 그 프로바이더예요. 그래서
2: 네.
0: 리버티 덴털 PPO 플랜을 통해 가지고 거의 4천 명이 넘는
1: 네.
0: 치과 의사들이 있고 요 우리 그 근교 우리 LA 근교 남가주에만 하더라도
1: 네.
0: 2천 명이 넘는 그 바일링골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 네.
0: 물론 이제 인네트워크 있고 아르브 네트워크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PPO지만 원하시는 치과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2: 네.
0: PPO의 아르브 네트워크를 가시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미리 돈을 내셔야 돼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아르브 네트워크 밖에 치과 하실 때는 조금 좀 조심하시고
2: 네.
0: 항상 승인된 편지를 먼저 받고 나서 돈을 내셔야 되지
1: 네.
0: 미리 돈 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2: 네.
0: 모든 게 절차가 있으니까.
2: 네.
0: 근데 인네트워크 네트워크 안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2: 네.
0: 이미 가격이 다 협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지 그 어떤 가격에 대해서 네. 스트레스

0: 스트레스 안 받고 네. 하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 지역이죠.
2: 네.
0: 서비스 지역이 저희가 LA 카운티, 예.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그다음에 샌디에고까지 다섯 개의 카운티만 네. 저희가 서비스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치과 의사나 한의사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1: 네.
0: 우리 833-524-9250 833-524-925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야, 일단 여러분 시청자 청취자분들 또는 시청자 청취자분들 함께 계신 분들은 다니고 계신 혹시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께 클레버케어 네트워크에 포함이 인 네트워크인지 네트워크 포함된지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화번호 833-524-9250번 833-524-9250번으로 한국어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만성질환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0: 네네.
1: 뭐 아마도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미혹씨께서는
2: 네. 만성 피로.
0: 만성 피로는 만성 질환이 아닙니다. 네. 죄송하지만
2: 아니 이 클레버 케어가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을 위한 세심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렇죠.
2: 네,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시죠?
0: 이제 그 만성 질환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고 네.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그렇죠. 우리 클레버 케어는 두 가지의 플랜이 만성 질환 플랜인데요. 토털 플러스와 브리드 플러스라는 C-SNAP이라고 하죠. SMP라고 하는데 이
1: 네.
0: 만성질환 플랜이 있는데요. 이 토털 플러스 그 플랜은 당뇨병이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1: 네.
0: 또는 만성 심부전과 같은 만성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2026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브리드 플러스는 말 그대로 브리드가 이제 숨 쉬는 거니까
2: 네.
0: 호흡기 계통.
1: 아,
0: 호흡기 계통에 질환이 있어야 하니까
2: 네.
0: 천식이나
1: 네.
0: 폐질환. 폐기종 뭐 이런 쪽으로 질환이 있으시면 당연히 가입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 두 가지 플랜은 이미 만성질환 플랜이기 때문에 OTC 수당이 그 식료품으로 이미 작용이
2: 네.
0: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뭐 액티브에 할 필요는 없고
2: 아.
0: 그래서 분기당 최대 600불
2: 네.
0: 항상 네. 교통편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2: 아 네. 좋네요. 제가 만성 또 있어요.
0: 어떤 거 있어요?
2: 대기 만성. 대기만 해도 성.
0: 그거는 네.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자, 그렇다면 네. 정말 시니어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들인데 이 클레버케어의 만성질환 플랜 자격, 가입 자격. 그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0: 그렇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서
1: 그렇죠, 그렇죠.
0: 지금 토털 플러스는 솔직히 메디케어하고 메디카를 다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좋고요.
1: 네.
0: 제일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 플랜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중에 한 가지가 계셔야 하는데
1: 예.
0: 그 만성질환이 심혈관 질환이나
2: 네.
0: 당뇨병이나 만성 심부전 중에
2: 네.
0: 한 가지가 있으셔야 하고요. 브리드 플러스는 말 그대로 호흡기 계통,
2: 네.
0: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1: 네.
0: 질환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2: 네.
0: 그다음에 이제 메디칼이 꼭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1: 네.
0: 메디칼이 있으면 메디케어가 보통 80% 코페이 코인슈런스 커버하기 때문에
2: 네.
0: 나머지 20%를 메디칼 주정부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 네.
0: 주로 메디칼 갖고 계시는 분은 주로 이제 그 로우 인컴 쪽에 속하시기
1: 예,
0: 때문에
1: 예.
0: 그런 내신 부담금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 네.
0: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2: 네.
0: 메디칼까지 있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2: 네.
1: 이야.
2: 예.
1: 저는
2: 네.
1: 몇 번 우리 매니저님이랑 말씀했지만 브레스 플러스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완전 새로 나온 거군요.
0: 맞아요. 네. 2020년 새로 나온 플랜이죠.
1: 아. 예.
2: 호흡기 질환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0: 맞아요. 공기도 안 좋고
2: 네.
0: 또 여러 가지 기후가 지금
2: 그렇고.
0: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2: 네. 예.
1: 근데 그만 클레버케어 저희는 더 디테일하게 이 손님 그 환자분들을 생각해
2: 네.
1: 주시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또 새로운 걸 이렇게 또
2: 갈수록 혜택이
1: 네, 더,
2: 좋아지고
1: 더 디테일을 맞춰 타겟을 해주시니까
2: 네.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게 관계가 되나 내가 할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우리 매니저님 굉장히 말을 빨리 정말
0: 합니다.
1: 방대한 정보를 하시다 보니까 정말 저희도 막
2: 같이 달리고. 막
0: 정신이 없어.
2: 아, 천천히 하시 돼요. 시간 있어요.
1: 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2: 네.
1: 사실 방송하기 쉽지 않거든요.
2: 그러니까 네.
1: 궁금하신 분들은요. 833-524-9250 한국어 전화로 꼭 전화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전문 상담팀과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클레버케어 833-524-9250
1: 그 매니저님 이게 코리아타운 플라자 그 3층에도 이게 센터가 있으시잖아요.
0: 맞습니다. 코리아타운 이게 왜냐면 이게 웨스턴께서 오면은 바로 그냥
1: 네.
0: 1층에 있는데 그
1: 네.
0: 지하가 H마트가 있고
1: 네네네.
0: 원래는 2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2층이라고 표현하죠.
0: 커뮤니티 센터가 예. 그 안에 있고
1: 네.
0: 로렌하이트 지역에도 제가 새로 오픈했어요.
2: 네.
0: 로렌하이트 지역에 왜 그 온간의 바비큐라고
1: 아,
0: 해가지고
1: 네네네.
0: 168 마켓 있고 다이소 있고 그 앞에 이제 맥도날드도 있고
2: 네.
0: 그래서 그 안에 클레버케어가 로렌하이트 지점이 중국어
2: 네.
0: 한국어, 영어.

0: 홍어를 하는 분들이 그 안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로렌하이 지역도 원하시면 네. 갈 수 있고 원래는 네 군데가 더 있는데 네. 이제 토탈 네 군데예요. 네. 그 저 볼사 지역이라고 해서 가든그로브도 있고 네. 저렇게 몬토레이 파크라고 해가지고 중국계 거기도 네. 있는데 어쨌든 한국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지역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안에 네. 1층에 그 2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거기에 있고요. 로렌하이 네. 지역도 있으니까 네. 좀 저 뭐 전화가 불편하거나 그러면 걸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네. 아까 네트워크 설명하실 때 치과 혜택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죠. 후니 씨는 모르실 거예요.
2: 몰라요.
1: 이제 60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막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 막 고기가 있어도 못 씹는데 이거 어떻게 해,
0: 맞습니다.
1: 진짜
2: 씻고 지고 해야
1: 네.
2: 되는데
1: 완전히 어떤 언니는 지금 임플란트 한다고 이를 맞아요. 다 빼서 이가 없어요.
0: 아, 맞습니다.
1: 그거 어쩔 수 없는 치과 뭐 과정이지만
2: 치과 혜택 중요하죠.
1: 그러니까요. 네. 클레버 케어에서는 이 치과 혜택 올해는 어떻게 주시나.
0: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분기별로 네.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 네네.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1200불 하반기 1200불 그래서 7월쯤 가시면은 2400불을 한꺼번에 쓰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OTC 카드에서 네. 돈을 안 쓰시면은 그 돈으로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충당하실 수가 있어요.
2: 아, 네. 그걸 그러니까 추가로도 넣을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2400불 갖고 솔직히 임플란트 하시려면은 돈이 모자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2400불 나중에 뭐 네. 토털 플러스나 브리드 플러스에 계신 분들은 네, 네. OTC 수당만 해도 1년에 2400불입니다. 그러니까 네. 토탈 4800불을 주실 수가 있는데 네.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 그 분기별로 네. 그 상반기 하반기를 잘 계산하셔가지고 네, 네. 물론 치과 의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그 타이밍을 잘 봐서 쓰시면 오.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치과 검진하는 거는 스케일링부터 엑스레이 뭐 신경치료 크라운 브릿지 틀니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네. 임플란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 임플란트는 좀 어르신들이 하려면 조건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네. 왜냐하면 음식을 못 먹는다라는 그런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용 네.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네.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치과 의사분들하고 상담을 꼭 좀 받으시고 네. 그게 본인한테 인내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트워크 예. 안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만나셔서 상담하시고
2: 그렇죠. 네.
0: 항상 세컨 오피니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너무 한 분도 중요하지만 한 두어 분 정도 만나셔서 그 뭐야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3개월, 6개월 걸려요, 보통. 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해서 그 치과 수당금을 또 OT 수당금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디자인을 예. 잘해서 입장료는 뭐 내년에 하지 뭐 이렇게
0: 그렇게도 괜찮고요. 네, 네, 네.
2: 그렇죠. 네.
1: 언제가 되면 보험에서 임플란트도 다 해줄까요? 그럴 때가 오겠죠?
0: 그럼요. 정말 근데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그 치과 그 임플란트 하려면요. 임플란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턱뼈와 본 덴시리라고 그러죠.
1: 네.
0: 그 이빨을 그 받치고 있는 턱뼈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 염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잘 맞아야 돼요.
1: 네.
0: 그래서 무조건 임플란트 하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이빨 치아 상태 그리고 뭐 골다공증도 있으면 좀 어렵죠. 그죠?
1: 네.
0: 그런 조건을 꼭 치과 의사랑 자세히 상담하셔서 네.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부터 잘 먹어야 돼.
0: 그럼요. 잘 드셔야 되고요.
2: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오늘 정말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아주 발빠르게 저 달려왔는데 여러분
1: 네.
2: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1: 아, 왜 이렇게 달리셔? 우리도 헐레벌떡 달라는데.
2: 매주 차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1: 네, 네.
2: 쏙쏙 들어오긴 하는데 양이 많아요. 정보
0: 예,
2: 양이.
0: 예.
2: 전화번호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 833-524-9250 833-524-9250번이고요.
1: 네.
2: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화 가능하시기 때문에
1: 네.
2: 한국어로 편안하게 상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인타운이나 로나이츠는 클레버케어 커뮤니티 센터 있으니까요.
0: 네.
2: 직접 방문하셔서 가보세요. 굉장히 활동이 많으시더라고요.
1: 그냥 들어가면 뭐 요가도 가르쳐주고
0: 맞아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2: 네.
0: 먼데이 스루 프라이데이 그죠? 네. 그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까지 그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2: 그러니까
0: 네. 꼭 뭐 회원들 어르신뿐만 네. 아니라 네. 지나가시다가
1: 아무나
0: 아무나 오셔서 그냥 이렇게 운동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1: 네.
0: 발런티어라든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좀 친구들도 같이 오셔도 괜찮아요.
1: 그렇죠.
0: 꼭 이제 클레버케어 멤버를 위해서 세워진 센터지만
2: 네.
0: 주위에 우리 커뮤니티에 네. 많은 더 도움을 주기를 원하니까
1: 네.
0: 지나가시면서 요가 활동부터 또 우리 그 센터에 따라 약간 프로그램이 다르긴 달라요.
2: 네, 네.
0: 다른데 한번 일일이 한번 알아보시고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런 거 되나요? 이것이 무엇이요? 응? 영어 못 알아보는 거. 또 휴대폰 그럼요. 안 돼서 답답할 때.
0: 그 기본적으로 다 도와드릴 수 있죠.
1: 야. 예, 예.
2: 계신 분들이 굉장히 상냥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뵀는데 너무 네. 좋으십니다. 코리아탄 플라자 저도 가까우니까 네. 가끔 가서 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1: 아, 네. 우리 시설도 동네 너무 사랑방.
0: 좋고. 맞습니다.
1: 클레버 케어.
2: 네. 네. 네. 전화 833-524-9250 833-524-9250번입니다.
1: 그거 한번 해야 되겠어요. 뭐야? 클레버 케어.
2: 아주 맛들이셨어.
1: 클레버 케어.
0: 감사합니다.
1: 로이 초이 대표님, 네. 아, 참 매니저님. 뭐 대표하시지 뭐 어떻게. 아,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1: 끝 인사 우리 팬들에게 주세요.
0: 예, 앞으로 네. 이제 그 메디케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클레버 케어가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 담당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가 있으세요, 그죠? 네, 네. 그분들하고 꼭 상담하시고 그렇죠.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를 잘 맞춰가지고 좋은 결정. 심사숙고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들으셨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지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4: 세 번째 참가자
5: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8: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7: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8: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7: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8: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7: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8: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7: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탱자 미오
1: 탱자 후니
0: 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2부 네. 우리 라디오 서울이 웹사이트 새롭게 단장했어요.
1: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디자인이 대박이야.
1: 그러니까요. 진짜 완전 새롭게 쫙 네. 달렸는데요.
0: 딱 들어가면
1: 여러분의 일상에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이 한 곳에 한눈에 쇽 들어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뭐... 먼저 달러 요즘 진짜
1: 달러 달러 요새 난리잖아요.
0: 예.
1: 달러 뭐 유로 엔화 이런 것도 실시간 환율이
0: 네.
1: 원화로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0: 네 그리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1: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하시는 분 많죠. 엔비디아 테슬라 어떻게 되고 있나 애플 좀 올랐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등등등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0: 오늘 빡 오른 주식 있었어요.
1: 스페이스X인가?
0: 팔런티어
1: 그래요?
0: 쫙 올랐더라고 떨어졌다가
1: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서 또 우리 미옥 씨와 제가 늘 궁금해하는 복권 정보까지
0: 복권 정보 파워볼 네.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1: 따로
0: 바로
1: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냐냐 바로 라디오서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네. 바로 실시간 뜹니다.
0: 라디오서울 홈페이지는 라디오서울 1650.com이에요.
1: 그렇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국 평균 가스 가격, 그래서 기름 가격 걱정되시죠? 네. 평균 가스 가격부터 가장 나의 주변에서 저렴한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까지 찾을 수 있는 링크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아, 라디오 서울 1650닷컴에
1: 너무 많은 게 있어. 와. 그리고 여기 계시면 정말 다 공감하실 만한 거.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 한국에서.
0: 아, LA 공항에 LA 지금 공항 어디 딜레이 안 됐나? 그러니까 언제 도착해?
1: 실시간으로 출도착 공항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 항공사별로 바로 가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1650닷컴에요. 네. 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 항공사별 바로가기도 제공돼 있고요.
1: 그리고 또 우리 메디컬 안내 페이지까지. 여러분 새로 다 마련돼 있으니까요.
0: 네.
1: 야, 이거 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0: 아, 이게 아니다.
1: 여기서 점점
0: 나한테 물어봐라.
1: 네. 이러면서 부채도서가 콸콸. 그 BJ 특공대. 콸콸콸. 가장 주목할 게 뭐가 있을까요?
0: 바로 AI 뉴스 체포 서비스를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1: AI 뉴스 체포시 여러분.
0: 네.
1: AI 뉴스 이게요. 그리고? 여러분 네.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질문하시면 네. 실시간으로 답변을 줍니다.
0: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머,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스모 대회가 열린다는데 진짜요? 뭐 이런다거나 뭐
1: 온갖 질문을 다 해보세요.
0: 중국은 요즘 뭐하나? 월드컵 뭐 지금, 하는데
1: 저 월드컵 뭐 어느 날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스케줄 응? 어떻게 돼? 답이 촥촥촥 응. 도우미가
0: 심심하다 예.
1: 여러분 아, 그거까지 모르겠다 예. 응. 아, 그것까지 좀 모든 답변을 해주셨는데 AI 챗봇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0: 라서 이쁘다
1: 근데 라서 해야 돼? 라디오 라서 해야 되나?
0: 라서 우리 네. 조카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1: 조카 딸이요?
0: 제가 이제 조카 할머니가 됐죠?
1: 진짜요?
0: 근데 와. 그 아이 이름이 돌이 됐는데 윤서예요.
1: 윤서?
0: 근데 오. 라서가 태어났네 또.
1: 성은 실례지만.
0: 야, 유윤서.
1: 오.
0: 왜요?
1: 아 왠지 앞에가 뭐가 붙네 또 재미 또 달라지니까.
0: 유윤서.
1: 부드럽다 유윤서.
0: 우리 조카 딸이 윤서, 윤 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성도 넣은 거야. 유 씨
1: 아,
0: 남자의
1: 그렇구나.
0: 자기 윤을. 성 윤서.
1: 그 서쪽으로 가나요?
0: 술하고 잘 쓰라고 잘 써 발로 차 하면서 네.
1: 좋습니다. 야. 라디오 서울 여러분 정말 아홉 가지 프로그램도 저희 아침부터 네. 그 방송 카드까지 여러분 한눈에 쫙 볼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0: 네.
1: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네. 서울 1650.com으로
0: 오셔서
1: 지금 바로 방문해 보시면 네. 정말 여러 가지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네. 바로 라서라는 AI 챗봇을 만날 수 있어요. 한번 네. 만나보시고 대화 좀 나누시고.
1: 그리고 보시면 정말 재밌는 네. 거 많아요.
0: 네. 그리고 바로 굿모닝 차차차.
1: 딱 뜨죠. 네.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채팅방도 있습니다.
0: 네, 카카오 채팅방에 현재 우리 후니 씨와 네. 저 탱자 미옥 탱자가 있거든요.
1: 네.
0: 후니 탱자와.
1: 뭐 그분 없으시네 다음에는
0: 누구야 다음에 대표님 계셔.
1: 그러니까 우리
0: 여러분 들어오세요
1: 없어요.
0: 이제 들어오셔서 아 굿모닝 차차차로 오픈 채팅방에
1: 카카오톡에서
0: 네.
1: 찾으셔도 되고
0: 찾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1: 만약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0: 굿모닝 차차 들어가시고 맨 밑에
1: 맨 밑에 페이지
0: 채팅방
1: 맨 밑에.
0: 들어가기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미옥 씨와 훈이가 네. 그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1: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과 뭐 여러 가지
0: 네.
1: 뭐 바로 팬심 깊으다면 뭐 선물 주셔도 되고.
0: 네. 아니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요. 이제 네. 저는 저만 탱자가 아니라 네. 모두가 탱자는 탱자가
1: 재밌을 것 같네요.
0: 응, 바로 후니 탱자도 있고 네. 여러분 모두 탱자끼리 뭉쳐서 서로 피난처가 돼주자고요.
1: 또 방송에서 함부로 못하는 또 쓸데없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0: 아 네. 진짜 잠안 올 때 후니 씨 이러면서
1: 꺼버려야지.

0: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1: 이따 집에 갈 때 잠깐 슈퍼를 가야 될 것 같아요.
0: 응?
1: 슈퍼를 들렸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슈퍼스타니까.
0: 어우야. 이한철의 슈퍼스타. 네. 오늘 끝곡으로 함께하면서요. 우리 모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 하루 스타. 좋습니다. 스타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내일도 반짝반짝 빛나게 다시 봬요. 안녕.
0: 미역탱자.
1: 미역훈이었습니다. 아, 탱자훈이었습니다.
0: 네, 내일 만나요.

0: 3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1: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0: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0: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렌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7: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8: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7: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8: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7: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9: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0: 야, 여러분, 이 나물 데칠 때 소금을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식초를 넣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장모님과 같이 사는데 제가 이 밥맛이 없어 하면 장모님께서는 바로 실란트라를 데쳐서 아주 식초도 조금 넣고 소금도 조금 넣고 간간하게 아주 맛있게 실란트라 무침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나물, 나물의 독성은 이 염기성 유기화합물인데 즉 소량이면 사람한테 도움이 주지만 사실 동물이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나물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나물을 생으로 드시지 않고 데치기나 삶아 먹는데 자 이 나물은 이 소금을 넣어야 되는지 식초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나물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가 문제인데 이 알칼로이드에 함유된 독성분은요 염기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산성 용액에는 잘 녹지만 염기성 용액에는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식초는 곧 산성 용액이고 소금물은 염기성 용액이기 때문에 독성 제거에는 식초가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 식물의 우리 독성분 식초 같은 산성 용액을 제외하면 에탄올 유기용매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물을 넣지 않고 삶을 때는 맹물을 쓰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인데 자 맹물 대신 옛날에는요 쌀뜨물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왜? 쌀뜨물에는요 흡착력이 좋기 때문에 나물의 잡냄새를 내는 이물질이나 나물의 독성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마련이고 더군다나 이 추석 때 드시는 토란이나 아니면 독성이 가난 실란트라 같은 식물 이럴 때는 된장을 약간 푼 쌀뜨물로 담가두면 쉽게 독성이 제거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의학대는 이 수치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부자나 조처럼 독성이 강한 약체는 감초와 검은콩을 써라. 왜? 검은콩에는 해독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라는 과정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물을 데칠 때 소금을 넣느냐 식초를 넣느냐 나물의 질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나물을 부드럽게 하려면 소금을 첨가하기 마련이고 고구마순이며 미나리무청 소금을 넣고 데치면 아주 부드러워지고 반면 식초는 팩틴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단단하게 만듭니다. 즉 씹을 때 질감을 좋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콩나물이며 연근이며 우엉 같은 이런 때는 식초를 약간 넣으면 아삭거리는 그러한 식감이 더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물을 맛있게 무치기 위해서는 독성제가뿐 아니라 나물 역시 드시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잘 골고루 배합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데친물을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이면 좋은데 다양한 생리활동 물질을 생각해서 두릅이며 고사리 같은 그런 독성 있는 물질은 끓여서 버려야 되고 곤디레나 시래기 삶은 물 같은 것은 미나리 데친물과 같이 끓이면 맛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9: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하여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15: 중앙일보를 창업한 홍진규 회장의 손자 홍정도 부회장이 오늘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주사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종합편성 채널 JTBC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중앙 P&I 등 핵심 계열사 다섯 곳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즉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지난 12일 JTBC가 만기가 돌아온 유동화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하며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한 것입니다. 디폴트 선언 불과 이틀 만에 그룹 전체가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재무규모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납니다. NIC 신용평가에 따르면 중앙홀딩스 JTBC 콘텐츠리 중앙 등 주요 계열사를 합산한 그룹 전체 총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운데 무려 75%가 단기 차입금, 즉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입니다. 지주사 중앙홀딩스만 놓고 봐도 연결 기준 부채 총계는 1조 2,339억 원이며 1년 이내 갚아야 할 유동부채만 9,144억 원에 이릅니다. 부채 비율은 무려 1,020%를 넘겼고 지주사 단독으로는 부채 비율이 4,592%라는 사실상 재무 파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계열사 간 지급보증 등 우발 채무까지 얽히며 자금 경색이 그룹 전반으로 번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 부회장은 채권자와 주주 등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절차는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감독 아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중계 등 방송 업무는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도 덧붙였으니 한국 3대 한간지 그룹이자 종편 대표주자인 중앙그룹이 2조 8천억 원의 빚더미 위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YTN 연결하겠습니다.
16: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JTBC 메가박스 콘텐츠비 중앙의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접한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도 큰 충격을 받고 많이 불안해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 등의 각오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회생신청을 방송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보존하고 거래기업, 임직원 모두가 다시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에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녹중미 월드컵 중계 등을 비롯한 회사 각각의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중앙그룹을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이해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홀딩스와 일부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초래하여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0: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JTBC 메가박스 콘텐츠리 중앙의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전략이 거리 급습에서 법원 중심 추방 절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가시적 활동은 줄었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명령과 망명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심리과정을 관찰해왔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에이미 랭은 최근 법원 분위기가 폐쇄적으로 변했으며 일부 판사들이 참관인 입장 전에 심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전체 이민 판사의 약 15%에 해당하는 100명 이상을 해임했습니다. 이민법원은 일반 법원과 달리 행정부 산하기관이며 판사들도 연방정부 공무원입니다. 전국적으로 300만 건이 넘는 이민 사건이 적체된 가운데 한 번에 100명 이상을 소환하는 메가메스터 심리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의 바네사 도아케스토레스 변호사는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하면 판사가 자동으로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원정출산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비자 사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국무부는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 출산 사례가 확인됐으며 최소 6개 업체가 비자 인터뷰 준비부터 병원 예약까지 대행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100명 이상이 위조 서류로 입국을 시도했고 북아프리카에서도 100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이민법 취지에 어긋나는 신청은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강경 이민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출생 시민권 제도의 남용을 막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은 원정 출산 산업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 시민권 조항을 악용해 성장했다고 굿포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책임 연구소는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정 출산 업체를 최소 1천 곳 추적 중이며 지난 12년에서 13년 동안 중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75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 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30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290.com 혹은 3239-22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JTBC와 중앙일보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일제히 강등됐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12일 JTBC의 장기 신용등급을 BBB 부정적에서 CCC로, 단기 신용등급은 A3에서 C로 낮췄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장기 등급이 BBB 부정적에서 BB-로, 단기 등급은 A3에서 B-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JTBC가 이날 총 206억 원 상당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기업평가도 JTBC 등급을 BBB 부정적에서 BB 부정적 검토로 내렸습니다. 재무 악화의 배경에는 약 5억 달러를 들여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사들인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월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지상파 3사에 재판매하지 못했고 이번 월드컵에서는 KBS와만 협상을 맺었습니다. 중앙그룹은 부채 상환을 위해 상암동 중앙일보 빌딩과 JTBC 빌딩 등을 매각해 약 5,5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5: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미국 중간선거의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데이터 센터 맵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방 하원 격전지 69곳 가운데 40곳에 데이터 센터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18%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1,500개로 민주당과 공화당 지역구에 거의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을 결정짓는 경합지에 데이터 센터가 집중 배치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경합지 대부분을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공화당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기대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던 한인이 8년간의 도피 끝에 라오스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오렌지 카운티 검찰 그리고 산타클라 카운티 검찰은 어제 공동 발표를 통해 김명진 씨가 지난 5월 말 라오스 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 9일 LA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6월 세노스에서 발생한 청부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부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행 과정에서 범인이 표적을 잘못 확인해 무고한 남성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김 씨는 또 2018년 9월 웨스트민스터의 CVS 주차장에서 친구인 크리스토퍼 김 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발생 후 김 씨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체포는 FBI와 라오스 당국 간의 국제공조 수사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는 현재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두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서부 미들랜드시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지난 10일 오전 8시께 미들랜드시 남동부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범행 현장 인근에는 호텔과 컨벤션 센터 그리고 공원이 있었습니다. 총격범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30분께 한 동물병원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사망했습니다. 부상자 9명은 미들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이 가운데 4명이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는 총기 소지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대형 총기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장소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으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7: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6: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오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7: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6: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7: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LA 필하모닉이 7월 8일 헐리우드 볼에서 번스타인과 엘링턴 공연을 선보입니다. 토머스 윌킨스의 지휘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레너드 번스타인의 온 더 타운 중 무곡들과 듀크 엘링턴의 할렘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곡 미국 작품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보컬리스트 그레이시 로렌스, 알렉스 뉴에, 알리 스트로커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샤이나 타우베 브로드웨이 히트작 서프스의 신규 편곡곡들을 초연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hollywoodball.com에서 가능합니다.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6: 불란서 안경 검안과.
7: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8: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9: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8: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9: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1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1: 어제 저녁 다운타운 LA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청과 카운티 청사 주변 도로를 행진한 참가자들은 최근 시 정부의 예산 편성과 치안 정책에 항의했습니다. LA 경찰은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집회였다고 평가했지만 일부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 지시에 불응해 10여 명을 경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110번과 101번 프리웨이 진입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퇴근길 교통이 크게 혼잡했습니다. 시 교통국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집회가 예고된 구간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의회는 관련 예산안을 논의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일부 집회가 이어질 수 있어 출근길 교통 정보와 우회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본사 인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인 L1을 신청할 수 있고 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L1보다 E2 비자가 상대적으로 승인받기 쉬웠지만 최근 미 대사관의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다시 까다로운 L1 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추가 서류를 많이 요청하면서 승인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실제로 중역이나 간부로 일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직함이 대표나 매니저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서나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지, 급여 기록과 세금 자료 같은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합니다. 또한 해외 본사가 주재원을 파견할 만한 규모와 조직을 갖췄는지, 직원들의 업무 내용과 급여 자료, 그리고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중역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 분기별 임금 보고서와 급여 명세서 같은 실제 고용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특히 신규 법인의 경우 사무실 임대 계약서와 사업장 사진 간판과 장비 사진 등 법인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규 법인은 앞으로 충분히 성장해 신청자가 중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시장 조사 자료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그리고 매출 계획과 신규 채용 계획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12일 대학생 1,500여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직접적인 발단은 정부의 휘발유 가격 인상입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만 2,000루피아 수준으로 억제해왔지만 106,250루피아로 32%나 올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 폭등하면서 인도네시아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외환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시위대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의 무상급식 정책이 재정 부족의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상급식 사업은 2029년까지 28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9천만 명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천 명의 학생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고

0: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이름 앞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안 의원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가 건물과 웹사이트, 그리고 각종 표지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케네디 센터는 항소를 통해 판결 집행을 중단하려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작업자들이 밤새 외벽 글자를 철거했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 철거 작업을 지켜봤고, 과정은 인터넷 생중계로도 공개됐습니다. 케네디 센터는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직후 연방의회가 추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설립됐으며,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18명의 이사를 물갈이하고 자신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1: 집 3개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과 함께 세계 최초로 총자산 1조 달러를 넘긴 조만장자가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서 주당 150불에 거래되면서 머스크의 총자산이 1조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1,600조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만의 국내 총생산을 넘어서고 스위스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하루에 2,700만 달러씩 100년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금액입니다. 머스크의 자산은 세계 부호 2위인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보다 3배 이상 많으며, 2위부터 4위까지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큽니다. 머스크는 2002년 스페이스X를 창업했고, 현재 그의 순자산 중 약 70%가 스페이스X 지분입니다.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구글 모기업,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기업가치 6위에 올랐습니다. 머스크는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중 스페이스X와 테슬라 두 곳을 동시에 이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6일 5만 9천 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5만 9천 달러에서 6만 4천 달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역대 최고가였던 12만 6천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약세는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타이거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서 2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타이거 리서치 안광호 연구원은 작년까지 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호재로 작용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기관들이 자금 이탈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 연구원은 가격 하락으로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포지션이 연쇄 청산되면서 낙폭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으니,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들이 주식 관련 무기한 선물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레버리지 수요가 분산된 것도 비트코인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LA 다운타운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활력을 잃은 도심 중 하나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도시계획 컨설팅 기업 겐슬러가 최근 발표한 2026 시티 펄스 보고서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의 활력도는 세계 주요 75개 도시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응답자의 약 65%만 LA 다운타운이 활기차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뉴욕과 시카고, 호주 시드니, 중국 상하이 등이 기록한 80% 이상의 평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오피스 이탈이 이어지며 유동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업체 CBRE에 따르면 다운타운 금융지구 내 오피스 공간의 약 40%는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이며, 소매점 공실률도 30%에 달합니다. 절도와 강도 기물 파손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다운타운 방문을 꺼리고 있다는

0: 분석입니다. 겐슬러 LA 지사의 켈리 페럴 대표는 직장인들이 돌아와 퇴근 후 식사하고 쇼핑하며 지역 상권과 연결돼야 도심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텅 빈 오피스 건물을 주거용이나 문화공간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와 복합 개발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1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9%보다 낮아진 수치이며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란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 두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입니다. 세계은행은 혼란이 7월에 진정된다는 가정 아래 올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94불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 오른 수치이며 비료와 식량 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3.3%에서 4.0%로 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서른도 스페셜 공연
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1: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7: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8: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7: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8: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은퇴 문턱에 섰던 저스틴 게이츠가 UFC 역사에 남을 밤을 만들었습니다. 6월 14일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UFC 프리덤 250 메인 이벤트에서 게이츠는 무패의 이 체급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를 4 라운드 종료 후 TKO로 꺾고 라이트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토프리아는 경기 전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UFC 최초의 3체급 정복까지 바라보던 차세대 슈퍼스타였지만 이날 옥타곤의 주인공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게이츠는 3라운드부터 묵직한 오른손과 날카로운 제부로 반격에 나섰고 토프리아의 얼굴은 점점 피와 붓기로 무너졌습니다. 4라운드가 끝난 뒤 토프리아 측 코너가 더 이상 경기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승부는 게이츠의 TKO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애리조나 광산마을 출신이자 콜로라도에서 레슬링 기반을 다진 게이츠는 평생 기다려온 UFC 정식 챔피언 벨트를 백악관 잔디밭에서 들어올렸습니다. 코메인 이벤트에서는 미들급과 라이트 헤비급을 정복했던 알렉스 페레이라가 UFC 사상 첫 3체급 챔피언에 도전했지만 헤비급 강자 시릴간에게 2라운드 TKO로 무너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열린 UFC 이벤트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국가 상징 공간에서 격투기 이벤트가 열렸다는 점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발표한 뒤 미국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를 사실상 항복문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합의 내용이 불투명하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종전 합의는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이란과의 긴장 관계를 끝내기 위한 시도였지만 오히려 국내 정치적 반발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의회 승인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가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닉스의 NBA 챔피언십 우승을 축하던 거리 축제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스쿨버스 여러 대가 불에 타고 총격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대에서 수만 명이 모인 축하 행사가 통제불능 상태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방화와 기물 파손, 그리고 폭행 혐의로 63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불에 탄 스쿨버스는 최소 5대로 확인됐고 인근 상점들도 약탈 피해를 입었습니다. 닉스는 1973년 이후 51년 만에 NBA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뉴욕 전역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중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뒤집고 불을 지르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뉴욕시는 피해 복구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용의자 검거를 위해 CCTV 영상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80번째 생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대규모 UFC 종합격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격투기 링이 설치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초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된 지 수개월 만에 나온 외교적 진전입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적대 행위 중단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일 축하 행사와 외교 성과 발표를 동시에 진행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 소식에 즉각 반응해 배럴당 이 불가까이 하락했습니다.
5: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LA 메트로버스 안에서 승객이 다른 승객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대중교통 안전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메트로 측은 운전기사가 즉시 버스를 세우고 경찰을 불렀으며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버스와 전철 내 치안 불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조와 승객단체들은 차량 내 보안 인력을 늘리고 카메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메트로는 단기적으로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위기 중재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는 승객들에게 위협 상황을 목격하면 직접 개입하지 말고 즉시 911 이나 메트로 신고번호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밤 11시 20분 다운타운 LA 올림픽 블러바드와 프란시스코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마체테를 휘두르며 행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 경찰국 센트럴 분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총을 겨누고 제압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여성을 포위한 뒤 항복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행인들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운타운 LA에서는 최근 노숙자 증가와 함께 흉기를 이용한 위협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0: 어제 저녁 글렌데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과정 내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총성에 놀라 대피했고 단지 일대는 한동안 경찰 통제선으로 봉쇄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권총 한 자루가 압수됐으며 합법 등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용의자의 정신 건강 문제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올해 들어 가정 내 분쟁이 총기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분쟁 초기 단계에서 상담과 중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희생자 신원은 유가족 통보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새벽 롱비치 항만 인근에서 화물열차 일부 객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열차에는 주로 소비재와 공산품이 실려 있었으며 위험물질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구작업과 조사를 위해 인근 일부 도로와 철도 구간이 일시 통제되면서 물류와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큰 굉음과 진동에 새벽에 잠에서 깼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운영사는 노후 선로와 차량 상태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는 항만 일대 운전자들에게 우회로 이용을 권고했으며 물류업체에는 출고와 입고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추가 안전 점검 결과는 조사 완료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2-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2-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0: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자 국제사회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평화 합의를 중동전쟁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막대한 희생을 낸 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양해각서 발표를 환영하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와 호주, 뉴질랜드 등도 종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극우 인사인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번 합의를 맹비난하며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파기환송 2차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이었으나 1시간 반 만에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항소심에서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던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측은 정식 재판으로 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5: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6: 양측은 오는 26일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섭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정에서 약 2년 2개월 만에 대면하게 된 건데 출석 과정에서 최 회장만 조정이 잘 성립되길 바란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8: 조정이 잘 성립돼서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 오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10: 오늘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으실까요?
7: 약 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된 결과는 조정 불성립이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날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으로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꼽힙니다. 앞서 1심은 SK 지분을 최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판단,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을 들어 공동 재산에 포함해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 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 또한 변수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 분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양측은 이제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통해 치열한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늘 새벽 국제유가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 넘게 떨어지며 배럴당 83불을 기록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두바이유도 배럴당 80불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때 배럴당 100불을 넘었던 유가전쟁 이전 수준에 가까워진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국제 유가 안정에 추가로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원유 생산시설 복구에 최대 수개월이 걸리고 중동에서 한국까지 수송에만 3주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해협 개방 효과가 즉각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6: 손효정 기자입니다.
1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소식에 국제 유가는 곧바로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 넘게 떨어지며 배럴당 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던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에 가까워진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두바이유도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우리 선박 24척을 포함한 수천 척이 본격적으로 운항을 재개하면 국제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이었던 60달러 선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항로를 재정비해야 하는 데다 전쟁으로 가동을 멈췄거나 파괴된 원유 생산시설이 복구되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원유를 수송하는 데만 3주 가까이 걸리는 만큼 해협 개방 효과가 즉각 반영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12: 생산 설비가 복구되고 또 하반기에 난방이 시작되면 또 성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높은 유가 수준이 하나의 그 표준이 되는 뉴 노말의
11: 그동안 치솟은 유가가 곧장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막아왔던 석유 최고 가격제 해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그리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3: 호르무즈 상황에 어떤 이 안정화되는 거 하나, 유류 가격,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는 전쟁 전까지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100불 이하 뭐 90불대.
11: 다만 최고 가격제를 바로 끝낸다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종전 여부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해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 훈련장에 집결해 멕시코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선수들은 어제 가족과 함께 하루 휴식을 보낸 뒤 오늘 다시 훈련장에 모였으며 발목 부상에서 회복 중인 배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팀에 합류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나란히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해 이번 맞대결은 사실상 A조 1위 결정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은조 순위와 관계없이 승리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6: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휴식을 보낸 우리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전을 나흘 앞두고 다시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멕시코와 우리 대표팀은 얽힌 인연도 많아 맞대결 결과에 관심도 커지는데요.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14: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이강인이 호텔로 돌아오기 전 팬들을 보고는 다가가 사인을 건넵니다.
15: 이강인 선수 멕시코전 때도 활약 부탁드립니다.
16: 감사합니다.
14: 오형규는 양현준의 셀틱 유니폼을 입고 외출을 다녀왔고 발목 부상이 회복세에 접어든 배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팀에 합류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대표팀 선수들은 다시 훈련장에 집결했습니다. 달콤한 휴식 뒤 맞는 훈련에 표정도 밝고 분위기도 활기찹니다.
17: 안녕하세요.
18: 굿모닝.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14: 다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멕시코전. 나란히 첫 경기에서 승리한 두 팀의 맞대결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안 그래도 A조에서 가장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관전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멕시코 사령탑 아기레 감독은 마요르카 시절 총애했던 이강인과 사제 대결을 펼치고 울버햄프턴에서 공격진을 이끌며 손발을 맞추던 황희찬과 히메네스는 자존심을 건 승부를 벌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홈 2점을 하는 멕시코가 조금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체코전 역전승으로 대표팀 분위기가 워낙 좋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표팀은 조 1, 2위에 따른 32강 상대에 대한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2연승을 향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19: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2: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3: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2.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5: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우,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많은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기뻐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후회와 미련도 생기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선택을 믿고 잘 따라가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파친코라는 그 드라마. 예, 책도 막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다가 너무 못 읽겠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놨는데, 예, 드라마로 우리가 봤었죠. 예, 파친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예, Let Me Fall Today라는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을 위해 살아,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뭐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였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셨나요? 네, 저는 잘 쉬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걸 내 걸로 정답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만 하면서 끝난다는 거죠. 예, 저는 전자가 되고 싶으네요. 노력해야겠지요. 맞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어떤 것이든 그 선택을 믿고 따르고 예, 추진하면서 나아가는 예, 제가 되고 싶네요.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 한 주간도 그렇게 멋진 날들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햇빛께도 일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해피투게더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만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땐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6: 213-381-2424. 213-381-2424.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대요. 예, 반갑습니다. 해피투게더 기분 좋은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고요. 또 착한 던지네스 통기님 신청곡 주셨네요. 나에겐 에어컨이 있지? 015B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준비하도록 할게요. 한국에 사시는데 굉장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네요. 지금 6시쯤 되지 않았나요? 한국에? 고맙습니다. 통계님. 네, 소피아님께서 이런 말씀 적어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답이 설령 오답이었다 해도 다시 정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네, 저와 같은 마음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미련부터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저도 자꾸 이렇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아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껄껄껄껄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오, 잘 짚어주셨어요. 예, 저도 그 미련부터 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신 분 손들어 주세요. 와 많으시네요. 변화 느끼셨죠 여러분? 저희 라디오설 홈페이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새 단장했어요. 자,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안 들어가 보신 분들 들어가 보세요. 라디오서울1650.com입니다. 자, 먼저 달러, 유로, 엔화 실시간 환율을 원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뭐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제일 위 화면에 이렇게 다 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와 이럴 수가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복권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우 이거 이번 주 이 복권 어떻게 된 거야?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어떻게 된 거야? 예,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 번호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내 주변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 찾기 링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죠? 예, 렉스 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을 했어요.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소식,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은요, 제일 밑에 챗봇,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얘가 막 따라다녀요. 그것만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예,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줄 거예요.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바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챗봇 이름이 라서예요. 라서. 라서야 오늘 날씨 어떠니? 라고 검색을 하시면 얘가 가르쳐줍니다. 자, 라디오 서울의 9가지 코너 프로그램도 카드 화면으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해 보세요. 라디오 서울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시 후에 들어가 볼까요? 와, 지금 막 폭발적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살짝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예, 자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하셔서 검색하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친절한 답변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어떠세요, 여러분? 앞서가는 방송국 라디오 서울 아셨죠 여러분? 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뉴스 뭐 등등등등 있는데요. 거기에 라디오가 새로운 섹션이 생겼습니다. 그 라디오를 클릭하시면 모든 진행자들의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도 사진도 새롭게 올라가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했어요.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카톡 참여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신청곡 주셔도 되고요. 사연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도향이 불러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인생에는 오답은 없다고 믿어요. 이런 말씀 적어주셨는데요. 와, 진짜 멋진 표현인데요. 뒤돌아보는 건 추억을 느낄 때뿐, 후회로 뒤돌아보는 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멋진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 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4: 213-388-5600 213-388-5600.
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5: 융자나라 좋은 나라.
4: 융자라면 콜미
5: 213-388-5600 213-388-5600.
6: 융자 나왔어요.
7: 우와, 빠르네.
8: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9: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0: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8: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8: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게 천근만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쑤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이상하게 마음까지 약해지면서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석 침든병원의 김영석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오랜만이세요. 네. 네. 네, 건강하시죠?
1: 네.
0: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죠?
1: 주말이요? 네. 주말이 더 바쁜 것 같아요.
0: 워낙에 바쁘게 네.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1: 네.
0: 그 바쁜 시간을 또 쪼개서 막 성교도 네. 다녀오시고 봉사활동도 네.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요.
1: 네. 뭐 양모병원도 갔다 오고 네. 뭐 또
0: 대단하세요.
1: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또 돌아와 봐야 할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0: 침등 강의도 하시고요.
1: 네. 네.
0: 자, 오늘 주제가 뭘까요, 원장님?
1: 이게 우리가 주제는 다른 게 아니고
0: 네.
1: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불안한 마음 침뜸으로 하세요.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제가
0: 네, 네.
1: 우리가 건강한 삶은 몸 건강한 삶을 살아야만이
0: 네.
1: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근데 환자분들을 제가 이제 매일 보는 사람으로서 얼굴을 먼저 바라봅니다. 이렇게 네. 우리 아나운서 바라보듯이. 네, 네. 그러면은 바라보면은 저분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행복이 있는지, 또 뭐가 근심이 많은지,
0: 네.
1: 뭔가 두려움이 있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환자분은 몰라도 환자분은 그걸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못 속이죠. 그래서 왜냐면 그동안 제가 67만 명을 봤기 때문에
0: 아, 세상에.
1: 네, 그래서 그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0: 네네.
1: 그 느낀 점 이제 이거를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가 그분 한번 치료 왔는데 이제 등이 아프신 분이에요.
0: 네.
1: 이제 등이 아픈 것도 여러 가지지만 뭐 염증일 수도 있고 척추가 안 좋아서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오장육부가 안 좋아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계속 힘들게 지냈는데 1년 이상 아프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이분이.
0: 아이고,
1: 네. 그러니까는 우울증이 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그러져 있겠죠. 얼굴도 기쁘지 그렇죠.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봐야 항상 왜 오늘은 이렇게 웃지 않으세요? 왜 기쁨이 없어요? 맨날 아파서 이거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해결해 드릴게요. 해결해.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거의 90% 다 나가지고 오늘 온 상태예요. 저한테 치료받고 그래서
0: 네.
1: 제가 이렇게 아픈 분들을 보면서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병들이 너무 많고 또 한 분은 디스크 환자분인데 여기서 한 2시간 거리에서 와요. 차를
0: 네.
1: 타고.
0: 네.
1: 그러면 차 타고 오는 동안 아주 그냥 너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분도 2시간가량 이제 남편이 운전해가지고 오긴 오는데 들어올 때는 막 쩔쩔쩔 매고 들어옵니다. 그때 근데 병원에서는 MRI 찍어보고 척추가 다 이제 너무 심하게 좁아져서 척추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0: 아이고,
1: 병원에서는
0: 세상에.
1: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0: 네.

0: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네, 뭔가 네, 치료를 네, 받고 좋아진다면은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운동하는 방법 다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수술해도 근육이 약해지는 분들 또 재발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1: 네, 네.
0: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회복이 되고 긍정적으로 치료가 되면은 이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1: 네.
0: 들어올 때 네, 정말 얼굴이 밝아지고,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은 얼굴 먼저 바로 봐. 아, 저분이 지금 얼굴이 어떨까 상태가 하는데, 아, 밝게 들어오면 아, 좀 좋아졌구나.
1: 네.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네.
0: 또 그 말이 맞고요. 혹시 지금 불안하신 분들 아마 많을 수도 있어요.
1: 네.
0: 또 두려우신 분도 많을 거고. 그리고 무기력해 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많을 거예요.
1: 네.
0: 그렇다면 오늘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나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 나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0: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아,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렇죠. 힘이 느껴지네요.
0: 네.
1: 나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0: 네.
1: 오늘 하루도
0: 네.
1: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0: 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오늘
1: 감사합니다.
0: 하루.
1: 오늘 하루.
0: 하루. 예.
1: 아, 하루하루를
0: 네,
1: 바라보고.
0: 미래가 미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네. 오늘 하루.
1: 아,
0: 예,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현재가 네. 중요하니까요.
0: 네.
1: 원장님께서 항상 침과 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0: 네네.
1: 침과 뜸의 효능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이 침과 뜸의 그런 메커니즘이 다르다면서요.
0: 네.
1: 예.
0: 다릅니다.
1: 어떤 원리인가요?
0: 예. 이게 침 뜸은
1: 침 뜸의 시너지 효과?
0: 제가 네.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 네.
0: 우리가 침은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혀서 너무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1: 네.
0: 그만 잘 갈 수 있도록 예, 길을 뚫어주는 게 이제 침이고 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피가 전체적으로 심장에서 품어서 몸으로 다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1: 네.
0: 어떤 분은 50%가 혈관이 막히는 분도 있고
1: 네.
0: 어떤 분은 30% 막힌 사람도 있고 10% 막힌 사람 그러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겠죠.
1: 네, 네, 네.
0: 그거를 잘 요나라하게 해주는 게 이제 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매일 저희가 환자분과 아픔을 매일 나누다 보니까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얼굴을 바라보는 게 이제 제가 제 일이에요.
1: 네.
0: 그래서 바라보면서
1: 네.
0: 이제 생각을 해요. 오늘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딱 그러면은 눈물이 탁 터져 버려요. 이게 참았던 거야. 눈물을 날라왔던 거를.
1: 어떡하면 좋아.
0: 근데
1: 네.
0: 그게 많이 섭섭하고 속상했던 거야.
1: 그러니까 마음을 네. 읽으신다는 네. 거잖아요.
0: 마음이 속상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거야.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한테도 하소연해요. 그래서 그 또 말 속에 환자분들이 이야기와 어떤 감정 속에도 그 마음이 또 다 있어요.
1: 네.
0: 감정이 이분이 정말 기쁨으로 얘기하는지 정말 힘들게 얘기하는지 또 아니면은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힘든 생활의 감정인지
1: 네.
0: 그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떤 분은 너무 힘들게 힘들어요 사는 분도 있고
1: 네.
0: 어떤 분은 아픔과 어려움 상황에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웃고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이게
1: 네.
0: 두 부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오늘 무엇일까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저의 삶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에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에 따라 내 몸을 정말 명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몸을 아픔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요. 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잔잔한 거예요. 사실은 큰 것도 아니에요.
1: 네.
0: 보면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해봤어요. 대화할 때 이왕이면 좀 이쁘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살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은
1: 네.
0: 오늘도 아까 잠깐 그 어떤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안경 놓고 왔는 것 같은데 안경이 없네.
1: 네.
0: 아, 이 옆에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얼마나 나도 듣기도 안 좋은데
1: 네.
0: 그 부인은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좀 이렇게 좀 좋은 말 그래 내가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이 그랬으면 더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왕이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분을 살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1: 맞습니다. 이 말에도
0: 네.
1: 에너지가 있는 것
0: 예,
1: 같아요.
0: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화 받을 때 그래요. 전화 받을 때 그냥 기어들하게 전화 받지 말고 전화도 받고 아, 똑바로 친절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냐고. 어?
1: 그렇죠,
0: 그냥 전화
1: 그렇죠.
0: 받을 때도 그냥 성의 없게 전화 받고 이러면 안 된다. 어?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그것도 건강하고 직결돼요. 그렇게 일상에서 계속 하는 분들은 정신 건강이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쁨이
1: 그렇죠.
0: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도 우리가
1: 맞습니다.
0: 이왕이면은 좀 기쁘게,
1: 밝게.
0: 밝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본인도 기분
0: 이왕이면은
1: 좋아지고, 듣는 사람도 기분
0: 네.
1: 좋고.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예, 그래서 친절하게 밝게 좀 하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때 있어요. 근데 그냥 그냥 감사해 이런 것보다는 좀 감동 있게 내가
1: 중요하죠.
0: 필요했는데 정말 감동 감사하다 이렇게 뭐꼭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그분이 얼마나 또
1: 기분 좋죠.
0: 이렇게
1: 더
0: 기분이
1: 기분 좋죠.
0: 좋아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0: 네,
1: 지금
0: 진짜로
1: 해주신
0: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1: 말씀들.
0: 속에서 그게 참 좋은 거고 또세 번째는 어떤 메시지나 카톡을 주를 받아도 이왕이면은 왜 이렇게 나한테 귀찮게 이런 걸 보내? 뭐 이런 것보다는 그분도 이왕이면 나한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표현을 좀 잘해줘야겠다. 내가 한 번은 표현을 한번 잘해주세요. 내가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힘내세요. 이러면은 그냥 눈물이 났나 봐요. 그 나한테 보내와가지고 예, 너무
1: 그렇구나.
0: 힘들었는데 정말 그 한마디에 제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얘기해낼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 작은 거지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 과거는 과거다. 또 미래 아직 닥치지 않았어요. 미래가 어떻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기 앞으로. 예, 부정적인 생각 절대 가능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에 막 여러 가지 막그 복잡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정말 즐거운 거, 기쁜 거 그런 거 많이 보세요. 이왕이면은. 네. 그래야 내가 살아나갈 수 있고 내가 몸을 건강하게 말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떤 싫은 걸막 보고 나면은 화도 나고 막 짜증나고 그러고 어떤
1: 맞습니다,
0: 사람은 막 그냥
1: 맞습니다.
0: 몸이 굳어진대요.
1: 네,
0: 그러지
1: 맞아요.
0: 마세요. 절대. 예, 그런 거 보지 말고 이왕이면 좋은 거. 뭐 노래 좋으면 노래 좀 들으시고 좀 이렇게 하루에 감사함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워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제일 또안 좋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 제가 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미워 진짜 그분이 미워해. 그냥 얼굴만 봐도 정말 내가 막 몸이 다 굳어지고 막 정말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이럴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딱 부딪혔어. 그러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꽃이 뭐였지? 장미꽃이었나? 아, 장미꽃으로 그냥 바라볼게. 아, 그냥 꽃으로 보자. 아, 이렇게 하면은 그 생각을 바꿔버리면은 내가 그 순간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미워하는 거, 그리고 근심하는 거, 생각이 많은 거, 이거는 다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생각들 전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보면은 왜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고 막 몸이 굳어지고 그래요. 지금 쓰잘데없는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몸이 굳어지죠. 다 그렇게 기혈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런 생활 속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1: 그렇죠, 그렇죠.
0: 하나하나가.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좋은 거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해도 넘쳐나는데 왜 쓰잘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쓰잘데없는
1: 정말.
0: 생각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1: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인생 강의
0: 네,
1: 해주시네요.
0: 이게 마음의
1: 감사합니다.
0: 지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 것인가? 내가 오늘을 살아갈 잘 중요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서 스스로를 어두운 감옥에 정말 가두고 사실 것인지 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밝은 미래로 오늘 하루를 정말 밝게 기쁘게 오늘을 잘 하러 잘 살아낼 것인지 네. 그게 중요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인생 명강이세요.
0: 네. 그래서 네. 그때 내가 왜 이런 일이 이런 그때 내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일어났을까?
1: 네.
0: 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왜 망가졌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은 결국 나 자신을 더 심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1: 네. 과거는 히스토리.
0: 오늘 어떻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1: 네.
0: 그거는 누구 선택이냐? 내 선택. 내가 선택해야 돼요. 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1: 예. 맞습니다.
0: 그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첫째는 그래서
1: 네.
0: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아프지 않고
1: 네.
0: 내가 잘 먹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 내가 정말 오늘을 잘 호흡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간 사람이 정말 건강한 거예요. 네.
1: 그리고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네. 몸이 건강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과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몸은 건강한데 늘 불안하고 늘 화가 잘 나고
1: 네.
0: 걱정 속에서 산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건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 네.
0: 이건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1: 아하.
0: 그럼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의 평안 있는 사람은 삶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훨씬 보면은 훨씬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1: 네.
0: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나요. 정말로 이 향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라.
1: 네.
0: 절대. 첫째는 희망을 잃지 말고 두 번째는 용기를 잃지 마시고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인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1: 네.
0: 예. 그래서 오늘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1: 네.
0: 망가져도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0: 예,
1: 말고.
0: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1: 네.
0: 이거는 내 몸이 아파가는 과정 속에서 다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이거를 좀 고쳐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1: 아하.
0: 이왕이면은.
1: 네.
0: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매일 얼굴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많이. 예. 그리고 뭔가 속상한 거예요.
1: 네.
0: 또 얼굴 바라보고 어떤 분은 팍 기쁨이 넘쳐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정말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1: 네.
0: 예. 정말 어떤 비판적인 거 잘 안 하고
1: 네.
0: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도 하고 항상 보면은 말도 이쁘게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침을 넣으면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1: 네.
0: 네. 그런 분은 정말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좋은 엔돌핀
1: 아하.
0: 또 심지어는 다이돌핀,
1: 네,
0: 세로토닌
1: 네.
0: 이런 호르몬들이 내 몸에서 품어 나와서 내 몸에 있는 병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 그 호르몬들이 암이라든지
1: 네.
0: 염증이라든지 그렇죠. 치매도 안 걸릴 수 있고요.
1: 네.
0: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1: 네.
0: 바로 침뜸을 하시라는 거예요.
1: 어허.
0: 왜냐? 오장육부가 고장이 나서 그래요. 왜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참고 살잖아요.
1: 네,
0: 그러면
1: 간에 하죠.
0: 그러면은
1: 네.
0: 간에 기가 뭉쳐요. 그러면 간이라는 놈이 막 이게 움츠려들고 막 화가 나게 만들고 짜증 나게 만들거든요.
1: 아하.
0: 그럼 그걸 치료해주면은
1: 네.
0: 기쁨이 싹 생기면서 이 등 아픈 게 없어져요. 아까 그 등 아픈 분도 제가 치료했다는 게 바로 간의 기를 풀어주니까 없어진
1: 네.
0: 거예요.
1: 아하, 네.
0: 그래서 한의학은 신기한 거가 현대의학으로 검사했는데 안 나와. 근데 저희는 어떤 경험의학으로서
1: 네.
0: 아 이분은 간기가 많이 울결됐겠다.
1: 네. 네.
0: 그래서 간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또 이분은 지금 마음에 뭔가 지금 우울증이 많이 왔구나.
1: 네.
0: 그러면 우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뇌에서도 우울증을 만들 수도 있고
1: 아하.
0: 내 친구도 그 와이프가 우울증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요. 결국은 나중에 치료관 데서 검사해봤더니 여기 우울증을 만드는 뇌 신경을 거기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그렇군요. 내 친구 와이프도 죽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 암도 내가 만드는 거고 병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면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내 생각이 안 바뀌면은 나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스스로
1: 중요한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0: 네, 내 생각을 잘 감정을 못하면은 그냥 오셔서
1: 네.
0: 치료 받으세요. 침 뜸은 부작용이 없어요. 첫째.
1: 네.
0: 예. 네, 그리고 마음이 처진다면은 침 뜸 해보세요. 처지는 게 없어지고.
1: 네. 뭐,
0: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기분을 업그레이드하는 침뜸이 또 있어요.
1: 아,
0: 네.
1: 참 신기합니다.
0: 네.
1: 침뜸이.
0: 그러면요.
1: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도 침뜸으로 예,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우울증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중에 생각에 따라서 내 몸을 명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을 아픔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
0: 네.
1: 굉장히 이렇게 반대적인 말인데
0: 네.
1: 내 생각에 따라서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렇게 네.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0: 네. 네.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네. 많이 하시라는 말씀이
0: 네.
1: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0: 네.
1: 좋은 말 하라는 말씀.
0: 네. 네. 항상 부정적인 네.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1: 네.
0: 뭔가 꼬여 있어요. 마음에. 꼬여 있고 그분은 발전성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몸이 매일 아파요.
1: 네.
0: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바꿔드리거든요. 환자분들한테.
1: 네.
0: 그래서 바꿔주면서 제가 웃기기도 하고 막 하지만 치료하면서요.
1: 네.
0: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몸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진짜로.
1: 아.
0: 예. 왜냐하면 내 오장육부가 균형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다시 내 몸이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1: 네.
0: 네?
1: 그러니까,
0: 남을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1: 아하,
0: 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0: 내 몸이 귀찮으니까
1: 네.
0: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유난히 막 앵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아무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네. 톤을 높이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0: 그럼요.
1: 있는데 그게 내 몸 안에 뭔가 밸런스가 틀어져서
0: 그럼요.
1: 아
0: 그거는 병원에서 검사해도 안 나와요.
1: 아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0: 잡아주면 돼요.
1: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네. 이렇게 불안한 거 또
0: 네.
1: 앵거 뭐 화병
0: 네.
1: 이런 걸 다스려주면
0: 네.
1: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0: 네. 네.
1: 밝은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와, 진짜 네. 이거는 굉장히 어메이징합니다.
0: 네. 네, 그래서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1: 예.
0: 살 수도 있고
1: 예.
0: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분이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하.
0: 네.
1: 자, 침과 뜸 한약의 명강 김영석 한의원의 김영석 원장님께서 오늘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명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김영석 침뜸 병원위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 오피스는 3460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323-733-8814 323-733-8814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31B 취위 블루버드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리적인 불안, 이런 우울증, 정신적인 거, 또 마음의 병도 침과 뜸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0: 네. 네.
1: 어떻습니까? 그런 환자분들도 많이 상담하고 치료받는 그런 케이스들, 좋아진 케이스들 많죠?
0: 많이 있습니다. 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저희는 꼭 아픈 것만 치료한 건 아니고
1: 네.
0: 정말 마음의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1: 네.
0: 또 우울증이라든지 요즘은 너무 보니까 불안장애로 고생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뭐 그냥 불안하고 너무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께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1: 네.
0: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 가봐야 그냥 처방 내주는 거는 우울증약 아니면은 그냥 안정제 그냥 그것도 그냥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먹어야 돼요 이런 거
1: 네.
0: 그죠? 또 거기다가 또 요즘은 잠을 또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잠을. 그래서 제가 잠 못 자면은 와서 뜸 뜨시라고 우리 100개 하나만 떠도 잠을 잘 수 있거든. 잘 잘 수 있거든요.
1: 네, 네.
0: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잠 못 자는 것도요. 내가 자기 전에 우리가 일상의 하루에 그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일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자기 전에는 그걸 다 비우고 자야 돼요. 어. 다 비우고 자야 잠을 잘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비우고 잠들 때까지 그걸 또 가지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 생각이라든지 모든 거 화난 네. 거 뭐 미움 뭐 이런 거 네. 다 그걸 끝까지 잠들 때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면 잠이 안 오죠.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0: 예, 잠이 안 와요.
1: 맞아요, 잠 안
0: 네.
1: 와요.
0: 그러니까 정말 예. 내 영혼이 원래는요 잠잘 때 다 청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막 찌뿌듯하고 무겁고 막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래서 꼭 자기 전에 정말 내 영혼이 청소될 수 있도록 잘 자려면은
1: 네.
0: 매일매일 그냥 하루에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1: 아~
0: 일기. 네. 일기 써보고 네.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 그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이 뭐 있었지? 아,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참 감사했다. 아하. 아, 누가 밥 먹어서 너무 즐거웠다. 참 감사했다.
1: 네.
0: 네, 매일 그 하루하루 하루 만난 사람들 또 있었던 일 그런 감사 일기를 매일 써보세요. 저도 씁니다 매일.
1: 아,
0: 그래서 매일 쓰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오히려 그때 네.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1: 아하. 네. 그것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0: 아, 해보세요.
1: 감사 네. 감사 일기 네. 쓰는 거. 뭐 우리, 길게 쓰지 않아도 네. 짧게 짧게.
0: 우리 인생은 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왜 환자분을 보면서 매일 달라고요. 환자 상태 매일 달라요. 또 매해 달라요.
1: 네.
0: 달라간다는 거는 노화 진행이 빨리 된다는 거. 노화가. 왜 노화가 빨리 진행될까?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노화가 늦춰진다는 거.
1: 아하.
0: 근데 이렇게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몸이 굳어지고 아프다는 거.
1: 네.
0: 이걸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나를 사랑하고 네. 나를 변화를 한번 가져보세요. 변화. 우리가 변화를 많이 갖잖아요.
1: 네.
0: 네.
1: 원장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1: 네. 저 살다 보면 속에서 막 열이 불쑥불쑥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0: 네.
1: 일명 뭐 화병이다. 네.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가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시는 분들, 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네.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자 네. 이런 분들도 침과 뜸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0: 네.
1: 거.
0: 그래서
1: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치료를 꼭 받으시는 거. 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1: 아 감사합니다.
0: 네.
1: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0: 네.
1: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아.
1: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0: 네.
1: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김영석 침뜸 병원입니다. 전화번호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LA 오피스는 323-733-8814 LA에 김영석 한의원으로 가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5831B G 블루버드 부연합 파괴 위치하고 있습니다. 714-522-8818 714-522-8818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해주세요.
0: 네. 네. 오늘은 하루가 주어졌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못했던 거 또 말을 못했던 거 용서를 못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좀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김영석 침뜸병원의 김영석 원장님과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침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참 원장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십시오.
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응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면허학교.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7: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8: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6: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하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던지는 스톤게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01로비에 하지만 나에겐 에어컨 있지. 아,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오늘 많이 덥습니다. 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은 낮 최고 기온 82도까지 올라가 덥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3도로 일교차가 다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LA 전역의 대기질 지수는 좋음 단계 유지하고 있네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 수치가 낮아서 야외 활동이나 집안 환기시키기에 아주 쾌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요, 이 대기질은 좋지만 한낮 햇살은 굉장히 강렬해서 자외선 지수가요, 극심한 단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반드시 착용하셔서 눈과 우리의 소중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저녁 8시 6분이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1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까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됐고요. 이에 따라 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511원으로 주간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는 1,504원대까지 내려앉았고요. 이달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 압력이 한풀 꺾이면서 송금이나 환전을 준비하시는 한인분들께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자, 국제 금값입니다. 오늘 국제 금값은 온스당 $4,347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 이후 지정학적 긴장은 일부 완화됐지만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금을 찾는 자금 흐름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4,300 후반대의 높은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탈리 콜입니다. L-O-V-E, Love.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하고요. 바로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하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1부 시간에 김용석 원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요. 친절한 말, 밝은 에너지가 담긴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행복해지는 말 서로 많이 주고받아라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생각을 말로 담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느꼈는지 말로 다 표현을 하죠. 아, 때로는 말이 없이 눈짓이나 손짓이나 몸짓으로 생각을 펼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에 리듬을 싣고 음료를 더하면 우리의 말은 노래가 됩니다. 우리 이야기에 리듬을 더하면 더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말에 리듬을 더한다는 거, 예,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그런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미경입니다. 민들레 홀씨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머물지 않고 아름다운 울림에 이런 노래가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말을 주고받는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이 노래를 애정하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네, 박미경의 민들레 홀시대요.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맞아요. 말의 힘이 정말 크더라고요. 따뜻하고 친절한 말, 밝고 위로가 되는 말은 생명력이 있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묘한 파워가 있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애정하는 노래 감사해요. 라고 또 댓글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디님 감사하고요. 소피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샌디송님도 감사합니다. 요즘 시니어 센터 다니는데 운동도 시켜주고 식사도 정말 잘 나와요. 샌디송님은 항상 긍정적이시고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해피투게더 2부 오늘 이 시간은요. 인싱크 대학의 이진영 목사님 오랜만에 나와주셨거든요. 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요즘 우리 주변에 시니어 센터를 가보면 이 말이 정말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고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어르신들의 이 눈빛을 보면 정말 청춘이라는 단어는 나이가 아니라 열정이구나 뭐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멋진 후반전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그리고 지혜롭게 채워가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그 배움의 소통의 중심에 있는 곳이죠. 인싱크 대학의 이진형 학감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마이크
1: 뭐
0: 가까이 해주세요.
1: 하다 보니 이것저것 그냥 바빴네요.
0: 너무 바쁘시죠.
1: 이제 지진한 이제 종강을 했는데 네. 이전에 학기 중에는 바쁘죠 아무래도.
0: 그죠.
1: 네, 근데 이제 방학해서 조금 여유 있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된 이제 손주들도 놀러. 오고 예, 저도 이제
0: 축하드립니다. 예. 예. 뭐 몇 달 전에 손주 보신 거죠?
1: 이제 둘째 외손주가 이제 한 이제 100일이 다가오고 있고 몇 달 됐으니까.
0: 축하드립니다.
1: 첫째 손주가 두 살 넘었으니까.
0: 아니.
1: 저도 이제 바야흐로.
0: 예. 이렇게 젊으신데
1: 할아버지 형님들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시니어 사야 해야 되니까
0: 네네네.
1: 일찌감치 우리 형님들의
0: 네.
1: 그런 고충을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0: 네. 네. 그렇죠. 요즘에 그 인싱크 대학
1: 네.
0: 시니어 여러분들의 그 모습
1: 네.
0: 네. 현장 스케치 좀 해주세요.
1: 이번에 하여튼 네. 종강식 때 우리가 하와이안 컨셉으로 입고 오라 그랬는데 난리가 네. 났죠.
0: 오.
1: 막 이제 하와이안 막 옷 사러 다니고 꽃무늬 옷 네. 많이 다 입고 와서
0: 네.
1: 예. 당일날에 저희가 이제 부담 갖지 말고 밝은 옷 입고 오라 그랬는데
0: 네.
1: 진짜 잘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꽃다발도 하나씩 다 걸어드리고 그러면서 또 방학을 꼭 해야 되냐 그냥 네. 가지 뭐 그러면서 아쉬워해갖고 또 일부 학과에서는 8개 학과는 이제 썸머스쿨 하시겠다 그러는데
0: 네.
1: 주로 그분들은 가을에 공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돼서
0: 네.
1: 이제 부분적인 학과로 허락해드렸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제는 그 학교 생활을 하는 거가 아주 삶의 중요한
0: 그렇죠. 예. 그게 재미죠.
1: 삶의 목적이 됐죠.
0: 예. 아니 유튜브 댓글창에도 그러잖아요. 시니어 센터 요즘에 아주 그냥 너무 네. 좋다고
1: 핫하죠,
0: 운동도 완전. 시켜주고 예. 뭐 그 음식도 점심도 네. 아주 영양가 있게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나오니까 예. 너무 좋다고 이렇게
1: 너무 좋은 거예요.
0: 예,
1: 어른들을 모시는 거는 그쵸. 정말 잘하는 거죠.
0: 예, 시니어 센터가 뭐 곳곳에 있습니다. 엘리에도 네. 있고 뭐 곳곳에 다 있잖아요.
1: 네.
0: 조금 그 인싱크 대학은 좀 멀죠. 코리아타운하고는 조금
1: 시니어
0: 거리가
1: 센터
0: 있죠.
1: 개념은 아니고 이제 학교지만
0: 예, 학교죠.
1: 그래도 우리가 시니어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0: 네, 네.
1: 근데 이제 시니어 센터도 이제 보건센터 개념으로
0: 네.
1: 이제 주 5일 이렇게 하시는 학교도 거기도 있겠지만 센터가 있지만 또 요즘에는 다양하게 많이 생기고 있어서
0: 네.
1: 기대가 됩니다. 모든 게 블루오션이죠.
0: 그렇죠, 그렇죠.
1: 시니어들을 위한 거는 어른들 잘 섬기는 거야. 뭐 언제든지 열려 있는.
0: 네.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사역하시는 그곳은
1: 네.
0: 이제 거의 뭐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저는 그 시스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0: 그 뭐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이
1: 그렇죠.
0: 봉사로 네. 가르쳐주고
1: 네, 교수도 되고
0: 교수님으로
1: 되고.
0: 활동해주시고 학생이 또 그냥 교수님이
1: 네, 되기도 하고
0: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더 열정이 더
1: 네,
0: 있을 것
1: 열정
0: 같고
1: 있고, 자발적이고
0: 그 마음을 네. 더 이렇게
1: 그렇죠.
0: 알아서 잘 해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0: 예 네. 요즘에는 뭐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그 몸을 움직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댄스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1: 댄스도 있고
0: 네.
1: 그 요즘에는 그 시니어 코어 근육,
0: 코어 근육
1: 저희가 이번 학기에 이제 신설한 시니어 코어 근육반이
0: 네.
1: 아주 핫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이제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0: 네.
1: 특정 근육이 있어요.
0: 네.
1: 이 여기 고관절 주위에 이제 골반에 특정 부위 근육을 잘 해야지 옆으로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하는 그거를 개발하는 거를 저희가 이번 학기에 그걸 했는데 아주 대박 났죠.
0: 아.
1: 그래서 이번 여름 학기도 한다고 그래갖고
0: 네.
1: 강사님이 얼바인에 계신데도
0: 네.
1: 저희가 줌으로 다 클래스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아, 줌으로요?
1: 네, 줌으로도
0: 근데도
1: 하고.
0: 이렇게
1: 네.
0: 핫하고 인기가
1: 네.
0: 많아요?
1: 맞습니다.
0: 참 이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
0: 이 근력 운동 하는 게.
1: 그렇습니다.
0: 네, 나이 들수록 진짜
1: 그러니까
0: 힘이
1: 몸에
0: 없어서
1: 대한, 네, 몸을 관리하고 네,
0: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지면
1: 그렇죠.
0: 큰일 나는데
1: 그게 아주 낙상이 제일
0: 제일 위험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1: 그러면서도 네. 우리도 되게 간과하기 쉬운 그거를 보니까 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0: 네.
1: 그걸 평소 때
0: 네.
1: 이렇게 자기가 한 발로 어느 정도 서 있는 수 있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책도더라고요.
0: 저도 매일매일 네. 그거 해봐요.
1: 그거 꼭 하시고 그게 네. 개발이 된대요. 뒤꿈치 올리고 뭐 이런 것들 먼저.
0: 네네네.
1: 그 깃발 차기 하고 뭐 이런
0: 네, 사실은 그 발레 네. 할 때 기본 동작이 또 네, 그렇게 좋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발꿈치 들고 이렇게 네, 하는 게
1: 상체 피고 네,
0: 고전무용은 뒤꿈치부터 이렇게 네. 나가는 춤인데 발레는 이렇게 뒤꿈치로 네. 들고 이렇게 네, 하잖아요. 맞아요. 발끝으로 세우고 이렇게 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뭐, 무용 전공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건 아니고요.
1: 원리를 벌써 다 파악하셔.
0: 좋아했었죠 학교 다닐 때. 예. 뭐 아무튼 그 인싱크 대학에서 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시니어 분들께서 굉장히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네, 그렇고 뇌 맞습니다. 활성을 위해서도 치매 예방에도 네. 그렇고
1: 음악 미술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악기들을 네. 그냥 뭐 시간 때우고 뭐 이렇게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이제는 악보를 보시고 연주하는 게 악보를 보는 능력이 커지시니까
0: 네.
1: 유클렐레로 악보를 보고 연주하시다가
0: 네.
1: 이제 리코더반에 들어가서 똑같은 악보를 보고 필히 연주하고 막 이러면서 또 색소폰도 하고 막 음악과 학생들이 제일 재밌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키보드 방 피아노 배우다가 뭐 그냥 악보 보는 게 이제 눈이 딱 세상이 열리니까
0: 아하.
1: 이거를 이제 악보 보는 게 한 3년 정도 꾸준히 하면은
0: 네.
1: 눈이 열려요.
0: 악보 보는 법도 네. 가르쳐 주는 거예요.
1: 보통 건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0: 네.
1: 고기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교습을 하는데 시니어 네.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니어 교육은 그렇게 하면 오래 못 합니다. 그냥 약간 더디 가더라도 애들 피아노 바이엘 배울 때 이제 아주 심플한 악보를 보면서 이제 보게 해서 점점 뭐 체르니로 해서 어렵게 가듯이
0: 네.
1: 시니어 음악 교육도 그냥 뭐 우쿨렐레도 그냥 들고 노래 부르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보를 읽을 수 있고 연주할 수 있게 하다 보면은
0: 네.
1: 이분들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문화생들이
0: 네.
1: 지금 한 20여 명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악보를 딱 던져주면 그냥 보고 칩니다.
0: 와.
1: 그래서 드보르자게 라르고를 딱 아. 나눠주고
0: 네.
1: 연주합시다 그러면 쫙 연주가 가능할 정도.
0: 옴브라마이프, 핸델의 그 네. 맞나요?
1: 이제 명곡 같은 것도 네, 이제 뭐 오버 더 레인보우 이런 거 뭐 하여튼
0: 그것도
1: 영화 음악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멜로디도 치고 뭐 와. 이렇게 코드도 치면서
0: 수준급이네요.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LA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쿨렐레 앙상블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0: 아니 목사님도 우쿨렐레 잘하시잖아요.
1: 제가 이제 그거를 가르치려고 이제 네. 하게 된 거죠. 원래 기타 전공인데.
0: 아하.
1: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말 시니어 악기로
0: 그러셨어요.
1: 제가 강추하는 거는 네. 기타 배우지 마시고 아 기타도 좋은데
0: 예.
1: 기타는 F 코드, B 플랫 코드 잡을 때 다 집어 던지는데 우쿨렐레는 F 코드가 무지 쉽다. 그래서 아주 예. 그래서 그걸 권하고 있죠.
0: 그렇군요. 우쿨렐레 연주가 쉽군요.
1: 쉬워요.
0: 아~
1: 그거는 이제 노래하기도 쉽고.
0: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1: 네, 배우세요.
0: 네.
1: 그거는 지금 배우면은 충분히 이제 앞으로 십수년 즐길 수 있고.
0: 그렇군요.
1: 아주 얕은 기품이 아니라 큰 깊은 경지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연주, 반주, 노래 뭐 다.
0: 아니 목사님 우쿨렐레라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빈손이시네요.
1: 지난번에 갖고 왔었던가?
0: 아니 제가
1: 와야지.
0: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 손부터 봤습니다.
1: 네, 저만 보면 악기 들고 오나 보시는데.
0: 그럼요. 아 네. 그거 그냥 여기서 들려주세요. 스튜디오에서 가져오셔서 아, 기타도 좋고 우쿨렐레도 좋습니다.
1: 네, 다음 기회. 네,
0: 알겠습니다. 네. 신체의 운동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뇌를
1: 미술.
0: 자극하는 인지 프로그램 그게 바로 음악과 미술이
1: 네, 맞습니다.
0: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악기 연주 한두 네. 개 정도는 배워보는
1: 그렇죠.
0: 게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림은 그림도 그렇죠.
1: 그림도
0: 지금 가르치고 네. 계시잖아요.
1: 그림은 이제
0: 프로그램이
1: 하고
0: 있죠.
1: 있는데
0: 예.
1: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0: 네.
1: 전시회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0: 네.
1: 이제 하니까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성취감으로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집에 가져가서도 계속 연장되니까
0: 아하.
1: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고 와서 이렇게 평가도 받고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0: 네.
1: 진짜 젊었을 때 미대 가고 싶었는데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뭐 거기 가서 굶어 죽을 리 있냐 그래갖고 소질이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이렇게 못하신 분들이
0: 네.
1: 뒤늦게 고갱화가 같이 이제 뒤늦게 시작해갖고 보면은 정말 소질 있는 분들 보면은 너무 보기 좋아요.
0: 예술은
1: 좋아.
0: 배고프다 해가지고
1: 네. 네.
0: 그림 그리는 거 음악하는 거
1: 그런데 이제는 뭐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다
0: 그쵸. 참 반대했어요 옛날에. 그죠.
1: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0: 맞아요. 좋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
1: 네.
0: 사모님이 가르치시나요?
1: 네. 제처가 미술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0: 사모님 그림도 참 멋지지
1: 예,
0: 않습니까?
1: 그쵸.
0: 네. 네. 네.
1: 예.
0: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는 네. 시니어들에 대한 혜택들이 너무 많아서
1: 그러니까
0: 참 많아서 너무 좋은 예, 것 같아요.
1: 미국은 진짜 시니어들이 네. 천국인 것 같아요. 일단 날씨가 4개월
0: 날씨가 좋잖아요.
1: 4개월 일정하니까 네. 네. 우리 형님들도 골프 동호회가 진짜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 LA 지역 여기가 한인 우리 형님들이 골프 쳐갖고 네. 낮에 골프장이 어느 정도 운영된 도움이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우리 한인 어른들이 네. 형님들이 이제 골프를 꾸준히 치시고
0: 네. 예.
1: 또 하여튼 우리 그런 다양한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센터나 다니기도 편하고
0: 네.
1: 모시기도 맞습니다. 편하고 그래서
0: 네. 예. 이제 건강만 잘 유지하고
1: 맞아요.
0: 예, 그러면
1: 절대로 집에 혼자 계시면
0: 예, 몸과 마음이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1: 일단 돌아다니시고 라이드를 받아서라도 네. 다니시는 거가 정신 건강과 육신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센터 같은 데서는 이제 또 식단을 잘 해주니까
0: 네.
1: 혼자 집에서 식사하시면 한국인들이 식단이 지금 주로 이렇게 풀 종류로 드시는데
0: 네.
1: 고기도 잘 코어 근육이 되려면은 고기를
0: 먹어야
1: 고기를
0: 그러니까 이제 예 네. 풀만 먹어서는 안 돼요.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셔야
1: 단백질
0: 됩니다. 맞습니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뭐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고립감 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센터를 네. 찾고 있고
1: 그렇죠.
0: 많이 배우고 있고.
1: 맞습니다.
0: 예, 정서적인 뭐 그런 교류의 그런 소통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시니어
1: 네네.
0: 센터가. 왜냐면 그 연세 시니어 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1: 근데 지금 시니어 센터가 한 가지를 더 준비해야 돼요.
0: 아, 뭘까요?
1: 제가 이렇게 볼 때
0: 네.
1: 뭐가 약해 보이냐면 지금 많은 시니어 센터들이 6.25 세대를 중심으로 센터들이 생겼는데
0: 네.
1: 그거 이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7080 세대로 센터를 전환시키지 않으면
0: 오 맞습니다.
1: 지금 7080이 쓰나미로 오고 있어요. 그 숫자와
0: 네.
1: 규모가
0: 네.
1: 쓰나미로 오고 있는데
0: 네.
1: 이거를 이 파도를 잘 타는 그런 사람들이
0: 네.
1: 이 블루오션을
0: 네.
1: 제대로 할 수 있다.
0: 아~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센터들 이런 데 가끔 방문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그런 의미에서 연령제를 폐지했어요.
0: 네.
1: 또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358명이 등록했는데
0: 네.
1: 그중에 50대 학생들이 한 그 5, 60명이 넘어요. 50대 학생들이.
0: 아~
1: 근데 그분들 보면은 조기 은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0: 네.
1: 근데 이분들이 와서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일단 형님 누나들
0: 좋네요.
1: 계시는데
0: 네.
1: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다이나믹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서로도 좋고 그냥 이렇게 뒷방 노인들끼리만 모아놔서 그러니까 시니어 센터를 양로보건센터 이런 데 가면 제가
0: 네.
1: 안타까운 거는 거기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지만 오는 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60대, 70대 이제 7080 시니어들이 온다라면은
0: 네.
1: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그들도 더 적극적으로 올 수 있다.
0: 와, 네.
1: 이런 제가 예언을 해드립니다. 제
0: 역시.
1: 예언이 맞을 거예요.
0: 아니 역시 네. 이제 시니어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다르시네요.
1: 제가 오늘 오전에
0: 네.
1: 프레스티지 플로톤에 있는 그 대학교 있잖아요,
0: 네네.
1: 미주장신.
0: 네네네.
1: 거기서 이제 시니어 리더십 과정.

0: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시니어 사역은 발품을 팔아야 된다.
1: 아, 발품을 팔아야 된다.
0: 발바닥으로 원투원으로 그들의 성정을 파악해야지. 아하. 정확한 애드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1: 그러네요.
0: 갑자기 이거 뭐 6.25 세대 중심으로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와서 하라면 절대 안 올 수도
1: 그쵸.
0: 있고.
1: 그렇죠. 네. 시대가 바뀌었는데 세대가 바뀌는
0: 반대로
1: 바뀌었는데요.
0: 6.25 세대가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 그룹인데 너무 빨리 7080으로 가도 이분들이 적응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봐서 그랜드 오프닝 하려면 그들의 상태와 이런 거를
1: 네.
0: 연령대나 이런 기호들을 이렇게 보고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1: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0: 그래서
1: 내용이네요.
0: 저희 학교에 35개 학과가 있는 이유가
1: 예.
0: 그렇잖아요. 그냥 일품 요리만 하는 집에 가면
1: 네.
0: 그거 마음에 안 들면 나와야 되지만 설렁탕 집에 가는데 뭐 갑자기 순두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1: 다 있어요.
0: 버페. 저희는 버페니까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러면 네. 이제 가서 골라 드시는.
1: 아하. 좋습니다.
0: 근데 저희가 뭐 처음부터 버페는 아니었죠. 저희도 일품 요리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생이 많아지고
1: 네.
0: 재학생 수가 재학 기간이 길어지고 저희 학교는 10년 이상 다니는 학생이 100명이 넘어.
1: 네.
0: 10년 이상.
1: 아하.
0: 어떻게 우리가 제일 긴 교육이 초등학교 6년인데
1: 네네네.
0: 대학교 다녀도 4년, 대학원 나와도 10년이면 박사학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지금 10년 다니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58명 중에 보면은
1: 네.
0: 10년 이상 다니는 분이 3분의 1 정도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학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3년만 되면 웬만한 게 마스터가 되니까 그런
1: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인터뷰하고 이제 가시잖아요. 네. 그럼 꼭 전화가 와요. 아니 인싱크 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0: 지금 방학입니다.
1: 아니 그분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0: 오늘도 내가 저기 플로톤에서 강의하고 왔더니
1: 예.
0: 남쪽에는 그런 학교가 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
0: 여기는 많이 생겼어요.
1: 네, 뭐. 인싱크 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0: 인싱크는 여기 쓸만한데 거기 좀
1: 네.
0: 지역적으로는 밸리 라크레 센터하고 벨리고 사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렇죠. 이제 외지인데
1: 네.
0: 거기는 좀 외지기도 한데 또 여러 지역에서 몰려오기는 또 중심도 돼요. LA에서도 와도 한 25분이면 오고
1: 네.
0: 우리 학생들 중에는 팜데일에서도 한 8명 오고 그리고 토렌스에서도 오시고 막 그래. 그럼 학교가 뭔데 목요일날 그냥 오는 거야.
1: 전화 주셔가지고 아 코리아타운이 아니군요. 얼마나 실망하는지.
0: LA 카운티는 맞아요. 거기까지가 LA 카운티.
1: 네네. 네. 거기까지가
0: OC LA 카운티는 아니고 LA 카운티.
1: 아 그렇군요.
0: LA다 분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1: 네네네. 자 혹시 저기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네. 강의도 있습니까?
0: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1: 제대로 활용하기.
0: 거기 AI 반을 만들었죠.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래갖고 이제 지난 학기 아주 폭발적이었는데
1: 네.
0: 전에는 스마트폰 반을 아이폰 반, 안드로이드 반 두 개 나눠서 삼성폰, 아이폰, 애플폰 이렇게 해갖고
1: 네.
0: 1교시, 2교시 했는데 이제는 AI에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1: 네.
0: 챗GPT나 재민이를 만나는 게 어른들의 기쁨이니까
1: 그쵸.
0: 1교시 때는 애플폰 AI, 2교시는 그러니까 진짜 AI 가르쳐주는 게 지금 대세가 됐죠.
1: 요즘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니어
0: 그쪽이 지금 시니어들의 정말
1: 네.
0: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데
1: 정보를 다 이렇게 네. 검색해서 알 수
0: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더 쉬워지고
1: 네,
0: 옛날에는 컴맹을 탄출하려면은 막 타자 배우고 뭐 기초 원리를 배웠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 AI를 접하는 거는 너무 네. 쉬워요.
1: 아
0: 그냥 타이핑이 어려운 말로 해도
1: 그쵸,
0: 될 정도로.
1: 예. 목사님.
0: 네?
1: 저희 라서 챗봇도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그
1: 예,
0: 라서
1: 저희...
0: 챗봇 그건 또, 그건 또 뭡니까?
1: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했거든요.
0: 그렇습니까?
1: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네. 메인 화면에 그러니까 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메인
0: 챗봇.
1: 화면에. 이거 뭐 원 달러 무슨
0: 시사,
1: 뭐
0: 달러
1: 그럼요 아니요 아니요 달러 시세 뭐 메디컬 신청
0: 그러니까.
1: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도 다
0: 예. 업그레이드 정보들이 있고
1: 그럼요 그럼요 보실
0: 잠깐만,
1: 수 있고요
0: 뭐라고요 라서
1: 라디오 서울 영어로 라디오 서울 1650.com 이걸로 이제 웹사이트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메인 화면에 쫙 떠요.
0: 네.
1: 하나 하나 클릭하시면
0: 정보 체크업하는
1: 그럼요.
0: 데가?
1: 근데 이제 요 밑에 그 라서 챗봇이 AI 챗봇이 밑에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가
0: 챗봇.
1: 따라다녀요. 챗봇이.
0: 네,
1: 그게 챗봇이 따라다녀요. 밑에
0: 주는.
1: 떠 있어요. 메인

0: 화면에 떠 있어서 거기다가 난 뭐가 궁금해 이렇게 검색만 하면 얘가 쫙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에요?
1: 걔가 천리 아니지 뭐.
0: 그죠?
1: 그냥 다 연동이
0: 시니어 여러분들께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1: 알겠습니다.
0: 아셨죠? 인싱크 대학. 인싱크 대학 보겠습니다. 많이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저희 라디오 서울 프로그램들 쫙 이제 진행자들도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있어요. 예.
1: 하여튼
0: 그럼요.
1: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라디오 서울에.
0: 맞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많이 시청해 주세요.
1: 시니어 가이드.
0: 어, 그거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0: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1: 내용해 주십시오.
0: 네.
1: 제가 아, 뭐 특정
0: 목사님
1: 뭐,
0: 이런 점이 네? 좋으시다니까요.
1: 저는 뭐 이렇게 예. 특정 뭐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0: 네네네.
1: 우리 고선미 아나운서가 교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0: 네.
1: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발론티어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예, 항상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1: 아닙니다.
0: 시니어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리고
1: 아,
0: 또 시니어들의 예.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예.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이제 좋은 정보도 주시고 그러시는데요.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악기 연주도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1: 뭐
0: 하겠습니다.
1: 원하신다면
0: 네.
1: 연주하는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0: 그쵸 네. 한번 모시고 오셔도
1: 싱얼롱도 돼요. 한번 같이 해야 되고
0: 그럼요
1: 네. 한번 제가 보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7080
0: 네.
1: 세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이 방송 듣고 저한테 전화 온 분도 있었어요.
0: 네 그죠.
1: 네. 보니까는 다 청바지에 통키타 세대들인 것 같아서
0: 네.
1: 라디오 잘 듣는 사람들이 그 세대더군요.
0: 네, 네. 저희 라디오 서울은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들으세요. 그리고 연락도 주시고
1: 음악도 그 세대 좋아하는 걸로
0: 네, 네.
1: 고선미 네. 아나운서가 딱 그 소대를 딱 이렇게 타겟팅 하시는 것 같아서
0: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1: 예.
0: 어,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네. 것을 시작하기에는 아직은 나는 조금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시도하는 거에 좀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믿어야 본전이고
0: 네.
1: 예.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 뭐 이 말을 그냥
0: 감사합니다.
1: 그냥 무조건 뭐 하고 싶으면 그냥 돈 아껴두지 마시고
0: 네.
1: 악기 뭐 비싼 거래 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뭐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0: 네.
1: 나를 위해서 좋은 거죠.
0: 나를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1: 예. 할 걸 걸 하다가 이제 나중에 못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냥 다 하고 후회 없이 그냥 하여튼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0: 네.
1: 그렇게 사는 게
0: 네.
1: 제일 멋진 인생인 것 같습니다.
0: 아, 참 시니어들이 왜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네.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위로도 네, 해주시고 아닙니다.
1: 제가 또, 격려를 받죠.
0: 네. 하고자 하는 그런 네.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1: 네.
0: 참 시니어 분들께서 힘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1: 예, 네. 저는 우리 시니어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우리
0: 네.
1: 이민사회에서도 중요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된 것도 우리 어른들의 노고신데
0: 네.
1: 이제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누리시고 좀 이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는 거가 즐겁게 잘 지내셔야죠.
0: 그렇습니다.
1: 나는 제가 목사지만 늘 네. 말씀드리지만 교회 떠나신 분들 교회 다시 가시고
0: 네.
1: 좀 신앙생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일생이 그냥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0: 네.
1: 우리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남아있는 시간에 또 영생을 잘 준비하는 것도 좋죠.
0: 아 감사합니다. 네. 영혼의 양식까지
1: 이번에
0: 주셨습니다.
1: 우리 인싱크 대학교에 네. 안 믿는 분들이 한 20%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20%가 왔는데 이번에 체플 시간 때
0: 네.
1: 다 우리 예수님을 이제 소개했을 때 다 일어나셨었어요. 다 일어나셔서 예. 그리고 제가 보람이 있죠. 그렇게 이제 한 학기 하고
0: 귀한 사역하십니다.
1: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17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제가 40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환갑이 내일 모레인데
0: 네.
1: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는 그분들이 요한 3서에 나와 있듯이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이 저의 친구고 저도 이제 시니어가 될 거고.
0: 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아유. 건강하시고
0: 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네, 지금까지 인싱크 대학의 이진영 학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건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웅산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On a sunny day.

네, On a Sunny Day, 웅산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아, 참 시간은 빠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너무 좋네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네, 들어가 보시면 아, 엄청나게 화려해졌어요.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들어가시면은요, 요런 화면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네. 메디칼, 캘리포니아 메디칼 무료 의료 보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요거 클릭하시면 메디칼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제일 위에 있는, 예.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뭐 뉴욕 증시 현황, 뭐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복권도 파워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복권, 예, 그때그때 현황 보실 수 있고요. 또 가스가 가스값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 평균 레귤러 가격, 프리미엄 가격 이렇게 떠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제일 위 상단에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생활 정보예요. 이게 다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렉스, 이 정상 운항되고 있던 아시아나 뭐 아메리카 뭐 이런, 네, 항공 정보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라디오 코너를 보시면 이렇게 진행자들의 프로그램이 쫙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해피투게더 어디 있을까? 어머나, 해피투게더 여기 있네요. 여기 핑크빛 해피투게더. 너무나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제가 마음에 쏙 들어요. 너무나도 기분 좋고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의 대표님이 굉장히 하실 줄 아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셋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새롭게 새단장하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듣기, 오늘의 뉴스 듣기, 그리고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 요거는 뭐 주말 프로그램입니다. AI가 진행해요. 서로 남녀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예, 항상 요 위에 있는 그린 색깔. 요거를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해피투게더를 눌러볼게요. 자, 해피투게더 딱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라디오 코너 섹션, 그러니까 이렇게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실래요? 지금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라디오 코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해피투게더. 저의 모습인데 저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죠?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매일 오후 1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나른한 오후를 상큼하게 깨워드리는 시간. 음악과 힐링 토크. 오후를 깨우는 해피 투게더. 예, 고선미 앵커의 고운 목소리와 함께 음악, 문학, 힐링 이야기로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이런 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해피투게더 스페셜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오후 해서 청취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는 특별한 시간, 우아한 진행과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예, 청취자 사연 누르시면 되고요. 신청곡도 누르시면 이곳에서 바로바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그 클릭하시면 쫙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맨 밑에 청취자와의 소통, 진행자와 직접 대화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 요 노란 색깔 너무 예쁘죠?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저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제 카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서울, 라소에서 만든
예, 단톡방이에요. 여기 오시면 제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메시지 서로 톡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연도 주시고요. 뭐 생일 축하라던가 또 어떤 모임이라던가 홍보하고 싶은 이야기라던가 어떤 이야기든지 좋습니다. 여기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예, 여러분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들. 예,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챗봇 AI. 이 AI 챗봇은 그 라서 챗봇이에요. 라서 AI인데 여기에다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고 얘가 따라다닙니다. 밑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이 라서 챗봇이 AI가 이렇게 떠요. 창이.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들 알고 싶은 내용들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지 원오브의 I'm Missing You 듣고 계십니다. 자, 스틱스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Styx의 Come Sail Away. I'm sailing.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et an open course for the bird. 타임라인 스케치 짧게 해볼게요. 1752년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번개의 비밀을 밝힌 날이에요.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폭풍우가 치는 날 연을 날려서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대담한 실험은 훗날 피뢰침의 발명으로 이어져 수많은 인명과 건물을 구하게 됩니다. And every shore and I'll try. 1752년 6월 15일 오늘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감행한 폭풍우 속 연 날리기 실험은 과학사에서 가장 대담하고도 위험했던 순간으로 꼽힙니다. 당시 사람들은 번개를 신이 내리는 분노나 천벌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프랭클린은 번개가 그저 거대한 정전기 스파크일 뿐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는 번개로 인한 화재로 수많은 성당과 주택이 불타곤 했는데 이 피뢰침의 등장으로 인류는 처음으로 자연재해를 과학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 문학가였던 그를 기리며 프랑스의 경제학자 튀르고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번개를 빼앗았고 폭군에게서 권력을 빼앗았다. Somehow we missed out.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2: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여행은 다리 떨리기 전, 가슴 떨릴 때 많이 다녀야 된다라고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데요. 자, 가슴이 떨린다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떨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일, 이런 건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넘겨왔는데 어떨 때는 아주 빠르게 뛰거나 또 느리게 뛰거나 참 불규칙하게 뛴다라고 할 때는요. 네, 부정맥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장마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 변화와 함께 어지럼증이나 또 실신, 호흡곤란 같은 것들이 만약에 동반된다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심장혈관내과 교수는요, 부정맥이 전기신호를 만들고 전달하는 심장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정상적인 심장은 일정한 전기신호에 따라 규칙적으로 뛰는 게 맞다. 하지만 부정맥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신호로 맥박이 빨라지거나 규칙적으로 뛰거나 불규칙해지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상보다 빠르게 뛰는 빈맥, 갑작스러운 두근거림이나 가슴 뛰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섬맥이라고 해서요, 심장이 느리게 뛰는데 이때는 특히 어지럽다고 하네요. 피로감, 때로는 실신까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불규칙하게 떨리듯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부정맥 중에서 사실 이 심방세동이 가장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생기면 심장 윗부분인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면서 혈액이 정체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혈전, 피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뇌혈관을 막아서 결국 뇌졸중 발생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심방세동이 흔한 부정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슴 떨림은 새로운 한 주에 대한 기대, 설렘으로 인한 것이길 바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이 부정맥과 관련해서 심장 박동 체크 가끔씩은 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햇살이 눈부신 이곳 미국 LA의 오후 3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들을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는 지금까지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짜증나게 하거나 괴롭히셨습니까? 다 모든 것 훌훌 털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좀 편안함과 어떤 자금이라도 여유가 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걸 좀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달콤한 어떤 휴식, 또 추억을 하는 여행들 즐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에 흐르는 음악들처럼, 또 작은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편안함과 또 여유가 가득 차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첫 곡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금 기운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0: 기운 좀 나보시라고 오늘 질풍가도란 노래. 아, 이 노래 여러분 뭐 응원가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나 지금 이 노래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뭐 김희재 이런 멋진 친구들이 함께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오늘 오후를 좀 기운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월드컵 시즌이지 않습니까? 뭐 지난 체코전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직도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 제대로 된 보따리를 오늘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을 찾아주시는 우리 최세영 의원님과 함께하는 파워스포츠에서 보따리를 한껏 풀어보고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점들 또 설명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아, 이 노래 듣기만 해도 흥분이 되네요. 자, 최세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많이 안녕합니다.
0: 아, 많이 안녕하죠. 저도 뭐 나름대로 근사치로 가서 네. 아,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1: 오늘은 축구 얘기 외에는 별로 귀에 들어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예. 뭐 여러분들 뭐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설명 필요 없이 이미 결과들은 아실 거고.
1: 그렇죠.
0: 그 현장에서의 그 짜릿한 승부. 사실 축구가 뭐 1대 0, 2대 0보다 2대 1, 3대 2가 가장 우리를 짜릿하게 만드는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1: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네. 2대 1, 1대 1이 2대 1이 우리가 역전했다는 거.
0: 그렇죠.
1: 그게 굉장히 지금 그 신나는 얘기예요.
0: 사실 그 첫 골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멍하지면서 아, 또 이 경우의 수라는 게 이게 발동을 하나 이런 그 고민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1: 아, 경우의 수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명보호가 숨겨놨던 그런 어떤 비장의 카드들이 나오지 않았나
0: 네.
1: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뭐 어쨌든 간에 지난 얘기지만 이기면 결과로서 다 모든 게 덮어지고 용서가 되고 네. 그러니까 저러려고 저러지 않았냐 그 소리를 하게 되고
1: 근데 중요한 네. 게 첫 골 먹고 두 번째 골이 골이 인정을 안 됐잖아요.
0: 네네네.
1: 그럴 때 그거 가지고도 인터넷에서 또 보니까 이 반대파들 아, 예, 반대파라 아, 죄송한데 아, 거 봐라 네. 뭐 저게 왜 골이 아니야 오히려 네. 이 어떻게 골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이긴 게 이긴 거예요.
0: 네네네.
1: 그냥 승리예요.
0: 그럼요.
1: 근데 왜 이렇게 승리 가지고도 말들이 또 몇몇지
0: 뭐 이겼는데 아니 골프 칠 때 파면 파지 어떻게 파 못할 걸 했다라고 쓰진 않잖아요.
1: 그러니까 승리 못할 걸 승리했다는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도 아니죠. 있는데
0: 네.
1: 뭐 보니까 거의 99.9%가 다 잘했다, 네. 열심히 했다, 그렇죠. 좋다 그러는데 꼭 고춧가루 요런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0: 그 어쨌든 간에 뭐 쓰리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1: 아니 전혀 아니었어요.
0: 우리 김민재가 늠름하게 막아줬고
1: 네.
0: 또 새로 뽑은 그 왼쪽에 그 누구죠? 이
1: 그렇다 치고
0: 제 몫을 해줬고
1: 네.
0: 뭐 제가 이제 선발 출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우리가 보지 않았던 포메이션이 나온 거예요.
1: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한 게 홍 감독도 그 점을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양쪽 사이드에서 네네. 치고 올라가서 높은 공으로 띄워서
0: 네.
1: 결국 헤딩슛.
0: 네.
1: 그게 아주 체코의 전형적인 그 유럽 그렇죠. 축구의 방법이었잖아요.
0: 예, 예.
1: 그걸 간파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알맞은 그런 수비를 보여줬다.
0: 네.
1: 왜 그걸 알 수 있냐 하면은 경기하면서 전반전에 보면은 거의 하프라인 넘어온 게 체코가 별로 없었어요.
0: 별로 없죠.
1: 그러니까 그만큼 중원에서
0: 미리 끊어주는
1: 그렇죠.
0: 거.
1: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아니면 다 사이드로 띄우는 거야. 띄워서 크로스로 해서 결국 헤딩슛을
0: 그렇죠.
1: 했는데 결국은 그게 계속 안 되다가 한 골이 먹힌 사실 두 골 먹힐 뻔했죠.
0: 그렇죠. 예.
1: 그 몇 센치 차이로. 근데 결국은 그 골 첫 골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좀 아찔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네네네. 뭐야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 선수들이 골 먹고도 오히려 더 어떤 그런 여유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0: 네네.
1: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네네.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게 체코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전부 손흥민만 집중 마크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강인하고.
0: 예, 예.
1: 그게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또 놀란 게 홍명보 감독이 빼버렸잖아요.
0: 그렇죠.
1: 손흥민을 뺄 때 저도 아 나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만큼 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다가 오영규가 들어가니까 체코 수비수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난생 처음 보던 선수가 나오니까.
1: 처음 보는 선수가 와서 골을 넣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0: 그러니까 보셨겠지만 그 옆에 한 선수가 마크하는데 그걸 뚫고 오연규가 골을 넣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손흥민 같았으면 거기 한 세 사람 정도 붙어서 아마 못 넣었을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죠.
0: 예.
1: 결론은.
0: 그렇죠.
1: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어떤 용병술이 빛이 나지 않았느냐.
0: 그렇죠.
1: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0: 네.
1: 다시 말씀드리면은 슈팅을 여섯 번인가 날렸어요.
0: 네.
1: 손흥민이. 근데 사실은 유효한 슛이 아니었잖아요. 골대 골포스트 다 넘어가는 골이라든가
0: 그렇죠.
1: 뭐 이랬는데 그래도 일단 손흥민은 잘했어요.
0: 아, 그럼요.
1: 손흥민이 잘 그 수비수를 유도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아무튼 우리가 좋은 경기 펼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연규가 들어가서 손흥민 마커든 친구들이 분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는데 쟤 알았어 뭐 이랬는데 결국 한 방 먹은 거 아니에요.
0: 어쨌든 간에 우리 예상대로 수훈 공신은 1번 손흥민,
1: 2번
0: 이강인,
1: 이강인,
0: 3번 김민재,
1: 황인범.
0: 황인범.
1: 네. 황인범, 김민재, 그다음에 김승규 골키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0: 아, 정말 역시
1: 두 개.
0: 저희가 알고 있기로 김승규는 땅볼에 강하다. 조현우는 공중볼에 강하다라는 그 통계를 증명해 줬어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두 선수 여러 선수들이 잘했지만 김승규 골키퍼도 정말로 철벽 방어를 해 줘서 아이고 골 먹는 거잖아요.
0: 아니 두 번째 골은 먹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1: 뭐라
0: 않아요.
1: 사람 없어요.
0: 네, 그건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공인데
1: 야.
0: 그게 우리가 테레비에서 봤지 바로 코앞에서 그 오는 거를 네. 동물 쪽으로 막는다는 거 그거는 실력이에요.
1: 맞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승점 3점을 얻었고
0: 그렇죠.
1: 멕시코가 승점 3점 똑같은데 플러스 이제 두 골을 넣었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는
0: 네.
1: 한 골밖에
0: 네.
1: 아니
0: 네.
1: 플러스 1이고 거긴 플러스 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5분 응선, 6분 응선, 7분 응선 넘었다고 봐야 되나?
0: 그렇죠.
1: 뭐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일단 32강 가는 길은 수는 경우의 수는 안 따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만일에 멕시코한테 우리가 지더라도
1: 그렇죠.
0: 남아공을 우리가 이기면 2승 1패면 2위로 얼마든지 진출할
1: 그렇죠.
0: 수가 있다.
1: 네, 그런 여유가 생겼고
0: 네.
1: 그다음에 우리가 방송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2위, 조 2위로 올라가서 뭐 LA로 오면은 좋겠다 그랬는데
0: 한 가지 걱정되는 게
1: 네.
0: 만의 경우에
1: 네.
0: 체코가 멕시코를 이긴다면
1: 네. 네.
0: 그다음에 그리고 남아공을 이긴다면 결국 2승 1패에서 그때는 이제 꼴뚝시리니 뭐니
1: 아유 또 머리 아픈
0: 이제 머리 아픈 게 생겨요.
1: 아유 계산기 얘기는 네. 얘기 그만합시다.
0: 그래서 최소한 멕시코하고는 지지는 않더라도 비기기라도 해주면
1: 그렇죠.
0: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숨을 쉬고 32강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1: 여태까지 역대 그 월드컵에서 경우에서 안 따져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0: 그렇죠.
1: 이번에는 경우에서 좀 안 따졌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역전승의 쾌거를 기록을 했는데
0: 네.
1: 이제는 사실상 A조 결승전이에요.
0: 그렇죠.
1: 네? A조 결승전이 이제 남았는데 이 경기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가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알아봤어요. 저는 인터넷도 보고 그 전문가들 이야기도 보고 했는데 멕시코라는 팀이 축구가 강국이잖아요.
0: 강국이죠.
1: 축구에 거의 미친 나라인데.
0: 네, 네.
1: 축구 1차전에서 핵심 선수 세사 로몬테스라는 그 195cm짜리 수비수가
0: 네.
1: 아웃됐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우리 경기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전력 누수가 약간은 수비에서 전력 누수가 약간은 예상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한 선수 빠졌다고 그래서 멕시코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그런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됐을 때 그 뒷공간이 좀 혹시 빈틈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마 굉장히 뒷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강력한 수비로 원래 스타일이 강력한 수비 그리고 빠른
0: 그렇죠.
1: 공수 전환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우리 공격수들을 괴롭힐 것인데 그래도 일단 손흥민을 집중 마크할 것이다.
0: 아, 당연하죠.
1: 뭐 손흥민이 주전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뭐 그건 노마디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손흥민을 갖다 많이 집중 마크할 것이고 우리는 그 빈틈을 노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0: 네네.
1: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안정적이고 빠른 공수 전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비슷한 스타일의 멕시코와 상대를 하는데
0: 네네.
1: 걱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경기 초반에 그 멕시코 선수들이 엄청나게 골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0: 네네.
1: 노력을 누구나 물론 다 노력을
0: 아, 그렇죠.
1: 하지만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1차전이고 자기가 첫 골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랄까 이것이 몸에 나오거든요.
0: 그럼요.
1: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0: 아, 그럼요.
1: 그러다 또 실수해서 우리가 골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경기 초반 골만 안 먹고 잘 버틴다면은 의외의 그 어떤 그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0: 네.
1: 다시 말씀드리면 손흥민과 이강인 발이 빠르잖아요.
0: 네.
1: 아주 빠른 발을 이용한 그런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 패스 능력 멕시코의 뒷공간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걱정은 8만 홈 관중들의 광적인 응원.
0: 그렇죠.
1: 이걸 지금 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 지금
0: 아마도 뒤집어 보면 멕시코가 개최국인데 네. 축구 열광국이고
1: 그렇죠.
0: 예선 통과의 교두보가 되는 한국하고 경기가 그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이슈 중에 하나예요.
1: 그렇죠.
0: 32강은 나중 얘기고
1: 네.
0: 반면에 손흥민이 이번에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본인이 몸담은 대한민국이 가장 포커스를 받는 중요한 게임이 멕시코전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다면 네. 정말 부상이 웬만큼 있는 한은 전 풀타임 소화한다고 보고 혼자 네.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가 예전에 멕시코한테는 개인기에 밀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강인 선수는 절대 멕시코 사람한테 밀리는 사람이 아니고
1: 하던 친구들이 뭐 전략이 없다 전술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홍 감독 일단은 뭐 멕시코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체코전은 충분히 대비를 했고 그러한 모든 것이 먹혔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0: 그렇죠.
1: 네. 네.
0: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1: 네.
0: 그 선수들이 나와서 애국가 할 때 얼굴들이
1: 네.
0: 다 깜둥이에요. 얼마나들 뛰었는지 하루 종일. 전 그거 보고 네. 아 됐구나 싶었어요.

0: 맞아요. 아니 손흥민도 얼굴이 새까매져 버렸잖아요. 그만큼 햇빛에서 그만큼 많이 뛴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 얘기만 주로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축구 얘기밖에
0: 아니 축구 얘기밖에 딴 얘기 지금 해봐야
1: 귀에 들어오지
0: 우리 않고. 함께 하고 계시는 분도 듣지도 않으세요.
1: 근데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책 이제 그 황인범이 이제 경기 흐름을 많이 좀 바꿔놨어요. 흐름을 바꿨지만 멕시코는 미드필드 압박이 좀 강해요.
0: 네네.
1: 근데 거기를 또 책임져야 될 게 부딪히는 게 이강인 선수예요.
0: 그렇죠. 이강인이
1: 과연 미드필드에서 중원에서 그렇죠. 어떻게 버텨내는 범유 볼 점유율을 올려주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일 것 같고
0: 네.
1: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 수비 끌어내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줘야만
0: 네.
1: 찬스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그리고 또 라울 하미네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멕시코에.
0: 네, 네, 네.
1: 이 친구가 공중볼을 잘 또 이렇게 처리를 해요.
0: 네, 네.
1: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뒤 공 맞는 소리가 무슨 호박 깨지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김민재 선수가 머리가 터지도록 잘 마크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0: 자 여담 한 말씀 드리면
1: 네.
0: 저희 그 자주 들어오시는 SK냉동 사무실이 팔가하고 그랜뷰 쪽에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멕시칸 동네에요. 알바라도 근처니까.
1: 네네.
0: 제가 그저껜가 그 사무실 들렸다 나오는데 그분들이 일 끝나고 한 열 전문 친구가 맥주 한 잔씩 기울이고 있으면서
1: 네.
0: 제가 지나가니까 꼬레야 그러면서 넘버원 해주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야 다음 주에 멕시코하고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내가 우리가 알아 니네가 이길 거 걱정 마라 그랬다 하는 얘기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1: 네.
0: 만일에 멕시코가 지가 되면 그날은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1: 아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할라 했는데
0: 워낙 이 흥분된 친구가 많아서 봉변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1: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저도 이제 끝난 때쯤에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지금 그 두 번째 그 월드컵 응원전이 바로 이 국제공원에서 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그건 거의 멕시칸 반, 한국산 반 아닌가
0: 그렇죠.
1: 하는 그런 예,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거기서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긴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을 때. 뭐 지면 뭐 그냥 뭐 좀 덜하죠. 뭐 이겼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1: 네, 맞아요.
0: 놀리는 정도 하겠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아무튼 그 우리가 지금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
0: 네.
1: 이강인의 중원에서의 볼 점유율,
0: 네네.
1: 그다음 김민재의 장신 선수에
0: 그렇죠.
1: 대비한 그런 수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유리한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0: 네네.
1: 아, 체코전 역전승으로서 분위기가 지금 좋아요.
0: 그렇죠.
1: 분위기가 아주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고
0: 네.
1: 그다음 두 번째로 멕시코 장신 수비수 결장
0: 네.
1: 조직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0: 네.
1: 그런
0: 네.
1: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불리한 점이 있다면 개최국의 광적인 응원과 판정까지
0: 그렇죠.
1: 모르겠습니다.
0: 그런데
1: 네. 지금 이게 FIFA에서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홈 경기에 뭐 편의를 봐주거나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0: 그렇죠. VAR도 있고 보는 예. 눈이 세계에서 다 맞아요. 보고 있는데.
1: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약간은 좀 광적인 응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0: 네.
1: 하고요. 우리 저 영근권 씨는 예상을 어떻게 해요?
0: 아 멕시코요?
1: 예.
0: 저는 1-1 봅니다.
1: 저는 50대 50으로 봅니다.
0: 아.
1: 같은 거네.
0: 네. 네.
1: 예, 승점 1점만 올려도 32강 진출은 무조건
0: 그렇죠.
1: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코가 와싱 상당 멕시코를 깨버리면
0: 그러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1: 예산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한테

0: 근데 그 오늘도 여러 경기를 제가 조금씩 조금 하이라이트도 보고 했는데 세상에 축구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 수준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1: 아니 엄청나게 의외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그 수준이 올라가서 아니 축구 골을 넣는 실력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0: 벨기에하고 이집트하고 1대1 비겼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근데다가 보세요. 물론 이제 몇 경기 중요한 경기만 훑어보니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미국하고 파라과이가 이제 4대1 이건 뭐 처음부터 예상을 했고 독일하고 키라소라 키라소가 어디 있는 나라예요?
1: 저는 모르겠어요.
0: 그렇죠.
1: 키라소가,
0: 예. 아주 이 조그만 섬나라더라고요.
1: 아.
0: 그런데 이 나라가 7대1로 졌고 여기까지도 뭐 납득이 가는 경기인데 일본하고 네덜란드 얘기 안 할 수가
1: 그거
0: 없어요.
1: 그거 의외로 그거는 아주 결전이었어요.
0: 더군다나 마지막 골은 예. 정말 속이 다 뻥 터지는 일본 네. 사람도 속이 다 뻥 뚫리는 그런 경기였는데 2대1이 비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웨덴하고 튀니지 이것도 제가 볼 때 납득이 가는 스코어예요. 5대1.
1: 네, 네, 네.
0: 그다음에 브라질하고 모로코 이걸 보면서
1: 이거 충격이죠.
0: 장난 아니에요.
1: 충격이죠.
0: 그럼요. 모로코가 이제 물론 아랍어를 쓰거나 불어를 쓰는 그런 나라지만은 아프리카에 붙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 브라질을 갖다 1대1로 비겼다는 거는 충격이었어요.
1: 충격이죠.
0: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IT가 올라와서 스코틀랜드와 대등한 경기 펼쳤다는 거.
1: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0: 그것도 대단한 예. 거예요. 정말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 채권 얘기할 것도 없고 멕시코 남아공 2대0 이것도 얘기할 것도 없고 하지만 아무튼 일단 그 인구가 적은 나라들의 어떤 그런 뭐 반전이랄까 그것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 그리고 이 예상 대진표를 보니까
0: 네.
1: 우리가 1위로 올라가면 네. 32강 상대가 생각보다는 두려운 상대가 없어요.
0: 말랑말랑한 팀이죠. 그러니까
1: 뭐 개인적으로는 소파이 스튜디엄에 하면 좋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올라가는 게 먼저니까
0: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LA
1: 좋은데 2위래야 올라오잖아요. LA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2위는 조금 빡빡해지고
0: 맞아요.
1: 3위가 되면 거의 못 올라가요.
0: 2위 따지면 안 되고 일단 무조건 1위를 아니, 하는 게 좋아요.
1: 만일에 3위가 되면요. 뭐 무슨 독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그거는. 그런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이제 축구 얘기만 오늘 한참 했는데
1: 예.
0: 일단 목요일 날 경기가 중요하고
1: 그렇죠.
0: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 바라고 그래도 또 이제 NBA 파이널이 끝났잖아요.
1: 자, 그거 전에 예. 그 제가 이제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어요.
0: 예예 예, 예.
1: 근데 우리 TK님이 2대0, 비비안님이 2대0, 우리 초코로블님이 3대1이고 우리 영심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2대1을 정확히 맞추셨어요.
0: 나도 똑같네 2대1.
1: 네. 예,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 영심님 듣고 계시면 지금 저희 게시판에 주소와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시면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심이라는 아이디 가지고 계신 분들 2대1 맞추셨기 때문에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퀴즈 내겠습니다. 자, 멕시코와의 목요일 승부에서 우리가 이길 경우에 또 스코어를 맞춰주신 분 또 제가 오늘 올라오는 게시판에 예상치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추첨해 드립니다. 제가
0: 그러실래요?
1: 네, 그래야죠.
0: 그럼 저도 좀 맞힐까요?
1: 네, 맞히세요.
0: 뭐 승부와 그 상품과 관계없이
1: 네네.
0: 나는 2대0으로 이깁니다.
1: 아, 2대0.
0: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1: 아, 저는
0: 관계없이
1: 저는 2대1이요. 2대1.
0: 2대
1: 한 골은 제가 줘야 될 것 같아요.
0: 나는 2대0, 2대1.
1: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데 아마 조현우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0: 신장에서는 일단은 좀
1: 그리고
0: 유리하니까.
1: 우리 조현우 선수가 김승규 선수보다 약간 순발력이 빨라요.
0: 네, 좀 키가 크고
1: 순간적으로.
0: 맞아요.
1: 공중볼 같은 거 조금 빠르다고 봐요.
0: 아무튼 이겨야 돼요.
1: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0: 딴 얘기 할 거 없어.
1: 그나저나 뉴욕이 불탔다면서요.
0: 불탄 정도가 아니에요.
1: 예.
0: 완전 9.11 사태보다 더
1: 그러니까요.
0: 난리가 났어요.
1: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50년 만에 우승인데.
0: 오해하지 마십시오. 농구 얘기입니다.
1: 네. 농구 얘기입니다. 50년 만에 우승했다고 그렇게 다 때려보시고.
0: 53년 만에 우승을 했는데
1: 예.
0: 애들 그 잠자리 들어가는 것까지 컨트롤을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통산 그 근데 일단 대단했던 거는 제일런 브론슨이라는 선수가요.
1: 네.
0: 5차전에서 45점을 넣었어요.
1: 아이고.
0: 45점 농구에서.
1: 말도 안 되는.
0: MVP가 됐고요.
1: 네.
0: 하여튼 예상대로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를 94-90. 근데 초반에는 세크라멘토가 항상 앞서더라고요. 근데 후반에 깨지거든요.
1: 네.
0: 4승 1패로

0: NBA 파이널 승리하면서 챔피언에 53년 만에 등극을 했다.
1: 아.
0: 이 소식도 또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다저스 얘기도 잠깐 야구 얘기도 해야 되는 게.
1: 네네네.
0: 일단 쭉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든든한 투수는 야마모토밖에 없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0: 정말 든든한. 네. 오타니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네. 결국은 루징 시리즈 1승 2패로 돌아왔다는 거. 네. 시카고 화이트삭스 거기 또 워낙 그 응원단의 그 어떤 홈관중들의 어떤 관심이
1: 그렇죠.
0: 센 나라 동네이기 때문에
1: 네.
0: 1승 2패 힘든 경기 마치고 돌아왔는데
1: 네.
0: 일단 이제 돌아온 게 아니죠. 이제 다음 경기는 어디로 갈지는 이제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1: 네네.
0: 아무튼 1승 2패로 로징 시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보니까 45승 27패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사키 선수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 게
1: 네.
0: 제가 위기의 사나이 위기의 사나이 고비를 잘 넘기고 왔는데 또 깨졌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사사키 선수가 아마 다저스에서 살아남기는 좀 쉽지 않을까
1: 글쎄요.
0: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렇게 굴곡이 있어서는
0: 네.
1: 선발 투수진에 낄 수가 없어요.
0: 아유 그리고 한 방 맞으면 그냥 푹 무너져 버리잖아요.
1: 무너지죠.
0: 그래서
1: 예.
0: 그 친구가 그 운동신경이라든가 파워라든가 이거는 떠나서 가슴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새가슴 새가슴 그런 얘기하죠. 뭐 그 꼭 사사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1: 네네.
0: 뭔가 좀 과감한 그런 정신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그러나 일단은 뭐 45승 27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는 뭐 당연히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가을야구 이제 곧 돌아오잖아요.
1: 네.
0: 좀 있으면 올스타전 경기 끝나면 이제 가을야구 시작되는 전초전이 시작이 되는데 거의 반 끝나가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한번 다저스도 좀 잘해서 그리고 이 투수 초반에 무너지는 거 아 이거 몇 사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거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불펜 투수 좀 보강을 해서
1: 네.
0: 좀 좋은 경기가 나와서 작년 같은 그런 감독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방송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그 멕시코와의 승부를 예측해서 점수를 알려주시면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추첨해서 또 상품권 보내드리는 그런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혹시 주님 영광교회에서 멕시코전 응원
0: 저는
1: 하나요?
0: 저는 좀 일단은 딴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화장실이 좀 편한데 이렇게 가서 뭐 화장실이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됐었나
1: 이번에는
0: 봐요.
1: 그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 스폰서 중에 알렉스 차 변호사라고 계신데 한인 축제회단 네. 회장직을 맡고
0: 예,
1: 있어요.
0: 예, 예, 예.
1: 이번에는 저희 그 축제하는 아드모아 공원에서
0: 예.
1: 이번 그 목요일은 예. 열린다고 하는데 당일날 체코 날은 1,000명 예상했는데 2,000명 이상 오셨고
0: 예.
1: 이번에도 한 3,000명 정도 예상하는데 5,000분 이상 오시지 않나 이렇게 예상들을
0: 그렇죠.
1: 하고 계시더라고요.
0: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연로하신 분들이 그 화장실 같은 문제가 있다면은 저는 뭐 주님의 영광교회로 갈 건데
1: 네네.
0: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해서 경기 끝났을 때 그 불상사가 좀
1: 그리고 마지막 날인데 아드모공원 같은 경우는 섞여 볼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0: 네.
1: 각별히
0: 아, 마지막 날이 아니고 멕시코
1: 아저 멕시코전에서 예, 예, 예. 아드모공원은 같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아마도 같이 보는 수가 생기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기거나 중간에라도 응원하다가 부딪히고 이런 불상사가 없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0: 예전에 멕시코구 우리 콜로세움에서 경기한 적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때 제가 갔었는데
1: 네.
0: 그때 우리가 1-0으로 이겼어요.
1: 네네.
0: 그때 멕시코 관중들이 뭐 화장실에 가서 휴지 같은 거 와서 집어던지고 뭐 그런
1: 아.
0: 괜히 자극을 주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런
1: 예,
0: 것 쓰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1: 네.
0: 일단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의자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혹시 간이 의자가 있다면은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1: 네.
0: 드리고 싶네요.
1: 아무쪼록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0: 이겨야 됩니다.
1: 네.
0: 이기는 걸 기원을 하는 것을
1: 네.
0: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제공해 주시는
0: 산식당.
1: 산식당.
0: 아, 산식당도 TV 켜놨는데 난리가 났었죠.
1: 네네.
0: 저는 끝날 때쯤 갔었는데
1: 네네.
0: 아무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편안한 주차장 그다음에 식사
1: 네.
0: 이 모든 그 경기까지 볼 수 있는 곳이 산식당인데
1: 네.
0: 뭐 새로운 메뉴가 또 많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1: 네,
0: 아무튼
1: 네.
0: 지금 뭐 새로운 메뉴보다도 근데 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1: 네.
0: 장사가 잘 돼요.
1: 아.
0: 꽤 잘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방송을 많이 이 방송을 프로그램 듣는 분이 많은가 봐.
1: 아,
0: 와서
1: 그러시구나.
0: 라디오 듣고 왔다는 분들이
1: 아, 꽤 있고 감사합니다. 예, 예.
0: 여러분들도 오셔서
1: 네.
0: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서비스 받고 좋은 편안한 경기를 볼 수가 있을 것
1: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또 멕시코 승전보를 올리길 기대하겠습니다.
0: 기대해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3: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2: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3: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2: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3: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2: 톨비스트 제1인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3: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2: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4: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5: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4: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5: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4: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이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저희 그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 제가 거의 매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 주말에 또 우리 대표님의 각곡 끝에 새롭게 단장하고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말 한 곳에 모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달러, 유로, 엔화 실시간 환율의 원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 X 이 8가지의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복권 정보도 놓치지 마십시오.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 번호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또 내 주변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가 어디 있나라는 찾기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저희 LAX 공항의 실시간 출도착 현황, 또 항공사별 바로가기도 제공이 되고,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여러분 요새 AI 뉴스 챗봇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에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여러분들 지금 만나보세요. 지금 라디오 서울의 9가지 코너 프로그램도 카드 화면으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라디오 서울 10.com 들어가시면 각 프로그램마다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가시면 LA의 마지막 난망파 고니서부터 여러 가지로 설명이 돼 있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거기 실시간으로 댓글도 올리실 수가 있고, 원하시는 걸 의견을 올리실 수 있는 아주 황금 같은 저희 라디오 서울 10.com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잡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통계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시원하죠? 하지만 나에겐 에어컨이 있지. 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에겐 에어컨이 있지. 제목만 들어도 오늘 날씨와 어울리는 그런 시원한 제목. 역시 우리 통계님 나온 신청곡이었습니다. 순철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잘 못 지내셨나요? 너무 조용해서리.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덕분에 주말 편히 지내고 아마 우리 순철님도 주말 잘 편히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철님이 부르시네요. 다들 모여라, 모여라!

0: 모였으면 뒤돌아가.
1: 네, 모였으면 뒤돌아보라는 우리 배철수 씨의 음성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주말은 보통 어떻게들 보내십니까? 아마 날씨가 따뜻해서 그리고 특히나 월드컵 특수라서 혹이라도 그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월드컵 덕분에 뭐 그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조금 경기가 풀어지는 그런 느낌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아마 요식업접 하시는 분들 아마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곁들이면서 특히나 시간이 좋은 게 뭐 멕시코전도 6시지만 끝나고 나면 딱 저녁 식사하고 축배를 들기는 아주 좋은 시간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아이고 샌디님 오셨습니까? 주말에 고생 많으셨어요. 벨리 쪽이 좀 더워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셔서. 그래서 좀 이번에는 그 월급 특수 효과를 누려서 6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 쪽에서 관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사실 뭐 3355 글쎄요 4년에 한 번 유일하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뭉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서른도 콘서트가 다음 주로 바짝 다가왔네요. 어느덧 두 달, 한 달 거리더니 이제 다음 주 토요일로 왔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번 주 멕시코를 이기고 다음 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긴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32강을 편히 앞두고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비비안님, 네, 붉은 티셔츠 코리아. 아, 네. 아, 샌디님은 마켓 안에서 시원하게 일하시는 편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된장 배달하고 다시 준비하느라 바쁘시다고. 예.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서른도 콘서트 놓치지 마시고 323-692-2170-2080으로 전화하셔서 지금이라도 예매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사실 살면서 미국에서 서른도시를 직접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제가 분명히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에도 들으셨다시피 우리 서른도시께서 굉장히 교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해서 오시니까 여러분들 오면 분명히 후회하시지 않는 좋은 추억거리를 가슴에 듬뿍 담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뵐게요.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LA 필하모닉이 7월 8일 헐리우드 볼에서 번스타인과 엘링턴 공연을 선보입니다. 토머스 윌킨스의 지휘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이번 공연은 레너드 번스타인의 온 더 타운 중 무곡들과 듀크 엘링턴의 할렘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곡 미국 작품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한 보컬리스트 그레이시 로렌스, 알렉스 뉴에, 알리 스트로커가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샤이나 타우베 브로드웨이 히트작 서프스의 신규 편곡곡들을 초연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hollywoodball.com에서 가능합니다.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6: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7: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6: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7: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6: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7: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8: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와, 추억의 명곡 여러분 좋아하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라는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주시는 신청곡 또 이야기들과 함께 풍만한 여유로운 오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되게 더우시다고 샌디님이 시원한 냉면. 아, 냉면 너무 시원하죠. 티셔츠도 오다 하시고 우리 샌디님은 레드, 비터 레드 티셔츠 신청하고 배송되면 목요일 빨간 티셔츠 입고 냉면 열심히 파시겠다고. 아, 이번 주는 모란각 냉면 파시는 그런 주가 돼서 아, 시원합니다. 가까우면 제가 가서 한 그릇 훌떡 먹을 텐데 중형 태극기도 아마존에 신청하셨다고. 아, 세인트 아저씨 주말 잘 보내시오. 새로운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시라고. 순철님, 배철수의 모여라는 아, 나의 열속에 없던 곡이었는데 생각지 않게 나갔다고. 본인의 18번 한 곡, 조용남의 낙엽은 지는데. 미국 이사 이민 오신 지 11년 노래방 한번 못 가봤네요. 아이고, 한번 가세요. 가시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해요. 음악은 담싸고 지냈는데 요즘은 불러보고 싶고 넋두리가 아니고 그냥 가세요. 괜찮으니까. 샌디님, 돌아오는 목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모란각 냉면 세일에서 열심히 냉면 드리면서 먹을 것 같다고. 아, 그러시구나. 알청님, 던지네스 통계 많이 드셔서 좋으시겠어요. 군침이. 알청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비비안님이 신청하신 아이 뭔 가슴 있게 떨려요. 김종수입니다.

네,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가슴이 떨려 우리 김정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비비안님이 신청해 주셨고 한 가지 이것은 뭐 그냥 여담인데요. 우리 김정수 씨의 친동생입니다. 김정수 씨보다 훨씬 미남이고 노래도 김정수 씨보다 훨씬 잘 부르는데 이곳에서 음악 활동 오래 하시다가 지금은 아주 웨스턴과 사과에 있는 아주 맛있는 월남국수집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간되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이 지금 출근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면 어쩌나 강혜연입니다.

글쎄 왜 이렇게 그냥 갑니까? 몹쓸 남자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가면 안 되지요. 인사라도 하고 가지요. 아, 우리 비비안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알청님 신청곡 주셨고 던진에서 통계 먹으러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서 우리 통계님이 만일에 미국에 오시게 되면 꼭 롱비치로 해서 바닷가를 한번 구경하고 방송국 구경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특별 인터뷰하고 잘 모실 것 같은데요. 한번 꼭 언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순철님이 원래 미국 온 지 11년 되시는데 아, 예, 샌디님. 그 집이 바로 김종수 씨의 친동생이 운영하시는 그 집입니다.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자, 우리 순철님의 18번 미국 온 지 11년 되셨는데 노래방 한 번도 못 가셨다고 이번 주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이 노래 우리 순철님의 18번입니다.

네, 낙엽은 지는데 우리 샌디님 조용남 추후에 자신의 장례식에서 불러줄 노래가 마땅치 않아서 만든 노래 모란 동백이라던데 노래 또 한 곡 있군요. 예, 비비아님 아마 그님이 있는 곳은 낙엽이 아직 지지 않았나 봐요. 안 오시는 걸 보니. 아, 네. 화개장터는 안 된다고 하세요? 장례식 때 그리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김호중님의 찐팬 한 번도 거림없이 김호중 노래를 항상 애청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는 우리 샌디님의 신청곡. 이번에는 아주 집 생각이 나는 좋은 노래입니다. 고향의 노래.

네, 아 이거 우리 샌디님 덕분에 참 또 이렇게 고향 생각나는 그 쌀인 눈이라는 단어가 지금 한여름이지만 마치 그 겨울에 그 초가지붕 위에 놓이는 게 쌀인 눈 아니겠습니까? 아 덕분에 또 이 눈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안님, 샌디님 같은 분 옆에 있으면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알아서 척척 뭐든지 잘 해주실 줄. 샌디님, 척척 잘해 나갈 때쯤 나이 들어 기운이 없죠. 기억력도 점점 흐려지고. 비비안님, 아주 빠릿빠릿 표현이 맞는지 멋집니다. 많이 느껴진다고. 샌디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했을 것 같다고. 그렇다고. 자, 이번에는 우리 알청님.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그러셨는데 저는 DJ인데 DJ가 음악을 안 틀면 뭘 틉니까? 아유 답답합니다. DJ에게 윤신혜입니다.

0: 아, 그랬군요. 음악 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음악 틀면 그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이 라디오 친구에서도 저와 함께하는 노래들이 여러분의 추억에 감성에 아, 이 노래는 그랬었는데라는 추억을 자극하는 제가 추억 여행 다니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 아닌가 싶네요. 샌디님 된장 포담으로 내려가신다고. 비비아님 진짜 어떤 노래 들으면 옛 생각에 슬퍼지기도 하고 그런 곡 누구나 자기 인생곡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곡은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새겨 들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저한테 항상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 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838 213383838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8: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상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파일링.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파일링.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세요. 와이어 파일링.
2: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3: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4: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3: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4: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3: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4: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3: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4: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네. 아,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제 보고 싶은 얼굴. 사실 제 그 유튜브 채널 나비의 꿈 곤이라고 들어가시면 제가 2009년에 데뷔할 때 불렀던 첫사랑을 17년 만에 다시 불러놓은 영상이 있고, 제가 어머님을 추모하고 헌정하기 위해서 보고 싶은 얼굴이란 노래를 감히 불러서 올렸는데, 사실은 아, 제가 이 보고 싶은 얼굴 부르고 나서 아무래도 현미 씨의 노래는 색스폰이 없이는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매달 출연해 주시는 장요셉 단장님께 간곡히 부탁해서 다시 재녹음을 했습니다. 색스폰이 들어가서 좀 다른 그 형태로 그래서 지금 그 구성 중에 있으니까 곧 여러분께 손보일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오전에 스튜디오 우리 임재수 감독님하고 우리 장요셉 단장님이 양현식의 귀연이란 노래 하고, 그 다음에 조용남의 낙엽은 지는데, 아, 참 멋있는 노래죠. 이 노래를 아주 그 색소폰을 멋지게 부으셔서 영상 촬영까지 마치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우리 장요셉 단장님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 보고 싶은 얼굴은 제가 다른 버전이 완성된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비안님께서 제 인생곡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인생곡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수 현미 씨 노래 중에 제일 통틀어서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왜 사느냐고 묻거든이라는 그 이봉조 씨 작곡에, 이봉조 씨 생전에 그 가수 현미 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유작이 됐었죠. 이 노래가 제 인생곡이라고 찝으면 인생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는 보충 설명 필요하겠지만 작곡가 이봉조 씨가 40여 년 전에 거의 벌써 가수 현미 씨에게 곡을 써준 곡인데, 본인이 인생에 대한 그 현미 씨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다고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유작으로 우리 가수 현미 씨가 발표했던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윤신혜 씨 대단한 가수예요. 자기 관리 철저하고 지금 나이가 상당한데도 아주 방부제 미모에 관리가 엄청난 그런 가수임에는 저도 우리 알청님과 동감합니다.

0: 여러분들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못당한 사랑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여쭤봅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규탕 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권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합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시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
6: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7: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6: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7: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6: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7: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6: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7: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6: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8: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 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 월드 들어가세요.
1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비안님 멋지시다고 왜 사느냐고 묻거든 울적해져요. 아, 노래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노래교실 회원들에게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노래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다. 내가 나한테 하는 독백이다라는 얘기를 누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노래를 좀 배우고 싶거나 그럴 때는 노래를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래 가사를 한 10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도 노래를 처음에 익히실 때 노래를 많이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 노래 가사에서 원하는 줄거리가 어떤 건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조금 마음에 두시면 훨씬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꼭 염두에 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부에서도 소개를 해드려 있는데요. 저희 라디오 서울이 주말에 싹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각고 끝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아직도 환율 따로 검색하고 날씨 앱 따로 켜고 주가 따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저희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안경 쓴 AI 도우미가 뉴스 안내해드려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궁금한 뉴스를 바로바로 무세요. 진짜로 답해줍니다. 그리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달러, 유로, 엔화 실시간 환율이 한눈에 보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주요 8개 종목 주가도 실시간으로 흐르고 LA와 서울의 날씨도 바로 확인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캘리포니아의 가스비 최저가 주유소 찾기 링크까지 있고 자, 또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슈퍼로또 당첨번호도 놓치시지 말고요. LA 실시간 도착 출도착 정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바로 가기도 딱 준비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메디칼 신청 정보 라디오 코너 프로그램 9개에도 한 화면에 쏙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LA 마지막 낭만 가게 멋지지 않습니까? 저 고니의 모습이 아주 이쁜 캐릭터로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께서 댓글도 올리실 수 있고 의견도 주실 수가 있고 지금 바로 접속하십시오. 라디오 서울 1650.com

네, 지금은 안타깝게도 하늘에 올라가 계신 우리 최헌 씨의 노래 당신은 몰라. 이 노래가 최헌 씨의 데뷔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우리 순철 님이 어느 분이 신청했나요? 아껴도 온데 검은 나비 와우. 고니가 신청했습니다. 네, 제가 아이디를 만들어놨는데 아이쿠 패스워드 생각이 안 난다고 진짜 맛이 간다고 비비안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최헌 씨, 우리 순철님 말씀처럼 그 최헌과 검은나비 그 당시는 뭐 김은과 트리퍼스, 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그렇게 보컬 그룹들이 많이 유행이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우리 가끔 나의 곡을 제가 훔쳤습니다, 순철님. 당시에 조용필의 돌아와의 부산항에 또 이 최헌의 당신은 몰라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네, 조경수입니다. 아니야. 조경수입니다. 아니야.

네, 조경수 씨 아니야. 행복이란의 주인공 비비안님은 처음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 노래가 우리한테 알려진 대표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도 이 당시에 활동을 했었고 함승화와 양키스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 시절들의 노래 두 곡 정도 들어보았습니다. 네, 위대한 탄생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컬이 굉장히 유행이었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마지막 곡으로는요. 바로 네,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아, 70년대 그룹사이드 경연대회 있었죠. 조용필 사랑에서 길 잃은 철새 노래 듣고 뻑 갔다고.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 조용필의 위대한 탄생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곡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 월요일인데 여러분 덕분에 또 풍성하고 배부르게 지날 수 있는 오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에너지 내시고요. 내일 화요일입니다. 이틀만 있으면 멕시코년입니다. 우리 기운 좀 내시죠. 오늘 너무 감사했고 고니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